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열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옥석 양생 백에 한 쌍을 더 드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리 수명도 많이 연장됐습니다. 또 특히 옛날처럼 못 먹고 못 살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의식주가 아주 풍부해진 이 세월에 우리 누구나 100세까지 무병장수하고 싶다 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나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람을 우리 실현하자면 일단 무병장수해야 됩니다. 또 장수도 그렇습니다. 옥이 쓰거나 독 맞거나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오래 살아서는 뭐 하겠는가 이런 분들 많죠. 제가 어느 때 한 500명 놓고 우리 건강 강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살아가면서 제발 나는 200만이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죽어도 중풍만 걸리지 말고 꼭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제발 치매만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일단 이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아빠든 엄마든 자식들 앞에서 아주 모범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모범 행동하려 하고 이쁜 말을 하려 하고 내 이범들을 지키려 하고 또 자식들을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모들이 이런 노력이죠. 그런데 일단 치매가 걸리고 나면은 그런 게 다 없어집니다. 자식들 앞에서 실수도 하고

0: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짓도 하고 말도 하고 많은 이런 나쁜 행동을 하게 되죠. 이것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식들 앞에서 노력해서 세웠던 위신이 싹 깎아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제발 치매만 걸리지 말고 꼭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도 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 이런 치매란 우리가 인구가 노령화에 들어서면서 아주 흔한병으로 되어 있고 계속 발병률이 올라가는 질병입니다. 많은 질병들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 치료에서도 많은 항암 치료제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전에는 불치병이 됐던 것이 우리 지금 또 그 재성장하신 피세람이 많은 이런 질병들이 치료가 되고 있는 걸 발견하지만 이 치매만은 점점 우리 좀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인구가 고령화에 들어서면서 원인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늙으면 우리 이렇게 치매가 걸리기 쉬운가? 다른 세포들처럼 우리 뇌세포도 늙어가면서 그 손실, 손상, 죽어가는 세포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늙어간다 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미리 우리가 뇌세포가 건강하게끔 조치를 되고 노력하고 조기 치료를 하고 한 달 때는 우리 치매를 예방하고 또 이미 치매가 걸려있는 조기에 있는 사람들은 치료가 되는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한 가지 좀 주문하겠어요.
0: 네.
2: 저기 그 설명서를 보니까 뭐하고 뭐를 먹지 말고 저기 딴 약을 먹지 말랬던데 그 어떻게 합니까? 다른 약을 먹지 말아야 되니까
0: 딴 약을 먹지 말라는 약 말은 안 했었는데 이 약을 쓸 때면 너무 이렇게 이 약 자체가 25가지나 되는 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약 쓸 필요 없고 무 같은 거는 먹어도 반응이 있거나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서 무를 먹지 말라 하는가 하면은 이 약은 부시하는 약입니다. 기와 해를 보충하는데 무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먹은다면 자꾸 틀이 막는다. 이 틀이 물러해서 우리가 보충한 기가 폐출됩니다. 소모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무는 피하십시오.
2: 아 그래 저기 그거 먹으면 다른 약을 시렌 띄워 먹어 이렇습니까?
0: 꼭 먹어야 되는 혈압약, 무슨 이런 그 성민 지정하고 관계되는 약은 잡수십시오.
2: 아니 우리 저기 뭐니까 전번에 백수화에 쌌는데 그거 원래 먹었대요.
0: 아 백수화는 이렇습니다.
2: 백수화 이렇습니까?
0: 예, 중복되는 약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예, 치료 잘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제가 강의했던 약은 그 약이 성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좀 말해드리기 좀 쉽습니다. 오늘은 주로 우리 뇌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뇌세포는 딱 기형병만 책임지고 치매만 관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중추신경이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사령부란 말입니다. 명령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도 다 뇌세포에서 진행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제 동생이 지금 가만싸움 뇌경색으로서 중풍 두번 왔는데 지금 이 건네 고시원을 쓰고서요. 현저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머리가 네. 맑아지고 혈압이 지금 많이 온정됐단 말입니다. 이전에 혈압이 막 200까지 예, 200까지 남아 올라가 215, 220까지 올라가서 막 커서 어지러워서 막 다 빠질 뻔하고 이렇게 위험했습니다. 근데 지금 네. 이 건네 고시원을 쓰면서요. 혈압이 지금 144호
0: 예.
3: 그래서요, 아주 용, 뭡니까, 어지러워, 아야 한다, 지금. 그리고
0: 이점은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두중이라든가 우술이라든가 동맥이 땅땅해지는 걸 치료하는 그다음에 그 허혈이 생기고 풍혈이

0: 생겨서 피가 별덩어리가 생기는 잔치라든가 이런 치료제가 들어가서 이 중풍 환자들 아주 좋습니다.
1: 네. 그래서 예, 보니까 저기 병원도 가지 않고 지금 이 약으로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네. 그다음에 심장도 예. 지금 박동이 70, 80 그 상황을 치고 그리고 네. 손이나 부들부들 뜨는 게 그것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께 감사드리는 활동에 참여하려고 내 지금 전화 드립니다.
0: 이번 의대 활동은 열곽사도 열곽들입니다. 우리 15곽사야 15곽들인데 이번 의대 활동 역시 좋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아, 우리 내 조직에서 진행되는 많은 이런 생리기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다 이 말씀입니다. 에, 예를 들어서 우리 무슨 스트레스 받거나 큰 근심거리가 생기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밥맛부터 이루어지고 소화부터 안 되지 않습니까?
2: 네, 그렇죠.
0: 예, 이것이 바로 우리 뇌에서부터 그걸 인지합니다. 스트레스 받았다 혹은 근심거리가 생겼다 하면은 뇌가 작동하지 않고 생리기능을 아예 하면서 소화액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3: 예, 저도 지금 건재 보상하는 지금 쓰고 있는데 나는 예, 항상 머리가 심하면서 혈압 자꾸 높고 미래를 바로 치고 그리고 자꾸 비용량도 자꾸 떨어지고 그리고 또 뒤에도 소리남에 이게 자꾸 여러 가지 몸이 많다고 그래서 네. 이 건재 보상하는 썼는데 야, 이 약이 정말 스스로 좋다고 합니다. 네. 한 가지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사진 약이 남아 그러면서 지금 이거를 쓰기는 근데 보시면 이게 어디는 한 달 많이 넘는데
0: 예.
3: 귀에서 손 나는 것도 잡손 나는 게 그것도 어렵고 예. 그다음에 기억력도 이게 지금 돌아선 게 아닌가만데 그러면서 예. 허리 다리 쏘아나고 예. 그러던 게 이것도 지금 예. 좋고 그리고 신장도 두근두근 이것들이 나가지고 어쨌든 이러면 저 지금 도와준 게 아닌가만데 그러니까 나는 네. 논에 들어가서 이 약과 여러 가지 이렇게 돈을 약과 약 저희가 돌려 따댑니다. 이렇게 많이
0: 저희가 따습니다.
3: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네. 이걸 다 알고서 지금 이렇게 돈 스스로 좋으니까 눈이 장기를 얻었으다고 이걸 할 때 또 이렇게 좋지 이런데 빼앗으면 네. 계속 장사하다 그랬다.
0: 예. 이번 의대 활동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싸지 않아도 예. 열곽 싸도 열곽 들인다 말입니다. 예. 이러면 가격이 절반 내려가고 예. 예. 또 써볼 만한 약입니다.
3: 예. 예. 난 정말 합당합니다.
0: 예. 계속 치료하십시오.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말과 같이 머리는 우리 인체를 지배하는 총사령부입니다. 사령부라는 게 어떻습니까? 명령을 내려서 직접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이런 총사령관이란 말입니다. 우리 뭐 대뇌세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4: 네, 우주에서 중풍이 와서 이 건네받지 않았습니다. 예, 예, 중풍이 왔는데, 손님 받는 게, 그래서, 이 집에 올라, 다 피는 것도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왼쪽 갔다 하면 올라옮기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잘 걸지 못하고 하면서,
0: 예.
4: 그리고 이, 그러니까, 진짜 위에 올라, 올 때도 예, 올라와서 이렇게 잡았던 게 올라오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벌써 왔으면, 예, 이전에, 쭉 올라오고 진짜도 때까지 올라갑니다.
0: 예.
4: 예, 그게 다, 예, 전선 비대에서도, 또, 예, 소변 용도 아주 보고, 예, 소변, 어떤 데는 잘 안 나가서 병원에 가서 여동안을 꽂고 소변 봤는데, 지금 코를 시원하게 잘 나가고 소변 자주 아이 봅니다.
0: 예.
4: 그리고 또, 예, 이 기억력 없는도, 치매 정신도, 예, 울집 들은 단계 자꾸 와서 같은 기분이더라고. 그리고, 예, 예, 시가 일어나기는도 그냥 얘네 밥을 먹었던가, 밥을 먹었던가 계속이 된다.
0: 그게 바로 치매 초기 증상.
4: 예, 예. 그리고 예, 동맥경화 할줄 없던 것도 예, 동맥경화 할줄도 다 잡아줬고, 예. 그 다음 이 정도니까, 하품 잡고 합시다.

0: 이게 아픈 말을 한다?
1: 예, 그렇죠. 머리에 산소 부족이 있으니까 그런 치매적인 증상도 나타나고, 산소 부족이 원인이니까 바로 우리 혈액 속에 혈홍단백, 그 산소를 운반하는 혈홍단백이 적은 겁니다. 적혈구에 있습니다. 적혈구란 게 혈세포인데, 이런 혈세포는 다 골수에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골수를 콩팥이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 확실히 그 방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약을 쓴다. 용 썼습니다. 여기 잠도 잘못 자는 게 잠도 용 잘 잡니다.
1: 네.
0: 그래,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됩니까?
1: 어렸을수록 좋죠. 사람은 필경 늙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빨리 늙는 걸 성노화로 늦게 늙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0: 예, 지금 이 쓰면 쓸수록 한 가지 한 가지 빙이 점점 더 좋아서 쓰기용 잘 씁니다. 그래, 선생님 오늘도 많이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건네보시화는 건중황제가 1771년도에서부터 쭉 쓰던 약입니다. 71년도부터 쓰면서 이분이 좀 오래 살았습니다. 그 황제들 중간에서 89세거든. 그때 나이에 89세거든이 이렇게 쭉 우리 계속 썼다는 이런 자료에 근거하면은 이 약은 장기적으로 쓰면 쓸수록 우리 기와 혈을 보충하고 골수를 만들어내게끔 콩팥이 기능을 높여줍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저 우리 아버지 건네보시 하는 같았습니다.
1: 네.
3: 예, 저번에 그 머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오지럼증도 있고 그 다음에 자꾸 소변이 저래한다 말한다. 밤에도 자꾸 가고 예. 낮에도 여러 번 가고 그리고 또 평상시 또 어제 관절도 좀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아파서
1: 소변이 났다 할 때는 콩팥이 허한 증상이 있는데 콩팥이 허하면 골가병뿐만 아니라 비뇨기계통, 질병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골수가 적은 증상 다 나타나요.
3: 예예. 그래갖고 저는 저번에 이 약을 잡은 게 영예 효과 좋다지 않을까. 소변자는 자수도 예 벌써 예 적어진 게 알리고 예 관절이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다지 않을까. 그래. 내 하고 열통 싸우래서 내 지금 전화한다.
1: 잘 됐습니다. 요즘에 열통 싸도 열통들입니다. 예.
3: 예, 예 그렇게 전화할 수 있답니다. 예.
1: 예.
3: 예. 그 열통 어떻게 배달해 주세요. 예.
1: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예. 우리 약국에서 전화 갑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 중에서 물어보죠. 예, 들어보니까 확실히 나한테 필요한 약이고 좋은 약이 맞는데 우리 수여상품입니다. 약이라 할 때는 오래 쓸 수 없죠. 예, 10몫에서 3몫은 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을 오래 쓸 수 있습니까? 하고 이런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기재된 데 의해도 근중황제가 이걸 쭉 돌아가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쓰면서 그때 나이로 비하면 아주 장수했기 때문에 이 약은 또 약이 조합에서도 볼 수 있는 바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고 비위를 건전하게 하고 기와 혈을 보충하고 경락을 소통시키기 때문에 우리 이런 약은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 내가 100살을 살든 100세 이상을 살든 이렇게 많은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약입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깨우네. 우리들 꿈도 피어나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손 잡았네. 뜨거운 정 이어가며 앞을 향해 나아가네. 강산에 피어난 민족 단결의 꽃이여 영원히 이 땅에 빛나리라. 서로 아끼고 정 나누며 함께 꿈을 이루어 가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9월 3일은 중국인민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8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특별한 날을 맞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고성불길 충혼을 비춘 해를 준비했습니다. 항일전쟁 시기 도나시 사하 연진에서 대씨 가문의 가장이자 대가군을 이끈 항일 영웅 대만령과 대씨 가문 7명 제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면 아들이, 형이 쓰러지면 동생이 총을 이어받았으며 남자들이 전부 전사하자 가문엔 여인들이 그 뒤를 이어 싸움에 나섰습니다. 이 노래는 국가와 민족의 존망이 걸린 위기 속에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대씨 가문 항일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오늘은 9월 3일 연변 조선족 자치도 성립 기념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연변의 각 지역에서는 명절을 즐기는 축제들이 펼쳐지는데요. 고산 명절 우리 명절은 바로 그 기쁨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우리 모두의 명절,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날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김인덕 작사, 김창근 작곡의 고산 명절 우리 명절을 전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유는 이곳에 우리의 삶과 추억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 작사 박문구.

연변에 대한 깊은 여성을 아름다운 여성들의 화음으로 담아냈습니다. 류원정 작사, 황기옥 작곡의 여성 중창 내 사랑 연변이여를 전해드립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산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에는 푸른 들판이 바람에 물결치며 가을에는 황금 파도가 설레이고 겨울에는 하얀 눈꽃이 내려앉는 우리의 고향. 연변은 사랑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김동진 작사, 김덕윤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사랑스런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황제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시로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홍선빵은 오장육부 당령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해서 양혈 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근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력하며 파키슨, 뇌혈전, 반신불수, 구안화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입에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 팽창, 식욕 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국약 풍습방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 6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래서 이 12세트라는 것은 우리 약과학으로 따지게 되면 24과학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두 8달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8세트는 12세트를 더 드리면서 예, 오늘이 딱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우리 풍습방 한 세트를 더 증정 받을 수 있습니다. 12세트에는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오늘 결정하는 분들 한 세트를 더 드리는 동시에 침구 12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침구는 우리 전신에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난 이런 현상에 따라서 제가 다 고루고루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먹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지역 분들도 능히 다닐 수 있습니다. 예, 우리들 지금 왕청의 분들, 또 이런 도문의 분들을 안 땡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용정에서도 오고, 용정은 가깝죠. 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자기 이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또 저한테 직접 문의하고 싶다, 예, 병 보이기 싶다 하는 분들이 원래 기차역전 마성견의 우기병원 2층 중의과에 찾아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전화번호 288-0018번 전화해서 미리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무턱 대고 와서는 뭐 이런 병 보겠다 하면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그 풍습방어는 어떻게 돼서 이런 처방이 나왔는가? 기질은 우리 고대로부터 유명한 우리 책이 있습니다. 우리 중의학대학에서 다 이 책을 무조건 떼야 됩니다. 상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진구의약론이라는 게 또 있고, 예, 선농분초징이라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상한론이라는 거는 뭐인가? 중의에서 말하는 거는 일단 무슨 거 보충하고 뭐이고 이걸 먼저 떠나서 상한론에 절대 보충한 약이 없습니다. 예. 지금 뭐, 부선한다, 무슨 게 뭐 영양가 모자라 보충한다, 예, 이런 거는 지금 그, 약의 이런 구성 부분을 본다 할 때에 기본상 남방의 의사들이 보통 하는 이런 처방입니다. 남방의 의사들은 남방은 옛날에 놓고 말하게 되면 덥지 않습니까? 상한이란 게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북방의 이 상한이란 건 북방 의사 역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째서 상한, 남방에는 상한,

0: 1년 사시장철 계속 덥기 때문에 추운 게 없다 하는데 기시로는 지금 현 시대에 놓고 말하게 되면 예, 난방에는 계속 쿵털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쌍한 무조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한이란 건 뭔가? 한기가 끼게 되면 모든 질병은 이 한기에서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혈액순환 잘 통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병원에 가 검사하게 되면 기껏해 뭐 동맥경화 생겼다 이렇게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 첫감의 시작은 뭐인가? 저리 동맥경화 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한기 끼면서 혈관을 우리 도랑물에 비교하라 말입니다. 도랑물이 겨울철이 되게 되면 다 얼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혈액 흐름이 안 된다고 뜻입니다. 그럼 동맥경화 생기는 게죠. 그렇기 때문에 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풍습방어는 이런 한기, 깊은 곳에 한기, 풍한습 이런 것들을 내보내면서 여러 가지 120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한다. 이런 각도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산대가 이런 병 보이는 게 그 집의 아들이 직접 이산대가 병 보였으면 그러니까 아들이 그 부친을 모시고 서리 갔는데 이 이사는 국내에서 아주 유명한 그 내과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북경의 뭐 병원에 이런 바이다이프라고 서리 이 사람인데 병 보이러 왔는데 이 부친이가 사지가 마모기 오고 풍습을 인해서 당화염 이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검사한 뒤끝에 이 바이다이프가 직접 이루어있는데 체내에서 풍습 인자하고 B산 인자 이런 게 270위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다이프가 다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인이가 탄환하기 전 몇 달 전에는 벌써 팔다리가 마모기 오는 증상, 엄중한 이런 마모기 오는 증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시로는 로인이 이 탄환하기 전에 자꾸 중얼중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발을 하면 자꾸 마모기 오고 발을 하면 잘 들지 못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무슨 물체를 쥐기용 바빠하고 관절이 아프다 못해서 이 위생실을 갔다가 서리는 바지를 쳐입을 때도 영 불편했댔습니다. 그런데 이 로인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딱 두 달 지날까나 당화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내 안에 풍습 인자하고 B산 인자 이것이 급속히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우리 그 당화에 오기 전 전조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특히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 자꾸 처우질 게다가 조선말로 말하면 자꾸 쥐어 올라온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뭐 자가바람 낀다. 그 다음에 손가락이랑 딱 난막대기 같다. 네, 이런 감각이 온다 할 때, 그 다음에 또 아픔이 점점 심해진다 한다 할 때, 그래서 이럴 때만 다시 이 로인이가 풍습방 이 조합, 이것을 썼다 하게 되면, 예, 당황까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조사한 데 이야기 되면, 예, 북경에 그 허핑 리스치라는 데 있습니다. 예. 여기 몇몇 이런 환자들이 옛날부터 그 수의찬성이 깨끗한 뭐 해산물이라며 이런 물과 찬물을 계속 접촉하는 이 리스프란 사람이 손발이 마모기 와서 4, 5년 동안 마모기 왔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와서 손발이 계속 마모기 오는 차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한 두 달 지나서 당화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화에 온다면 침대에서 이러도 못 납니다. 대소변도 발라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당화에 와서 이것이 우리 벌써 마모기 온다 이래가지고서 이런 문제를 거절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빨리 치료를 다 해야 됩니다.
1: 네, 먼저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풍습방 한 오래 썼습니다.
0: 예예.
2: 예, 그 풍습방을 먹기 전에는 걸음도 잘 걸지 못하고. 예, 손발도 차고 무릎이 아파서 원래 근본상 승기로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0: 네.
2: 이 풍습방은 한 반년 먹고 나서 지금 예, 걸을 수도 있고
0: 네.
2: 지금 예,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시장도 다닙니다.
0: 어, 그럼 대세서
2: 이전에는 다니지 못했습니다.
0: 네.
2: 그런 게 지금은 풍수빵 쓰고 나서의 손발도 따뜻해지고
0: 네.
2: 예, 무릎 관절만 좋은 게 아니라 허리 아픈 것도 나사졌습니다.
0: 네.
2: 예. 이전에는 허리 아파서 조금만 서고 있으면 허리 아파서 앉고 싶고 이랬는데 지금은 예, 아는새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0: 네.
2: 예. 이 풍수빵 약이 아마 저기, 그런 풍한습은 몰아내니까 아마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풍한습만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이쪽의 처방은 전문 골수를 보충해 주지
2: 예,
0: 않습니까?
2: 골수를 보하고, 한 예. 가지는, 저기 풍한습은 몰아내고.
0: 예, 예.
2: 예. 골수를 부하는 약은 좀 이렇게 보통 있지만 풍한습을 몰아내는 약은 흔히 적습니다.
0: 예, 예.
2: 예.
0: 특히 깊은 곳에 풍한습 없애는 게 적습니다.
2: 예, 예 적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 약을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0: 예, 예.
2: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예.
2: 예. 그리고 저기 이전에는 심화진이 있어가지고 이 비람 오면은 가려워서 꼼짝 못했는데 지금은 그게 어째 언제 간데 없어졌습니다.
0: 네. 심마서이라는 게 다 이게 바람을 인해서 오는 질병입니다. 예. 예. 그래서 깊은 곳에 이런 바람이란 없애주게 되면 그냥 심마서는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겁니다. 예.
2: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0: 네.
2: 예. 이 약이 참 좋습니다.
0: 좋죠.
2: 저는 예. 계속 먹겠습니다, 이 약을.
0: 네. 예. 그렇게 하세요. 네.
2: 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당황된 사람들이 뭐 이런 무엇만 해도 아들이 가서 먹여줘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조 증상 이것을 꼭 중시해야 됩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게 되면 우리 손발이 마모견 이런 증상 이거는 몽땅 B츔 그러니까 쏘안이란 건 혈전이란 쏘안이죠. 쇠쏘안도 쏘안. 비란 건 막혔다는 거죠. 이 막히게 하는 혈전. 예, 이런 것들이 우리 혈액 속에 270위크까지 올라간다 할 때는 그 다음에는 당화 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0: 네.
2: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말씀 예. 주세요. 예.
2: 저도 이 풍수빵 선생님이 방송을 오전 들은 지 1년도 넘습니다.
0: 네.
2: 예, 난 그 들을 때마다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더 기억해보자고 소리 영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0: 네.
2: 예, 이 풍수빵 방송을 들으면서 예, 내 몸에 있는 병과 내 마음 연결해서 생각해봤습니다.
0: 네.
2: 그러면서 이거 아무래도 내 한번 써봐야 되겠다고 결심 내주고 소리 요즘 이거 먹은 지 석 달이나 먹습니다.
0: 네.
2: 예, 석 달 동안 지금 먹고 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0: 네.
2: 원래 정말 팔다리가 저래서 예, 경상적으로 주물려야 했고 그다음에 견조염이 심해서 예, 무슨 물건 들기도 바쁘고 옷 입기도 바쁘고 그리고 그저 뒷담등이 항상 쪼여들며 다물기 하는가 두고 가슴이 끄끄 막힌 소리 입이 마르고 이랬던 게 그 증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0: 예.
2: 게 정말 우연한 기회에 선생님이 방송 듣기 시작해서부터 모든 가지 이런 풍수빵이라든가 무슨 혈대방이라든가 이런 약 뭐 소개를 들으면서 한 가지 한 가지 기억해가지고서 이래 정말 내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 우리 활동에 참가하면서부터 경제적으로 돈도 절약하게 되고요. 약도 양 많이 받아서 많이 먹게 되니까 하나하나 이게 병이 나사진단 말입니다.
0: 네.
2: 그래 내 정말 팔도 들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 다리 저래서 그러던 게 이게 많이 나사졌단 말입니다.
0: 네.
2: 난 그리고 또 심율이 어떤 때는 빨랐다 안 늦었다 하던 게 지금은 심율이 온정돼서 68사치, 84치, 이렇게 정상적으로 뛰게 되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영 어지럽고 하더니 이게 많이 나 온전했단 말입니다.
0: 네.
2: 난 그래서 이 약을 그저 늘후리 달고 계속 먹으니까 확실히 좋다는 거 느끼면서 계속 네. 약을 써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좋았죠? 예.
0: 예.
1: 예.
0: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1: 네, 예. 말씀 주세요.
0: 예, 금수방 말하겠습니다.
1: 예.
0: 예.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벌벌 개 다녔습니다.
1: 어, 위생실 다니고도 개 된 거. 예.
0: 설 수도 없었댔습니다.
1: 예.
0: 근데 지금 이 금수방 먹고 소리, 저, 눈이 일어설 수도 있고, 보조 좀, 번일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1: 아, 돌아놓기도 좋고, 예.
0: 예. 그리고 머리도 항상 흐릿하고 난 게 정세에 나던데,
1: 네.
0: 그 머리도 좋아져서, 예. 예, 저기, 뭐니까, 그, 그런, 혈압이, 그 90만 원 그냥 여가도 다 냈는데
1: 네.
0: 지금 그 쓰지 않아도 됩니다.
1: 네.
0: 아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예. 어머님은 그 황진수산타혈배강하고 네. 풍수빵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0: 예, 같이 있습니다.
1: 예.
0: 근데 다른보다 본체도 못 넣던 허리를 꼼짝 못했는데 지금 눈이 버전님을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머리도 90만 원 그냥 여가도 다녔는데 지금 그 여치 않아도 저 가슴 다니지 않아도 예. 이 산책은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 이 저기 그런 그런 뭐니까 풍수빵에 앞으로도 계속 그 풍수빵에
1: 다르게
0: 있겠습니다.
1: 예, 어머님은 허리도 많이 펴졌지 않습니까?
0: 예, 예 많이 펴졌죠.
1: 예, 예.
0: 이 풍수빵이 확실히 내게도 알맞다고 생각됩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이야기
0: 예,
1: 없죠.
0: 예. 또 풍수빵 또
1: 싸겠습니다. 예, 더 싸세요. 이번에 우대 활동 좋습니다. 예. 예, 12세트에 18세트를 더 드리고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한 세트를 또 더 증송해 드리고 침 12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세요. 예,
0: 예 선생님 전화하마라 합니다.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예, 얼마나 감사한지 선생님께
1: 네.
0: 드립니다.
1: 네, 예, 건강하세요.
0: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금수방송 환자입니다.
1: 네.
3: 저는 허리 협착증도 있고 자골신경도 있어서 바로 걷지 못해서 잘한다는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치료도 많이 해보고 약도 많이 썼습니다.
1: 네.
3: 그래도 잘 낫지 않고 밤에는 운동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1: 네.
3: 예, 이렇게 고생하다 우연히 방송 듣고서 풍수빵을 싸서 썼는데 여러 달을 쓰면서 선생님 친구를 기다렸는데 지금 완전히 나서서 마음대로 어디나 다 다닌다.
1: 네.
3: 예, 선생님 친구가 효과를 무용히 빨리 봤습니다.
1: 그렇지.
3: 힘 맞고 약을 같이 기다리니까 나 일찍 나섰습니다.
1: 네.
3: 지금 그마다 완전히 나선 게 이런 상황에서 더 쏘랍니까?
1: 예, 이건 장기적으로 써야 됩니다. 우리 어른분들은 연세가 많아질수록 골수가 점점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수빵처럼 이렇게 골수를 많이 보충해준 이런 약을 써줘야 되죠.
3: 예. 난 낫을까나 안 써도 되겠는가?
1: 아, 장기적으로 쓰면 쓸수록 좋습니다.
3: 예. 이건 우리 조사하겠습니다.
1: 예, 예. 288-0018번 전화 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저는 있잖아, 예, 이 허리가 있잖아, 예, 여자만 토스 있어가지고, 수령 고생, 뭐,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플 때는 있잖아, 허리 대지 못하고 오긴 다면에 누워서 이러도 못 나고, 예, 이 걸른 것도 만약에 뭐, 집구서리도, 집구야, 이렇게 걸고, 예, 그러고 난 또, 이 발이 있잖아, 예, 좀, 이 다리 아픈지 좀 옳았단 말입니다. 나의 그렇게 아이 많은데, 그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다리 아파가지고 쓰리네. 그, 저, 걸른 게, 뭐, 아프고, 특히, 이 집이 옛날 집이 된 나의 사치인데, 거기 올라가자 좀 안겨라가지고, 한 걸음 올라가고, 나면에, 내려올 때도 좀 안겨라에, 그래서 밑에서 하우스로 가서, 그러니까 후스로 집지 않고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1: 퇴행성 관절이 심합니다. 예.
4: 예, 이렇게 특히 올라가 할 때는 제가 정말 쉬지, 한 서너 번씩 사치래도 그렇게 쉬면서 그리고요.

0: 그랬단 말입니다. 그나 거기다 또 젠조엔 어째 그렇게 낫지 않습니까? 처음에 넣어서 그래다 낫겠는가 한데 등산을 낫고 얘기해 주셔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이런 좀 뭔가 친구 뭔가 받고 하되 치료는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어서 그때 불구 그렇게 아이소트란 말입니다. 근데 이 풍수방 먹고 선생님이 뭔가 친구지 맞고 예, 이런데 제가 지우면 예, 야, 좀 안개 거짓말처럼 이렇게 도와줄 수 없단 말입니다.
1: 지금 우리 그 여수관판 탈출이 이 우린대와 치료한 분들이 어디가 진단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치료를 받아가지고서리 원래 네. 정상적으로 걸어댕긴데 마지막에 위생실 기회댕길 정도로 막 되고 이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기실은 우리 황제 내경에서는 우리 여추간판 탈출 이것만 해도 다섯 가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경락에 따라서 예, 어떤 사람들은 가를 아픈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내리 아픈데 척추 중간선으로 따라서 아픈 게 있고 양쪽을 따라서 내리 가면서 그거 우리 화토자지랍니다. 그 짝을 아픈 게 있고 그 다음에 방광경락을 따라서 아픈 것도 있고 담낭경락을 따라서 아픈 게 있고 다섯 가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 진단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침구도 그 침구라법도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제대로 해서 침구 제대로 하게 되면 빨리 효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좋은 풍습방도 같이 따라갈까나 효과 빨리 보는 게죠.
0: 그렇습니다. 이게 가야 정말 진단이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1: 대단히 중요합니다.
0: 예, 그리고 또 그다 또 쓰는 약도 거기에 따라서 다 들리고 하니까 예, 정말 예, 신기하게 오늘 이거 뭔가부터 예, 원래 소화에 대해서 계속 그래서 토진하고 그다음 소화에 대해서 그리고 예, 그런 게 소화에 또 예, 이거
1: 잘 됩니다. 네. 우리는 순시 치료법에 따라서 나온 약이기 때문에, 우리 그, 네. 그래서 우리 그 이 약은 식전 식후 관계 없습니다. 식전에 잡사되고, 식후에 잡사되고, 어떤 사람들은 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식후에 막 어떤 이런 관절약이라면 잡사라는데, 우리 약은 그거 관계 없습니다.
0: 예, 하여튼 예, 이렇게 좀 뭐가 예, 한동안 이렇게 먹은데 좀 싹도 뭐가 싸가웠으리노
1: 예, 이번에 우대 활동 참가하세요. 2880018번 빨리 전화 주시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그래서 우리 풍한습을 없앤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 예를 들어서 한기를 없앤다 하게 되면 예,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뭔가 더운 약재로 콱 줘주면 되죠. 그런데 왕왕 어떤 사람들이 바빠하는가 상热下한 한 사람들은 그 더운 약재를 근본상 받아 못 드립니다. 상热라는 게 뭔가 우인은 막 열이 나죠. 그래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목이 막 말라들고 눈이랑 깔깔해나고 이런 현상이 다 나타나죠. 코에도 막 말라들고 혈압도 쫙쫙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치료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신농본조증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쪽에 쌍한론도 그렇고 황제내경에서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몸속 깊은 곳을 덮여주자면 예, 더운 약재를 쓰는 문제 아닙니다. 우리 그 농촌집에 불을 떼주는 것처럼 농촌집을 오래 비워두고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비워두고 있어서 가지고서 또 들어가 살자면 어떻습니까? 안에 한기 습기 꽉 들어찼죠. 이럴 때 근근히 뭐 창문 열어서 통풍만 시키겠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뭔가 같은가 하면 거체 이런 풍한습을 없애는 거 한 가지 도리입니다. 그런 약들은 많고도 많습니다. 뭐 이런 생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깊은 곳에 풍한습을 없애는 거는 일단 부스개에다 불을 떼줘야 됩니다. 그래야 깊은 곳에

0: 증발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인가? 우리 명문 혈에다 불을 달아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불을 달 때 석탄만 떼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내가 몸속에 불이가 센가 아이 센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뭐 간주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간을 간이 간이란 게 난목재죠. 불에다 나무를 마에 놓게 되면 불이 활활 타오른다. 예, 도리는 맞습니다. 근데 불이가 너무 약한 데다 대고서 나무를 막 들이대게 되면 오히려 불이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주자면 불을 활활 타오를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죠. 이 불을 활활 타오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것이 감인가? 명문혈입니다. 명문혈은 요추 두 번째 마디 거기 아래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마디하고 세 번째 마디 어간에 있죠. 그 명문혈로 들어가는 약재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토밖에 없습니다. 우토가 거기에 불을 달아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신 도와준 약이 대량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불이 더 활활 타오르면서 안을 덮여줍니다. 덮여주게 되면 거기에 안에 있던 한기들이 몽땅 끄집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처방이 뭐인가? 몽땅 간신만 도와준 약재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숙지 간신 도와주죠. 다른 경락을 안 들어갑니다. 간신. 그 다음에 우슬. 간신 들어가죠. 예, 우슬은 위의 열을 아래로 내려와 보낸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슬 번신이가 무릎을 든든하게 해준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소, 그니까 무릎처럼 든든하다 해서 우슬이란 이름이 달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지우루 총롱. 술에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리로 총롱 나왔기 때문에 술본신은 이래 파산한 작용이 있습니다. 뭐 이래 거슬로 막 펴져나가는 작용이 있죠. 그래가지고 로 총롱 이 효과가 거슬로 팍 펴져나가서 한기란 몽땅, 이렇게 산려한다. 흩어지게 한다. 이 뜻이죠. 이거는 간신 경락을 들어간 동시에 대장 경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다창진. 그리고 뇌전자. 이것도 딱 간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양호 간신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거우지 이것도 간신 들어갑니다. 지쉐통 이것도 간신 들어가는데 지쉐통 본신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런 그 풍습인자 예 그리고 또 그 비수안인지 이런 것들을 몽땅 없애주면서 일단 피를 많이 보충해준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수이부 네, 말 그대로 뼈가 부서진 거 보충해줘가지고 뼈를 원래 상태로 돌아가셔준다. 이래서 이름이 구수입으란 이름이 달아진 겁니다. 이것도 간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차올라이후즈 이거는 비위 경락으로 들어간 동시에 폐 경락으로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약재들을 구성돼가지고서 처방이 엄청 잘 됐죠. 그래서 이 처방은 예, 우리 옛날에 그 비단의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비석이 있었습니다. 그 비석에다 쓴 여우수의 단수가오라는 이 처방입니다. 그 처방이 기초상에서 추출 기술을 이용해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짝의 처방은 쌍우 셀링팡 두 가지 우토 들어간 셀링팡 그래서 이 결합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골과병들 비롯해서 심혈관 질병도 같이 치료되는 겁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노인은 검은 저고리와 바지를 깨끗하게 차려입었지만은 무릎에 기운 자리가 두 군데나 되었다. 사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서당도 꾸리고 했는데 점점 선비 신세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값이 영 없어졌지. 그래, 소금 장수로 나서기도 했다네. 이제는 나이가 나이니 손자한테 얹혀 조용히 살고 있지요. 손자는 뭘 합니까? 반 면마지기 붙이고 나아가서 장사도 좀 하고 그런다네. 그럼 먹고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자질구려한 세금이 어찌나 많은지 하루 세 끼를 잊기도 힘들지요. 노인은 모태똥을 보면서 말을 이었다. 선생은 아마 내 말을 안 믿겠지만은 말일세요. 지금이 민국 24년인데 양식세금은 벌써 민국 69년 것까지 받아갔거든요. 네? 민국 69년 것까지요? 모태똥은 깜짝 놀랐다. 그러면 40년 뒤에 낼 세금까지 받아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백성들이 마누라 팔고 새끼들 버리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집이 벌상 망하는 판이니까요. 그런데 자질구려한 세금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이 더 있다는 말씀입니까? 노인이 씁쓸하게 웃었다. 궁금하다니 보여주지요. 내가 적어놓은 게 몇 가지 있을걸? 노인은 난방에서 종이로 만든 책을 들고 나오더니 책 위에 쌓인 먼지를 툭툭 털고는 모태똥에게 건네주었다. 류문휘가 다스리는 곳만 해도 세금이 44가지나 되었다. 그 가운데 농업에 관련 세금만 11가지였고 공업과 상업, 운송업 관련 세금이 21가지, 특별세금 5가지에다가 또 다른 세금도 있었다. 그야말로 신기한 세금 도성들이었다. 모태똥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책상 위에 놓고 물었다. 어르신, 겨울음새는 대체 뭡니까? 참, 다양 사람들이야 어찌 알겠나? 노인이 쓴 웃음을 지어 보이었다. 사천군벌은 앞편을 사고팔 뿐만 아니라 백성들한테 앞편을 심게 해서 큰 돈을 벌었다. 류문휘의 형 류문재가 바로 사천남부 앞편금지 감찰처의 처장이었다. 그는 앞편을 심는 농가를 정하고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 앞편을 심지 않은 백성은 반드시 겨름세를 내야 하였다.
1: 네, 그런 거였군요.
0: 모태똥 노인의 설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기억이 안 나는 동에 받들인 세금도 적지 않다네. 노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을 이었다. 료상은 중경에서 똥을 나르는 배에도 세금을 떠안겼다는데 백성들은 이를 두고 이제는 똥도 세금을 내야 하니 세금 안 내는 것은 방귀뿐이로구나 그러는 거지.
1: 정말 딱 들어맞는 비유로군요. 예?
0: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1: 제가 회리를 지나면서 술을 좀 받아왔는데요. 오늘 꼭 어르신하고 한잔 하고 싶습니다마는 어떠신지요?
0: 노인이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네,
1: 우리 사천 사람들은 호주머니가 비어서 그렇지 한잔하는 건 좋아한다네. 게다가 오늘은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어? 그거 잘 됐군요. 허이명, 가져온 물통 좀 이리 주겠나?
0: 모태똥은 곧장 술 한 사발을 부어 노인에게 건넸다. 노인의 손자 며느리가 때맞춰

절인 달걀을 몇 알 썰고 잘 익은 살구를 큰 접시에 담아내왔다. 두 사람은 술잔을 나누며 이야기 재미에 빠져들었다. 어르신께서 태평군 이야기는 자세하게 알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연세면은 직접 태평군을 보셨을 법도 한데요. 그러자 노인이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석달개가 여기 왔을 때 내가 13살이었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직접 보았지. 나중에 그쪽 책도 좀 들춰보았다고. 태평군은 백성들한테 아주 잘했지. 청나라 병사들보다 규를도 훨씬 좋았고 말이야. 태평군이 안순장이 이르렀을 때 청나라 군대가 정말 강기석을 점령했습니까? 말로는 차지했다고 하지만은 다 거짓말이야.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이 석달개 군대는 말이야, 음력 3월 27일에 안순장에 도착을 했지. 옛날에는 안순장을 지타지라고 했어. 그때 사천 총독 락병장이 황제한테 올린 상주 서인은 수비군 당우경과 체보종이 3월 25일에 강가 이르렀다고 했지만은 다 상금을 타내기 위한 수작이었다네.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사서의 기록을 보면 석달개가 즈타지에 와서 배하고 뗏목을 만든 뒤에 소들로 이미 만여 명의 병사들을 강 근로로 보냈지만은 날이 저물어 중간에 도로 후퇴했다고 하던데요. 노인은 술잔을 들고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소문에는 당구경이 동생한테 그런 말을 했다더군. 하지만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지. 날이 저물어서 이미 강을 건넌 만여 명을 도로 건너오게 했다면 그 시간에 만여 명을 건네보내지 않았겠느냐는 말이네. 하지만 이제 와서 뭐가 옳다고 딱 잘라 말하기란 어렵지. 모태똥은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노인에게 한 대 권하더니 자신도 한 대 붙여 물었다. 사람들 말로는 석달개 군대는 강물입으로 강을 건널 수 없다더군요. 진짜 그렇습니까? 맞네. 대도하뿐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송룡하와 오른쪽에 있는 자로하 물이 다 불어버렸어. 송룡하는 폭이 넓고 넓지 않은 평범한 강이지만은 설산이 녹으면 물이 금세 몇 곱절로 불어난다네. 앞에는 대도하, 왼쪽에는 송룡하, 오른쪽에는 자로하가 있고 남쪽에는 만산이 있으니 석달개가 이끄는 삼삼한 군대가 안순장 뒤쪽 영반산에 갇힐 수밖에 없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석달개가 물이 그처럼 무섭게 불어날 줄을 어떻게 알았겠나? 응? 모태똥은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담배를 들고 또 물었다. 석달개 아들이 태어나는 바람에 잔치를 크게 여느라 시간을 끌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것도 맞는 얘기지. 이곳 사람들 말이 그래. 석달개가 부하들한테 내 오늘 위험천만한 가운데서도 자식을 보았으니 이 맑은 물과 푸른 산을 바라보며 여러 형제들과 한번 취하도록 마실 것이다 하고는 징을 울리고 북을 쳐가면서 2, 3일 거날 정도로 놀았다더군. 그러니 그 사이에 청나라 군대가 태평군을 칠 준비를 단단히 했지. 그럼 나중에 강을 건너기는 한 겁니까? 석달개는 심지가 굳은 사람인지라 치려고 할 리가 없지. 사흘 뒤에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네. 처음에는 4, 5천 명이 대나무 뗏목 수십 척을 타고 건넜어. 사기를 올리를 하고 온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강기슭에서 구함을 질러대지. 청나라 군대는 졸지어 북쪽 강기슭에서 총이며 포를 쏘아대지. 그런데 화약을 실은 배에 포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태평군

0: 소태초가 나갔다네. 열흘이 지나서 다시 강을 건너려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됐지. 청나라 군대가 건너편에서 풀을 쏘아대는 데다가 바람이 거세고 물결이 높아 전부 가라앉고 말았지. 닷새쯤 지나서 또 강을 건너지. 이번에는 큰 배를 스무 척쯤 띄워서 배마다 70~80명이 앉았어. 하지만 물살이 세서 다섯 척이 또 밀려 내려가고 다른 배들도 모두 가라앉았네. 그 뒤로 다시는 대도하를 못 건넜지. 모태똥이 한숨을 쉬고는 다시 물었다. 그런데 왜 대도하 오른쪽 기색을 따라 서강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대수보 이른 다음 다시 돌아서 서강으로도 갈 수가 있었을 텐데요. 안 돼, 안 되지.
1: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0: 조금 전에 얘기하지 않았나? 송영아를 건널 수가 없었단 말일세. 게다가 강 건너쪽은 서본족 토백이 세력 왕무문이 지키고 있고 오른쪽 자루와 기석에는 이족 토사 영승은이 버티고 있어서 낙병장에 다 매수해버렸거든. 노인은 모태똥에게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노인의 말에 의하면 석달계는 송영아를 몇 차례 공격했다고 한다. 석달계는 오른쪽 강기슭을 따라 곧게 올라가 노종교를 거쳐 곧장 천전, 공내 성도로 가려는 생각이었다. 태평군은 두 번이나 기습하여 몰래 강을 건너려 하였지만 왕응문이 송영하에 있는 쇠밧줄 다리를 몽땅 거두어들이는 바람에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궁주에 몰린 석달계는 화살의 편지를 매달아 왕문원한테 쏘았다. 좋은 말 두 필과 백금 천냥을 줄 테니 군사를 물리고 길을 내달라고 했지만 왕공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양식을 팔라고 사정을 했지만 또다시 거절당하고 말았다. 이때 동남쪽에서 청나라 군대가 영승은과 함께 야밤에 만산병령을 습격하여 태평군 수백 명을 죽이고 만산을 점령하게 됐다. 만산이라는 요새를 잃게 되자 석달계 군대는 영반산과 즈타지에서 버텨야 하였다. 하지만 사방이 이리밖에 안 되는 곳이라 양식을 날라올 길마저 끊기고 말았다. 적군은 또 총공격을 시작했다. 서쪽에 있던 청군과 왕웅원은 그 틈에 송영하를 건너게 되었고 만산 위에 있던 청군과 영승은도 산을 내려왔다. 두 군대는 곧장 즈타지로 진격했다. 태평군의 병령은 모두 불타고 말았다. 이족 병사들은 산호에서 나무와 돌을 굴려 공격을 가했다. 태평군은 베개나지 못하고 하나 둘 물에 빠지었다. 시체가 강을 뒤덮고 떠내려가는 자가 만 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었다. 태평군은 3월 27일에 즈타지에 이르러 4월 23일까지 21회를 머무는 동안에 3~4만이나 되는 군대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병사는 7~8천명밖에 남지를 않았다. 석달계는 그곳을 더 지켜낼 수가 없을 것 같자 동쪽으로 포위를 뚫고 나갔다. 태평군은 좁다란 벼랑길을 따라 달아났다. 우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고 아래는 물살이 거셌다. 청군 황군영이 뒤를 바싹 달았다. 왕응문이 이끄는 서본족 군대는 산 꼭대기에서 나무와 돌을 아래로 굴리었다. 또 대도와 북쪽 기슭에서는 주천 총독이 이끄는 청군이 벼랑으로 사격을 퍼부었다. 엄청난 포위 공격에 밀려 수많은 군사들이 강으로 떨어지었다. 이렇게 20리를 걸어 어느 작은 강

0: 에 이르고 보니 태평군은 군사를 반나마 잃은 뒤였다. 밤새 그곳에 머물며 숨을 돌리려고 하였지만은 왕응원이 또 태평군을 둘러쌌다. 날이 밝기도 전에 석달개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포위를 뚫었다. 아픈 위험한 곳으로 이름난 루화산이었다. 그곳은 로아선강이 대도하로 흘러들어가는 강어구여서 물살이 즉타지보다 더 세찼다. 수면은 어디나 온통 수레바퀴처럼 큰 소용돌이었다. 물살이 빙빙 돌며 살처럼 흐르는데 간담이 다 서늘할 지경이었다. 이대로 강을 건너기는 정말 힘들었다. 석달개는 대우를 추슬려 한숨 돌리는 수밖에 없었다. 날이 저무는 데다가 사람도 말도 모두 형편없이 지쳐 있었다. 석달개와 군사들은 이틀을 굶은 뒤라 배도 많이 고팠다. 부하들은 서로 그르앉고 울었다. 석달개가 가슴을 치었다.
1: 수많은 싸움을 이기며 여기까지 온 내가 오늘 궁지에 몰려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늘이 나를 버린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을 이 어려움에서 구할 방법은 어딘가 있을 테지.
0: 부하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리면서 고개를 들고 왔다. 석달개는 전세가 기울어지자 새 아내에게 자결을 명했다. 새 아내는 서로 옷자락을 붙들고 슬피 울었다. 석달개는 칼을 뽑아들고는 졸개 들어 여인들을 안고 함께 대도에 뛰어들도록 하였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자네들이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그곳을 보게 될 거야. 못했던 굳은 얼굴로 한참 말없이 앉아있다가 다시 물었다. 나중에 석달개가 정나라 군대와 담판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일, 그건 말이 담판이지 실은 기만일세. 노인이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태평군은 사방으로 포위된다다가 끊임없이 내리는 비에 생량을 구할 수도 없었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진 것이지. 석달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지만은 몇 해 동안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을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지. 정군이 태평군을 한 걸음 한 걸음 핍박하는 것은 적장의 머리를 원하기 때문이었으니 석달개는 부하들의 목숨이라도 건져볼까 하고 낙병장한테 편지를 썼다오.

장편 소설 대장정 6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줄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강산에 피어난 민족 단결의 꽃이여 영원히 이 땅에 빛나리라. 서로 아끼고 정 나누며 함께 꿈을 이루어 가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

0: 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인당 특별첩인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 들어 연결시는 대중들이 가장 관심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1년의 민생 대상을 실시해 민생 온도를 높이고 고품질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1: 우리조 여러 현시에서는 무인기 한 차례 본사로 여러 효과 촉진 지능화 병충해 방지 작업을 전면 전개하면서 과학화 정밀화 지능화된 현대농업 관리 수단으로 가을 알곡 풍작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0: 도라시 승리가도 문원 400구역 당위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소계영은 관할구역 실제 입각해 당건설 치리모식을 혁신하고 1년의 편민봉사를 구축하면서 대중들의 마음을 따뜻이 덮여주고 있습니다. 올 들어 연결시는 실사를 줄선으로 시료를 방향으로 삼아 대중들이 가장 관심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1년의 민생 대상을 실시해 민생 온도를 높이고 고품질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연결시 학부명거 주거단지 승강기 두 대가 초보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승강기 외관은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바 전체적으로 독립 철골 구조를 채용해 독립적으로 하중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밖에 해당 주거단지의 다른 승강기 두 대도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연결시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민생실사 대상의 제1진 시범본보기로서 올해 10월 20일쯤이면 이 주택단지에는 승강기 넉 대가 사용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연결시 진학가도 남양 409역 주민 류풍섭입니다. 이번 승강기 설치가 빠르게 추진돼 대중들이 많은 실리를 보게 됐습니다. 나라와 인민에게 유리한 공사여서 우리는 아주 만족스럽고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지요. 올해 연결시에서는 승강기 400대 추가 설치 목표를 둘러싸고 145개 주거 단원을 첫 시험점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145개 대상은 전부 실질적인 시공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연결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 책임자 장국입니다. 현재까지 전시적으로 승강기 52대의 관련 수속을 완수해 현장 시공 조건을 갖추었고 26대가 시공 중입니다. 연결시 중점 공공문화 부대 공사인 도시 서위 중심 대상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 총 투자는 1억 9,500만 원이며 연결시 장백산 동로 남쪽 하남거리 동쪽에 위치했습니다. 대상은 계획에 따라서 5층 종합청사 한 채를 건설하고 독서 학습, 문화 교류, 레저 체험 등 다양한 기능을 일체화하게 되느냐 올해 10월에 주체 공사를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연결시 도시건설투자집단위원회사 공정부 부장 위본양입니다. 현재 지하실 공사를 마쳤고 주체공사는 구간별로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희중심 부분은 지상 2층 천정까지 공사가 진행이 됐고 지하실 방수공사와 지하실 외부 되메오기 공사도 완료가 됐습니다. 근년에 연결시는 국가 공공봉사 균등화 건설 요구에 엄격히 표준을 맞추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리듬을 견지하면서 교육, 의료, 문화, 체육 등 관건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중점 민생 대상의 낙차 건설을 전력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생 단점을 보완하고 봉사 공급을 최적화하며 발전의 혜택을 대중들이 체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 연결시 우이로 남쪽 광진거리 동쪽에 위치했으며 총 투자가 12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대상은 진찰종합청사, 발열진찰청사, 의학실험청사 및 기타 기능구역을 포함하고 800개의 침상을 갖추게 됩니다. 대상이 준공이 되면 연결시 병원을 핵심으로 연결시 응급중심을 통합해 의료, 응급 등 기능을 일체화하고 현대화 시설을 갖춘 다기능 공공의료위생봉사 중심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 중심 대상 기술 책임자 정지탁입니다. 대부분의 건물 장식 작업이 완료가 됐고 일부 구역에서는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실내 칠 합성 고무바닥 포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실외는 대부분의 공사가 기본적으로 끝났고

아스팔트 포장도로, 석재 포장도로 및 우럭화 구역 우럭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올해 말에 준공 검수 조건에 도달할 수가 있죠. 1년의 민생 대상 건설 성과 뒤에는 연결시가 민생 목록을 책임 목록으로 전환한 실무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대중들이 하루빨리 혜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연결시는 대상의 관건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생실사 대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거치를 하지 않고 실제적인 공력을 들였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건설 목표에 입각해 연결시는 도시 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주거 환경을 최적화하고 있는 바 28개 중점 기초건설 대상이 동시에 추진되며 협동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배수 도관망 빗물 오수 분류 개조는 도시의 홍수 방지 및 배수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물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또 BRT 2기 전 구간이 개통돼 도시구역 동서 방향 교통 맥락을 원활히 했고 부르합통화 종합 7위 공사는 생태 친숙 견관대를 조성했습니다. 1년의 기초건설 공사는 도시의 종합 수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살기 좋은 도시의 바탕색을 돋핀내고 있습니다. 이 대상들은 양질 교육 의료 자원, 편리하고 원활한 출행 조건, 기능이 완비된 공공문화 공간과 시정시설로 전환이 되면서 고품질 발전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도시 발전에 더욱 따뜻한 온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8월에 있었던 강한 폭우, 태풍 등 재해성 날씨로 인한 불리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우리 주 여러 현시들에서는 보존관리의 황금 시기를 다잡고 무인기 한 차례 분사로 여러 효과 촉진 진흥화 병충해 방지 작업을 전면 전개하면서 과학화 정밀화 진흥화된 현대농업 관리 수단으로 가을 알곡 풍장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단계 극단 날씨의 영향을 받아 도라시 일부 향질의 옥수수 밭에서는 양분 유실, 자람쇠 약화 등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재해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도라시 농업농촌국에서는 8월 25일부터 가을 알곡 항력 및 재해 방지 전문 자금에 의탁해 흑석향, 앵목진, 안명호진에서 한 차례 분사로 여러 효과 촉진 무인기 병충해 방제 작업을 가동했습니다. 도라시 농업기술 보급중심 식물보호과 과장 조홍문입니다. 지금은 옥수수의 요수기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실시한 후에 옥수수의 수확량을 효과적으로 높여 작물 정산의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죠. 프로젝트 실시 후에 농업농촌국에서는 역속 전문기술을 일꾼들을 밭머리에 파견해 작물의 자람쇠에 따라서 병충해 예방 퇴치와 보존종합관리 등 기술 지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작업은 과학적인 식물보호 표준을 엄격히 집행을 하고 프라시놀라이드, 린산 2수소 칼륨 및 전용 보조제를 정확히 배합했습니다. 한 차례 분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실현해 재해 후 옥수수의 누르익기 부족, 자람쇠 지연, 성숙기 연기 등 문제를 목적성 있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총 투자는 98만 원에 달하며 관할 구역 주요 재배 옥수수 밭을 전면 피복합니다. 안도현 영경향에서는 현향촌 3급 연동 식물보호기제 의탁을 해 전액에서 지능화 무인기 병충해 방지 관리사업을 펼쳐 전향의 옥수수, 콩벼 등 도합 7만 2천 목 경작지에 대해 통일 예방 통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풍 날씨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 비추어 현지에서는 증산과 역경 저항을 위한 혼합약액을 정밀하게 분사해 작물의 자람쇠를 신속히 회복시키고 밭의 병해 저항, 도복 저항, 재해 대처 능력을 강화하면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가을 알곡 생산의 기본판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안도현 영경향 조양천 당지버석의 전조입니다. 농민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연면 비료는 옥수수와 콩의 소득과 생산량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병충해도 예방을 하죠. 인력, 물력, 재력도 절약하고 다른 한편으로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과학기술에 의한 식량 생산 능력 제고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능화, 정밀화, 보존관리 기술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면서 대규모 통일 예방통제와 과학기술로 보존관리 힘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 식량 종합 생산 능력을

0: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식량 안전에 최저선을 단단히 지켜 전주 가을 알곡을 전부 거둬들이고 풍작을 실현하는 데 튼튼한 과학기술 보장을 마련했습니다.
1: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사회구역은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함께 거주하고 주거단지 류형도 다양해 기층 치리 임무가 무겁습니다. 문안사회구역 당위 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계영은 관할구역 실제에 입각해 당건설 치리 모식을 혁신하고 일련의 변민봉사를 구축하면서 대중들의 마음을 따뜻이 덮여주고 있습니다. 기자가 서계영을 만났을 때 그는 관할구역의 한 부동산 봉사 사무실에서 업주위원회, 부동산 봉사회사 대표 그리고 주민들과 둘러앉아 그들이 반응하는 문제들을 인내심 있게 듣고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민정좌담은 관할구역 각 주거단지의 실제 상황에 결부해 매달 또는 분기별로 상시적으로 진행합니다. 문안사회구역은 관할 범위가 넓고 주거단지마다 요구가 다르며 치리의 난점도 제각각입니다. 사회구역 당조직의 인솔자로서 소경은 당건설 인솔을 견제하면서 분류치리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사회구역 주민 리홍강입니다.
2: 요새 이제
1: 의견을 제기하면 확실히 효과를 봅니다. 리하면 자전거 보관소가 부족하다고 제기하면 부동산 봉사회사에서 몇 개를 더 설치합니다. 어떤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하면 아주 빨리 잘 개선해 줍니다. 2020년 서경은 앞장서 도나시 첫 부동산 봉사기업 비공유제 당지부를 설립하고 홍심 부동산 관리사 모식을 다섯 차례 걸쳐 지속적으로 승격했습니다. 부동산 봉사회사 수익의 10%를 주거단지 개조에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해마다 생활이 어려운 대중을 우선적으로 취업시키도록 했습니다. 업주위원회 설립이 어렵고 주민 참여도가 낮은 문제에 직면해 그는 앞장서 주민들을 방문하고 소통했으며 당원과 퇴직골간들을 자치대회에 추천해 수백 가구가 주동적으로 사회구역 공동건설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사회구역 당위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계영입니다. 많은 부동산 봉사기업들이 과거의 관리 모식에서 현재의 봉사 모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주거단지에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와 유동 인구 관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주택 도우미 편민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관할구역 대중들의 취업 수요에 비추어 무료 기능 강습반도 개설했습니다. 사회구역에는 잇따라 홍성류 사진관, 공익법률자문실 등이 건설됐습니다. 관할구역 독거 노인과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결연도움 대호를 조직해 노인과 어린이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사회구역 삼열군 염지화입니다. 서석이는 사업에서나 생활에서나 모두 당원의 선봉보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해결하기 힘든 일이라도 우리를 이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백방으로 완수합니다. 저는 사회구역에 온 지난 몇 년간 빠르게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서계영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사업을 사회구역 당건설의 곳곳에 융합시켰습니다. 그는 사회구역 홍성류 선전 강연단 단장을 맡아 주재 당일과 주민 대강당에 의탁해 여러 민족 주민들이 민족 정책을 함께 학습하도록 상시적으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단체와 활동을 통해 여러 민족 대중들이 자주 왕래하고 많이 교류하도록 하면서 서로 돕고 관심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사회구역 당위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계영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아주 좋아합니다. 주민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일선에서 계속 우리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봉사하겠습니다. 도나시 정품 도시 건설과 결부해 우리도 정품 사회구역을 적극 건설하고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봉사를 제공하며 그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20년간 기층에 뿌리내려 견제해온 그의 노력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서계영은 손으로 길림성 민족단결진보 선진인물, 연변주 우수 당사무일꾼, 연변주 38붉은기수 기준병 등 여러 영예 칭호를 받았고 얼마 전에는 길림성 우수 공산당원으로 평이됐습니다. 오늘도 서계영은 사회구역의 평범한 일터에서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민족융합을 촉진하는 감동적인 답안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0: 연변 성경예술관의 일전이 개관하면서 우리 주의 새로운 문화지표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연면 성경예술관은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핵심 지하구역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전시관 총 부재 면적이 약 3,0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0: 예상은 2025년 5월 건설을 시작해 2026년 6월 전면 준공이 됐고 8월 정식 대회 개방됐습니다. 전시관은 연변 성령 옛 도자기 전시관과 연변 성령 미술관 두 개의 기능 구역으로 구성이 됐고 천년 옛 사기 문물과 변강사와 예술 두 가지 핵심 전시 담채로 천년 가마부리의 문화적 저력, 비단의 길 문명의 흔적, 변강 예술의 정수를 하나로 융합했습니다. 전시관에는 북경 해동성에서 단행간 수집해온 당성 원명 청 여러 시기 해저에서 인양된 옛 도자기 진기 소장품 350점이 전시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개관 첫 전시인 발자취 연변 유명미술가 청품전도 막을 올렸습니다. 전시는 연변 미술의 발전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변의 원로 중견 신진 미술가들의 대표적인 청품 역작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작품은 국화 유화 수채화 반화 조각 공예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아우릅니다. 전시는 10월 8일까지 대회 개방이 되며 광범한 주민과 문예 애호가들이 전시관을 찾아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술관에서는 예술 교류, 대중 미학 교양과 무형 문화재 전승에 더욱 힘을 쏟으면서 변강 이야기를 잘 전하고 중화 문맥을 구양해 지역 문화 예술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결시무 가구공장 부근 도로 구간에서 운행 중이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연기를 내뿜으며 불이 붙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가구공장 직원 여러 명이 선뜻 나서 긴급 구조를 펼쳐 화재를 진압하고 차주의 재산 손실을 최대한 줄여줬습니다. 이날 오전 흰색 승용차 한 대가 한 가구공장 부근을 지나던 중에 차 앞부분에서 갑자기 짙은 연기가 치솟고 차 밑부분에서는 불꽃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당시 공장 구역에서 작업하던 소매군 등은 위험 상황을 발견하고 즉시 차주에게 큰 소리로 알려 위험을 경고한 뒤에 공장 구역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신속히 불이 난 승용차로 달려갔습니다. 연결시 모 가구 공장 직원 소명훈입니다.
1: 당시
0: 차가 이쪽에서 와서 좌회전하여 이 골목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불이 났습니다. 그때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지요. 차에 불이 난 것을 보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을 끄는 과정에 소명훈과 동료들이 가져온 소화기 두 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소진됐지만 승용차의 불길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새 소화기를 가져와 계속 불을 끄고 일부는 주변에 차를 대피시켜 2차 위험을 방지했습니다. 소방구조인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 모두는 힘을 합쳐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서태문이었습니다.
2: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

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 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L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L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L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호박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약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구산맞이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8곽을 더 드리고 16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박사, 장수로방,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특선우대활동, 구삼맞이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구삼맞이 우대활동, 구삼이라 하게 되면 우리 자치주 성립 이 큰 기념일에 속하게 되는데 원래는 뭐 1년에 한 번씩 하루밖에 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사흘 그 휴식하는 이런 시간까지 준 이런 차원에서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구삼이라 하면 우리 자치주에서는 큰 명절에 속한다. 이렇게 나라에서는 국경절, 우리 여기 지구에서는 바로 자치주 건립 구삼 명절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대활동은 특수하게 진행됩니다. 이전에는 하루에 한 번 쉬는데 이번에 사흘까지 쉬는 이런 계기로 해서 이번에 우대활동의 범위가 비교적 높고 우대를 아주 많이 해주는 이런 우대활동이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은 늘 하는 우대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특히 천이 박사의 제품 자체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우수한 중노년기에 들어서서 젊음과 건강과 이걸 장수를 찾는 주요한 계기로 되는 이런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었는데 천이 박사는 지금 한 가게 498원인데요. 15일간 보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7일부터 시작해서 한 가게 100원 인상이 된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천이 박사는 국가 쌈부의, 쌈부의라면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중국 가원, 그리고 특히 발전개혁위원회라면 큰 이런 기구에 속합니다. 모든 경제 맥락을 조절하는 이런 부에서 추진 항목에 속하고, 그리고 중국 과학부의 추진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쌈부의 추진 항목에 속하는 건 지금까지 이 제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천이 박사가 이번에 우대정책에 좋게 되었는데 16각을 싸면 20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큰 우대활동이 적었는데 보통 뭐 12각에 15각이 정도 줬는데 이번에는 16각에 20각 줍니다. 그리고 천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총값에서 천원을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는가 하면 장수로방이란 아주 장수 제품으로서 뭐 황궁의 의 그 처방에 속하는데 그런 그 황제의 대우를 받는 이런 좋은 처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28가지 증기숙약제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가격이 198원인데요. 6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 딱 완약으로 된 걸 복용하는데 식사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뭐 식사 한 시간 전 좌우에 복용하면 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번뜩 눈이 뜰 환해지고 머리가 명석해지고 특히 콤팍과 간이 좋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들 여성들은 정신이 나고 남성들은 성공능장애가 완전히 젊었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그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래서 40각을 싸면 40각을 드리고 천원 현금권을 빼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 따라가니까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8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귀합니다. 28가지 중약제가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은 아주 큰 처방에 속하는 명품에 속하는 이런 처방에 속합니다. 그리고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각에 15각 천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 따라가는데요. 명서방은 눈병치료에서는 인정하지 말라고 해도 인정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21가지 중약제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보통 뭐 중약을 쓰게 되면 간에 부담이 간다 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눈을 치료해 준 제품이니까 오히려 간과 콤파체 좋은 이런 결과로서 눈을 밝게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잘

0: 뿅할 가치가 이번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상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저도 지금 전유박사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네. 예. 그래서 머리 그냥 아프고 어지럽고 경력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전유박사 지금 쓰고 있는데 야, 이거 쓴다 혈압조절이 너무 잘 되는 게 알리.
0: 이 제품이 혈관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약을 거의 그 길게 견제하면 거의 끊을 정도까지 혈압이 정상으로 가게 되어 있을 겁니다.
2: 예, 그러니까 예, 머리 아프지도 않고 어지럼증이 나던 게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경력이 그냥 없던 게 경력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좋은 예. 제품이죠. 예, 예.
2: 예, 그냥 가슴이 그저 답답하고 황황하고 불안하고 흘린 노라든 이런 증상이 많이 없어지니까 예, 마음이 영 편안하니까 예, 잠을 잘 자니 예, 머리 말아가지고 하는 게 알린다 지금.
0: 그렇죠. 종합으로 좋아지는 예. 겁니다. 예, 예.
2: 예, 그래, 나는 계속 배달받아 쓰라지. 이거 장수로만 우리 언니가 지금 예 쓰고 있는데, 이제 한 보름 쓰는 게 효과 너무나도 좋다고.
0: 너무 빠르고, 너무 확실하고, 편하고, 보통 보충제를 하게 되면 혈압을 걱정하게 되는데 오히려 혈압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공동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데는 이 제품이 28가지 중약재로 조성된 제품이 드뭅니다. 예.
2: 네, 우리는 이거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냥 감기를 달고 살지 감기만 하먹어서 기침을 자주 했는데 이 장수로방 쓰면서부터 면역력이 높아졌단다지.
0: 종합 면역력 올렸습니다.
2: 예. 예, 그러니까 감기를 하지 않고 하는가 그러면 기침 가래가 아예 하니까 예, 야 지금 살 것 같단다지.
0: 그렇죠. 예.
2: 예, 개고 소변 차수도 많아서 예, 다음 다 자지 못한 거 항상 피곤하고 맥이 없었는데 이 약 먹는다 소변 차수가 확실히 잘 줄어들어서 예, 잠을 잘 자니까 예, 머리 마가지고 정신 나는 게 알린단다지.
0: 그럼요. 예예.
2: 와, 그래 예, 점점 이 사회가 발전하, 이야기 발전하지, 약이 질량이 예, 점점 좋아지고 하니까 예, 먹어보니 확실히 예, 최약이 옛날 약에 비해서 예, 하여튼 느낌이 다른 게 확실하게 알 수 있어.
0: 그렇죠. 예예.
2: 예. 예, 그래 해봤으니까 우리 언니들 중에 오늘 기름을까 이게 우리 활동했을 때 오늘 받아 계속 쓰겠단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니까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시도해보는 게 귀합니다. 이번에 또 1,000원까지 빼주지 하니까 언니분의 선택이 너무 잘 맞습니다. 면역력이 올라가고 종합공동이 좋아집니다. 간, 콩팥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눈이 잘 보이고 잠이 잘 오고 맥이 나고 혈압이 조절받고 무릎관절, 뭐 어깨관절 이런 데도 좋은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제품을 뒤로 한다면 너무 아쉽게 지나가지 않나 그렇게 인정할 겁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국가산부호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항목에 속합니다. 300집이 산지아병원에 산림요병원이라든지 북경대학 부속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에서 이미 10년 동안 임상 경험을 협화병원이라든지 총화해서 나온 제품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우리 언니의 중풍이 걸려서 지금 이 천희 박사를 얻어놓은 석 달 썼습니다.
0: 중풍 후유증에서는 많은 분들이 걸기 힘들고 말하기 불편하고 생활을 잘 하기로 입에다 밥을 떠입기 힘들고 이랬던 분들이 이걸 쓰고 나서 그런 기본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된 것 같습니다.
3: 예, 그래 우리 언니 이미 이 천희 박사를 석 달 썼습니다.
0: 그랬어요?
3: 맨 처음이 지금 염내병원에서부터 한 열흘이면 또 출원시킵니다.
0: 그렇죠.
3: 근데, 예, 예. 예 우리 언니, 그래서 말도 똑똑하게 잘 못하고, 예, 식사할 때는 밥을 자꾸 세게 흘립니다. 그러네,
0: 그렇죠.
3: 가만히 보니까, 예, 이거 이 입술을 잘 벌리지 못합니다.
0: 그렇죠.
3: 그러네, 그 입을 벌려야 숟가락에 밥이 들어가지 할까? 벌려 아이진다.
0: 벌려야지. 신경마비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예. 예. 그래지 그 다음에 화장실 갈 때니 이 다리 좀 비틀거려서 집회 막대기를 짓고 재고 가고, 예. 그리고 거리에 항상 갔다 와서 그것이 조금 미네 말을 못하는 게 하기는 하는데, 말도 그것도 다른 사람 알아듣고.

0: 듣기 힘들게 말하고 위생실 갈 때도 집회 막 때려짓고 제국 하고에 그도 이랬댔습니다. 결국 거리 자꾸 좀 시야에 난답니다. 거리다 되게 비시는 같은 게 조금씩 어림증도 나고 혈압도 어떤 때는 증차이 됐다 어떤 때는 높아졌다 잡사도 그냥 이랬습니다. 근데 이 천이 박사 정말 좋습니다. 이 중풍에 온 사람들께는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1: 빠릅니다.
0: 예, 영 효과 빠르고
1: 그렇죠.
0: 영 좋습니다. 게 우리 언니 지네에 얻어놓은 밥이라면 술 흘립니다. 그때처럼
1: 그렇죠. 예.
0: 입도 좀 더 버리고 결국에 얻어놓은 지폐 막 때려버리고 서리 얻을 제대로 위생실도 가한다.
1: 그 정도면 예, 많이 해봤겠는데 그렇죠.
0: 예, 결국에 그 다음에 한 말 자꾸 하던 게 그것도 좀 술하지만 아, 얻어놓은 언어도 어서는 그때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어느 정도마비입니다.
0: 예, 예, 언어도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서 이 고리 항상 두개비 시간 나왔던 같은 것도 좀 낫다며 그랬나 정신 난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자꾸 죽었으면 좋겠다던 게 우선은 이 이야기 너무 좋으니까 이게 예, 노벨상 두번 받은 이야기 돼서에 예, 이거에 예, 특별하게 뇌중풍에 온 사람들께는 최고 이야기 같습니다.
1: 뇌중풍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이 나오셔서 금방 시작한 분들이 효과가 더 빠릅니다. 예, 예.
0: 예, 인차 썼습니다. 네, 예. 이게 좋다고 수라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인차 값이 7일 날부터 오르자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예. 우리 언니 좀, 그래서 한 1년 넘어서야 해도 비교도 완전히 회복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죠.
0: 그래서 15가구 예. 사면 20가구 주지, 이번에.
1: 예, 이번에 천희 박사는 16각을 싸면 20각을 줍니다.
0: 예, 예 그래서 예, 어머니
1: 저는 빼줍니다.
0: 16각을 저리 예. 배달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중풍 후유증 환자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심장과 뇌혈관에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위에서 말씀한 것도 들으셨겠지만 해도 생활을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뇌혈관, 심장혈관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들어갔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잘 파악하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네, 건강기원입니다.
0: 예, 오늘 배달 받으려 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M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저도 천이 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저는 천이 박사를 쓴 지요, 오란다. 전 대여섯 살 넘었습니다. 저는 쓰다가 조금 끊었다가 이번에 또 쓰기 시작한 게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4: 저는 어쨌든 이전에도 국사에 왔댔습니다.
1: 예.
4: 그래서 선생님 관계 듣고 이거 쓰기 시작한 게 이 중풍에는 영 최고.
1: 특수한 효과입니다. 중풍에 예. 특수한 효과입니다. 예. 심장과 중풍 여기에는 특수한 효과입니다.
4: 그래서 예 끊었다 다시 시작했었는데 예 확실히 이 다른 약법의 전해 박사가 확실히 영 좋습니다.
1: 예.
4: 저기 예 중풍에도 좋고 잠이 잘 안 오는 데도 좋고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한 데도 영 지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1: 혈관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품 자체가.
4: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러면 내게 이 약이 딱 맞으니까 어쨌든 계속 쓰기 위해서 또 이 천의 박사가 그 값이 또 오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 오르기 전에 아무래도 이 중풍 환자들은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의 박사를 이번에 활동에 열 석, 열 석 가게 준다가 예.

0: 16가게 20각 줍니다. 예. 16가게 20각 주고 1000원 빼줍니다. 큰 예. 무대 할 때입니다. 예, 예.
1: 그러니까 이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이번에 활동에 배달 받다고 그럽니다.
0: 이렇게 하게 되면 한 가게 1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이번 활동 전용 젊은 공간에 많은 혜력이 올라가게 되었기 때문에 뇌출혈 같은 이런 현상까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사의 처방을 쓴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흥분하게 하고 믿음성을 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겠습니까? 중국 과학원이라 하게 되면
1: 모든 것이 그것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0: 종합으로 40여 가지 질병을 그런 회사 해결해 주는 제품입니다.
1: 예. 예. 그러니까 면역력도 올라가지, 감기도 안 나지. 영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예, 요번에, 이 구산마지 활동이 16각을 쌀려고 선생님께 전화드리면 1000원 빼줍니까?
0: 예. 16각에 20각을 주고 1000원을 빼줍니다. 현금권 1000원 시장에 나가서 자면 큰 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1000원 현금권을 또 빼줍니다. 16각을 주고 20각에 16각에 20각 주고 1000원 빼주고 10각에 눈에 붙이는 과약 줍니다.
1: 아, 잘 알았습니다. 그럼 선생님 내가 하나 한 가지 문의할 것은 내가 이 백내장이 좀 있단 말이야. 병원에 가니까 백내장 수술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게 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주 공포심이 들어가면서
0: 예.
1: 어떤 상황이 가면 이거 불을 켜면 이 불에 눈을 뜨지 못해서
0: 심각한 안과 질병입니다. 안과 질병 자체가 빛이 싫어합니다. 예.
1: 예, 빛을 싫어하고도 광반병수 있어가지고 앞에 무슨 다 암을함이 자꾸 날아다니는 이런 감각이란 말입니다.
0: 유리체 혼탁입니다.
1: 그래서 선생님 내가 이거 명소방수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선생님과 물어본다.
0: 그런데 쓰는 제품이 바로 명사방입니다. 이 제품 쓰게 되면 눈앞에 아물거리고 뭐 검은 게 날아댕기고 머리끼 네. 같은 들여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데는 거의 보증하다시피 빠른 속도로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눈앞이 보약해 보이고 그 눈물도 자주 나고 이런 문제는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그리고 이미 항반변성이라는 초보적인 진단까지 나왔기 때문에 항반변성 그리고 안압에 올라가는 녹내장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쉽게 실명하는 안과 질병을 지금 동반하고 있으니까 빨리 이 제품 자체 명서방 제품 자체를 견제하는 게 눈을 구하는 데는 아주 우수한 좋은 해결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1: 예.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는데 21가지 중약재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잔투이란 매미 껍질이 눈병 치료에서는 특수한 성분입니다. 이게 들어갔고 그리고 편간 맥막의 효과를 보는 찔레라든지 그 황련이란 황금이라든지 석고라든지 천화분이라든지 국화라든지 이런 종합 성분을 해서 눈을 구하는 데는 아주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권위성이 강한 이런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의 특점은 눈병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간에 부담이 없습니다. 간과 콩팥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특히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는 그 주요한 원리에서는 상처의 열을 쳐줍니다. 심장열, 폐열을 쳐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 놓고 쓰시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는 근데 이 제품 자체는 그 내리 누르는 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며칠에는 그 설사가 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않고 한 일주일 지나가게 되면 정상으로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근심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가격 인상도 금방 된다고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이 천일박사는 너무 아쉬운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우리가 원값 498원일 때 여러분들 혈관을 확장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뭐 여기에 저쪽 하면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모니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약품은 9월 7일부터 100원 인상된 5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연변 저준적자치도 창립 74주년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고향의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0: 안녕하십니까. 문화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오늘은 연변 조선족 자주주 성립 기념일입니다. 우리 고향 연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 가장 현명한 사람은요,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신체적 나이는 황혼기에 접어들어서도 정신적 연령은 아직 젊은이들 무지않게 마음만은 항상 젊음을 유지하고 있으며 열정을 가지고 삶에 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열정과 추구를 가지고 제2인생을 뜻깊게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 서술한 수필 몇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효삼 씨의 수필 만년의 일터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만년의 일터 강효삼. 10년 전 자식 셋의 뒷바라지를 하려고 아내가 외국으로 돈벌이를 떠나가자 나는 졸지에 기러기 아파 신세가 돼버렸다. 60평생 주방 근처에 얼씬도 않았던 나에게 이제는 주방이 만년의 일터로 돼버렸다. 아내가 떠나고 처음 주방에 들어서던 날 비로소 그동안 아내가 가족의 하루 세끼 끼니를 챙기느라 얼마나 힘들었고 또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구석구석 아내의 알뜰한 손길이 엿보이는 주방을 둘러보느라니 아내 없이 지내야 할 앞날에 대한 걱정이 태산같이 몸을 지지 눌렀다. 누군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였다. 밥은 전기 밥솥에 앉히고 버튼만 누르면 되지만 반찬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또 조미료는 어떻게 써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다. 평소에 아내가 차려준 밥만 먹고 옆에서 반찬을 만드는 걸 견눈질이라도 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됐다. 결국 날 영상통화로 아내한테 채소 다듬질부터 조리 방법까지 일일이 물어보고 기록을 해가면서 아내가 없는 첫 끼니를 그럭저럭 해결했다. 하지만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일하느라 바쁜 아내한테 계속 전화를 해서 반찬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체면을 무릅쓰고 옆집 아줌마한테 도움을 구하려고 노트와 피를 챙겨갖고 옆집을 찾아가 아줌마가 알려주는 대로 국, 냉채, 볶음 요리 등 몇 가지 레시피를 상

의자에 적어놓았다. 레시피를 적은 노트를 주방의 벽에 걸어두고 수시로 펼쳐보면서 그대로 따라해보았다. 레시피만 들여다보면 세상 쉬운 일 같아 보이는 요리 만들기가 정작 그리 만만치가 않았다. 실제로 해보면 반찬을 태운다든가 간이 짜지 않으면 싱겁다든가 아무튼 될 듯 싶다가도 망쳐먹는 일이 다반사였다. 어느 책에서 달걀 반찬이 노인들의 건강에 좋다는 것을 본 기억이 나서 달걀 반찬을 해보느라고 했더니 검게 타면서 가마 밑굽에 달라붙어 정작 입에 들어오는 양은 얼마 안 됐다. 망칠수록 꼭 해놓고 말리라는 우기가 생겨났다. 매일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요리 프로를 챙겨보면서 기록을 하고 또 간행물에서 소개하는 요리 방법을 가위로 오려내어 노트에 붙이고 들여다보면서 따져보니 달걀 반찬을 태운 건 기름을 적게 넣어서라는 걸 알게 됐다. 매일 하루 세끼 주방에서 돌아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름대로 노하우가 나아지면서 요리를 만드는 일이 점점 신이 났다. 이제는 강장금이라고 자칭할 정도로 김치도 축축 담그고 먹고 싶은 걸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됐다. 처음에는 밥조차 변변히 짓지 못하던 내가 지금은 밥짓기 같은 건 식은 죽 먹기요. 반찬도 어지간하게 흉내낼 수 있게 되어 때로는 손님까지 청해다 요리 솜씨를 뽐내기도 한다. 사실 요리를 하는 것이 벅차고 애로가 많아도 가장 큰 고충은 바로 장을 보는 일이었다. 평생 장바구니를 들어본 적이 없던 나는 처음에는 시장 출입을 하기가 쑥스러워 고개를 돌리거나 머리를 숙이고 다녔다. 하지만 지금은 스스럼 없이 장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재미에 푹 빠져버렸다. 주방일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설거지이다. 아내가 있을 때에는 주방이 항상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내가 주방에 들어간 뒤로 어수선하기 그지없었다. 어릴 때 엄마가 자주 들려주던 주부가 알뜰한 집은 가마 뚜껑에서 반들반들 기름기가 흐른다는 말씀을 명심하고 항상 전기밥솥부터 반들반들하게 닦아놓았다. 그리고 남비며 주걱 같은 것들을 깨끗이 씻어 제자리에 두고 구석에 놓여있는 고추장, 된장 뚜껑도 먼지가 앉을세라 깨끗이 닦는 여유까지 보일 수 있게 됐다. 알뜰하고 손뿌리가 여문 아내만큼은 잘하지 못해도 스스로 주방일을 할 수가 있으니 배달음식을 시켜 먹지 않아 돈을 절약할 수가 있고 또 머리와 손발을 부지런히 쓰니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참으로 꼭 먹고 알먹인 셈이다. 주방이라는 일터를 맡은 후로 어려움과 애로도 많았지만 수확이 더 많았던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이제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 손수 푸짐한 음식상을 차려주어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한 아내의 로고를 위로해 주리라 다짐을 하면서 나는 오늘도 주방에서 바삐 돌아친다.

0: 네. 결혼을 해서 60평생 주방에 얼씬도 하지 않던 주인공이 아내의 출국으로 인한 빈자리 때문에 주방이라는 새로운 일터의 조인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서술한 수필입니다. 나는 불가능하다는 의식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열심히 제2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의 마음가짐과 일본서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어 윤종기 씨의 수필 도시농부의 즐거운 삶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도시농부의 즐거운 삶 윤종기. 해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이 찾아오면 나와 아내는 애지중지 갖고 온 토밭에서 수확물을 거두어 들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돌아친다. 가지마다 휘도록 주렁주렁 열린 사과와 먹음직스럽게 달린 노란 배,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꺽 넘어가는 탱탱한 포도, 그리고 잘 익은 둥글둥글한 떡호박과 찰옥수수, 무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량주가 봄부터 가을까지 고슬땀을 뿌려 거둔 결과물이다. 긴 장마에도 끄떡없이 올해에도 이 집은 대풍년이로구만. 일손을 돕기 위해 찾아온 친구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 량주는 그저 1년 동안 고슬땀 흘려가며 갖고 온 수확물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을 뿐이다. 농촌 태생이라 그랬던지 나는 70평생 다른 취미 생활은 별로 없고 마음속에는 오로지 농사에 대한 미련과 땅에 대한 애착심만 그득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과수나무를 보면서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유독 농사와 재배에 관심이 많았기에 나는 어린 시절부터 농예사가 되려는 꿈을 가슴속 깊이 키우고 있었다. 1960년 초중을 졸업한 나는 고향에 돌아와 농사 일을 하면서 농업 기술에 관한 책들을 열심히 탐독해 종자, 배육, 육모 등 벼 재배 기술을 초보적으로 장악하게 됐다. 농예사의 꿈은 이루지 못했더라도 촌에서 장기간 농업기술원으로 활약하면서 촌 간부와 촌민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아놨다. 1990년대 초 급격한 도시화와 출국 붐과 함께 나도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외국행을 결심하게 됐다. 많고도 많은 일거리 속에서도 오롯이 과수농장 일에 마음이 끌렸다. 돈을 버는 한편 외국의 선진 재배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내 나름대로의 타산이었다. 나는 짬만 나면 아담하게 꾸며진 가정집 정원을 방문했다. 그곳엔 도시에서 살면서 시골에 텃밭이 딸린 전원주택을 마련해놓고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시골로 내려가 전원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이 소두룩했다. 취미로 텃밭을 가꾸는 한편 직접 가꾼 유기농 먹을거리로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찾아가는 도시농부들. 그들은 나에게 모델 같았다. 나중에 나도 귀국하면 꼭 넓은 정원이 딸린 주택을 사서 흙과 함께하는 제2의 인생을 누리리라 속다짐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1997년에 나는 드디어 귀국하게 됐다. 흙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나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도시의 아파트를 마련하는 대신 현성 변두리에서 1200평방미터의 넓은 터전이 딸린 단독주택을 사들였다. 이쯤이면 꿈의 절반은 이루어진 셈이었다. 나는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 주위의 터전을 말끔히 정리해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농사를 짓기 위한 기초를 튼튼히 마련했다. 먼저 돼지 똥거름을 듬뿍 펴고 땅을 파서 이랑까지 지어놓으니 굳고 메말랐던 땅이 푸실푸실한 옥토로 변신했다. 마당이 넓으니 여러 가지 채소를 마음껏 심을 수 있어서 좋았다. 대문 양 옆에는 사철 푸르름을 자랑하는 소나무 두 그루를 심었고 집 주위에는 젊은 날의 추억이라는 아름다운 꽃말을 가진 라이라크를 심었다. 그리고 집 앞에는 사과나무, 배나무, 오얏나무 등 여러 가지 나무를 30여 그루 심었다. 그 외에 마당에 덕대를 메어 20여 그루의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여름이면 포도넝쿨이 덕대를 타고 올라가 무성하게 퍼져 시원한 휴식터를 마련해줬다. 그토록 바라던 전원 생활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매일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알람이 되어졌고 덤으로 깨끗하고 시원한 공기까지 마음껏 마실 수 있으니 무릉도원이라도 부러울 게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마당에 있는 내 아가들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울바자를 타고 올라간 빨간색, 분홍색, 보라색, 흰색 등 가지각색 나팔꽃들이 활짝 웃으면서 나를 반겨준다. 빨갛게 무르익은 딸기를 하나를 따서 입에 넣으면 마음까지 사르르 녹는 것만 같다. 그토록 손이 많이 가는 농사일을 하면서도 전혀 고달프지 않은 까닭이 이런 순간의 즐거움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해마다 풋옥수수철이 찾아오면 나는 싱싱한 찰옥수수 이삭들을 따서
큰 가마솥에 담아 장작불로 푹 삶아서는 이웃 친척과 친지들에게 나누어 준다. 또한 남은 채소와 과일들도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곤 한다. 이렇게 삶아낸 찰옥수수를 맛본 사람들은 그 맛이 상큼하고 달짝지근해 시장에서 파는 찰옥수수와는 비교할 수 없다면서 엄지손가락을 내민다. 금년 8월 초 우리 중학교 동창들은 2박 3일의 일정으로 나의 정원에서 동창 모임을 가졌다. 한국, 정도, 광주 등 방방곡곡에서 모여온 동창들은 즐거운 심정으로 색다른 체험을 잘했다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주렁주렁 열린 포도넝쿨 밑에서 자작으로 담근 포도주에 밭에서 금방 딴 싱싱한 상추 깻잎에 삼겹살을 얹어 쌈을 싸먹고 초고추장에 오이와 풋마늘을 찍어서 먹느라니 둘이 먹다 하나 주고도 모를 것 같다고 스스럼 없이 우스개도 나눴다. 우리는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 과수나무 밑에서 기념사진도 찍었다. 나는 봄이 오면 어김없이 농촌 텃밭으로 돌아가 싱그러운 흙냄새를 맡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도시 농부가 되어버린다. 내 몸을 튼튼히 가꾸는 한편 이웃들에게 두터운 정을 베풀 수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럽다.

0: 네, 그래서 주인공은 흙과 함께 제2인생을 살기 위해서 외국에 가서 모은 돈으로 현성 변두리에 터전이 딸린 단독주택을 마련하고 그토록 바라던 정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도시농부로 변신해 만년을 즐겁게 보내는 주인공의 앞날을 축복하면서 김영자 씨의 수필 문학으로 갖고 가는 행복한 노을을 감상하겠습니다.
1: 문학으로 갖고 가는 행복한 노후 김영자. 흘러가는 세월과 더불어 에피소드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다. 요즘은 다들 100세 시대라고도 한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다채로워지고 있다는 걸 시사해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 시점에서 인생의 전반전 못지않게 후반전도 잘 장식해 나가야 함을 새삼스레 느껴본다. 나 역시 아름다운 이 땅에 고고성을 올리면서 태어나 길고 긴 인생 장정을 겪으면서 어느덧 노년이라는 여기에 들어섰다. 나는 대학 공부까지 마치고 중학교 수학 교원으로 있으면서 후대 양성 사업에 자신의 빛과 열을 다 바쳐 인생의 제일 단계를 후회 없이 마치었다. 말 그대로 젊은 시절은 빛나는 시절이었고 용기와 희망이 넘치는 시절, 황금 시절이었으며 온갖 영예를 한 몸에 받아하는 보람찬 시절이었다. 사업터에서 꾸준히 자신을 연마하며 살아봤던 지난 35년 세월을 뒤돌아보느라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뿌듯해난다. 속절없는 시간이 흘러 내가 퇴직을 하자 딸은 공짜 부모를 얻었다고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나도 매일 기꺼이 부모가 되어 팽이처럼 돌아치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해가 흐르자 똑같이 되풀이되는 일상에 점점 지쳐갔다. 그 무렵 남편이 나를 홀로 남겨두고 저 세상으로 먼저 가버리는 가슴 저미는 시련을 겪고 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날마다 부시시한 머리를 그대로 얹고 통바지 바람으로 출입을 하니 아메라는 호칭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 예수를 훨씬 넘겼으니 아메가 맞지. 하지만 60부터 인생이라는 말도 있지 않던가? 남은 인생을 쭉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건 너무 허무하지 않아? 나는 장밤 몸을 이리저리 뒤척거리었다. 그냥 아메로 늙어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개척하면서 나름대로 익어가는 여생을 보내리라고 마음을 다지었다.

좋은 생각은 사람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준다는 말이 있다. 어느 우연한 기회에 나는 손녀가 실황성을 배우고 있는 실황성협회에 가보게 되었다. 그곳에서 유명한 시인들과 명시들을 접촉하면서 배우자면은 나이를 잊어야 한다는 도리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다. 열심히 배우고 읽고 외우면서 크고 작은 활동에서 낭송 표현도 해보았다. 한 번은 연변대학 구락부에서 참석자가 몇백 명이 모인 기념활동 모임에서 시를 낭송하게 되는데 뜻밖에도 좋은 평판을 받게 됐다. 그렇게 실황성협회에서 1년 동안 활동을 이어가던 어느 하루 남의 작품만 읽지 말고 나도 작품을 쓸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내 뜻을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니 평생 수학을 가르친 내가 글을 쓰면 얼마나 잘 쓰겠다고 이 나이에 고생을 사서 해. 옛날 같으면 우리는 다 늙은이야. 집구석에 편안히 앉아서 시간을 바르면 좀 좋아? 심심하면은 와작도 배우고 트럼프도 치다가 하늘을 부르면은 편안히 가면은 되잖아 라며 시큰둥하게 나왔다. 아니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걸 왜 고생이라고 보는 거야? 요즘은 백세 시대란 말도 있잖아. 이른도 안 된 내가 왜 가만히 앉아서 하늘이 데려가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거냐 라며 친구들이 우울하던 나로서는 달갑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가사 창작회 문을 녹화하게 되었다. 가사 쓰기란 나만은 아주 먼 거리에 있다고 여겨왔던 터라 갸우뚱하면서도 대체 어떤 곳인지 곳이나 좀 보자는 뚝심으로 친구를 따라 나섰다. 누군가 써온 가사를 두고 모여 앉아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평가하고 수정 의견을 내놓는 회원들의 모습이 정겹게 안겨왔고 나도 무언가를 깨닫게 됐다. 아, 이제 보니 한국의 노래는 이렇게 탄생하는 거였구나. 저도 모르게 한번 배워보려는 우기가 생겨났다. 나는 매번 토론회 때면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웠고 열심히 써보았다. 회장님과 회원들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첫 작품이 드디어 볕을 보게 됐다. 나의 가사에 작곡가 방학준 선생님이 멋진 곡을 달아주어 노래 아 도만강 아 장백산이 매주 일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이 됐다. 세상을 다 가진 기본이 이런 걸까? 그 희열을 에너지로 삼아 그 뒤 작품 창작에서 신들매를 바짝 동이게 됐다. 가사 창작에는 무례한이나 다름없는 내가 겁도 없이 달려들어 나름대로 뭔가 이루어냈더라도 필경 문학을 전공하지 못했기에 정작 창작을 하자니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그래서 또 한 번 겁도 없이 어느 시인이 꾸리는 문학 아카데미를 찾았다. 그러나 문고리를 잡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고 주위에서 아리꼬운 시선으로 볼까봐 한참이나 머뭇거리었다. 에라 모르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 라는 생각으로 나는 머리를 수그리고 교실 안을 향해 내쳐 걸어 들어가 앞줄 구석진 곳에 몸을 숨기었다. 잠시 뒤에 선생님이 들어오면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소개를 하라고 할 때도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다. 전 그냥 글을 배우러 왔습니다. 재주는 짧더라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날 선생님은 수필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나로서는 난생 처음으로 듣는 문학 강의였다. 수기와 수필의 차이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글 한 편을 써오라는 숙제도 남겼다. 솔직히 듣기와 쓰기는 다르다고 참 막연해놨다. 연속 3일 동안 머리 속의 모든 문학 세포들을 움직여 보았는데도 서두도 되지 못했다. 그냥 이대로 포기해버릴까 우왕좌왕하는데 나흘째 되던 날 불현듯 가난했던 시절에 에피소드 하나가 떠올라 제껏 피를 들었다.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가는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깊이 빠져서 눈물을 훔쳐가면서 단숨에 글을 써내려갔다. 그리고는 다시 컴퓨터에 마주앉아 자판을 두드렸다.

타자 솜씨가 서툴렀던지라 그 짧은 글 하나를 치는데 자그마한지 3일이나 걸렸다. 생애 처음으로 도전한 글이어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내놓았는데 선생님을 비롯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잘 썼다고 칭찬해 주어서 다행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 격려에 힘입어 글쓰기를 계속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됐다. 그 뒤로 잇따라서 낸 작품들이 여러 잡지와 방송을 통해서 더욱 많은 독자들한테 알려지게 됐다. 아침 노을은 아름답다. 그러나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은 더더욱 아름답다. 기회는 결코 노력하는 자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말을 나는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서 실감하게 되었다. 2019년 3월 나는 엄마가 들려준 엄마 이야기란 책을 출간하게 됐다. 책을 받아드는 순간 나는 말로는 형용키 어려운 오묘한 기분이 빠져들었다. 나한테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었다. 오늘도 나는 문학창작으로 행복한 노후를 즐기면서 인생을 보다 우아하게 익혀가고 있다.

0: 그래서 조인공은 퇴직 후 여지껏 접해보지 못한 글쓰기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하면서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달콤한 성공의 열매를 얻어내는 과정을 서술했습니다. 주인공이 문학창작으로 행복한 노후를 즐기면서 여생을 보람차게 보내기를 기원하면서 박순자 씨의 소피를 컴퓨터와 나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컴퓨터와 나, 박순자.

컴퓨터와 나, 박순자. 동창이 푸르막에 밝아온다. 또 컴퓨터 앞에서 하룻밤을 지새웠다. 컴퓨터를 잠깐 휴면 상태로 설정해 놓은 후 뿌옇게 흐려진 눈을 비비면서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며 두 팔을 벌려 기지개를 크게 켰다. 누구와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원고를 독촉하는 사람이 없어도 며칠째 컴퓨터 앞에서 아닌 열정을 태우고 있다. 나는 빛깔 좋게 지식 청년으로 하양까지 했어도 실제로는 소학교 문화 수준에도 못 미쳤다. 그나마 독서를 즐긴 덕분에 조선어로 된 책들은 그럭저럭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술술 넘어갔지만 한어로 된 책들은 알쏭달쏭한 글자나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사전을 뒤지면서 읽다 보니 속도가 늦은 것은 물론 내용 몰입에도 장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한어 소설을 컴퓨터로 타자하면서 읽는 게 졸음도 맞고 타자 연습도 될 뿐만 아니라 제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모르는 글자를 익히거나 새로 맞추는 성구 단어의 뜻도 알아갈 수 있어서 훨씬 효율적임을 알게 됐다. 그렇게 지금까지 웅근 2년째 타자 열독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110만 자가 되는 파금의 격정 3부작 집, 봄, 가을, 엄가령의 36만 5천 자 분량의 장편소설 육범 언식의 타자를 끝낸 뒤 지금은 로요의 110만 자 장편소설 평범한 세계를 타자하는 중이다. 나는 타자의 매력과 소설의 감칠맛 나는 내용에 흠뻑 빠져버렸다. 2003년 외손자가 태어나자 나는 고향집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포기하고 조의 망설임도 없이 할빈에 있는 딸의 한테로 달려갔다. 컴퓨터도 그 무렵에 배우게 됐다. 사돈들이 간혹 손자를 보러 오게 되면 한 집에서 지내는 것이 불편해 아예 밖에 새집을 맡고 아침 저녁으로 딸 집으로 출퇴근을 했다. 어느 날 딸 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컴퓨터 학원에 눈길이 가게 됐다. 21세기는 콧맹이 문맹이라 했던가. 언젠가 들었던 말이 떠오르면서 나는 호기심에 움직여 학원 안을 기웃거렸다. 100평방미터쯤 되는 교실 안에 책상과 걸상이 20틀가량 있었는데 책상 위에 소형 컴퓨터가 한 대씩 놓여 있었다. 학생은 젊은이가 한둘이고 나머지는 5, 60대 중로년들이었다. 며칠 후에 일요일이었다. 사돈네 식구들이 딸애네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출국 준비를 해야 한다기에 나는 본의 아니게 방학에 들어가게 됐다. 나는 마치 메마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던 사람인 양 곧바로 컴퓨터 학원에 가서 50원을 내고 2주간의 초보 수업 과정을 등록했다. 수업 첫날 아침 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반 시간 앞당겨 교실에 도착해 선생님과 가장 가까운 맨 앞자리의 컴퓨터를 차지하고 앉았다. 우선 컴퓨터 전원을 켜고 끄는 방법을 배운 다음 타자 공부에 들어갔다. 타자는 컴퓨터를 익히는 데 있어서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걸 알고 있기에 나는 타자 연습에 온갖 노력을 쏟아부었다. 컴퓨터 학원은 오전 오후 두 개 반으로 나뉘었는데 선생님의 강의는 하루에 한 시간에서 두 시간이고 나머지는 스스로 타자 연습하는 시간이었다. 학원 교실은 아침 8시 반부터 밤 9시 반까지 13시간 개방하는 거라 학원들은 그 시간에 컴퓨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다. 며칠 관찰해 보니 오전 오후 반의 학생들 앞에 차려지는 컴퓨터 외에도 남아도는 컴퓨터가 한두 대쯤 있었다. 나는 신대륙을 발견한 기분으로 매일 수업이 끝난 뒤 잽싸게 컴퓨터 한 대를 차지하고는 학원에서 문을 닫을 때까지 타자 연습에 몰두했다. 행여나 화장실의 간사에 컴퓨터를 뺏길까봐 집에서 갖고 간 마른 음식으로 조금 요기하면서 하루에 12시간을 연습하기도 했다. 며칠 후 사돈들이 떠나자 나는 다시 딸 집으로 출퇴근을 하게 됐지만 컴퓨터에 쏠리는 열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매일 아침 일찍 학원에 들러

한 시간쯤 타자 연습을 하고 딸집에 갔다가 저녁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학원에 들려 문 닫을 때까지 3, 4시간씩 연습을 했다. 컴퓨터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인지 이수일이 후딱 지나갔다. 학비 50원을 더 내면 이수일간 수업을 더 받을 수 있었지만 타자 연습은 딸집의 컴퓨터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는 그날로 사람을 불러 딸집의 컴퓨터에 한글 타자 시스템부터 깔아놨다. 컴퓨터에 생의 낙이나 운명을 다 걸기라도 한 듯이 홀딱 빠져서 때론 딸집에서 자면서 밤새도록 타자 연습을 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컴퓨터에 깔아놓은 한글 타자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어제는 일요일이어서 사위가 컴퓨터를 차지하고 있었는 통에 접근도 못했는데 설마 사위가 삭제해버렸을까? 서먹서먹한 사위와는 묻기가 거북해 딸애한테 슬쩍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시치미를 뚝대는 것이었다. 바로 컴퓨터 전문 일꾼한테 전화해서 시스템을 다시 깔아줄 수 없냐고 물었더니 그쪽의 대답이 더구나 희한했다. 먼저 식구들의 동의를 거친 후 다시 깔든지 말든지 결정하라는 것이었다. 그렇잖아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용 시스템을 하나 남기려니까 딸애가 자기도 할 줄 안다면서 극구 반대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딸과 사위가 컴퓨터에 얼빠져 있는 내가 눈에 거슬려서 일부러 한 짓이 분명했다. 딴에는 엄마 노릇을 하느라고 집을 놔두고 천리 밖에 와서 서러운 새빵살이까지 하면서 고생하는데 나는 노엽고 서러워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딸과 사위한테 모든 정이 다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억울하고 괘씸스러운 감정이 가시지 않아 장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다음날 아침 그래도 금쪽같은 내 새끼인데 어쩌랴 싶어서 내키지 않는 대로 딸 집에 가려고 나섰다. 헌데 가는 길에 컴퓨터 학원을 지나려니까 화가 치밀었다. 알아봐주지도 않는 니들 뒤치다거리나 하며 뒷방 노인의 취급을 받아야 하다니 이제라도 나의 인생을 살아야지. 그날 나는 컴퓨터 학원에서 밤이 될 때까지 타자 연습을 했다. 사위의 눈치를 보면서 컴퓨터를 다루던 생각이 떠오르면서 마치 한바탕 복수라도 한 듯이 기분도 확 풀렸다. 그런데 연속 사흘 동안 딸 집에 가지 않고 컴퓨터 학원에서 보냈다. 딸한테서 여러 번 전화가 왔는데도 그냥 감기에 걸렸다고 둘러댔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며칠이 지나서 나는 다시 딸 집에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컴퓨터만 보면 속이 부글거렸다. 얼마 후 나의 속내를 알아차렸는지 딸애가 나에게 낡은 노트북 하나를 건네줬다. 물론 그 안에는 내가 목숨같이 다루는 한글 타자 시스템도 깔려있었다. 그날 밤 나는 뜻밖의 얻은 보물을 껴안고 행복에 겨워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 뒤로 노트북은 나의 분신 마냥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다. 어디로 외출하든 노트북을 잊지 않고 챙기고 다녔고 아무리 피곤해도 저녁이 되면 항상 한두 시간씩 타자 연습을 했으며 심지어 타자 하느라 밤을 새우기도 했다. 어느 정도 타자 속도가 빨라지자 나는 타자와 독서를 겸행해 30만에서 40만자 분량씩 되는 책을 수십 권이나 타자하면서 열독했다. 지금 나는 컴퓨터로 인터넷 소설을 검색해서 읽는다던가 일기를 쓰고 독후감을 쓰면서 7세기 인터넷 세상을 만끽하고 있다. 위챗이 생긴 뒤로는 여러 대화 그룹방의 운영자로 활약하면서 동시에 9명의 한족, 조선족 친구를 상대해 한어, 조선어 두 가지 문자로 채팅을 해도 타자 속도가 빠르고 내용 전달에 능란하다. 그리고 여러 잡지사에 글을 써서 투고도 했는데 꿈도 꾸지 못했던 시상대에까지 오르게 됐다. 만약 그때 컴퓨터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무슨 낙으로 살고 있을까? 나는 컴퓨터의 무궁무진한 혜택을 매일 매시간 느끼면서 내 인생의 제2막을 멋지게 열어가고 있다. 이제라도 컴퓨터와 더불어 보다 찬란한 내일을 기약하며 생기로 넘치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손군이나 돌보는 늙은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애로를 물리치고 컴퓨터 타자와 독서를 병행을 하고 글쓰기를

장작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먼저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아, 이번 그 8월달 우리 활동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이달 말일까지 하게 됩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 아이스매트는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선정하는 브랜드 상품입니다. 여름철 인기 판매 제품이죠. 세탁이 가능한 여름용 매트인데 벌집 구조를 적용해 가지고 제조한 제품이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해 시원하지만 또 차갑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찜질 매트죠.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도 빼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번약 3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 여태까지 지금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번약 3곽을 더 증송해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 푸른 팔 누에 섬유 여름 이불 한 세트를 더 증송해드립니다. 아, 이 이불은 원단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항균작용도 있으면서 공기가 아주 잘 통하죠. 이불이 중량이 2근 되는데 특별히 가볍고 보송보송할 뿐만 아니라 몸을 누르지 않아가지고 묵직함하고 답답함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죠. 동시에 쾌적함을 극대화시켜주는 이런 좋은 제품입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도 빼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번약 3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겁니다. 이런 고급 선물 세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상약입니다. 현대적인 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층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르죠. 드시자마자 1-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특히는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장이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에 자란 이런 야생약재하고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진귀한 야생약재입니다. 그리고 서장에서 연황금이라고 불리는 약재 또 네 가지가 들어갔고 서장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으로 특수 제조한 국가보물급 서장약입니다. 선후에서 우리 이 그 장약 심리방은 이 주요하기는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이 방법이 아주 특수한 이런 방법인데 파핵용지효소라고 이런 파핵용지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심장이 기를 보충할 수 있고 또 심장 경락도 소통시켜준다. 그리고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시켜가지고 심근세포도 격할시켜주죠.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봤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제 전화 맞죠?
1: 예, 맞습니다.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있습니까?
1: 예, 나도 작년 진입한 것도 있습니다.
0: 예.
1: 정말 효과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회 썼습니다.
0: 좋죠. 예.
1: 제가 그도 뭐 가격에서 이래 됐으니까 정말 이 고가 병리를 좋은가 알았는데 내 정말 이거니 시험해보니까 내 경신유람이 가서 어느 날을 걸어다니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이래도 아이 저녁에 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0: 아유 좋은 일입니다.
1: 이튿날에도 또 역시 또 멈추질라 갔다.
0: 아유
1: 예. 자식들이 된다. 야 어머니 정말 더운 이야기 썼었는데다 그렇게 건강하시니 택시가 문제 없습니다.
0: 예.
1: 아이들이 막 그린다 나를.
0: 택시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80대에 어서는 넘었는데
1: 다도 잘 되고 예. 정말 아 잠도 잘하고
0: 예, 잠을 그거 뒤후에 쑥고 저는 아이 잡습니까?
1: 이번에 시험 해보고서는 정말 확실히 약이 좋다는 거 더 느끼게 됐습니다.
0: 하하, 경신 갔다 오셔서 더 느끼게 되죠. 예.
1: 보존할 계획입니다.
0: 아,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주요하게 심장이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주면서 기혈 보충도 해주고 풍한 습도 빼주고 콩팥이 허증을 치료합니다. 예, 예, 관절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한테 치료작용이 좋죠. 예, 이제 그분처럼 그 경신유람 그분이 80대 중반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약을 드시기 전에 관절이 몹시 아팠습니다. 이분이 저희가 잘 알지만 그런데 예, 이분이 이번에 경신유람 가가지고 그렇게 그 관절 소리 그 좋아진 게 팍 알기더랍니다. 예.
2: 잠시만요. 예,
0: 저희하고.
2: 예.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상야 순내방을 먹고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0: 예.
3: 20년 동안 저기 뭔가 혈압 조절이 아이래가지고 예, 혈압을 예, 20년 동안이나 먹었습니다.
0: 예.
3: 그러다가 방송을 듣고서 예, 예 저기 뭔가 장야 순내방을 먹게 됐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전이나 뭔가 이 약을 먹고 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또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다 말입니다.
0: 예.
3: 그리고 선생님이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줬댔는데 예. 그것까지 쓰니까 나의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0: 그렇지.
3: 지금 예, 당연히 진해방만 먹고 있습니다.
0: 네.
3: 네, 저는 예, 원래 관심병이어서 예, 숨이 많이 차고 또 뇌경색이 와서 머리 계속 이렇게 어지럽증이 나고 잠도 안 오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거기다 면봉까지 와가지고서 예, 웃거나 말하거나 해도 예, 당기우면 눈이 예, 또 퍼뜰퍼뜰 돼가지고서 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앞달 사후 먹고 나가나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예, 식후물이 올라오고 또 위가 쓰려서 예, 아팠는데 예, 지금 그것도 다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 전체 몸이 영 좋아졌단 말입니다.
0: 예.
3: 이 약은 이 서당 해발이 높은 데서 이 다른 야생 약대들로 이 제조한 우수한 약을 써 그러는지 약 효과가 이 다른 약보다 다릅니다.
0: 다르다는 게 알깁니다. 써보면.
3: 예. 예. 그래서 예, 우리 부부는 이 이상약 신내방만 먹고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0: 아유, 좋죠. 예.
3: 예. 선생님. 내적이나 이상한 식내방을 써보고서 먹고서리 좋아진 걸 보고서리 아줌마의 한 분이 상단지 이렇게 붓고 또 숨이 너무 차가지고 예, 병원에 가서 볼까나 예, 진부전이라 하더랍니다. 예, 그래 이런 병이 예, 이상한 식내방을 먹으면 좋아질 수 있겠는가 하고서 예, 문의해달랍니다.
0: 좋아질 수 있죠. 예. 그게 신부전이라는 게 그 신수아이를 말하지 않을까. 예. 예. 예. 그 이 주요하게는 이 신부전은 예, 심장의 혈액을 펌프하는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예, 온몸 장기하고 그 조직이 대사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해가지고 발생하는 순환장애입니다. 예. 예. 신부전이 온 이런 분들 보면은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다리 부조이도 생겨나고 예. 예. 그 전신이 피로해하고 심장이 막 두근다거립니다. 예. 예. 중리는 예, 신부전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이런 분들 첫째로는 예, 그 기혈 보충을 해줘가지고 몸이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근본 치료의 핵심이라고 인정한다. 예. 우리 네. 장약 심내방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그리고 또 네. 그에 따르는 훌륭한 성분들이 들어갔죠. 예. 소홍화라든가 황기라든가 한다든가 또

0: 홍경천이라든가 천공 당귀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심장이 기를 보충해주고 심장이 양을 보충해줘가지고 심장이 뛰는 원동력을 키워준다. 예. 그래서 숨쉬기 바쁘고 피로감이라든가 추위를 탄다거나 허약한 이런 증상을 해결해주게 되죠. 예. 그리고 중리는 예, 두 번째는 어혈을 풀어주고 경락을 통하게 하는 이런 치료 방법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해줘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예. 우리 장약 심내방에 보면은 당귀라든가 소목, 천궁이라든가 우술, 소홍화라든가 지룡이 들어가서 미세순환을 개선하고 심장 부담을 낮춰줘가지고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또 심장이 두근거린다 하거나 또 입술하고 혀가 푸르스름해나고 어두운 색을 띠는 이런 어혈로 인한 증상을 해결해준다. 예. 그리고 경락을 통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 이 경락을 경락처방이 또 우리 이 장약 심내방에 들어가 했는데 이런 그 담남성하고 소목, 우술하고 지하수어, 지룡하고 소홍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 심내방 약과기 치료 보면은 어혈을 풀어줘서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거신도가 높은 약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혈을 풀어줘서 혈액 순환이 아주 잘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셋째는 예, 중이는 예, 수분을 배출시켜줘가지고 붓기를 가라앉혀주고 표면에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해주면서 또 심부전으로 인한 이런 부성하고 숨이 찬 증상을 치료해준다고 인정합니다. 예. 우리 장약 심내방 보면은 홍경천이라든가 지룡 담남성이라든가 황기, 지하수어라든가 우술,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몸속이 수분을 배출시켜주고 폐에 쌓인 이런 어혈하고 발다리 부종을 해결해주기 때문에 호흡이 편안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또 치료해 주시오. 예. 중이는 이런 방법으로 심부전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심부전으로 고생하시고 있다면은 우리 이 장약 심내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그러면은 오늘이 배달받아서 보겠답니다.
0: 예. 배달받아서 보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근 20년 동안 이 혈압으로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0: 네.
3: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장약 심리방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고 믿음이 가고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0: 예.
3: 그래서 거의 2년 됐었는데,
0: 예.
3: 정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예, 효과를 꼭 보죠.
3: 예. 예, 첫째 혈압이 계속 오르내리며 고등학교에 대해서 약을 서약 달고 살았는데 저 이거 먹으면서 한 여덟 달부터 선생님 그 지도하에서 약을 감량하고 기간을 누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을 배합해서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혈압이 정말 오랫동안 하나도 파도 없습니다.
0: 얼마나 좋습니까? 예,
3: 예, 큰 거 제일 큰 거 해결했습니다. 예, 로넨이 중풍이 올까봐 얼마나 걱정입니까?
0: 맞습니다.
3: 예,
0: 중풍 예방에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3: 예.
0: 저희가 어제는 5년 5개월의 이 장약 심내방만 조선말 방송에서 방송 드리는데 정말 지금 이 약을 드시면서 그 어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그 이 중풍이 왔다거나 또 중풍이 변두리에서 또 이렇게 그 헤매던 이런 분들도 예,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
3: 그러니까
0: 그런 이야기입니다.
3: 약을 5년 4개월 동안 팔 수 있다는 건 얼마나
0: 5년 5개월입니다. 저는
3: 예, 대단하죠.
0: 그렇죠.
3: 보통 어떻게 그렇게 팝니까?
0: 예,
3: 정말 믿음이 가고 정말 써도 정말 괜찮은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주변 세계에서는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고 안개 낀 것 같고 소리 나고 예, 정신 날 때 없었습니다.
0: 예.
3: 아침 일어나면 제일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 맞이하는 느낌도 고라니 맛수가 해졌단 말입니다.
0: 얼마나 좋습니까?
3: 그러니까 정신이 나고 귀 소리가 안 나니까 머리가 아프던 것도 이렇고 소리가 안 나니까 정신이 나지.
0: 얼마나
3: 좋습니까? 예. 그리고 관절도 계속 무릎 관절 허리 아프고 이래서 고생 많이 했는데 무릎 귀 부순게 내리고 꺾음이 되고 할까는 많은 고통을 돌고 지금은 심심 걸어 다닐 수 있고 운동 가벼운 운동도 다 할 수 있습니다.
0: 좋죠. 예.
3: 예. 그리고 이 발다리가 예, 자꾸만 저리고 손발이 계속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이 그거 얼음 묻혔은 것처럼 그랬는데 그게 없어지고 발바닥에 땀이 나고

0: 바깥에 온기가 왔단 말입니다. 예. 얼마나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1: 좋죠.
0: 예. 그래서 우리 부부가는 여기 활동 있을 때마다 먹자고 그 계속 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예. 그래서 뭐 한 가지 좀 문의해달라고
1: 해서 아.
0: 네. 네, 제 이런 문의 거기가 폐심병이랍니다.
1: 아.
0: 그래서 나의 폐심병인데 선생님하고 물어봐서 좋다면 자기도 뭐 아이 이 좋은 기회에 싸서 먹어보겠다니 이번에 할 때 또 이건 좋으니까
1: 맞습니다. 예. 이 폐심병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예. 우리 몸을 상처, 중처, 하처로 나눕니다. 예. 상처의 견데 그 심장하고 폐가 있습니다. 예. 심장이라는 거는 혈액순환을 책임진 장기고 폐라는 거는 호흡을 책임진 장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장기가 둘 다 문제 생겼다 할 때 환자분 씨는 숨이 많이 차오면서 매우 바쁘죠. 예. 이 폐심병이라니 그 폐하고 심장이 동시에 병이 든 걸 말하는데 먼저 폐동맥이 굳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심장이 피가 잘 들어가지 못하죠. 예. 이 폐동맥이 압이 높아지면은 심장에서 특히 우심실이 피가 심장이 잘 들어가지 그 우심실이 피가 심장이 잘 들어가지 못하는데 들어간다 해도 압력을 느끼기 때문에 우심실 비대가 온다. 예. 두꺼워진다 이 말이죠. 예. 정상적인 상황에서 원래 심장 두께가 제일 두꺼운 거는 좌심실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심실 비대가 오면서 심장에서 충분한 혈액을 내보낼 수 없게 되죠. 예. 그러면 심장은 전력을 다해서 폐에다 혈액을 수출해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폐에 나갈 때는 까만 피입니다. 예. 정맥이 피가 우심실에서 폐에 나가는 순서인데 여기서부터 저해를 받습니다. 예. 폐의 제일 기본 단위, 제일 그 작은 단위, 거기가 폐포입니다. 예. 그러면서 섬유변이, 폐포의 섬유변이 오면서 그에 따르는 혈관도 굳어지고, 그 다음 동맥경화도 있고 혈압도 높기 때문에 심장이 폐에다, 피를 보내는 순간 폐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탄성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심장이 비대가 오는 걸, 이런 걸 폐심병이라 하죠. 예. 우리 장양 심내방이라 할 때 홍경천이라든가 지룡, 담남성이라든가 황기, 이런 그 진귀한 약재들이 폐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폐를 깨끗이 해준다. 예. 그러면서 폐를 유난하게 하고 송열도 풀어주고 폐음이 허약해서 열이 난다거나 또 마른 기침이 난다거나 또 가래가 많은 이런 증상도 해결해주고 염증을 없애주면서 폐열도 내려주기 때문에 숨이 찬 증상이 빨리 해결될 수 있죠. 예. 그리고 우리 장약 심내방 볼 때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입니다. 예. 주로 소홍화하고 홍경천, 당귀하고 지룡 또 소목이 심장경락에 들어가가지고 심장 기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심근세포도 격활시켜주면서 심장이 펌프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심장에서 충분한 혈액을 피에다 내보내줄 수 있게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폐심병 치료의 치료 작용이 아주 좋죠. 예. 추천드립니다. 예. 그분한테.
0: 알았습니다.
1: 예, 그분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예. 더 상세하게 료해하고 그리고 그분한테 더 상세하게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전화를 해 주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는 이심예방에 이진통 환자가 쓰고 있는데 이 연대에서는 정말 이 진료관 질병에서는 선생님이 5년 얻은
1: 5개월입니다. 예.
3: 강의하셨죠, 그러니까.
1: 그렇습니다.
3: 제가 예. 이야기 어떻다는 거 알 수 있고, 많은 사람 지금 연대에서 지금 이야기 지금 숨어가고 있는데.
1: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 이 질병이라면 정말 무서운 게 이제 그러니까 이 병이가 지금.
1: 그렇죠.
3: 예. 예. 예, 정말 무서운 병이다. 그 다음에 중부 오기 전에 징조도 이런 약 쓰면 좋겠고, 징조
1: 그렇죠.
3: 오기 전에 써야, 그 다음에 이거 제품이 오지 않고, 부 오지 않고, 부 읽은 다음에 이게 병이 치료한다는 게 정말 인간의 약이 어야 됩니다. 그래, 국내에 주말에 약을 써야 돼. 때문에 아이들에게 끝내 이 서장이라고 직접 장량집단에서 한 약을 쓰니까 기다면 효과받다 말인 것
1: 같아요. 그렇죠. 이 약이 예. 아주 강한 약입니다.
3: 야,
1: 그래도 우리 중한 병도 치료해낼 수 있습니다.
3: 예, 이 약이 정말 인간의 약이 아닙니다. 예. 그 서장에서 정말 연한금으로 된 약이 네 가지가 들어갔을까나 어떤 약이든 빙어다 해야 되고 또

0: 경선 5,400m 이상 되느냐 이게 또 들어가지가 않아. 이런 정말 산소가 많이 저장됐냐고.
1: 그렇지. 우리가
0: 지금 아이씨 내일부터 지금 중풍이 온다, 뇌출혈 온다, 아이 8년 동안 말 못한 사람이
1: 넉다졌습니다. 예,
0: 예. 이런 일은 정말 기적이 기적이고 사실대로도 그분들 다 참가했고도 예. 방송에서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승인 아야 돼도 아야 할 수 없다 말한다. 사실 앞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야기 우리 연맹 소문 지금 엄청나게
1: 이 아군이 소문으로 많이 나가는데 한쪽 사람까지도 지금 방송 못 듣고 곁에 조선 사람이 그 이 객관 치료 효과를 좋으니까 나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이게 소개를 해가지고 한쪽 사람들 쓰는 게 많습니다 이거.
0: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야기 보세요. 조선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분이 예? 이분을 전해서 한둑이 쓴다면 한둑들이 어디 인간은 양수니까.
1: 아, 근데 그 사람들도 이거 쓰고서 지금 좋아진다.
0: 확실히 그 사람들도 쓴거 보니까 눈을 보고 소리 확실히 어때 이렇게 아이 그 중계한 게 이렇게 많이 나서었는가 이러니까 그 다음에 확실히 어떤 약속이다. 그러니까 나 눈을 봤기 때문에 이런 약 한둑들이 승인하고 쓴다 말인가.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리고 이야기 우리는 중풍한 다가 이게 그것은 뇌중풍만 치료된 것이 아니라 체풍이지 않고 혈압이 조절 잘 됐지. 아 그다음 그 변비도 해결됐지. 그다음 골가병은 또 그거 예 선생 말씀하잖아요. 낫지 말려도 그 나은.
1: 아 그렇습니다. 예, 이제 야, 그분도 모른까 이제 그분도 80대 중반이 그 할머니인데 이제 그 처음에 한 분이 그분이 이번에 경신 갔다 오셔가지고 예 그래서 예 자기 본인이 낸데다가 전화와 말하는 게 확실하게 정말에 이번에 이 약을 먹고 끌래 그 이 경신에 가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래도 다리 하나도 안 아프고 그 저녁에도 이렇고 이튿날에도 벌써 이만데 또 그 멈출칠라도 댕기고 이렇다면서 와 확실히 공저히 가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0: 내가
1: 전화 왔어요.
0: 그분이 금년에 86세인데
1: 예? 그분 없습니다. 86세입니다.
0: 그분이 그 뭐죠? 경신이란 게 어딘가 없이
1: 경신유람 것이 다 갔대요.
0: 거기 갔다 오셔도 피곤하지 않는다. 다 이게 홍영철이 매니는 그 크기 높이는 5,300m 이상 되는 약이 들어가서 이런 약을 우리 복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나가서 피곤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 다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집에 좀 약이 있긴 있는데 우리 남편이 된다. 야 약이 어쨌든 이렇게 좋은 약이 없어. 어머니 이게 로인들이 우리 할동이 생각이 들어 예, 선생님.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러니까 1,000원 더 가지지. 그 1,000원 더 가지지. 안 가지지. 그래 이번에 또 우리 활동에 참가하자고.
1: 그래.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생각 있으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서 배달을 받도록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수고하십니다.
1: 예.
3: 이 장약 심리방 정말 오랫동안 먹고 건강 찾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1: 예,
3: 정말
1: 알고
3: 내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예 부마다 가지고 정말 질질 끌고 다니던 거 보던 사람들 다 도와주니까 모든 곁에서 그 이야기 정말 세상에서 좋은 이야기라고 다 이릅니다. 너도 나도 하고 모두 예. 쓰고 시작했는데 쓰니까 다 효과 보니까 다 좋다고 말한다.
1: 그렇죠. 많이 소개했잖습니까 손님이 또.
3: 예, 선생님이 그 항상 말했지만 약재 내원이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1: 얼마나 중요하다.
3: 지방 야생 약재 이그 정말 하고 이그 소장 고원이 야생 약재가 천차만별 차대.
1: 그리고 여기 같은 홍화래도 이. 소장이 이 소홍화, 이게 장홍화라기도 하는데, 이 장홍화하고 이 일반 이 지역이 그 북방이나 남방이 그래서 홍화, 완전히 치료 효과가 다릅니다. 같은 이런 홍화래도,
3: 예. 예. 이 나라의 보물급 약재라, 보물급 이야기를 할 때는 얼마나 아이 명성이 높은 약입니까? 이렇게
1: 그렇지.
3: 아이 치료 못하면 이런 보물급 약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소장에서 이런 황금을 불리는 약이 몇 가지 들어갈까? 그 약효에 대해서는 또 무슨
1: 말할
3: 요지도
1: 없죠.
3: 어째 그만
1: 예.
3: 일어날 요지도.
1: 그렇지.
3: 그려놓으니까 보세요. 신당이 수제를 하라는 것도 이렇게 써서 관산동맥이 그 맥힌 거 다 뚫어주고 녹여주고 아이 통하게 하니까 나 지우면 신당이 내서 무슨 병원 다니거나 나 보면 5년 5개월씩 먹지만은 돈만 도와진 거는 내가 신장이가 모두 그 뒤에서는 뭐 어린 자식들 열어두고 죽는다 하던 게 지금 이 약독이 지금은 5년 아이 5개월째 병원 한번 모르고 아이 검사 수치 다 정상이 되고 기울부덕으로 해서 그래서 이 여름에서 막 죽기 고생하고 이 삼복처가는 죽기 고생하고
1: 더 바쁜다 원래 심장병 있는 사람이 예.
3: 예 지금은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혈압이 다 정상이 됐지 병원 모르고 살지 이게 또 신나시 관리는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원래

0: 이 기울이 피 부족하니까 수혈하는 거 아이 받으니까 영양 실종염이 통하게 통도 나쁘고 콤파치칸 다 어디 비상 어디나 좋은데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만 모두 나가면 얼굴 색이 좋다지 옛날만 아이 옛날에는 나가 먹고 사는 거 하든지 지금은 다 하고서 피부 좋아졌지 눈이 얼리 부르지 않고 보기 좋다고 모두 아이 떨룩떨룩하고 지구지구 다니던 게 아이 모두 가다도 그 돈 같아서 서고 있던 게 어디는 마음대로 하게 치고 다니니까나
1: 얼마나
0: 좋습니다. 어디 도서에 모두 어깨를 뚝뚝 치면 모두 어쩌면 이렇게 좋아지는가 이럽니다. 약이 이게 정말 세상에 정말 아직까지는 정말 이런 약이 없습니다. 정말 해놓고 말
1: 이게 효과가 자, 좋지 않으면 5년 5개월 저희가 계속 이거 이렇게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0: 예. 돈은 동의장입니까?
1: 그렇죠. 예.
0: 5년 5개월요 한 가지만 붙들고 계속 예. 먹겠습니까?
1: 그렇죠.
0: 내가 예, 지금 이 5년 5개월 먹지만 우리 삼촌이가 이 아유 95, 5천인데 이거 다 쓰고 지금은 나는 100세까지 문제 없을 거다.
1: 그분도 얼마 효과를 많이 봤습니까?
0: 예, 그런 예. 아니지. 그래서 이번에 다시 들어온 거 약을 더머니 활동해서 왔는데 그거 다 이렇게 그 여름 휴가에서 자식들이 늙어 내려놓으니까 또 생일도 지우고 아까 와보고 갔는데 가시게 싹 약을 보냈단다. 그래 오늘 공사 나왔으니까 나 어제 내보고 어찌랑 전화하면서 기어나 미리 꼭 우리 집에 배달시키 달라 이러지 우리 영감 놓친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1: 예, 그렇죠. 이 약은 벌써 그러니까 어째서 우리 지금 계속 이달 말일까지 하게 되는가. 원래 이달 말일까지 이거 그 파리로 우리 활동을 원래 못한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예, 하게 예. 되는가 하면은 예, 25, 28일에 월급이 나오는 사람이 많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그러니까 그 지금 예약이 그렇게 25부터 28일이 많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 예. 이거 아, 그럼 이달 말일 것이 하자. 이래서 이달 말일 것이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
0: 그치, 그 예. 손도 그랬습니다.
1: 예. 그래서 예, 그분 보고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예. 계속 그 배달하던
1: 집입니다.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그랬죠.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료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 들어 연결시는 대중들이 가장 관심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1년의 민생 대상을 실시해 민생 온도를 높이고 고품질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3: 우리 조 여러 현시에서는 무인기 한 차례 분사로 여러 효과 촉진 지능화 병충해 방지 작업을 전면 전개하면서 과학화 정밀화 지능화된 현대 농업 관리 수단으로 가을 알곡 풍작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도라지 승리가도 문원 사백구역 당위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소계영은 관할구역 실제 입각해 당건설 치리모식을 혁신하고 일련의 편민봉사를 구축하면서 대중들의 마음을 따뜻이 덮여주고 있습니다. 올 들어 연결시는 실사를 줄선으로 시료를 방향으로 삼아 대중들이 가장 관심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1년의 민생 대상을 실시해 민생 온도를 높이고 고품질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연결시 학부명구 주거단지 승강기 두 대가 초보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승강기 외관은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뤄

전체적으로 독립 철골 구조를 채용해 독립적으로 하중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밖에 해당 주거단지의 다른 승강기 두 대도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연결 시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민생실사 대상의 제1진 시범 본보기로서 올해 10월 20일쯤이면 이 주택 단지에는 승강기 넉 대가 사용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연결 시 진학가도 남양 사배구역 주민 류풍섭입니다. 이번 승강기 설치가 빠르게 추진돼 대중들이 많은 실의를 보게 됐습니다. 나라와 인민에게 유리한 공사여서 우리는 아주 만족스럽고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지요. 올해 연결시에서는 승강기 400대 추가 설치 목표를 둘러싸고 145개 주거 단원을 첫 시험점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145개 대상은 전부 실질적인 시공단계 진입했습니다. 연결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 책임자 장국입니다. 현재까지 전시적으로 승강기 52대의 관련 수속을 완수해 현장 시공 조건을 갖추었고 26대가 시공 중입니다. 연결시 중점 공공문화 부대 공사인 도시 서위 중심 대상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 총 투자는 1억 9,500만 원이며 연결시 장백산 동로 남쪽 하남거리 동쪽에 위치했습니다. 대상은 계획에 따라서 5층 종합청사 한 채를 건설하고 독서 학습, 문화 교류, 레저 체험 등 다양한 기능을 일체화하게 되느냐 올해 10월에 주체 공사를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연결시 도시건설투자집단위원회사 공정부 부장 미본양입니다. 현재 지하실 공사를 마치었고 주체 공사는 구간별로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희중심 부분은 지상 2층 천정까지 공사가 진행이 됐고 지하실 방수 공사와 지하실 외부 되메오기 공사도 완료가 됐습니다. 근년에 연결시는 국가 공공봉사 균등화 건설 요구에 엄격히 표준을 맞추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리듬을 견지하면서 교육, 의료, 문화, 체육 등 관건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중점 민생 대상의 낙차 건설을 전력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생 단점을 보완하고 봉사 공급을 최적화하며 발전의 혜택을 대중들이 체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 연결시 우이로 남쪽 광진거리 동쪽에 위치했으며 총 투자가 12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대상은 진찰종합청사, 발열진찰청사, 의학실험청사 및 기타 기능구역을 포함하고 800개의 침상을 갖추게 됩니다. 대상이 준공이 되면 연결시 병원을 핵심으로 연결시 응급중심을 통합해 의료, 응급 등 기능을 일체화하고 현대화 시설을 갖춘 다기능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 기술 책임자 정지탁입니다. 대부분의 건물 장식 작업이 완료가 됐고 일부 구역에서는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실내 칠, 합성, 고무바닥, 포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실외는 대부분의 공사가 기본적으로 끝났고 아스팔트 포장도로, 석재 포장도로 및 록화 구역 록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올해 말에 준공 검수 조건에 도달할 수가 있죠. 1년의 민생 대상 건설 성과 뒤에는 연결시가 민생 목록을 책임 목록으로 전환한 실무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대중들이 하루빨리 혜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연결시는 대상의 관거리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생실사 대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거치를 하지 않고 실제적인 공력을 들였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건설 목표에 입각해 연결시는 도시 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주거 환경을 최적화하고 있는 바 28개 중점 기초 건설 대상이 동시에 추진되며 협동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배수 도관망 빗물 오수 분류 개조는 도시의 홍수 방지 및 배수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물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또 BRT 2기 전 구간이 개통돼 도시구역 동서 방향 교통 맥락을 원활히 했고 부루합통화 종합 7위 공사는 생태 친숙 견관대를 조성했습니다. 1년의 기초건설 공사는 도시의 종합 수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살기

0: 좋은 도시의 바탕색을 높이내고 있습니다. 이 대상들은 양질 교육 의료 자원, 편리하고 원활한 출행 조건, 기능이 완비된 공공문화 공간과 시정시설로 전환이 되면서 고품질 발전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도시 발전에 더욱 따뜻한 온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8월에 있었던 강한 폭우, 태풍 등 재해성 날씨로 인한 불리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우리 주 여러 현시들에서는 보존관리의 황금 시기를 다잡고 무인기 한 차례 분사로 여러 효과 촉진 진흥화 병충해 방지 작업을 전면 전개하면서 과학화 정밀화 진흥화된 현대농업 관리 수단으로 가을 알곡 풍장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단계 극단 날씨의 영향을 받아 도라시 일부 향질의 옥수수 밭에서는 양분 유실, 자람쇠 약화 등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재해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도라시 농업농촌국에서는 8월 25일부터 가을 알곡 항력 및 재해 방지 전문 작업에 의탁해 흑석향, 앵목진, 안명호진에서 한 차례 분사로 여러 효과 촉진 무인기 병충해 방지 작업을 가동했습니다. 도라시 농업기술 보급중심 식물보호과 과장 조홍문입니다. 지금은 옥수수의 요수기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실시한 후에 옥수수의 수확량을 효과적으로 높여 작물 정산의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죠. 프로젝트 실시 후에 농업농촌국에서는 역속 전문기술을 일꾼들을 밭머리에 파견해 작물의 자람쇠에 따라서 병충해 예방 퇴치와 보존종합관리 등 기술 지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작업은 과학적인 식물 보호 표준을 엄격히 집행을 하고 브라시놀라이드, 린산이 수소 칼륨 및 전용 보조제를 정확히 배합했습니다. 한 차례 분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실현해 재해 후 옥수수의 누르익기 부족, 자람쇠 지연, 성숙기 연기 등 문제를 목적성 있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총 투자는 98만 원에 달하며 관할 구역 주요 재배 옥수수 밭을 전면 피복합니다. 안도형 영경향에서는 현향촌 3급 연동 식물보호기제 의탁을 해 전액에서 지능화 무인기 병충해 방지 관리사업을 펼쳐 전향의 옥수수, 콩표 등 도합 7만 2천 목 경작지에 대해 통일 예방 통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풍 날씨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 비추어 현지에서는 증산과 역경 저항을 위한 혼합 약액을 정밀하게 분사해 작물의 자람쇠를 신속히 회복시키고 밭의 병해 저항, 도복 저항, 재해 대처 능력을 강화하면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가을 알곡 생산의 기본판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안도현 영경향 조영천 당지부석의 전조입니다. 농민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연면 비료는 옥수수와 콩의 소득과 생산량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병충해도 예방을 하죠. 인력, 물력, 재력도 절약하고 다른 한편으로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과학기술에 의한 식량 생산 능력 제고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능화, 정밀화, 보존관리 기술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면서 대규모 통일 예방통제와 과학기술로 보존관리 힘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 식량 종합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식량 안전의 최저선을 단단히 지켜 전주 가을 알곡을 전부 거둬들이고 풍작을 실현하는 데 튼튼한 과학기술 보장을 마련했습니다.
1: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사회구역은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함께 거주하고 주거단지 류형도 다양해 기층치리 임무가 무겁습니다. 문안사회구역 당위 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계영은 관할구역 실제에 입각해 당건설 치리 모식을 혁신하고 일련의 변민봉사를 구축하면서 대중들의 마음을 따뜻이 덮여주고 있습니다. 기자가 서계영을 만났을 때 그는 관할구역의 한 부동산 봉사사무실에서 업주위원회, 부동산 봉사회사 대표 그리고 주민들과 둘러앉아 그들이 반응하는 문제들을 인내심 있게 듣고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민정좌담은 관할구역 각 주거단지의 실제 상황의 결부에 매달 또는 분기별로 상시적으로 진행합니다. 문안사회구역은 관할 범위가 넓고 주거단지마다 여구가 다르며 지리의 난점도 제각각입니다. 사회구역 당조직의 인솔자로서 소경은 당건설 인솔을 견제하면서 분류치리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사회구역 주민 리홍강입니다.
2: 요새 이제
1: 의견을 제기하면 확실히 효과를 봅니다.

0: 대비하면 자전거 보관소가 부족하다고 제기하면 부동산 봉사회사에서 몇 개를 더 설치합니다. 어떤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하면 아주 빨리 잘 개선해줍니다. 2020년 서경은 앞장서 도나시 첫 부동산 봉사기업 비공유제 당지부를 설립하고 홍심 부동산 관리 사무실을 다섯 차례 걸쳐 지속적으로 승격했습니다. 부동산 봉사회사 수익의 10%를 주거단지 개조에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해마다 생활이 어려운 대중을 우선적으로 취업시키도록 했습니다. 업주위원회 설립이 어렵고 주민 참여도가 낮은 문제에 직면해 그는 앞장서 주민들을 방문하고 소통했으며 당원과 퇴직골간들을 자치대회에 추천해 수백 가구가 주동적으로 사회구역 공동건설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 사회구역 당위 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계영입니다. 많은 부동산 봉사기업들이 과거의 관리 모식에서 현재의 봉사 모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주거단지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와 유동 인구 관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주택 도우미 편민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관할 구역 대중들의 취업 수요에 비춰 무료 기능 강습반도 개설했습니다. 사배구역에는 잇따라 홍성류 사진관, 공익법률자문실 등이 건설됐습니다. 관할구역 독거 노인과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결연도움 대호를 조직해 노인과 어린이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사배구역 사암들꾼 염지화입니다. 서석이는 사업에서나 생활에서나 모두 당원의 선봉보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해결하기 힘든 일이라도 우리를 이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백방으로 만수합니다. 저는 사회구역에 온 지난 몇 년간 빠르게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서계영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사업을 사회구역 당건설의 곳곳에 융합시켰습니다. 그는 사회구역 홍성류 선전 강연단 단장을 맡아 주재 당일과 주민 대강당에 의탁해 여러 민족 주민들이 민족 정책을 함께 학습하도록 상시적으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단체와 활동을 통해 여러 민족 대중들이 자주 왕래하고 많이 교류하도록 하면서 서로 돕고 관심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 사회구역 당위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계영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아주 좋아합니다. 주민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일선에서 계속 우리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봉사하겠습니다. 도나시 정품 도시 건설과 결부해 우리도 정품 사회구역을 적극 건설하고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봉사를 제공하며 그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20년간 기층에 뿌리내려 견제해온 그의 노력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서계영은 선으로 길림성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인물, 연변주 우수 당 사무일꾼, 연변주 38 붉은 기수 기준병 등 여러 영예 칭호를 받았고 얼마 전에는 길림성 우수 공산당원으로 평이됐습니다. 오늘도 서계영은 사회구역의 평범한 일터에서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민족 융합을 촉진하는 감동적인 답안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1: 연변 성령예술관의 일전은 개관하면서 우리 주의 새로운 문화 지표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연변 성령예술관은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핵심 지하구역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전시관 총 부지 면적이 약 3,0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대상은 2025년 5월 건설을 시작해 2026년 6월 전면 준공이 됐고 8월 정식 대회 개방됐습니다. 전시관은 연변 성령 옛 도자기 전시관과 연변 성령 미술관 두 개의 기능 구역으로 구성이 됐고 천년 옛 사기 문물과 변강사와 예술 두 가지 핵심 전시 담채로 천년 가마구리의 문화적 저려, 비단의 길 문명의 흔적, 변강예술의 정수를 하나로 융합했습니다. 전시관에는 북경 해동성에서 단행간 수집해온 당송 원명 청 여러 시기 해저에서 인양된 옛 도자기 진기 소장품 350점이 전시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개관 첫 전시인 발자취 연변 유명 미술가 정품전도 막을 올렸습니다. 전시는 연변 미술의 발전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변의 원로 중견 신진 미술가들의 대표적인 정품 역작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작품은 국화 유화 수채화 반화 조각 공예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아우릅니다. 전시는 10월 8일까지 대회 개방이 되며 광범한 주민과 문예 애호가들이 전시관을 찾아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술관에서는 예술 교류, 대중 미학 교양과 무형문화재 전승에 더욱 힘을 쏟으면서

0: 변강 이야기를 잘 전하고 중화 문맥을 공양해 지역 문화예술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그리 연결시 모 가구공장 부근 도로 구간에서 운행 중이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연기를 내뿜으며 불이 붙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가구공장 직원 여러 명이 선뜻 나서 긴급구조를 펼쳐 화재를 진압하고 차주의 재산 손실을 최대한 줄여줬습니다. 이날 오전 흰색 승용차 한 대가 한 가구공장 부근을 지나던 중에 차 앞부분에서 갑자기 짙은 연기가 치솟고 차 밑부분에서는 불꽃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당시 공장 구역에서 작업하던 소매운동은 위험 상황을 발견하고 즉시 차주에게 큰 소리로 알려 위험을 경고한 뒤에 공장 구역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신속히 불이 난 승용차로 달려갔습니다. 연결시 모 가구공장 직원 소명훈입니다.
1: 당시
0: 차가 이쪽에서 와서 좌회전하여 이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들어오자마자 불이 났습니다. 그때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죠. 차에 불이 난 것을 보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을 끄는 과정에 소명원과 동료들이 가져온 소화기 두 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소진되지만 승용차의 불길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새 소화기를 가져와 계속 불을 끄고 일부는 주변에 차를 대피시켜 2차 위험을 방지했습니다. 소방구조 인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 모두는 힘을 합쳐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서태문이었습니다.
2: 연변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네, 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산 깨우네. 우리들 꿈도 피어나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손 잡았네. 뜨거운 정 이어가며 앞을 향해 나아가네. 강산에 피어난 민족 단결의 꽃이여 영원히 이 땅에 빛나리라. 서로 아끼고 정 나누며 함께 꿈을 이루어가.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북경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위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위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2: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

주거금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0: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9월 3일은 중국이민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8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특별한 날을 맞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고성불길 충혼을 비춘 해를 준비했습니다. 항일전쟁 시기 도나시 사하 연진에서 대씨 가문의 가장이자 대가군을 이끈 항일 영웅 대만령과 대씨 가문 7명 제자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면 아들이, 형이 쓰러지면 동생이 총을 이어받았으며 남자들이 전부 전사하자 가문엔 여인들이 그 뒤를 이어 싸움에 나섰습니다. 이 노래는 국가와 민족의 존망이 걸린 위기 속에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대씨 가문 항일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오늘은 9월 3일 연변 조선족자치도 성립기념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연변의 각 지역에서는 명절을 즐기는 축제들이 펼쳐지는데요. 고산 명절 우리 명절은 바로 그 기쁨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우리 모두의 명절,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날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김인덕 작사, 김창근 작곡의 고산 명절 우리 명절을 전해드립니다. 김순희

우리의 고향 연변,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유는 이곳에 우리의 삶과 추억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 작사 박문국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바그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새 시대 희망찬 바람이 이 땅에 불고 있습니다. 박경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희망찬 새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최성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노래는 당의 인도 아래 더욱 아름답게 변화하고 있는 연변의 모습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찬 대회를 노래합니다. 연변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며 이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천년 세월, 보이야 니야 천년 전설.

연변에 대한 깊은 여성을 아름다운 여성들의 화음으로 담아냈습니다. 류은정 작사, 황기욱 작곡의 여성 중창, 내 사랑 연변이여를 전해드립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산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에는 푸른 들판이 바람에 물결치며 가을에는 황금 파도가 설레이고 겨울에는 하얀 눈꽃이 내려앉는 우리의 고향. 연변은 사랑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김동진 작사, 김덕윤 작곡의 박순희 가수가 부른 사랑스런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조중 으뜸으로 인삼 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종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우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건강베개 두 개와 프로바이오틱스 두 각을 드립니다.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바다오리알 선물 세트 두 세트와 셀레늄 5상 입살 한 포대와 남경동인당 비타민 B 다섯 각을 드립니다. 아홉 박스 사시면 열한 박스 드리고 1,000원 가격에 에너지 영양밥솥 하나와 코엔자임 Q10 캡슐 다섯 곽을 함께 드립니다. 열여덟 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박스 드리고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와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다섯 곽을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전통적으로 우리 산삼보다도 더 귀중하다 하는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 우대 활동에서 지금 우리 교시하고 이 안탕연골소가 예, 지금 좀 떨어졌습니다. 예, 때문에 수요되는 분들은 미루 283-0666번이가 예약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는 중기학적으로는 폐하고 신장을 보호하면서 정기를 보이하는 이런 대표적인 명약입니다. 예, 그리고 기와 정을 함께 보양하는 약물이라 할 때는 동충하초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불로 장생인 명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옛날부터 동충하초는 사람이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약으로서 로쇠도 늦추고 기력을 예, 오래 유지하게 하는 예, 이런 약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 현대인들에게서 보면은 90세 이상의 유명인들이 장수 비결 중에 하나가 동충하초 섭취라는 예, 이런 그 통계 결과도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성질이 지나치게 차지도 않고 지나치게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음양을 함께 보호합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연결됐습니다.
2: 네입니까?
1: 맞습니다.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나는 선생님 동충하철수 용조입니다. 우선 먼저 이 혈압이 정상화되고 심장도 온정되고 이전에는 이 베개랑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했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아서 답답하고 그런데 지금 이 동충하초를 저기 그 성취 한마디 없어졌지.
1: 예.
2: 그 다음에 다음 살다 썼습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다음 살답니다.
1: 예.
2: 심장이 온정되나 보는지 잠도 용잘 무릎이도 예. 영 아파 날이 굳은 날에는 예, 정말 죽겠습니다. 예. 이전에 누구들 그에 무슨 소린가 했대. 나도 정말 어떤 그렇습니다. 조금 나이서는 그래던게 예, 무릎에도 양살이서 아이 아파서 예, 그것도 싱싱싱싱 올라옵니다. 선생님 우리 집이 육주입니다.
1: 예.
2: 예, 그래 용 애납니다. 그래던게 시구문이 예, 아무 두대서 그것도 성성성성 이래 올라옵니다. 그래 그 아픈 데 없고 예, 자고 나면 정신하지. 오늘도 예, 활동점이랑 갔다 와도 예, 영 기분이란 좋습니다. 아픈 데 없어 나는.
1: 네.
2: 예, 그 옛날에 이 형제들 먹던 약이 되건데 선생님 영 좋습니다.
1: 네.
2: 그래 나는 예, 만 돈이 와서 내 많지 못하나 많이 못하나는 예, 한양천원씩 탑니다. 그래서 나는 할 때 있을 때마다 저는 수도 없이 계속 쏴줍니다.
1: 네.

0: 오늘도 한 6통이라도 싸다고 또.
1: 예. 그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선생님은 좋은 약속을해 정말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예, 나도 저기 동충하초 바래볼 수 있는 환자입니다.
1: 네.
3: 예. 예, 나는 기억력이 좋지 못해서 그래서 곤란한 일도 깜빡깜빡 이루어지는데 이거 쓴 다음에 기억력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예.
3: 그다음에 혈압 조절도 이게 나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혈압, 혈당, 혈지 다 조절이
3: 됐고 고사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이 약을 쓴 다음에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다음에 저녁에 잠도 잘 자지 못해 수면제를 먹고 3시간 한 4시간 자는데 지금 이 동생아 저 바래보는 먹고 나니까 예. 지금 뭐 다 6시간, 7시간 잘 수 있습니다.
1: 네.
3: 영 좋습니다, 이 약이.
1: 네.
3: 그 다음에 식사도 예, 잘 하지 못했는데, 식사도 지금 잘하고, 저기,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숨이 차던 것도 많이 났고, 예.
1: 네.
3: 그 다음에 변비도, 때로는 변비도 있고, 때로는 저기, 변비도 있고, 때로는 그 다음에 저기 설사도 하던 게, 그런 면에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그 다음에 우리 집 사람이 심장별로 고산 많이 했으면 저녁에 일단 숨 차서 고산 많이 해서 저녁엔 잘 자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걸 쓴 다음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네.
3: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자고 그럽니다.
1: 예, 지금 활동에서의 선물로 드리는 예, 이 교십하고 연골소가에 지금, 예. 지금 이번 활동에 모두 많은 분들이 참가했기 때문에 조금 딸립니다. 그래서 예, 먼저 예약하셔야 됩니다. 예. 283066번에 예약하셨다가 그 다음에 또 이 선물들을 가지면 됩니다. 예.
3: 예,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저 동자들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중국에 와서 한두 발이 구부러들었는데 쑥해졌고, 예. 그림거리 반도 자정에 지금 건드려서 문제 없습니다.
1: 예.
4: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이전에 밥을 잘 먹고 있고, 맥이 없던게 맥이 납니다.
1: 네.
4: 그래, 어지럽던게 시작이 나던게 지금 어지럽증이 나지 않고 경력이 없어서 약을 먹고도 생각나지 않았는데 지금 경력도 회복됐습니다.
1: 네.
4: 저는 이 약을 쓰면서 서로 한가지 한가지 병에 다 나사지고 있으니 오늘 18가득을 배달받아서 계속 쓰라고요.
1: 예, 18가득에는 23가득 드리면서 1,980원 하는 현대식 공기 청정기 하나하고 글루코사민, 예, 콘드레이친 5가득 또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중의학에서는 동충하초가 폐를 보호하고 특히 신장과 신정하고 신양을 보호하는 약이기 때문에 예, 좀 정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맥이 없거나 예, 이런 분들에게 효과가 좀 특별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의 효능에서 보면은 신장에 유익하고 정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예, 양위 치료에서는 예, 우리 동충하초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가 좀 심하고 허리하고 무릎이 좀 시큰거리면서 추위를 많이 타거나 혹은 정력이 감소되는 증상을 개선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예, 정기를 보호하고 허로를 회복시켜주면서 몸이 좀 허약하거나 내세가 있거나 예, 그리고 중병을 하고 난 후에 회복기 환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의 가장 중요한 효능은 예, 이 폐를 보호하고 신장을 유익하게 하는 작용이가 가장 중요한 효능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5: 저 동충하초 발에 건거 먹는 환자입니다.
1: 네.
5: 네, 어떤 한 1년 좀 넘어 먹었습니다. 이거 먹기 전에 수선제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면서 잠을 다 못 잤습니다.
1: 네.
5: 계속 전화기 녹음을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꿈을 끼고 그래서 밤 꿈을 끼고 일어나면 좀 쉬고서 내 정신지 이렇게 여러 해를 고생했습니다. 한 해도 아니고 여러 해인데 한 4, 5년 고생했습니다. 대단하게 금도 팍팍 떨지 밥도 맛이 없지 이게 제일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위를 세게 타가지고 여름에도 계속 이 양말 신고 입은 밑에서 탔단 말입니다.
1: 예, 그 양기 부족입니다.
5: 예, 특히 이게 발이 시려가지고 예, 아, 이 봄이라면 신발을 쟤네 이런 큰 거 싸, 사이즈 큰 거 싸고 거기다가 신발 치게라도 세게 심하게 없고 양말 두꺼운 거 신고 발이 조금만 타면 걔남이 감기 증상처럼 그랬단 말입니다.
1: 네.
5: 예, 그래, 예, 아마 약을 먹어, 많이 먹어도 어제 효과 못 봤습니다. 약을 양기 부족하다 해서. 그래서, 그, 선양시 하는 약도 먹어보고, 청약도 먹어보고, 자관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먹었는데, 효과를 못 보다가 내가 우연하게 이 동치나스 발효경품 방송 듣는 게,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영 특이하더라 말입니다. 예.
1: 네.
5: 여름에는 벌레, 겨울에는 겨울에는 원래 여름에는 풀로 예, 옛날 4,500에서 저는 고산 지역에서 자란다지 거기다 또 파료까지 했다지 해서 예. 하도 특이해서 내 이 약 선택해 먹었는데 이 약을 이 증상들이 다 해결받단 말입니다. 잠 잘 자고 밥 맛있고 이 눈부위 맡은 게 꿈도 없어지고 이 다리도 지금 뜨뜨뜨셔가지고 예, 뭐 양말도 뭐 언제나 안 신고 밤에라는 게 그렇게 단단 말입니다.
1: 네.
5: 그리고 밑에서도 계속 양말 신고 다 떼는데.
1: 네.
5: 그래, 이 한 가지 가지고서 먹기도 얼마도 없으니까 하루에 한 번 먹지, 하여간.
1: 네.
5: 그래, 이 한 가지 가지고서 이게 여름으로 내 증상이 좋아지니까, 예. 너무 좋아가지고서도 약이, 약이 좀 있긴 있습니다.
1: 네.
5: 근데 이 변화마다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1: 꾸준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이번 활동에 예. 참가하십시오. 예? 2830066번에 연계하십시오.
5: 예. 2830066번에
1: 예.
5: 예. 예. 스승님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구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종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의관. 방송의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두 분 선생님 수월합니다.
2: 예.
1: 예, 통풍 아파도 예, 아침 먹었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예, 심장이 영 나빴습니다. 심장이 영 나빠서 여예림은 밤 몇 번 실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2: 네.
1: 이, 저, 이 통풍 아파도 먹고서도 예, 심장이 좋아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 네.
1: 심장이 돌을 죽이고 나서 숨 올라가서 영을 가빴습니다. 그래도 이제 심장이 편안하니까 밤 잘 잤어서 어찌 좋은지 모르고 밤에는 못 잤습니다. 그래서
2: 네.
1: 심장이 좋아지니까 밤 잘 잡니다.
2: 네.
1: 예, 그리고 기관지를 심해서 지금 계속 지금

0: 그렇습니다. 기침기에서 있었던 게 있었던 방풍화상 먹으면 기침이 어지간도 없어져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예, 그리고 예, 위 더부룩하면 소화돼서 밥 못 먹었습니다. 지금 자꾸 올라가고 밤이 우리가 아파서 자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이 방풍화상 먹으면 또 위 좋아져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허리다리 아파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든지 허리다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도 좋을 때 동풍아서도 또 배달을 받다고 전화를 드립니다.
1: 예, 28300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아시면서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제가 있으면 보면은 예, 이 불면증이가 어린 분들에게 큰 고통까지 다 줍니다.
2: 네.
1: 예, 그리고 불면증 원인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거기에서도 우리 내세가 있으면은 예, 이 멜라토닌이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에 보면은 예, 아주 귀중한 이런 식물성 멜라토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서 불면증을 예, 개선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트레스를 경감시킨다 할 때에는 이 생물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 도와주면서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멜라토닌을 보면은 뇌신경을 보호하면서 항스트레스하고 항우울증 효과가 예, 아주 기대할 만할 정도로 아주 뚜렷하게 많습니다.
2: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충하초를 쓰시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심장도 좋아지고 소화기능도 또 회복이 되면서 또 멜라토닌이 보충이 보완되기 때문에 불면증 개선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동충하초 관리병 가능되지요?
1: 예.
3: 예, 저도 이약 먹은 지 어떤 거 있는데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예, 몸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1: 예.
3: 어디나 아픈 데 없이 다 몸에 있고 이랬는데 지금 이 동충하초 관리병은 내가 선택해서 먹기 시작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전히 요즘 이름처럼 정말 똑같이 할 수 있고 모든 이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1: 예.
3: 당길 수 있고 이래서 내 지금 이게 정말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디 있는가 싶습니다. 정말 약 많이 먹었습니다. 삼약도 먹고 땡띠도 먹고 답하는 건 다 했는데 효과를 못 보고 귀한 거를 발작한단 말입니다. 가슴 아디면
1: 네.
3: 날씨만 사지면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런 게 지금 이 작년부터 이렇단 말입니다. 겨울도 그 무사히 나고 올해도 지금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1: 네.
3: 그런데도 지금 이렇습니다.
1: 맞습니다.
3: 그럴까 봐 지금 영 주의하면서도 혹시나 해서 또 그래하고 그냥 가슴이 여기 가서 땡기를 보름씩 맞고 이래도 알겠지 겨울에는 꼭 발사합니다. 이랬는데 지금 이 작년부터 이렇습니다. 금년도
1: 네.
3: 지금 요즘 날씨 이래 지금 또 그러겠는가 하는 게 지금 이렇단 말입니다.
1: 체질이 좋아진 거 말합니다. 체질이.
3: 그러니까 이게 정말 먹기 간편하고
1: 네.
3: 여러 가지를 아이 먹어도 되고 여러 가지를 다 이걸로 조절해주고 낮게 해주는 게 세상에 정말 이 신선불로 더 옳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3: 정말 이제 그지 습한 약을 쓰고 때문에 좋은데 하루 통약도 먹고 땡기도 맞고 뭐 침도 맞고 별 좋다는 건 다 해도 효과 없던데 이게 정말 여러 가지로 효과 나온다. 내가 좀 이렇게 인간도 안 좋고 머리가 힘해가지고 그냥 이게 머리 아프다 하면 어지러운 데서 토하니 막 이런단 말입니다.
1: 네.
3: 이런지 그 증상이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1: 네.
3: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활동이 좋은데 계속 어떤 다른 약을 먹을 필요 없다. 이거 안 나오면 다 해결하는데 이걸로 해결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3: 그래서 지금 활동 참가하다 보니 길에서
1: 예, 맞습니다. 그렇게 체질이 이미 개선된 분들은 그냥 꾸준하게 이거 드시면은 예, 이런 계절을 자꾸 타던 분들 예, 예. 계절이 변화 마치면 몸도 같이 변화되면서 좀 좀 힘들던 분들은 그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네, 수고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에 함유되어 있는 이 멜라토닌에는 체내 생물 시계를 정상화해서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멜라토닌이라 할 때에는 뇌에서 분비되는 이런 수면 호르몬의 일종으로서 자연스럽게 예, 잠을 자게 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활 리듬도 깨지고 또 정상적으로 분비가 아이 되면서 또 분비량이 많이 감소하면서 모두 불면증 때문에 고생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 동충하초에 들어있는 이 멜라토닌으로서 예, 우리 보완한다 할 때에는 체내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서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경감에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잠을 자지 못하고 나면은 당연히 짜증도 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죠. 예, 근데 동충하초로 쓰신다 할 때에는 이렇게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뇌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켜서 항우울증 작용하고 항스트레스 작용이 아주 선명합니다. 예, 우리 지금 동충하초를 드시는 환자분들을 관찰해 보면은, 예, 한 1년씩 드시면 모두 기분 상태가 달라집니다. 예, 건강이 달라지면서 기분도 같이 좋아집니다. 예, 때문에 우리 동충하초를 보면은, 예, 전신의 에너지를 예, 생성해주는 예,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로 지금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단순한 원기만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바로 잡아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힘만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까지 키워서 질병을 예방도 합니다.
2: 네.
1: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꾸준히 예, 오래 섭취하다 보면은 몸이 기초 체력을 끌어올려서 체질까지 개선시킵니다. 예, 이제 환자분처럼 해마다 이 날이 좀 추워 맞으면은 힘들었는데 금년에는 이렇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2: 네.
1: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냄새가 있거나 좀 무기력하거나 자주 아프신 분들에게는 가장 적합하고 귀중한 이런 약품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를 보면은 전기도 보호하고 허로도 회복시켜주면서 병 후에 좀 몸이 쇠약한 것이 잘 회복이 안 되던 분들, 예, 나는 좀 큰 병을 앓고 난 후에 이 몸이 이렇게 맥도 없고 입맛도 없고 잘 회복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또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폐는 항상 우리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폐라 할 때는 기를 주관하는 장부고 또 폐를 보호한다 하는 것은 단순한 호흡기만 아니라 전신의 에너지 생성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서 호흡기 질환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예, 전신의 기순환이라든가 기가 부족한 것이 같이 보충이 되면서 좀 무력감이 있거나 예, 항상으로인 분들은 아, 난 요 무릎에 맥이 똑 떨어진다 하는 분들이죠.
2: 네.
1: 예, 이런 분들은 콤파치하고도 관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동충하초를 보면은 폐하고 이 신장을 동시에 보양해줘서 기와 정을 함께 보양해주는 이런 약은 동충하초밖에 없습니다.
2: 네.
1: 예, 때문에 로인성 쇠약증이 있거나 예, 그리고 항상 무기력하거나 정력이 감퇴되거나 예, 이런 분들에게는 예, 특별한 이런 효능이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수천 년 전부터 불로장생이 영약으로도 알려져 왔죠. 예, 그리고 우리 본초 강목에는 허약한 체질을 든든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예, 수천 년 전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 하초는 신장 기능도 돕고 폐를 든든하게 하는 이런 약재이기 때문에 90세를 넘긴 명인들도 동충 하초를 복용해서 무병장수했다는 이런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단순히 오래 살기만 하는 이런 백세 세대가 아니라 젊고 건강한 삶을 선물하는 이런 장수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고고학자로서하고 현대인 현대의학하고 이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현대 기술을 결합해서 발효시켰기 때문에 그 신비로운 약성분들이 이 효능이 더 강화됐습니다. 때문에 지금 면역력도 향상시키고 각종 만성 대행성 질병도 치료하면서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게 하는 이런 좋은 효과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본다 할 때에는 그 활성 성분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효능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효능을 보고 있습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계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올해 9월 3일은 중국인민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8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특별한 날을 맞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고성불길 충혼을 비추네를 준비했습니다. 항일전쟁 시기 도나시 사하연진에서 대씨 가문의 가장이자 대가군을 이끈 항일영웅 대만령과 대씨 가문 7명 자제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면 아들이, 형이 쓰러지면 동생이 총을 이어받았으며 남자들이 전부 전사하자 가문의 여인들이 그 뒤를 이어 싸움에 나섰습니다. 이 노래는 국가와 민족의 존망이 걸린 위기 속에서 조국이 평화와 안녕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대씨 가문 항일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오늘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성립 74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자치민족의 자부심을 안고 살아온 74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 가슴 뿌듯합니다.

또 앞으로 날에 치며 발전할 연변의 모습을 기대해보면 우리 가슴은 벅차오릅니다. 어느 시간에는 70여 년 뒤 연변의 변화 발전된 모습을 노래한 그때 그 시절의 가요들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성립되었던 가슴 벅찬 그 시간으로 거슬러 가볼까요? 차창준 작사, 김성민 작곡의 자치주 성립 경축의 노래에서 그 시절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해마다 9월 3일은 우리 연변인민들의 명절입니다. 계속하여 정허원 작사 성기화 작곡의 우리네 명절 보내드립니다. 박춘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설 이상각 작사 최삼명 작곡의 연변은 살기 좋아라 보내드립니다. 살기 좋은 우리 연변, 볼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우리 연변입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예로부터 우리 연변은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으로 불리웠습니다. 춤추기 좋아하고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조선족은 경사가 있는 날에는 춤노래가 빠지지 않죠. 이런 기쁜 마음을 춤노래로 표현하는 것, 이것 또한 특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김등만 작사, 김나모 작곡의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 보내드립니다.

전통의 멋, 시대의 멋을 지닌 연변입니다. 연변을 사랑하는 마음, 연변의 자긍심을 가진 가요죠. 방성길 가수가 부른 내 고향은 연변일세 보내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따스한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열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선입니다. 올해 9월 3일은 중국인민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제전쟁 승리 81주년이 된 날입니다. 이 특별한 날을 맞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고성불길 중원을 비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항일전쟁 시기 도나시 사연진에서 대시 가문의 가상이자 대가군을 이끈 항일영웅 대만령과 대시 가문 7명의 자매들이 숭고한 애국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면 아들이, 형이 쓰러지면 동생이 총을 이어받았으며 남자들이 전부 전사자 가문의 인연들이 그 뒤를 이어 싸움에 나섰습니다. 이 노래는 국가와 민족의 조망이 걸린 위기 속에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대시 가문 형님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연변조선조사지구 성립 74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인데요. 이 자리를 빌어 연변조선조사지구 78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구사명절 옹야를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노랑물, 분홍물을 준비했습니다. 전성 민족복장의 아름다움은 우리 전성 내에서만이 뽐낼 수 있는 매력이 아닐까요? 이명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동화 가수의 번영세월의 완화를 들으시면 당이 따스한 민족 정치 하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민들의 모습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노래 보내드립니다.

배추김치는 톡쏘는 시원하고 매콤한 맛이 일품이어서 여면이 특색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추김치를 노래한 가요 배추김치 타령을 류용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연변 개신화 싱싱한을 준비했습니다. 본행으로 내다니는 연변의 변화된 모습을 느껴볼 수 있는 가요인데요. 도명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연면조선주자치소 성립 74주년을 축하드리면서 더욱 휘황찬란한 연면의 아름다운 미래에 축복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연면조선족 자치소 창립 74주년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고향의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아니겠습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열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옥석 양생 백에 한 쌍을 더 드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리 수명도 많이 연장됐습니다. 또 특히 옛날처럼 못 먹고 못 살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의식주가 아주 풍부해진 이 세월에 우리 누구나 100세까지 무병장수하고 싶다 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나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람을 우리 실현하자면 일단 무병장수해야 됩니다. 또 장수도 그렇습니다. 옷이 쓰거나 독 맞거나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오래 살아서는 뭐 하겠는가 이런 분들 많죠. 제가 어느 때 한 500명 놓고 우리 건강 강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살아가면서 제발 나는 200만

0: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죽어도 중풍만 걸리지 말고 꼭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제발 치매만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일단 이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아빠든 엄마든 자식들 앞에서 아주 모범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모범 행동하려 하고 이쁜 말을 하려 하고 내 이범들을 지키려 하고 또 자식들을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모들이 이런 노력이죠. 그런데 일단 치매가 걸리고 나면은 그런 게 다 없어집니다. 자식들 앞에서 실수도 하고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짓도 하고 말도 하고 많은 이런 나쁜 행동을 하게 되죠. 이것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식들 앞에서 노력해서 세웠던 위신이 싹 깎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제발 치매만 걸리지 말고 꼭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도 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 이런 치매란 우리가 인구가 노령화에 들어서면서 아주 흔한병으로 되어 있고 계속 발병률이 올라가는 질병입니다. 많은 질병들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 치료에서도 많은 항암 치료제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전에는 불치병이 됐던 것이 우리 지금 또 그 재성장하신 빈혈암이 많은 이런 질병들이 치료가 되고 있는 걸 발견하지만 이 치매만은 점점 우리 좀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인구가 고령화에 들어서면서 원인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늙으면 우리 이렇게 치매가 걸리기 쉬운가? 다른 세포들처럼 우리 뇌세포도 늙어가면서 그 손실, 손상, 죽어가는 세포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늙어간다 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미리 우리가 뇌세포가 건강하게끔 조치를 되고 노력하고 조기 치료를 하고 한 달 때는 우리 치매를 예방하고 또 이미 치매가 걸려 있는 조기에 있는 사람들은 치료가 되는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잠깐 좀 주문하겠어요.
0: 네.
2: 저기 그 설명서를 보니까 뭐하고 뭐로 먹지 말고 저기 딴 약을 먹지 말랬던지 그 어떻게 합니까? 딴 약을 먹지 말아야 되니까
0: 딴 약을 먹지 말라는 약 말은 안 했었는데 이 약을 쓸 때면 너무 이렇게 이 약 자체가 25가지나 되는 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약 쓸 필요 없고 뭐 같은 거는 먹어도 반응이 있거나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를 먹지 말라 하는가 하면은 이 약은 부시하는 약입니다. 기와 해를 보충하는데 뭐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먹은다면 자꾸 틀이 막는다. 이 틀림으로 해서 우리가 보충한 기가 폐출됩니다. 소모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모는 피하십시오.
2: 아 그래 저기 그거 먹으면 다른 약을 시간 뒤와 먹어 이렇습니까?
0: 꼭 먹어야 되는 혈압약, 무슨 이런 그 성민 지정하고 관계되는 약은 잡수십시오.
2: 아 우리 저기 뭐니까 전번에 백수화에 쌌는데 그거 원래 먹었대요.
0: 나 백수화는 이렇습니다.
2: 백수화 이렇습니까?
0: 예, 중복되는 약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예, 치료 잘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제가 강의했던 약은 그 약이 성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좀 말해드리기 좀 쉽습니다. 오늘은 주로 우리 뇌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뇌세포는 딱 기형병만 책임지고 치매만 관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중추신경이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사령부란 말입니다. 명령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도 다 뇌세포에서 진행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제 동생이 지금 잡았어.

0: 사람들이 염색으로서 통풍이 두번 왔는데 지금 이 근래 도시화는 속에서 현저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머리가 네. 맑아지고 혈압이 지금 많이 안정됐단 말입니다. 이전에 혈압이 막 200까지 예, 200까지 남아 올라가 215, 220까지 올라가서 막 그저 어지러워서 막 다 빠질 뻔하고 이렇게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이 근래 도시화는 속에서 혈압이 지금 145 예. 네. 그래서요, 아주 영, 뭡니까, 어지러워야 한다, 지금. 그리고
1: 심장. 이점은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두중이라든가 우술이라든가 동맥이 땅땅해지는 걸 치료하는, 그 다음에 그 허혈이 생기고 풍혈이 생겨서 피가, 절덩어리가 생기는 잔취라든가 이런 치료제가 들어가서 이 통풍한다들 아주 좋습니다.
0: 네. 그래서요, 뭡니까, 저기. 병원도 가지 않고 지금 이 약으로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1: 네,
0: 그다음에 심장도 예. 지금 박동이 70, 80 그 사고가 쓰고 그리고 네. 손이나 부들부들 뜨는 게 그것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께 감사할 드림 활동에 참여하려고 지금 전화드립니다.
1: 이번 우리 활동은 열곽사도 열곽들입니다. 우리 15곽사야 15곽들인데 이번 의대 활동 역시 좋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아, 우리 내 조직에서 진행되는 많은 이런 생리기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무슨 스트레스 받거나 큰 근심거리가 생기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밥맛부터 이루어지고 소화부터 안 되지 않습니까?
2: 네, 그렇죠.
1: 예. 이것이 바로, 우리 뇌에서부터 그걸 인지합니다. 스트레스 받았다, 혹은 근심거리가 생겼다 하면은 뇌가 작동하지 않고 생리 기능을 아예 하면서 소화액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도 지금 근대 보시화는 지금 쓰고 있는데 나는 예, 항상 머리가 심하면서 혈압 자꾸 높고 위혈압 바로 치고 그리고 자꾸 비영역이 자꾸 떨어지고 그리고 또 귀에도 소리 나매 예, 자꾸 여러가지 몸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대 보시화는 썼는데 야, 이 약이 정말 쓰면 스스로 좋단 말입니다. 그까지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나사진 약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이거를 쓰기는 근데 보시면 이게 어떤 한 달 많이 넘는데
1: 예.
3: 귀에서 손 나는 것도 잡손 나는 게 그것도 어렵고 예. 그다음에 기억력도 이게 지금 돌아선 게 아닌가 봐요. 그러면서 예. 허리 다리 쏘아나고 예. 다리 그러던 게 이것도 지금 예. 좋고 그리고 신장도 두근두근 이것들이 나가지 어쨌든 이러면 저 지금 돌아선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나는 논의에 들어가서 이 여러 가지 이렇게 돈을 약 저희가 돌렸다 됐습니까? 이렇게
1: 많이 저희가 땄습니다. 맞습니다.
3: 예, 그러니까 내가 예. 이거 다 알고서 이렇게 돈 스스로 좋으니까 무슨 장기를 얻었습니다. 이거 할 때 또 이렇게 좋지. 이런데 빼앗으면 계속 참석하다 그랬다.
1: 예. 이번 우대 활동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싸지 않아도 예. 열곽 싸도 열곽 들인다 말입니다. 예. 이러면 가격이 절반 내려가고 예. 예. 또 써볼 만한 약입니다.
3: 예.
1: 예.
3: 난 정말 합당합니다. 내게.
1: 예. 계속 치료하십시오. 예.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말과 같이 머리는 우리 인체를 지배하는 총사령부입니다. 사령부라는 게 어떻습니까? 명령을 내려서 직접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이런 총사령관이란 말입니다. 우리 뭐 대뇌세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네, 우주에서 중풍이 와서 이 건네받지 않았어요. 네, 네. 중풍이 왔는데 손은 다는 게 그저 이 중집을 올라 다 핀 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왼쪽 갔다 하면 올라옮기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잘 걸지 못해서 하면서 그리고 이 있으니까 심장이 올라

0: 도 예, 얼마 마선 이렇게 잡았던 게 얼마 올라오기였습니다. 근데 이 거는 예, 이런데 누구 올라고 진짜도 때까지 올라갑니다.
1: 예.
0: 예, 그게 다 예, 저는 비대에서 또 예, 수업은 용서하자 보고 예, 수업은 어떤 데는 잘 안 나갔어, 병원에 가서 여동안을 꺾고 수업은 많은데, 지금 수업은 시원하게 잘 나가고 수업은 자자 아이 봅니다.
1: 예.
0: 지금 또 예, 이 교묘 경련도, 치매 정신도 예, 울집들은 단계 자꾸 왔다 같은 지구더라고. 지금 예, 예, 쉬다 일어나기란도 그냥 얘네 밥을 먹었던가 밥을 먹었던가 계속이 된다.
1: 그게 바로 치매 초기 증상. 예.
0: 무슨 말인데, 그랬네. 선생님 약속 효과서가 이쁘게 썼습니다. 근데 지금 한 번도 밥 먹었던가 이런 말 되고 집도 어디서 들어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예, 동맥경화 혈주는 없던 것도 예, 동맥경화 혈주도 다 잡아줬고 예. 그 다음 이유성이니까 예. 하품 잡고 합시다. 그런 게 하품 가능합니다.
1: 예. 예, 그렇죠. 머리에 산소 부족이 있으니까 그런 치매 저기 증상도 나타나고 산소 부족이 원인이가 또 우리 혈액 속에 혈홍단발 그 산소를 운반하는 혈홍단백이 적은 겁니다. 적혈구에 있습니다. 적혈구란 게 혈세포인데 이런 혈세포는 다 골수에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골수를 콩팥이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 확실히 그 방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약은 진짜 용서합니다. 여기에 잠도 잘 못 자는 게 잠도 용서 잘 잡니다.
1: 네.
0: 그래. 선생님, 어렸어도 이렇지 않습니까?
1: 어렸을수록 좋죠. 사람은 필경 늙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빨리 늙는 걸 더 성노화로 늦게 늙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0: 예, 지금 예, 쓰면 쓸수록 한 가지 한 가지 병이 점점 더 좋아서 쓰기용 재밌습니다. 그래, 선생님, 네. 오늘도 많이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근육 보시화는 건중 황제가 1771년도에서부터 쭉 쓰던 약입니다. 71년도부터 쓰면서 이분이 좀 오래 살았습니다. 그 황제들 중간에서 89세거든. 그때 나이에 89세거든이 이렇게 쭉 우리 계속 썼다는 이런 재료에 근거하면은 이 약은 장기적으로 쓰면 쓸수록 우리 기와 혈을 보충하고 골수를 만들어내게끔 콩팥이 기능을 높여줍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저 우리 아버지 건네보시하는 같았습니다.
1: 네.
3: 왜, 예, 저번에 그 머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오지럼증도 있고 그 다음에 자꾸 소변이 저래한다 말한다 밤에도 자꾸 가고 네. 낮에도 여러 번 가고 예. 그리고 또 평상시에 또 어제 관절도 좀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아파서
1: 소변이 딸 때는 콩팥이 허한 증상이 있는데 콩팥이 허하면 골가병뿐만 아니라 비뇨기계통 질병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골수가 적은 증상 다 나타나요.
3: 예예 그래갖고 저는 예. 저번에 이 약을 잡은 게 영예 효과 좋다지 않을까 소변자는 자수도 예 벌써 예 적어진 게 아니고 예 관절이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다지 않을까 그래 내하고 열통 싸우래서 내 지금 전화한다.
1: 잘 됐습니다. 요즘에 열통사도 네. 열통들입니다. 예.
3: 네, 그렇게 저는 할 수 있답니다. 예.
1: 예.
3: 예. 그 열통 어떻게 배달해 주세요. 예.
1: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예. 우리 약국에서 전화 갑니다. 예.
3: 네.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 중에서 물어보죠. 예. 들어보니까 확실히 나한테 필요한 약이고 좋은 약이 맞는데 우리 수혈상펀드입니다. 약이라 할 때는 오래 쓸 수 없죠. 예, 10몫에서 3몫은 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을 오래 쓸 수 있습니까? 하고 이런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기재된 데 의해도 근중황제가 이걸 쭉 돌아가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쓰면서 그때 나이로 비하면 아주 장수했기 때문에 이 약은 또 약이 조합에서도 볼 수 있는 바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고 비위를 건전하게 하고 기와 혈을 보충하고 경락을 소통시키기 때문에 우리 이런 약은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 내가 100살을 살든 100세 이상을 살든 이렇게 많은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약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기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1: 독특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약이라 할 때는 비준번호가 있습니다. 약이 비준번호도 독특합니다. 우리 고여 준지하면은 국약 비준번호 뒤에 꼭 영어자모 하나씩 붙는데 그 영어 자모가 순중약이라 할 때는 보통 Z가 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관 구복액은 순중약으로 만들었지만 B가 붙었습니다. B라는 거는 우리 그 우리 몸을 B면서 22로 되었고 OTC약으로 되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는 OTC약이면서 부작용이 제일 작은 약을 국약 비준번호 B로 줍니다. 예. 그리고 20으로 되어 있다. 19하고 20은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만이 20이나 19를 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약은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된 OTC약입니다 하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점이 많습니다. 총적으로 보름 정도 쓸 수
2: 있습니다. 네. 총빈 이용 찾았겠는데 그 서변 샀어도 많이 주춤으로 듣습니다.
1: 네.
2: 그리고 실지가 혈압 조절이 잘 돼 이번 활동에 참가하자 기랍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1: 건강하십시오.
3: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이래서 우리 영지 하면은 첫째 꼽아야 될 게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독특한 작용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암세포 같은 것도 모든 사람들이 몸에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이 암세포가 또 우세를 차지하면서 많은 이런 암으로 인한 질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3: 네. 네.
4: 예, 우리 남편도 이 용기 입간 구복액을 오랫동안 썼습니다. 이 약을 써보니까 참 좋은 약입니다.
1: 네.
4: 예, OTCI, 그런 B20으로 나온 약이지, 구복액이지, 약간의. 흡수도 빠르고 효과가 용현도하게 좋다 말입니다. 옛날에는 하는 약을 써댔습니다. 그래도 써보면 이렇게 이거 좋지 않다고 이번에는 정말 약을 맨발 선택했다고 우리 남편이 그럽니다. 이거 쓰기 전에는 지방간도 있고 이렇게 나 있어 그런지 항상 맥이 없어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손발이 시리하니 그리고 이 뭔가 눈도 깔깔해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식사를 못해서 계속 풀이 꼴꼴하니 이러면 한번 못해 떼는데 이 약 쓰고 지금 이 맥도 나하고 이 손발이 시린 것도 이렇게 없어지고 전열성 비대침해가지고 계속 위생실에 가서 섭외 잘 통하지 않아서 짜증 내고 밤을 못 쉬고 그것도 이래든 게 지금은 섭외 수량도 많고 자수가 한두 번 나가니까 나 얼마 편안하고 한달 쉬는지 모르겠어.
1: 맞습니다.
4: 이 식사도 잘하고 그리고 이 지방간이 당연 가슴에 검사할 때까지 약간 있다 하던 게 이 봄에 검사한 게 예, 요 그러니까 보름 전에 아까 그래서 수치에서 올해서 검사했는데 예, 없어졌습니다.
1: 네. 확실히 그거는 효과가
4: 나요. 약 맨발 선택하고 이게 구박액이 돼 그런지 정말 다푼 다푼대로 이렇게 다 흡수되는 것 같다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눈도 옛날에는 이렇게 깔깔해서 아이 엔티를 붙여다야 되고 떨고요도 안 되고 하던 게 이 약선에 그 지방간이 좋아지니 그런지 다푼다푼이 눈도 좀 깔깔한 게 눈은 못 뜨던 게 어쩌면 아예 눈은 변화에 뜰 수 있고 약간 용도한다.
1: 예, 그런 효과 보는 분들 많습니다.
4: 예, 그래서 자기 동생도 이렇게 간도 나쁘고 당황도 취소하고 이래서 원래 또 가족사가 이 간이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써보라고 이야 써보.

0: 보니까 이만한 큰 동약이 없는 것 같아서 써봐라 했던 게, 그게 우리 그 시애끼들 너무 좋아가지고, 활동이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그 뭐니까, 돈다 다, 그것까지 같이 쓰니까 더 좋더란 말입니다. 그랬던 게, 활동이 이번에 쓴다 하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대달 받겠다 한단 말입니다. 누가 보면 네. 대달 하겠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예, 예, 알려주세요.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예, 이제 방송도 이렇게, 그러면 오늘 배달해 주세요, 예.
1: 네, 예, 지금 전화하십시오.
0: 예. 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면역력 문제상에서 간단하게 뭐 감기 걸린다, 뭐 다른 이런 전염병이 걸린다, 이것만 면역력과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생명을 제일 그 해치는 질병이가 암입니다. 암이 1입니다. 예. 이런 질병 역시 우리 평상시에 면역력 제거만 잘 시키고 면역력만 높아진다 할 때는 이런 암과도 암이 발생과도 직접적으로 관계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과학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우주에 사람도 싱싱 쏘아서 올라가고 이 모든 이런 과학이 발달함과 동시에 우리 의학도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라는 거는 아직 그중 우리 근치 않은 약이 없고 지금 현대인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제일 큰 질병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암이라는 게 걸리는 게 아닙니다. 발견은 갑작스레 했지만 그 암이 걸리기까지는 5년, 10년 혹은 그 더 이상이 이런 결과물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 누구나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꼭 이 천연 오색 용지가 들어간 용기 입간 구복액으로 우리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런 종물들이 있던 사람들도 풀려나갑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입간구복액은 옛날에 우리 먹던 왕봉장처럼 이렇게 물약으로 돼 있고 빨대로 빨아서 먹을 수 있는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 통에는 30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30대에 하루에 두 번씩 잡수는다 할 때 우리 보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흡수가 독특하고 흡수 방면에서 다른 구복액과 똑같은 건 아닙니다. 제일 작은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 들어 연결시는 대중들이 가장 관심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1년의 민생 대상을 실시해 민생 온도를 높이고 고품질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3: 우리도 여러 현시에서는 무인기 한 차례 분사로 여러 효과 촉진 지능화 병충해 방지 작업을 전면 전개하면서 과학화 정밀화 지능화된 현대 농업 관리 수단으로

0: 가을 알곡 풍작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 도라시 승리가도 문은 사백구역 당위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소계영은 관할구역 실제 입각해 당건설 치리모식을 혁신하고 1년의 편민봉사를 구축하면서 대중들의 마음을 따뜻히 덮여주고 있습니다. 올 들어 연길시는 실사를 질서놓은 시료를 방향으로 삼아 대중들이 가장 관심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1년의 민생대상을 실시해 민생 온도를 높이고 고품질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연결시 학부명거 주거단지 승강기 두 대가 초보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승강기 외관은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바 전체적으로 독립 철골 구조를 채용해 독립적으로 하중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밖에 해당 주거단지의 다른 승강기 두 대도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연결시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민생실사 대상의 제1진 시범 본보기로서 올해 10월 20일쯤이면 이 주택 단지에는 승강기 넉 대가 사용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연결시 진학가도 남양 사배구역 주민 류풍섭입니다. 이번 승강기 설치가 빠르게 추진돼 대중들이 많은 시리를 보게 됐습니다. 나라와 인민에게 유리한 공사여서 우리는 아주 만족스럽고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지요. 올해 연결시에서는 승강기 400대 추가 설치 목표를 둘러싸고 145개 주거 단원을 첫 시험점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145개 대상은 전부 실질적인 시공 단계 진입했습니다. 연결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 책임자 장욱입니다. 현재까지 전시적으로 승강기 52대의 관련 수속을 완수해 현장 시공 조건을 갖추었고 26대가 시공 중입니다. 연결시 중점 공공문화 부대 공사인 도시 서위 중심 대상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 총 투자는 1억 9,500만 원이며 연결시 장백산 동로 남쪽 하남거리 동쪽에 위치했습니다. 대상은 계획에 따라서 5층 종합청사 한 채를 건설하고 독서 학습, 문화 교류, 레저 체험 등 다양한 기능을 일체화하게 되느냐 올해 10월에 주체 공사를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연결시 도시건설투자집단위원회사 공정부 부장 미본양입니다. 현재 지하실 공사를 마쳤고 주체 공사는 구간별로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희 중심 부분은 지상 2층 천정까지 공사가 진행이 됐고 지하실 방수 공사와 지하실 외부 되메오기 공사도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에 연결시는 국가 공공봉사 균등화 건설 요구에 엄격히 표준을 맞추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리듬을 견지하면서 교육, 의료, 문화, 체육 등 관건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중점 민생 대상의 낙착 건설을 전력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생 단점을 보완하고 봉사 공급을 최적화하며 발전의 혜택을 대중들이 체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 연결시 우이로 남쪽 광진거리 동쪽에 위치했으며 총 투자가 12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대상은 진찰종합청사, 발열진찰청사, 의학실험청사 및 기타 기능구역을 포함하고 800개의 침상을 갖추게 됩니다. 대상이 준공이 되면 연결시 병원을 핵심으로 연결시 응급중심을 통합해 의료, 응급 등 기능을 일체화하고 현대화 시설을 갖춘 다기능 공공의료위생봉사 중심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 중심 대상 기술 책임자 정지탁입니다. 대부분의 건물 장식 작업이 완료가 됐고 일부 구역에서는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실내 칠 합성 고무 바닥 포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실외는 대부분의 공사가 기본적으로 끝났고 아스팔트 포장 도로, 석재 포장 도로 및 록화 구역 록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올해 말에 준공 검수 조건에 도달할 수가 있죠. 1년의 민생 대상 건설 성과 뒤에는 연결시가 민생 목록을 책임 목록으로 전환한 실무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대중들이 하루빨리 혜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연결시는 대상의 관건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생실사 대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거취를 하지 않고 실제적인 공력을 들였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건설 목표에 입각해 연결시는 도시 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주거 환경을 최적화하고 있는 바 28개 중점 기초건설 대상이 동시에 추진되며 협동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배수 도관망 빗물 오수 분류 개조는 도시의 홍수 방지 및 배수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물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또 BRT 2기 전 구간이 개통돼 도시구역 동서 방향 교통 맥락을 원활히 했고 부르하통화 종합 7위 공사는 생태 친숙 견관대를 조성했습니다. 1년의 기초건설 공사는 도시의 종합 수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살기 좋은 도시의 바탕색을 돋핀내고 있습니다. 이 대상들은 양질 교육 의료 자원, 편리하고 원활한 출행 조건, 기능이 완비된 공공문화 공간과 시정시설로 전환이 되면서 고품질 발전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도시 발전에 더욱 따뜻한 온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8월에 있었던 강한 폭우, 태풍 등 재해성 날씨로 인한 불리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우리 주 여러 현지들에서는 보존관리의 황금 시기를 다잡고 무인기 한 차례 분사로 여러 효과 촉진 진흥화 병충해 방지 작업을 전면 전개하면서 과학화 정밀화 진흥화된 현대농업 관리 수단으로 가을 알곡 풍장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단계 극단 날씨의 영향을 받아 도라시 일부 향질의 옥수수 밭에서는 양분 유실, 자람쇠 약화 등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재해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도라시 농업농촌국에서는 8월 25일부터 가을 알곡 항력 및 재해 방지 전문 작업에 의탁해 흑석향, 앵목진, 안명호진에서 한 차례 분사로 여러 효과 촉진 무인기 병충해 방지 작업을 가동했습니다. 도라시 농업기술 보급중심 식물보호과 과장 조홍문입니다. 지금은 옥수수의 요수기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실시한 후에 옥수수의 수확량을 효과적으로 높여 작물정산의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죠. 프로젝트 실시 후에 농업농촌국에서는 역속 전문기술을 일꾼들을 밭머리에 파견해 작물의 자람쇠에 따라서 병충해 예방 퇴치와 보존종합관리 등 기술 지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작업은 과학적인 식물 보호 표준을 엄격히 집행을 하고 브라시놀라이드, 린산이 수소 칼륨 및 전용 보조제를 정확히 배합했습니다. 한 차례 분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실현해 재해 후 옥수수의 누르익기 부족, 자람쇠 지연, 성숙기 연기 등 문제를 목적성 있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총 투자는 98만 원에 달하며 관할 구역 주요 재배 옥수수 밭을 전면 피복합니다. 안도형 영경향에서는 현향촌 3급 연동 식물보호기제 의탁을 해 전액에서 지능화 무인기 병충해 방지 관리사업을 펼쳐 전향의 옥수수, 콩표 등 도합 7만 2천 목 경작지에 대해 통일 예방 통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풍 날씨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 비추어 현지에서는 증산과 역경 저항을 위한 혼합 약액을 정밀하게 분사해 작물의 자람쇠를 신속히 회복시키고 밭의 병해 저항, 도복 저항, 재해 대처 능력을 강화하면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가을 알곡 생산의 기본판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안도현 영경향 조양천 당지부서기 전조입니다. 농민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연면 비료는 옥수수와 콩의 소득과 생산량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병충해도 예방을 하죠. 인력, 물력, 재력도 절약하고 다른 한편으로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과학기술에 의한 식량 생산 능력 제고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능화, 정밀화, 보존관리 기술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면서 대규모 통일 예방통제와 과학기술로 보존관리 힘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 식량 종합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식량 안전의 최저선을 단단히 지켜 전주 가을 알곡을 전부 거둬들이고 풍작을 실현하는 데 튼튼한 과학기술 보장을 마련했습니다.
0: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사회구역은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함께 거주하고 주거단지 류형도 다양해 기층치리 임무가 무겁습니다. 문은 사배구역 당위 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계영은 관할구역 실제에 입각해 당건설 질의 모식을 혁신하고 일련의 변민 봉사를 구축하면서 대중들의 마음을 따뜻히

0: 살펴주고 있습니다. 기자가 서계영을 만났을 때 그는 관할 구역의 한 부동산 봉사 사무실에서 업주위원회, 부동산 봉사회사 대표 그리고 주민들과 둘러앉아 그들이 반응하는 문제들을 인내심 있게 듣고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민정좌담은 관할 구역 각 주거단지의 실제 상황에 결부해 매달 또는 분기별로 상시적으로 진행합니다. 문은 사회구역은 관할 범위가 넓고 주거단지마다 요구가 다르며 질의의 난점도 제각각입니다. 사회구역 당조직의 인솔자로서 소경은 당건설 인솔을 견제하면서 분류 질의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문은 사회구역 주민 리홍강입니다.
1: 요새 이제
0: 의견을 제기하면 확실히 효과를 봅니다. 리하면 자전거 보관소가 부족하다고 제기하면 부동산 봉사회사에서 몇 개를 더 설치합니다. 어떤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하면 아주 빨리 잘 개선해 줍니다. 2020년 서경은 앞장서 도나시 첫 부동산 봉사기업 비공유제 당지부를 설립하고 홍심 부동산 관리사업 모식을 다섯 차례 걸쳐 지속적으로 승격했습니다. 부동산 봉사회사 수익의 10%를 주거단지 개조에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해마다 생활이 어려운 대중을 우선적으로 취업시키도록 했습니다. 업주위원회 설립이 어렵고 주민 참여도가 낮은 문제에 직면해 그는 앞장서 주민들을 방문하고 소통했으며 당원과 퇴직골간들을 자치대회에 추천해 수백 가구가 주동적으로 사회구역 공동건설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 사회구역 당위 서기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계영입니다. 많은 부동산 봉사기업들이 과거의 관리 모식에서 현재의 봉사 모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주거단지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와 유동 인구 관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주택 도우미 편민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관할 구역 대중들의 취업 수요에 비추어 무료 기능 강습반도 개설했습니다. 사회구역에는 잇따라 홍성류 사진관, 공익법률자문실 등이 건설됐습니다. 관할구역 독거 노인과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결연도움 대호를 조직해 노인과 어린이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사회구역 사암열군 염지화입니다. 서석이는 사업에서나 생활에서나 모두 당원의 선봉보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해결하기 힘든 일이라도 우리를 이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백방으로 완수합니다. 저는 사회구역에 온 지난 몇 년간 빠르게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서계영은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사업을 사회구역 당건설의 곳곳에 융합시켰습니다. 그는 사회구역 홍성류 선전 강연단 단장을 맡아 주재 당일과 주민 대강당에 의탁해 여러 민족 주민들이 민족 정책을 함께 학습하도록 상시적으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단체와 활동을 통해 여러 민족 대중들이 자주 왕래하고 많이 교류하도록 하면서 서로 돕고 관심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 사회구역 당위 서기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계영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아주 좋아합니다. 주민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일선에서 계속 우리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봉사하겠습니다. 도나시 정품 도시 건설과 결부해 우리도 정품 사회구역을 적극 건설하고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봉사를 제공하며 그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20년간 기층에 뿌리내려 견제해온 그의 노력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서계영은 선으로 길림성 민족단결진보 선진인물, 연변주 우수 당사무일꾼, 연변주 38붉은기수 기준병 등 여러 영예 칭호를 받았고 얼마 전에는 길림성 우수 공산당원으로 평이됐습니다. 오늘도 서계영은 사회구역의 평범한 일터에서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민족융합을 촉진하는 감동적인 답안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2: 연변성령예술관의 일전이 개관하면서 우리 주의 새로운 문화지표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연면 성령예술관은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핵심 지하구역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전시관 총 부지 면적이 약 3,0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대사는 2025년 5월 건설을 시작해 2026년 6월 전면 준공이 됐고 8월 정식 대회 개방됐습니다. 전시관은 연면 성령 옛 도자기 전시관과 연변 성령 미술관 두 개의 기능 구역으로 구성이 됐고 천년 옛 사기 문물과 변강사와 예술 두 가지 핵심 전시 담채로 천년 가마구리의 문화적 저려, 비단의 길 문명의 흔적, 변강 예술의 정수를 하나로 융합했습니다. 전시관에는 북경 해동성에서 단행간 수집

0: 한편 당성 원명 청 여러시기 해저에서 인양된 옛 도자기 진기 소장품 350점이 전시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개관 첫 전시인 발자취 연변 유명미술가 정품전도 막을 올렸습니다. 전시는 연변 미술의 발전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변의 원로 중견 신진 미술가들의 대표적인 정품 역작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작품은 국화 유화 수채화 반화 조각 공예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아우릅니다. 전시는 10월 8일까지 대회 개방이라며 광범한 주민과 문예 애호가들이 전시관을 찾아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술관에서는 예술교류, 대중미학교양과 무형문화재 전승에 더욱 힘을 쏟으면서 변강 이야기를 잘 전하고 중화문맥을 구현해 지역문화예술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그리 연결시 모 가구공장 부근 도로 구간에서 운행 중이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연기를 내뿜으며 불이 붙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가구공장 직원 여러 명이 선뜻 나서 긴급 구조를 펼쳐 화재를 진압하고 차주의 재산 손실을 최대한 줄여줬습니다. 이날 오전 흰색 승용차 한 대가 한 가구공장 부근을 지나던 중에 차 앞부분에서 갑자기 짙은 연기가 치솟고 차 밑부분에서는 불꽃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당시 공장 구역에서 작업하던 소매운동은 위험 상황을 발견하고 즉시 차주에게 큰 소리로 알려 위험을 경고한 뒤에 공장 구역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신속히 불이 난 승용차로 달려갔습니다. 연결시 모 가구공장 직원 소명훈입니다.
1: 당시
0: 차가 이쪽에서 와서 좌회전하여 이 골목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불이 났습니다. 그때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지요. 차에 불이 난 것을 보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을 끄는 과정에 소명원과 동료들이 가져온 소화기 두 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소진되지만 승용차의 불길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새 소화기를 가져와 계속 불을 끄고 일부는 주변에 차를 대피시켜 2차 위험을 방지했습니다. 소방구조 인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 모두는 힘을 합쳐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서태문이었습니다.
2: 연교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 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 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입을 팔겠습니다.
1: 네.

0: 중북은 대외 저층 4층 58평입니다.
1: 네.
0: 북은 학교 많습니다. 초학교, 중학교, 시장도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여기에서나 136-3433-2636.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0: 예, 네, 수고하세요.
1: 네.
2: 연변 조준족자 지조 창립 74주년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고향의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지울 탈려갑니다.
0: 네.
1: 시점은 하남 도매 시장 부근 오연성입니다.
0: 네.
1: 면적은 92평이고 진실도에 남북이 통합니다.
0: 네.
1: 15층에 6층이요.
0: 네. 예,

0: 이 장식돼요.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네.
0: 연계전화 185
1: 네.
0: 4330
1: 네.
0: 9381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남북향으로 된 집이죠?
0: 네.
1: 네, 잘 적었고요. 좋은 소식 기다려보세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2: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1: 네, 모 양로원에서 주방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5311번 1580433-5311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주변에 중소학교와 시장이 있습니다. 교통도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연결시 동산소학교 부근에 있는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에 있습니다. 교통이 아주 편리하고요.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겨울에는 열공급이 아주 잘 되고요. 연락번호 1569433-1565번 1569433-1565번입니다. 네, 한 여성분이 연결시 북대 부근에서 2층 집을 세맡으려고 합니다. 지면적은 5-60평방미터면 좋겠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2070 바로 11번 1362070 바로 11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23만원입니다. 이외에 중고 가구를 팔려고 합니다. 받을 가격은 300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네, 사서 반년밖에 사용하지 않은 수입제 피아노 한 대를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333-7790번 1594333-7790번입니다.
3: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0: 네, 사용하다 남은 석탄 17톤을 저렴하게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34330166번 1834330166번입니다. 더문시 용성 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주변에 가야강이 가까워서 물고기를 잡기에 편리하고요.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입니다. 받을 가격은 3만원 좌우고요. 국유토지여서 명의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6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연길시 법원 부근에 있는 길상서구역에 4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연락번호는요. 1368970-0955번 1368970-0955번입니다. 연길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겨울에 열공급이 또 잘 된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884430061번 1884430061번입니다. 네, 한성호텔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줍니다. 연락번호 1384465055번 1384465055번입니다.
1: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1: 여기는 연길입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예, 여기 수입제 어린이 바이올린을 팔려고 합니다.
2: 네.
3: 예. 전화번호는요?
2: 네.
3: 188에?
2: 네.
3: 4436에?
2: 네.
3: 3398입니다.
2: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고맙습니다.
3: 예.
4: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란 한 마음 한 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 기부 팔려고 그런다.
0: 네.
1: 그 지금 위치는 하남의 왕이피 하수장 근처에 있습니다.
0: 네.
1: 7층집에 5층이고 면적은 70평입니다.
0: 네.
1: 받다 받을 가격은 23만 받았다.
0: 네.
1: 그리고 집에 그 동거 가하고 있는데.
0: 네.
1: 높이는 2m 20이고 넓이는 2m 40입니다.
0: 네.
1: 한 300원 받았다.
0: 네.
1: 연락처는 요빠빠.
0: 네.
1: 4473.
0: 네.
1: 3898번.
0: 3898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1: 예, 수고하셨습니다.
0: 네.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가화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침 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9559번, 1394479559번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예, 농촌에 있는 백도집 합니다.
0: 네.
3: 시점은 동원시 룡성 과수농장 가속사택이고
0: 네.
3: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3: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3: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0: 네.
3: 벽돌 소송도 하고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3: 채소 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3: 가야강이 가까운 데서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3: 산에 야산에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0: 네.
3: 구유 터져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3: 예, 받을 가격은 3만 원 좌우 받겠습니다.
0: 네.
3: 예, 연락번호 알려드립니다.
0: 네.
3: 138
0: 네.
3: 9433
0: 네.
3: 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3: 수고하세요.
0: 네. 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간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하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

위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 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지역 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정보 광장 프로 오늘도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어떤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2025년 가을 학기부터 공영 유치원의 학령전 아동에 대해 1년간 보육교육비를 면제하고 교육부문에서 승인한 민영 유치원의 정령기 아동에 대해 당지 동일 류형 공영 유치원 면제 표준을 참조해 상응한 보육교육비를 감면합니다. 의무교육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역량개선계획 실시 범위를 확대해 기존에 집중된 특수곤란지역을 지방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중등직업교육에서 2025년부터 조건을 충족하는 3학년 학생들을 국가조학급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2025년부터 고종단계 국가조학금 평균 지원 표준을 학생당 연간 2,000원에서 2,300원으로 제고했습니다. 2025년부터 중앙고등학교 연구생 학업장학금의 중앙재정 지원 표준을 석사생은 인당 연간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박사생은 인당 연간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특수군체 학생 데이터와 학생 지원 정보는 네트워크 공유, 네트워크 조회를 실현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풍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뿌리 채소가 풍성한 가을, 땅에 뿌리를 내리고 풍부한 영양을 간직한 이런 채소들은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많은 열량을 제공하므로 가을과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기에 적합합니다. 마는 가을의 비장과 위를 보양하기에 좋은 식재료로 성질이 따뜻하지만 과하지 않고 기를 보충하지만 열을 내지 않습니다.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허약함을 보충하고 비장과 위를 튼튼히 하며 신장의 음기를 강화하고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라이신 풍부히 들어있습니다. 토라는 채소로도 곡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전분, 단백질과 칼슘, 린, 철,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부드럽고 쉽게 소화되어 노인과 어린이에게 리상적인 보양식재료입니다. 연근은 생으로 먹으면 성질이 타서 열을 내리고 번뇌를 없애주며 익히면 차가운 성질이 따뜻하게 변하여 위를 보양하고 음기를 자양하며 비장을 튼튼히 하고 기를 보충해주어 가을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마름은 약식동원의 식재료로 가장 큰 특징은 열을 내리고 가래를 삭이며 적체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가을과 겨울에 건조하고 열이 나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적합합니다. 민간에는 가을 모우는 인삼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우는 소화를 돕고 기운을 잘 통하게 하여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모우를 섭취하면 느끼함을 없애고 입안을 상쾌하게 하여 위복을 편안하게 합니다. 감자는 지방 함량이 낮고 수분이 적당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이 강합니다. 감자류로 정제된 쌀이나 밀가루의 일부를 대체하면 체중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0: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 결과에 화살표가 없으면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압, 혈당, 혈중지질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더 심층적이고 관건적인 장수지표가 있는데 바로 체력입니다. 같은 6, 70대라도 어떤 사람은 걸음걸이가 활기차고 계단을 올라도 숨을 헐떡이지 않는 반면 어떤 사람은 계단을 오를 때 栏杆을 잡아야 하고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가 시큰거리고 힘이 빠집니다. 현재 점점 더 많은 권위 있는 연구들이 체력이 노년의 건강과 장수를 측정하는 하드지표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종합체력이 좋을수록 전체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낮습니다. 또한 체력이 가장 좋은 사람은 가장 나쁜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61% 낮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현재 체력이 나빠도 괜찮으며 체력은 운동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 결과 7년 후에도 여전히 건재한 로인들은 이 몇 가지 테스트의 평균 점수가 이미 사망한 동년배들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즉 운동은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0: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0: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걸을 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신호가 나타나면 반드시 주의해야 하며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걷는 속도가 빠르면 흉부 압박감, 흉통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직선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갑자기 한쪽 팔다리 움직임이 불편하고 감각 이상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 몇 분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근육통이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수백 미터를 걷기도 힘듭니다. 네, 만약 상술엔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신체 부동한 부위에 혈관 폐쇄나 심각한 혈관 협착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장년층이 자주 어지러움, 균형장애,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설 때 어지러움과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혈관 막힘을 의심해야 합니다.

네, 시간 상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성보폐 응답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성보폐 응답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송보표 응담분 구산맞이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드리며 60곽을 사시면 80곽을 드리고 아이패치 10곽과 1,000원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이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네, 성보폐 응답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성보폐 응답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답분,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 가게 가격이 128원인데요. 한 가게 안에 다섯 병이 들어있으면서 하루에 한 병, 한 병 안에는 100mg이 들어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특수한 우대활동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구산맞이 우대활동이라 하게 되며 운동폭이 비교적 큽니다. 활동 그 범위가 비교적 폭이 크게 진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늘 있는 것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60각을 사면 80각을 드립니다. 한 각에 128원인데 60각을 사면 80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1,000원 현금권을 감해 줍니다. 1,000원 현금권을 드린다는 건 총값에서 1,000원을 빼주고 거기에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또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딱 현금으로만 계산해도 한 각의 가격이 47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에 되면 성보폐 응답분이라 하게 되면 보통 응답분에 대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서 특수한 응답분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는데요. 배달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501-775번, 501-775번 이용하며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답분, 이 제품 자체는 보통 응담으로 대비가 되지 않는데요. OTC 국약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앞에 Z문자가 붙은 200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 비보건품에 속하는 완전히 중약으로서 계산하는 OTC 중약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무엇 때문에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는가 하면 보통 응답분이 생산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의 응답분에 속합니다. 첫째, 그 제조 과정이 특수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전문가이고 만성질병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대 중리 가족의

0: 계승일이라 불리오, 천청년 계승일이라 불리옵니다. 세 번째는 해방군 총병원 신경질병연구소의 줄기세포 간시범다, 줄기세포 이학연구 중심의 주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연변대학 농학원 검항업흉내연구소라 합니다. 검항업연구소 거급연구원으로 불리우는 황야진 주임이 연구 단도를 이끌고 만들어낸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다각도로 아래 구체적으로서 어떤 병에 좋은가 하는 걸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효과가 네. 진실하고 전면적이고 효과가 빠른 특징이
1: 잠시만요. 있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2: 이번에 응담분에 우리 아바에서 잡쌌습니다. 우리 아바에.
0: 아, 그랬어요? 예. 예, 불이 나게 나간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2: 예, 이제 말이에요. 예, 너무 예. 불이 나게 난다거나 예. 이런 게 꼭
0: 빨리 쟁취하지 않으면 이게 량으로 제한이 있을 겁니다. 너무 말. 그렇게 많이.
2: 응담분은 예. 많이 잡쌌습니다. 병원 무슨 이번에 정말 병원도 응담분 특수하더구만. 그래서 우리 아바니 술을 자꾸 좋아하잖아요. 술을 쟁취하니까 지방간이 이대로부터 간경화를 대냈어요. 야, 영간에 저기 아파합니다. 그래서, 야, 이 병원 댕기면서 치료를 많이 하고, 응담분도 많이 싸먹어, 아이들이.
0: 그랬겠죠.
2: 이 응담분 특수한, 저 벌써 먹어서 얼마 애들 간에, 간이 좋아지는 게 알린단 말이에요.
0: 지방간이 풀리고, 예, 알콜간이 풀리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간경화가 점차 좋아지게 되어있어요.
2: 속이 영 편안하고, 간이, 그리 깨끗하고 아파도 그 주사 없어졌다.
0: 그렇죠. 예.
2: 예, 그래서 이래, 우리 아빠 이름이, 야, 이리서, 응답부를, 이제, 좀 다른 응답부관 비교도 알지, 선생님 말 딱 맞습니다. 비교가 예. 안 된다.
0: 예.
2: 예. 이 값이도 그리 비싸지 않고 저렴하고,
0: 값이 저렴하고. 예.
2: 예. 이전에 응답부는 있지만, 우리 아빠 이제 이런 응답부는 안 먹겠다. 이 응답부가 안 먹겠다. 어느새 60각 배달받겠단다.
0: 그렇죠. 이 제품 자리 60각에 80각을 드립니다. 천원은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고양이 10각을 드립니다. 우리 본지구의 제품이니까 가격적으로서 많이 쉽죠. 예예. 잘 선택했으니까. 예.
2: 다른 응답부간 비어서 많이 됩니다.
0: 비가 안 될 정도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다 확실히 도리가 있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
2: 총 영필라 편안하답니다 지금.
0: 그렇죠.
2: 간이 깨끗하고 아픈 증상 없어지고 소리. 야, 여기서 약이 이리 응답은 이리 좋은 게 처음 맞답니다 지금.
0: 그렇죠. 완전히 예. 믿어도 됩니다. 예.
2: 무슨 말? 오늘 60각 배달 받으면 80각 주고.
0: 80각 주고 천원 빼주고. 예.
2: 얼마 줬어?
0: 이런 우리 할 때 예.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구상 우리 할 때 특수합니다. 예. 예.
2: 예. 받았겠습니다. 예.
1: 예.
2: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집에 남편도 무슨 증상이 있는가 하면 술을 좋아하다가 저 가면은 알코올 가리던 게 우선 간경화로 또 조금 넘어가.
0: 아.
3: 예, 고생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금 약도 많이 먹고 또 응담보도 덜어 싸먹었댔습니다.
0: 그랬겠죠.
3: 예, 예. 그러다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이 응담보는 싸다 먹기 시작했는데 효과 좀 더 좋습니다 지금 다른 예, 것보다
0: 그렇죠
3: 특수한데 예, 소화도 잘 되고 밥 맛이 없어서 그냥 밥을 깨지껴서 먹고 밥도 많이 못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요새는 밥도 잘 먹고 맥이 난단다 맥이었던 게
0: 그렇죠
3: 예 그래 건조증도 나타나서 눈 건조증이 나타나서 눈이 그냥 뻑뻑하고 눈이 그냥
0: 눈에는 이 제품이 명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3: 예. 예, 피도 벌거벌거 됐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피가 다 가라앉고서는 맑았을 때다.
0: 예.
3: 그리고 얼굴색이 남이보다 그냥 검은색을 됐습니다. 근데 요즘엔 이거 먹으면서부터 얼굴색이 제 색깔 빨아서 색깔 돌아왔습니다.
0: 강경화가 있으니까 얼굴색이 예. 어두워지죠. 이 제품 자체가 예. 확실히 효과성에 대해서는 있음할 예. 바가 없을 겁니다. 예.
3: 예. 요즘엔 밥을 한 끼씩 꼭꼭꼭 먹고 맥이 난단다.
0: 아, 그럼요. 예, 예.
3: 그, 한번 누워만 있던 게 어제 누워있지 않고 이 더분다 그냥 놀라댕기더라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난 우리 집에 남편이 먹고 좋으니까 나도 또 먹어봤단 말이다. 그래서 예. 혼자 먹을까 나도 심술 나서 먹었습니다.
0: 아, 그럼요.
3: 예, 그래서 아 먹어봤는데 나는 혈압이 그냥 완전히 아이들더라 말인데 예. 그냥 조금씩 높으더라 말 말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혈압이 먹겠는가 아이 먹었댔다 말입니다. 그러다 지금 이거 선생님 강의하는 응담분도 같이 먹었는데 아, 혈압이 어느 정도 잘 되고 딱딱 안성 잘 된다.
0: 혈압이 높은 원인이 네. 어디 있겠습니까? 혈관에 과분한 지방이 쌓이면서 아. 죽산경화를 형성해서 그런데 이게.

0: 지방을 풀어주는 고험이 동맹하는데 자가 지방을 이용해서 생존을 유지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방을 분해하는 데는 이 제품 자체가 특수하죠. 예예 예, 잘 설득됐습니다.
1: 날마다 제게 그냥 딱딱 정상입니다. 딱 고대됩니다.
0: 큰 시름 났죠. 예예. 예.
1: 좋은 거였습니다. 그래 오늘도 또 같이 먹고 나서 활동 돈도 1,000원씩 빼준다. 약간 제일 많이 싸는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예, 60각에 80각 줍니다. 1,000원 빼주고. 80, 예. 예. 이 정도게 되면 너무 좋은 기회지요.
1: 야 돈도 졸려하지 않고 얼마나 좋은.
0: 그렇죠. 예예. 예. 잘 예,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1: 참가하겠습니다.
2: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3: 예. 좀 자문합시다.
0: 말씀하세요.
3: 예. 지금 그런 이 응답문을 소개를 하는데 이 응답문은 몸이 찬 사람들이 먹어도 됩니까?
0: 몸이 찬 사람 먹어도 됩니다. 이건 차고 덥고 이건 너무 엄밀하게 찬 사람 안 되고 더운 사람 되고 찬 사람한테만 되고 더운 사람한테도 아니 되고 이게 없습니다. 기본으로서 조절해주는 공룡이 다 있게 되어 있으니까 주약의 간에서 간주 수세하는 그러니까 피가 잘 통하게 해서 혈관을 잘 청소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서 좀 차다는 이런 분들 건 한기가 많이 차고 있다는 이런 분들한테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실 놓고 복용해야 됩니다.
3: 예. 제가 어째 물어보는가 뭐 이런 시중에서 그런 파는 응담보는 찬성질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래서 예. 찬 사람들이 먹으면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0: 이렇습니다.
3: 예, 예. 좀 먹다가 그래서 지금 안 먹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봐요.
0: 이 응담분은 특수합니다. 예, 예.
3: 아, 이거는 순응담분이 아니고 거기다가 등약을 섞은 건가요?
0: 아닙니다. 순응담분에 속하는데 응담분 가운데서 금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담으로.
3: 아니, 근데 금담도 제가.
0: 거기에 다른 중약재료였는가고 아닙니다. 예, 예.
3: 아, 금담도 지금 그.
0: 다른 중약재료 보통 섞지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예. 여기에 그런 설명에 근본 없습니다. 예, 설명대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마음이 찬 데는 기장이 없을까?
0: 없습니다. 시름 나도 됩니다. 예.
3: 예, 잘 알았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분. 이 제품 자체는 시름 넣고 비교적 그 너무 그 이 점에서는 안 되고 이 저쪽 점에서는 되고 이런 구별이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견제해서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서 지금 여러모로서 특히 간 담낭에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간 담낭에 이상이 있어갖고 어떤 분들은 이제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해도 간경화, 간경화 복수가 있거나 혹은 쪄가면 눈이 노랗게 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기술의 담즙이 황단으로 왔다는 걸 말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 가운데서 이 제품 성법회 응담분을 쓰시게 되면 노란 극에 황단이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병간 맥목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고 지방간이 풀리게 되어 있고 알코올간이 풀리게 되어 있고 간경화, 간경화 복수 환자들한테는 복음으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수하게 설이 간경화, 간경화 복수 어느 정도 진행된 데는 안 되고 되고 이게 없습니다. 완전히 시름 넣고 쓰시면 됩니다.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뭐 힘들게 공지하고 제한하고 이러지 않고 이 제품 자체는 드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술에 퍼부리지 마세요. 보통 술에 퍼하는 거는 황주에 퍼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황에 이어 캡슐에 이어서 그 한병사리를 그 캡슐에 이어서 하루에 두 번 세 번 나눠 드셔도 되는데 자기절로 잘 조절해 보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병을 드시면 됩니다. 한 병을 그래 캡슐에 이으면 몇 개 되는가 하는 거 그걸 보시면 100mg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캡슐에 이어서 드시면 병간 맥목의 효과를 보고 네. 그리고 지방간 알코올간에 다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응담보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 가에서 빈가이라면 가에 나쁘지, 담낭도 나쁘지. 예, 그치게.

0: 이거 콩팥이든 나쁘지 다 나쁜다 지금 예. 그래서 온다고 그렇게 그랬었는데 이거 효과가 이분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분도 예. 그래서 저는 나눔식이니까 이분하고 계속 좀 먹기 위해 이분 활동 좋습니다 예.
1: 이분 활동 특수합니다 지금까지 예. 없었던 특수한 활동이 진행됩니다.
0: 예, 그래서 예. 응답을 먹고 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간이 좋아지고 예. 담낭이 좋아지고 황단이 있던 분들이 이걸 먹으면 완전히 벗겨질 수 있습니다. 예.
0: 예, 난 담낭도 나쁘지 그것이 그랬습니다. 지금 빈가에서 고생했습니다. 예. 자꾸 좀 잠이 올라가지고도 그랬는데 이 응답을 먹은다 분들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지금.
1: 아, 예. 그렇죠.
0: 예. 예. 예, 그래 이 응답은 정말 질량도 좋고 예. 정말 시장 응답보다는 대비도 못할 겁니다. 그래 예. 정말 그렇게 대단히 좋은 응답인데 나도 오늘 좀 60각 좀 쌓려고 전화 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60각에 80각을 드리고 저는 빼주고 눈에 붙이는 거에 10각이 따라가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예. 이런 건 귀해입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귀해니까.
0: 대단히 좋습니다. 예.
1: 예.
0: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담분 이 제품 자체는 담낭 결석에 좋습니다. 리달 룽스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간에서 담즙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 담즙을 생산하면서 담즙이 질량에 문제 있고 그리고 간에 이상이 있는 조건하에서 정상적인 담즙을 만들기 힘들어지게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담낭벽이 두껍거나 혹은 담낭 결석이 있어갖고 그게 움직일 때에 담 너무 통통이 심해갖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대로 담즙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란 같은 거 지방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드시기 힘들어지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우리 노년기에 들어서 누구나 필수 식품에 속하는데 들지 못하게 되게 되면 공농저하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담분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일단 드셔보게 되면 뭐 리단 룽스 뭐 담낭 결석으로서 동통이 힘들어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이런 분들한테는 특히 소화 공동을 도와주는 데는 이 제품이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그 피부에 너무 피부 가려운 습진이라 중에서는 이렇게 진단하게 되었는데 이런 분들이 이 제품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드시고 때로는 뭐 연한 물에 차서 이거 발라줄 수도 있게 되는데 저에게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 방법 쓰는 게 좋습니다.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피부 습진으로 너무 가렵고 피부가 많이 상하고 이랬던 분들 가운데서 이 제품 한번 선택해보는 게 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담분 이 제품 자체는 골격통으로 힘든 분들이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네. 골격통, 예. 네, 약속된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성보폐 응담분은 길림성 성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담분은 금담, 철담, 체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체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보폐 응담분은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바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면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연변 조준족자치도 창립 74주년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고향의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이금입니다.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 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74번째 생일을 맞이한 구삼 명절입니다. 일찍 우리 선인들이 이 땅에서 당당히 첫 발을 내디뎠고 그 정신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활기찬 연변을 만들어주었죠. 이 특별한 날 우리 함께 나눌 책이 바로 서머신 몸의 달과 육펜스입니다. 혹시 이 작품의 제목을 보면서 달과 육펜스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하셨나요? 달은 우리가 꿈꾸는 머나먼 리상, 육펜스는 눈앞의 현실을 상징한답니다. 우리 연변의 선인들도 바로 저 먼 달을 바라보며 이 땅에 터전을 닦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부님들은 매일의 일상이라는 육펜스 속에서도 가족을 위한 소중한 달을 키워가고 계시고요. 바쁜 아침, 반복되는 살림과 육아 속에서도 우리는 모두 각자의 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국 문학의 거장 서머신 몸의 걸작 달과 육펜스, 그 충격적이고도 매혹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그런 갈망. 그런데 막상 그런 선택을 하려면 두려움이 앞서고 주변 사람들의 눈도 의식되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의 주인공은 달랐습니다. 그는 평범한 삶, 안정된 직장, 사랑하는 가족까지 모두 버리고 홀연히 사라져버린 남자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를 움직였을까요?

먼저 이 작품이 어떤 책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달과 육펜스는 1919년에 발표된 서머신 몸의 대표작으로 출간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고전이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 작품의 제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사실 이 제목은 한 평론가가 서머신 몸의 이전 작품을 평가하면서 했던 말에서 따온 거예요.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주인공은 달을 동경한 나머지 발치에 있는 육펜스 은화는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었죠. 여기에서 달은 우리가 꿈꾸는 리상, 육펜스는 눈앞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이 소설은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 찰스 스트릭랜드는 런던에서 성공한 주식 중개인이었어요. 아내와 두 아이, 안정된 수입, 편안한 생활, 누가 봐도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주인공 스트릭랜드의 나이를 아시나요? 40살이었답니다. 흔히 인생의 전환점을 이야기할 때 20대나 30대를 떠올리지만 그는 인생의 중반에 접어들어서야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깨달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40살의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버리고 생판 모르는 파리로 떠나는 용기. 현실 중에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소설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이야기가 실제 인물,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의 삶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고갱 역시 중년의 중권 중개인을 그만두고 그림에 미쳐서 타히티로 떠난 화가였죠. 서머신 몸은 고갱의 극적인 생애를 소설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고갱의 삶을 아는 독자라면 이 소설을 읽으면서 곳곳에서 고갱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될 거예요. 서머신 몸은 이 소설을 쓰기 위해 직접 타히티까지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작가가 이렇게 작품을 위해 직접 발로 뛰던 시대가 있었죠.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시절.

그는 배를 타고 머나먼 남태평양까지 가서 현장의 공기와 풍경을 직접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는 타히티의 아름다움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현재 막은 런던인데요. 찰스 스트릭랜드는 런던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주식 중개인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 안정된 직장과 사회적 명성까지 그는 평범한 가장의 전형이었죠. 그런 그가 어느 날 아내에게 한 통의 편지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요. 이 편지에는 변명도 미안하다는 말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호한 통보일 뿐이었죠.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도망친 줄 압니다. 그래서 화자인 나를 파리로 보내 남편을 설득하게 하죠. 그런데 파리에서 만난 스트릭랜드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여자는 없소. 그림을 그리고 싶소.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이 장면이 정말 압권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그는 그림에 미친 거였어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선택이었죠. 게다가 그는 가진 돈이라고는 100파운드도 안 되는 상황에서 런던의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파리의 쥐구멍 같은 다락방에 들어가 살기 시작합니다. 화자는 스트릭랜드를 설득하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스트릭랜드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지 않고는 못 빼기니까.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스트릭랜드는 초라한 다락방에서 굶주림과 싸우며 그림을 그립니다. 돈은커녕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누군가 자신을 도우려고 하면 화를 냅니다. 그는 말하죠. 나는 굶어 죽어도 상관없소. 그의 하루는 그림 그리기, 그리고 다시 그림 그리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번째 막은 파리인데요. 파리에서 스트릭랜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예술에 대한 집착이 그의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그의 그림에 유일하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더크 스트로브라는 평범한 화가였어요. 스트로브는 스트릭랜드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그를 도와주지만 결국 스트릭랜드에게 아내 블랑슈를 빼앗기고 맙니다. 블랑슈는 스트릭랜드에게 버림받고 자살하고 스트릭랜드는 이 모든 비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림에만 몰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술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냉혹함. 과연 이것이 천재의 특권일까요? 아니면 단지 이기심일까요? 세 번째 막은 타이티인데요. 파리에서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스트릭랜드는 마르세유를 거쳐 드디어 남태평양의 타이티 섬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원주민 여성 아타와 만나고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 속에서 마침내 자신이 추구하던 예술 세계를 완성합니다. 타이티는 스트릭랜드에게 완벽한 장소였어요. 문명의 간섭 없이 오직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는 곳.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극이 찾아옵니다. 스트릭랜드는 나병에 걸립니다. 점점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그는 계속 그림을 그려요. 그의 마지막 작품은 오두막의 벽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벽화였습니다. 이 작품을 완성한 순간 그는 비로소 평화를 찾고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에 따라 아타는 그 오두막을 불태워버립니다.

이제 인물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작품에는 세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각자 참 극명한 데뷔를 이루는 캐릭터들이에요. 먼저 찰스 스트릭랜드. 그는 모든 것을 버린 남자입니다. 안정된 삶, 사랑하는 가족, 사회적 명예까지.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내팽개쳐요. 왜일까요?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지 않고는 못 베기니까.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천재인 동시에 냉혹한 인간입니다. 타인의 고통에는 전혀 무감각하고 오직 자신의 예술적 욕망만을 좇아요.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의 아내보다도 자신을 돌봐준 친구보다도 자신의 그림에 더 충실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런 미친놈이라고 욕할 수도 있고 저런 열정 나도 한 번쯤 가져보고 싶다라고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소설은 그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두 번째는 화자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인데요. 그는 작가이며 스트릭랜드와 우연히 인연을 맺게 됩니다. 화자는 스트릭랜드의 잔혹함에 분노하면서도 그의 예술적 열정에 매료됩니다. 바로 이 화자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스트릭랜드라는 불가해한 인물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인물은 더크 스트로브인데요. 그는 천재는 아니지만 천재를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평범한 화가입니다. 그는 스트릭랜드의 그림에 유일하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아내를 스트릭랜드에게 빼앗기고 결국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이 소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예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그건 단지 변명에 불과한 걸까요? 여러분, 이 소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소설의 제목이 상징하듯 달과 육펜스는 리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스트릭랜드는 달을 선택했어요. 그는 평범한 행복, 눈앞에 육펜스 같은 안정을 버리고 머나먼 달을 쫓아 떠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과연 스트릭랜드가 행복했을까요? 그는 굶주리고 병들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를 따지고 있겠소? 어떻게든지 물속에서 빠져나와야지. 그렇지 못하면 빠져 죽는 것 아니요. 이것이 바로 스트릭랜드의 삶이었어요. 그는 예술이라는 바다에 빠진 사람이었고 살기 위해, 아니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헤엄쳤을 뿐입니다.

한편 이 소설은 예술가의 삶이 얼마나 냉혹한지도 보여줍니다. 스트릭랜드는 천재였지만 그렇기에 더 외로웠어요. 그는 사랑할 줄 몰랐고 사랑받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의 곁에는 오직 그림만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스트릭랜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달을 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달 하나쯤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루에 한 시간, 책을 읽는 시간, 주말에 한 번 그림을 그리는 시간, 또는 그저 꿈을 꾸는 시간.

이 작품의 작가 서머신 몸은 정말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그는 1874년 파리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의대를 다녔지만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본격적인 집필 활동을 시작했죠. 서머신 몸은 평생을 여행하며 살았어요. 특히 이 소설을 쓰기 위해 직접 타이티까지 가서 고갱의 발자취를 더듬었다고 합니다. 그는 달과 육펜스뿐만 아니라 인간의 굴레, 과자와 맥주, 면도날 등 수많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서머신 몸의 달과 육펜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고요. 눈앞의 육펜스를 위해 아니면 저 먼 달을 위해. 이 책의 스트릭랜드는 인생의 후반부에야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버린 것은 많았지만 그가 찾은 것은 더 컸죠. 여러분도 혹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니까요. 그럼 100년 전에 쓰인 소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머신 몸의 달과 육펜스가 출간된 지 100년이 훌쩍 넘었지만 이 작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이토록 오랜 시간 사랑받는 이유는 아마도 그것은 달과 육펜스라는 상징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대에는 그 어느 시대보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월급, 대출, 경쟁. 우리는 눈앞의 육펜스에 정신없이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서머신 몸의 소설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요. 달과 육펜스는 현대사회에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 마음에 쉼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시와 먼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면서도 동시에 현실과 현재를 망각하지 말라고 조언하죠. 이는 단순히 꿈을 쫓아라는 훈계가 아니라 삶의 균형에 대한 성찰입니다. 스트릭랜드는 마흔의 나이에 모든 안정을 버리고 파리로 떠납니다. 그의 결단은 현대의 직장인들에게 일종의 대리만족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편한 질문을 던지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고요.

우리는 스트릭랜드의 이야기에 매혹되면서도 현실에서는 그를 미친 사람이라며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는 그의 열정을 동경하면서도 그의 잔혹함을 경멸합니다. 우리는 꿈을 꾸지만 꾸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두 얼굴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모순된 태도는 스트릭랜드의 이야기가 현대인에게 거울이 되는 이유입니다. 스트릭랜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고요. 스트릭랜드의 이야기는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그의

길은 아름답기보다는 처절하죠.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신하고 자신을 도와준 친구에게 상처를 주며 결국 병들어 죽어갑니다. 이 소설은 예술가의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냉혹한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트릭란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 작품은 예술적 천재성과 도덕적 결함 사이의 긴장을 탐구하며 철학적 관점과 문화적 내포를 고려하도록 독자를 초대합니다. 즉, 위대한 예술을 위해 인간성을 희생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유효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동시에 스트릭란드는 타이티에서 아타와의 결혼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발견합니다. 이는 리상과 현실,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오늘 시간에는 서머신 몸의 달과 6펜스에 담긴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트릭랜드는 마흔의 나이에 모든 안정을 버리고 머나먼 달을 쫓아 떠난 인물이었죠. 우리는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도 어쩌면 마음 한켠에서는 그런 열정을 동경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니까요. 연변은 74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여성들의 묵묵한 헌신이 있었죠. 아이 등교시키고 남편 출근 준비하고 상차리고 빨래하고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작품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달빛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변의 내일도 그 달빛처럼 더욱 환하고 찬란하게 빛나길 기원합니다. 이 시간 불어 편집의 전정례,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 혹은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백자방 구복액 구산마지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 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두골태 구산마지 우대활동은 6곽을 구매하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 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 더불어 두골대 관절 치료제

0: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의 한 가게 가격이 398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잠자기 직전 3, 40분 전에 드시고 양치질하고 주무시겠다면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시장에 나온 이래 많은 분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게 되시면서 노인성 질병에서는 백자방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15각을 사면 20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큰 우대활동입니다. 이번에 구산맞이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한 가게 가격은 1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이 가격으로 전달된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투골테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490원인데요. 24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각을 사면 15각을 드립니다.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00원 좌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나이가 드시면서 관절통 때문에 힘든 분들은 퍼센트가 아주 높은 걸로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많은 제품이 나왔지만 해도 이번에 이 투골테처럼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고 외형과 구복을 결합해 하는 이런 제품 자체로는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서 손색이 없게 되었는데 특히 여기에서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미는 우리에게 관절 치료에 있어서는 특수한 미형 운동 영양 보물거로 되어 있는 이런 성분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시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은 요즘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손가락 중간마디가 다 탱탱 부어나서 칼지기 술지기 다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그런 부종이 부었던 게 싹 부종이 내렸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제 지금 백자방으로 저는 석 달 썼습니다. 아, 이 백자방 약이 정말 좋습니다. 자기 전에 가서 30분 전에 한 번 딱 먹기만 하면은 내 원래 잠을 잘 못 잤는데 잠이 서러러 와서 예, 아, 푹 자니까 이튿날 아침에 정신하고 영 좋습니다.
0: 그렇죠. 잠 못 자게 되면 만병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가 주무시기 직전에 그렇게 딱 복용하시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모든 공능을 불평형을 평형으로 이끄는 우수한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예.
2: 그리고 이게 또 혈압조절이 영 잘 됩니다.
0: 모두 그렇게
2: 항상 하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 좀 거리띠 하고 정신이 났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아, 혈압조절이 잘 돼 있거나 이 골이 말쑥하고 정신이 난다. 이게 정말 백자바이라는 게 정말 100가지 병 고치는
0: 그렇죠. 예.
2: 예. 나는 또 예, 그 전에 직업이 또 이렇게 소변을 이렇게 영업하는 게 고객이 오면 그냥 소변 참았단 말입니다.
0: 그렇죠.
2: 근데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 먹으니까 예, 그 다 썬이 나빠집니다.
0: 그렇죠.
2: 하룻밤에 소변이 한 서너 번씩 봤는데 지금은 그것도 어떤 날 저녁에 헐 야밥시 후에 물을 먹으면은 두 번 보고 그러자면은 한 번만 본다.
0: 그러니까
2: 밤에 폭 잠을 자고 예. 영 좋고 이게 또 예, 위도 돕고 간 담낭 오장육부를 다 도와준다.
0: 상처 중처 하처를 골고루 도와주는 제품이 예. 많지 않습니다.
2: 예. 정말 우리 런인이 제일 많은 약품입니다. 신의 어디에 무슨 병 있으면 다 어디나 다 고쳐주는 정말 백자바이 옳긴 옳습니다.
0: 그렇죠.
2: 가는 우리 남은 사람들께는 최고약입니다.
0: 백년 장수 제품으로 알려지죠. 예.
2: 네, 그래서 이번에 93까지 여기 활동한다니까나 좀 쓸 바에는 효과 좋으니까 오래 쓰자고 요거 배달받자고 전화한 게입니다.
0: 예, 5017755번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감사합니다.
0: 늘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백사방 900 방송 듣고서 저는 여러 다채 먹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3: 예. 소화 안 돼서 그냥 꼴꼴이 자주 나고, 그 다음에 배가 자꾸 짱하고, 예. 심할 때는 물하고,

0: 먹음도 넘어가자고 아유 딱 맹치껏이 딱 맞추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거 먹어서 계속 쑥 내려가면서 소화 잘 된다 그러니까 나.
1: 아 그렇죠. 예예. 예.
0: 그리고 입에서 냄새 나고 예. 입이 썩고 하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바로 그런 겁니다.
0: 예. 그리고 기 세게 나는데 다 먹이 간지간지거리면서 저녁에 자서 아무 딱 먹게 되면 그걸 먹이 간지간지거리 자지 못하겠습니다. 그걸 캐캐거리고
1: 예.
0: 예. 그래서 간지거리고 자꾸 깨난다만도 자꾸 간지거리니까 그게 지금 요즘에 이게 내
1: 그게 저에게 허겟통에 문제가 생겼단 걸 예. 말합니다.
0: 예, 예.
1: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가 윤폐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까 예. 허겟통이 좋아지게 되었죠. 예.
0: 그리고 이게 방광염증에서 나타나서 처음 볼 때도 저리고 본 후에도 자꾸 또 버리고 자꾸 된다면 마음이 보지 못하면 자꾸 버리고 생각나는데 저보다 누전 조금씩 깨나고 이랬을 때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그러면 소변의 색깔도 진하고 냄새나고 하던 게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건팥이 든든해지는 예. 건 이건 기본입니다. 예.
0: 그리고 피부 건조증이 나타나고 하면서 가려움증이 자꾸 나서 그거 나서 피부가 아주 잔등이고 파리고 또 빼졌대서 그래서 피부 가려움증이 다시 없어졌습니다. 좀 피부가 부드럽게 되었습니다.
1: 그 문제 해결입니다. 예예. 예, 예.
0: 그래서 여름에는 입목도 좋아지면 최고야 같습니다.
1: 예.
0: 그래서 나서 먹은 손도 너무 좋지해서 지금 더 싸먹자 하는데 이 두월 태는 지금도 우리 집에 아저씨 쓰는 게 열심히 쓰고 있는데 영 좋답니다 지금.
1: 그렇죠.
0: 무릎 피곤 향해 뭔가 관망염이 있어도 그냥 무릎 벌거벗고 붓기고 이랬댔습니다. 그냥 그 붓기 다 빠진다. 그냥 날마다 바로 갈까나.
1: 그렇죠.
0: 시원하단다.
1: 예.
0: 그래 우연히 왔어 보지만 그게 좋다면서 자기도 갖다 써야다며 우연히 이제 무릎이 아파서 층계에서 잘 내려야 온다 말이다. 보통 저만이 안 내려옵니다.
1: 예.
0: 애들 가져다 발라보고 그게 좋다면서 자기도 싸겠다며 이랬다. 결혼이 우리 언니 앞으로 싸서 더 싸려고 그랬다. 배로 받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두걸태 백자방. 예. 두 제품의 이야기입니다. 예.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0: 네.
1: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여기 유효 성분 자체가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질 만한 이런 유효 성분에게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황사 이 제품 자체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서 나이가 여러가지 질병을 불러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체가 허약해지고 그리고 기혈이 많이 허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 이거 여러가지 질병을 이기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러면서 간과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고 늘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이 있고 건망증이 심각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슬들리고 머리가 쉽게 빠지고 머리와 수염이 쉽게 휘어지고 그 외에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간과 콩팥의 부족을 보충해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 채하수어 이 성분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면서 그리고 정신이 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기혈 보충을 충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제하수어라는 것은 하수어란 이 중약을 익혀서 건조식에서 말려와서 다시 약재로 썼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라고 붙인 데서는 모두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특히 머리와 수염이 빨리 휘어지는 거 이거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말했었는가 하면 수어라는 건 수라는 건 머리란 말입니다. 어라는 건 검은 머리가 검어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뜻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포함된 그 단삼이란 성분 자체는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면서 오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뭐 순환장애가 생기는 데는 한 대의 피가 뭉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뭉쳐 있는가 하면 죽상경화를 형성하는 거기에 과분한 지방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서 혈압이 조절받으셨다, 혈당이 조절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꽤나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삼이라는 이 성분 자체는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면서 오혈을 풀어 한 대 뭉치는 거 그거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방울 떨어져서 잘 수통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가 하면 황계란 성분이 들어갔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0: 기본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게끔 적절히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붙이 구별해준다는 건 쩍 하면 쉽게 추위를 타거나 쩍 하면 손바닥 발바닥 중앙이 뜨거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쩍 하면 가려움증이 있거나 이런 것도 병행시켜주는 역할하는 항결한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 황정이란 성분 자체는 특수한 성분입니다. 황정은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다스려주는 특수한 성분 자체로서 백초의 신성한 그 성분에 속한다. 바이처지성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무엇 때문에 이런 특수한 그 명칭을 갖고 있게 됐는가 하면 하나는 상초에 있어서는 상초라는 것은 표 폐, 심장, 뇌혈관을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중요한 상처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윤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기혈소통이 잘 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황정이 들어갔는가 하면 진일보리의 황정은 또 중초로 놓고 말하게 되면 금비익미 역할을 합니다. 충분하게 하초에서는 부선이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콤파츠는 하초에 속합니다. 많은 우리 심장혈은 체중의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심장혈을 콤파츠에서 충분하게 뇌과합니다. 콤파츠는 사구체라는 것이 100만 개, 100만 개 좌우에 합해서 양백만 개의 사구체가 있는데 이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심장혈을 갖다 뇌고 체질하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피는 심장으로 그리고 그 노폐물을 하고 독성물질 같은 것은 진을 벌어서 방광 뇌도를 통해서 재배출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황정은 바이처지성 백초의 제일 신성한 초약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황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1: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네,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두 번째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3: 이리로 관절이 너무 아파서, 예. 예, 그런, 그러니까, 관절이 아프고, 일어서도 한번 쭉 당기면서, 이형 졸기도 바쁘고, 이랬는데, 약도 쓰고, 바르기도 하고, 아마다, 가에, 어휴, 빨리 효과 본다. 내 관절 열리하고 많이 썼습니다.
0: 그랬겠죠?
3: 예, 그래. 아이들 이제 이번에 이 두 번째로 지금, 예.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바르니까 예, 어떻게 쉬고 난 뒤에 그리고 마사지 해주니까 용 좋습니다.
0: 그렇죠. 예예.
3: 예. 예. 그래 이 앉았다 섰다 한데도 지금 많이 편해지고 어제 이 무릎 관절이 아픈데 이 장단지랑 땅단에 지면서 이 예, 근육이 막 뭉치는 것처럼
0: 경락이 소통되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예예.
3: 예. 어, 근데 예, 예. 그래 뭐 아프던 게 지금 예 그게 다 지금 많이 풀려나가고 예 여기 다리가 예 부들부들합니다. 그래서
0: 활락 캡슐이라는 게 경락이 잘 소통되니까 통통이 줄어들게 되고 통통이 해결받는 겁니다. 경락이 소통되지 않아서 통통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3: 그래 이 관절이 아예 아프니까 예 저녁에 잠이라 용 잔사고 용 좋습니다.
0: 그럼요. 예.
3: 예 다른 건 그냥

0: 그런 위라는 상에서 용 먹기 힘들었는데 이번에 이 두골대는 위도 아예 상하고 대비 뭐 도와주는 것 같은다. 위도 용 좋습니다.
1: 모두 도와주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예.
0: 예. 그래서 예 오늘이 좀 배달 받아서 그냥 계속 쓰자고 된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두골대 제품 자체 선택이 잘 됐으니까 논의에 들어서서 관절통으로 인해서 장수에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장수는 나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를 투골테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조성 성분이 흑개미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성분이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서 관절통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열심히 견제하기 바랍니다.
0: 예. 예. 최고입니다.
1: 예.
0: 네,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1: 아,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이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그 어머니가 지금 백다방 지금 선택에 쓰고 있어요.
1: 아, 선택이 잘 됐을 겁니다.
3: 예. 염색 있고, 이 머리가, 이 흉함이 머리도 아프고, 기억력도 자꾸 떨어지고, 혈압도 조절하고, 이래서 이거 선택에 써봤는데, 써보니까 좀 많이 낯설진 게 아닌가 보다, 지금.
1: 아, 그럼요.
3: 비아시랍 도전에 이제 등거등 많이 나고 그래서 모두 긴감이 그러던 게 그 증상도 많이 나 나사지고 있습니다.
1: 예.
3: 이게 이번에 배달받은 장기적으로 좀 모래 쓰겠답니다.
1: 어, 이 백자방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노인성 어머니가 쓰신다고 하게 되었으니까 노인성 질병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기타 기관에 여러 가지 약을 쓰면 영향 주게 되어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이 한 가지 제품으로서 노인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게 돼서 선택이 너무 우수합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백자방하고 투골펜 쓰는 환자.
1: 아, 그래요?
4: 예. 1달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흐릿허근하고 동맥 갱화가 심해서 얘 머리 아프다 하는 것처럼 싹 남은 것처 소리 나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서 얘 꼼짝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냈다.
2: 여보세요?
4: 그래, 예. 아, 맥이 없어서 지내 맥이 탁 풀려서 누워 있었던 차에 선생님이 강의 듣고서 백자방 그래 먹었는데 예. 아이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아이 활동도 좋고 아까 날 시간을 반 시간 놓고서 자니까 어느까지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화가 잘 되놓거나 밥은 못 먹던 게 밥을 잘 먹고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놓거나 밤잠 자고 붓기던 게 다 내렸습니다. 붓기가 그러니까 몸 천근만 그던 게
1: 예.
4: 뭐 다 싹 내려가지고 영해갑습니다.
1: 그렇죠.
4: 그래 활동 못하던 게 활동 다 하지. 그리고 투골펜 경추 경주 아예 아픈 게 없이 그저 사적이 다 아팠는데 친구라며 주사람의 친구 아 그런 거 붙이는 약은 또 얼마 먹었겠어요.
1: 반사 그거야.
4: 예,
1: 그렇죠.
4: 아이 그런 게 아이 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 붙이고 아이 되는 게 이거 약은 예. 위를 자극 아이하고 조화가 잘 되고 해놓은 거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4: 예, 예 그래 이 두 가지를 하고 저리 아 좋을까나 이 계속
1: 예.
4: 계속 이 두 가지 배달 받아서 쓰자고 저리 그리고 활동에 참석하자.
1: 아 이번에 우대 활동에서 오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4: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신 결과 노년의 관절통으로 힘들지 않은 분들은 거의 적거나 없을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 관절은 쓰게 마련인데 연골이 다슬지 않으면 활막액이 많이 줄어들게 되지 않으면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많은 분들 가운데 활막염으로 힘들어지거나 관절염증, 염증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염증은 다른 염증과 다르게 되었는데 특수한 소염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소염 역할을 하는 제품 자체가 투골테 이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경락이 막혀서 동통으로 전달되는데 여기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복방개미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미를 중심

0: 중심으로 한 여기 칭펑탕, 진주, 방귀 이런 성분들로 조성된 복합성분들 자체가 경락을 충분하게 수통시켜주게 되어 있고 특히 속으로부터 겉으로, 겉으로부터 속으로 이거 아픈 그 부위를 공격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편리하게 관절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다른 기관이 좋다 할지라도 관절통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좋다는 그 부위는 얼마 가지 못하고 쉽게 병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생명은 움직이는 데서 온다. 생명자의 운동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겠다면 병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능이 저하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점점 더 힘들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특히 이 개미란 성분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미형 운동 영양 보물거로 되어 있으면서 인체에 필요한 70여 가지 영양 성분이 개미한테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고기 우유를 초과할 정도로서 단백질 함량이 42 내지 67%를 점하고 있는 이것이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본초 강목에서는 개미를 현마라고 부릅니다. 이래 맥의 개미 다리는 발동기 몇 천 개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백근이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개미가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미를 중심으로 한 여기 몇 가지 성분 자체는 아주 경락에 잘 수통되게 하고 칭펑탕이라는 성분 자체는 경락을 잘 수통되게 하고 소변이 잘 통하게 하고 풍습을 몰아내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며 방귀란 성분 자체는 혈압을 관절 치료 제품인데 혈압을 온정시키고 소염 역할을 특수하게 합니다. 여기에 이 소염은 관절 통계 염증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충분하게 하는 방귀란 성분이 들어갔고 부승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절통은 왕왕 부승을 동반하게 되었는데 여기 이 제품 자체는 부승을 충분하게 빼주게 되어있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특히 흑개미는 간과 콤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물론 콤팥은 직접 그 골격을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콤팥이 좋아지게 되어 있음으로써 관절이 좋아지게 되어 있는가 하며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하면서 간은 근육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간수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관절이 좋다 할지라도 근육이 서지 못하게 되면 당신은 똑바로 서기 힘들고 허리 펴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간과 콤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골대의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완전히 믿고 쓰시게 되면 기본 관절통 중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자방 복액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백년 장수 제품으로 되어 있으면서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우리가 주의하게 노인님들이 불편한 점을 풀어주는 데는 이 제품이 천년약재고 백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쓰시게 되면 좋은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딱 주무시기 직전에 복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잠도 잘 자고 편안한 여러 가지 과학기관을 무난하게 우리가 쓰는데 다른 지장이 없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대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연이에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유용한 상식이 가득 준비되어 있답니다.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상상력을 키우고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 돕는 따뜻한 정을 배울 수 있는 창작 동화를 들려드리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연변의 명소와 특별한 풍습에 관한 상식을 함께 배워볼게요.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친구들의 진솔한 고민을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소통 능력을 키우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우리 고장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온 비밀을 탐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나는요 연변을 사랑합니다를 들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동화는 산골 마을의 대잔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푸른 장백산 기슭 예쁜 마을에 고마 은별이가 살고 있었어요. 은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아주 좋아했죠. 어느 날 마을 곳곳에 예쁜 현수막이 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웃는 모습을 보고 은별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할아버지는 은별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연변조선족 자치주가 벌써 74살이 되는 날이란다. 당과 정부의 정확한 지도 아래 여러 민족 인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돕고 아껴가며 오늘의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어 온 거야. 은별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할아버지는 밭을 일구고 길을 만들고 학교를 세웠던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비가 오면 이웃집 밭을 같이 지켜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두 힘을 합쳐 이겨냈던 이야기였죠. 그날 밤 은별이는 창밖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우리 고장을 사랑하고 이웃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서 아름다운 연변을 더욱 예쁘게 가꿔 나가야지. 다음날 은별이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꽃씨를 심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즐겁게 놀았어요. 은별이는 아름다운 고장은 어른들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도 소중한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우리 고상을 아끼고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이야기 정말 따뜻하죠. 7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러 민족 인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갖고 온 우리 연변은 정말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고장의 아름다운 풍경을 소중히 여기고 예쁜 환경을 지키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 보세요. 우리 모두 연변의 소중한 주인공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자, 이제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배워볼 상식은 아름다운 우리 고장 연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연변의 신기하고 아름다운 사실을 알아볼게요. 우리 연변은 웅장한 장백산을 품고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강들과 푸른 숲이 아주 많아요. 봄이 되면 산에 진달래가 활짝 피고 가을이 되면 온 산이 단풍으로 물들어 세상에서 제일 예쁜 풍경을 보여준답니다. 또 연변에는 조선족의 아름다운 민속 문화가 살아있어요. 예쁜 전통 복장, 맛있는 김치와 떡, 신나는 가락의 민속춤과 민요가 있는데요. 여러 민족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서 각자의 문화를 배우고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들, 거리와 공원에 있는 꽃과 나무를 함부로 꺾지 않고 깨끗하게 지켜주세요. 우리 고장을 아끼는 작은 습관이 바로 소중한 마음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 연변에서 봄이면 언덕에 활짝 피는 예쁜 꽃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연변의 꽃망물을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바로 진달래입니다. 친구들 정답 맞췄나요? 봄이 오면 연변의 곳곳에는 분홍빛 진달래가 만개해서 온 산을 예쁘게 물들이는데요. 진달래꽃은 따뜻한 봄 분위기를 가득 느끼게 해주는 연변의 대표 봄꽃이랍니다. 이제 봄이 되면 우리 친구들이 직접 산에 가서 예쁜 진달래꽃을 구경해보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네,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지민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3학년에 다니는 지민입니다. 이번 주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데 무대 위에서 떨려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공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민 친구의 편지를 읽으니 충분히 걱정되는 마음 이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서면 누구나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거든요. 네, 별이 언니도 어릴 적 학교 행사 때 무대에 서서 손이 떨렸던 기억이 있어요. 완벽하게 잘해야 한다고 부담을 너무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함께 무대에 서는 친구들과 서로 웃고 눈을 맞추며 즐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습할 때 친구들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준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겁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해보세요. 그럼 긴장이 조금 풀릴 겁니다.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서 무대를 꾸미는 모습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광경인데요. 실수가 조금 생겨도 괜찮아요. 함께 즐기며 축하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별이 언니가 무대 아래에서 지민 친구와 모든 친구들을 함께 응원할게요.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탐정이 파헤칠 주제는 연변에서 여러 민족 친구들이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친구들, 우리 주변에는 여러 민족 인민들이 더불어 살면서 함께 일하고 명절에는 서로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사이좋게 보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서로 아끼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꼬마 탐정이 되어서 그 비밀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비밀은 서로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각자 다른 풍습과 이야기, 명절이 있지만 서로가 인정해주는 거예요. 서로의 문화를 궁금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서로 돕는 마음입니다. 농사철이 되면 이웃끼리 밭일을 도와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을 합쳐서 함께 이겨낸답니다. 큰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학교에서 학습을 도와주고 아픈 친구를 배려하는 작은 도움들이 모여서 따뜻한 고상을 만드는 거랍니다. 세 번째 비밀은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웃고 축하해주는 겁니다. 네, 오늘처럼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기념일에도 모든 사람이 함께 노래하고 웃으며 축하하잖아요. 기쁨은 같이 나누면 두 배로 커집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우리 고장이 화목하고 아름다우며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난 비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오늘 꼬마 탐정이 찾아낸 비밀을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아요. 네, 그럼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동요 고향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연변초 순족자치도 창립 74주년 특집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고장 연변을 생각하며 오늘 배운 따뜻한 마음을 잘 간직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홍영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자랑 많은 우리 연변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우리 함께 고향 건설의 인솔자로 되어 연변대지의 민족 단결의 꽃을 활짝 피워갑시다.

메줄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산 깨우네. 우리들 꿈도 피어나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손 잡았네. 뜨거운 정 이어가며 앞을 향해 나아가네. 강산에 피어난 민족 단결의 꽃이여 영원히 이 땅에 빛나리라. 서로 아끼고 정 나누며 함께 꿈을 이루어 가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0: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노인은 검은 저고리와 바지를 깨끗하게 차려입었지만은 무릎에 기운 자리가 두 군데나 되었다. 사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서당도 꾸리고 했는데 점점 선비 신세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값이 영 없어졌지. 그래, 소금 장수로 나서기도 했다네. 인제는 나이가 나이니 손자한테 얹혀 조용히 살고 있지요. 손자는 뭘 합니까? 반 몇 마지기 붙이고 나아가서 장사도 좀 하고 그런다네. 그럼 먹고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자질구려한 세금이 어찌나 많은지 하루 세 끼를 잊기도 힘들지요. 노인은 모태똥을 보면서 말을 이었다. 선생은 아마 내 말을 안 믿겠지만은 말이세요. 지금이 민국 24년인데 양식 세금은 벌써 민국 69년 것까지 받아갔거든요. 네? 민국 69년 것까지요? 모태똥은 깜짝 놀랐다. 그러면 40년 뒤에 낼 세금까지 받아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백성들이 마누라 팔고 새끼들 버리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집이 벌상 망하는 판이니까요. 그런데 자질구려한 세금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이 더 있다는 말씀입니까? 노인이 씁쓸하게 웃었다. 궁금하다니 보여주지요. 내가 적어놓은 게 몇 가지 있을걸? 노인은 난방에서 종이로 만든 책을 들고 나오더니 최고에 쌓인 먼지를 툭툭 털고는 모태똥에게 건네주었다. 류문휘가 다스리는 곳만 해도 세금이 44가지나 되었다. 그 가운데 농업에 관련 세금만 11가지였고 공업과 상업, 운송업 관련 세금이 21가지, 특별세금 5가지에다가 또 다른 세금도 있었다. 그야말로 신기한 세금 두성들이었다. 모태똥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책상에 놓고 물었다. 어르신, 겨울음새는 대체 뭡니까? 참, 다양 사람들이야 어찌 알겠나? 노인이 쓴 웃음을 지어 보이었다. 사천군벌은 아편을 사고팔 뿐만 아니라 백성들한테 아편을 심게 해서 큰 돈을 벌었다. 류문휘의 형 유문재가 바로 사천남부 아편금지 감찰처의 처장이었다. 그는 아편을 심는 농가를 정하고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아편을 심지 않은 백성은 반드시 겨울음새를 내야 하였다.
1: 네, 그런 거였군요.
0: 모태똥은 노인의 설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기억이 안 나는 동에 받들인 세금도 적지 않다네. 노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을 이었다. 료상은 중경에서 똥을 나르는 배에도 세금을 떠안겼다는데 백성들은 이를 두고 이제는 똥도 세금을 내야 하니 세금 안 내는 것은 방귀뿐이로구나 그러는 거지.
1: 정말 딱 들어맞는 비유로군요. 예?
0: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1: 제가 회리를 지나면서 술을 좀 받아왔는데요. 오늘 꼭 어르신하고 한잔 하고 싶습니다마는 어떠신지요?
0: 노인이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네,
1: 우리 사천 사람들은 호주머니가 비어서 그렇지 한잔하는 건 좋아한다네.
2: 게다가 오늘은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어?
1: 그거 잘 됐군요. 허위명, 가전.

물통 좀 이리 주겠나? 모태똥은 곧장 술 한 사발을 부어 로인에게 건넸다. 로인의 손자 며느리가 때맞추어 절인 달걀을 몇 알 썰고 잘 익은 살구를 큰 접시에 담아내왔다. 두 사람은 술잔을 나누며 이야기 재미에 빠져들었다. 어르신께서 태평군 이야기는 자세하게 알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연세면은 직접 태평군을 보셨을 법도 한데요. 그러자 노인이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석달개가 여기 왔을 때 내가 13살이었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직접 보았지. 나중에 그쪽 책도 좀 들춰보았다고. 태평군은 백성들한테 아주 잘했지. 청나라 병사들보다 규를도 훨씬 좋았고 말이야. 태평군이 안순장이 이르렀을 때 청나라 군대가 정말 강기석을 점령했습니까? 말로는 차지했다고 하지만은 다 거짓말이야.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이 석달개 군대는 말이야, 음력 3월 27일에 안순장에 도착을 했지. 옛날에는 안순장을 지타지라고 했어. 그때 사천 총독 락병장이 황제한테 올린 상주 서인은 수비군 당우경과 채보종이 3월 25일에 강가 이르렀다고 했지만은 다 상금을 타내기 위한 수작이었다네.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사서의 기록을 보면 석달개가 저타지에 와서 배하고 뗏목을 만든 뒤에 소들로 이미 만여 명의 병사들을 강 근로로 보냈지만은 날이 저물어 중간에 도로 후퇴했다고 하던데요. 노인은 술잔을 들고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소문에는 당구경이 동생한테 그런 말을 했다더군. 하지만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지. 날이 저물어서 이미 강을 건넌 만여 명을 도로 건너오게 했다면 그 시간에 만여 명을 건네보내지 않았겠느냐는 말이네. 하지만 이제 와서 뭐가 옳다고 딱 잘라 말하기란 어렵지. 모태똥은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노인에게 한 대 권하더니 자신도 한 대 붙여 물었다. 사람들 말로는 석달개 군대는 강물입으로 강을 건널 수 없다더군요. 진짜 그렇습니까? 맞네. 대도하뿐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송룡하와 오른쪽에 있는 자로하 물이 다 불어버렸어. 송룡하는 폭이 넓고 넓지 않은 평범한 강이지만은 설산이 녹으면 물이 금세 몇 곱절로 불어난다네. 앞에는 대도하, 왼쪽에는 송룡하, 오른쪽에는 자로하가 있고 남쪽에는 만산이 있으니 석달개가 이끄는 삼삼한 군대가 안순장 뒤쪽 영반산에 갇힐 수밖에 없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석달개가 물이 그처럼 무섭게 불어날 줄을 어떻게 알았겠나? 응? 모태똥은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담배를 들고 또 물었다. 석달개 아들이 태어나는 바람에 잔치를 크게 여느라 시간을 끌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것도 맞는 얘기지. 이곳 사람들 말이 그래. 석달개가 부하들한테 내 오늘 위험천만한 가운데서도 자식을 보았으니 이 맑은 물과 푸른 산을 바라보며 여러 형제들과 한번 취하도록 마실 것이다 하고는 징을 울리고 북을 쳐가면서 2, 3일 거날 정도로 놀았다더군. 그러니 그 사이에 청나라 군대가 태평군을 칠 준비를 단단히 했지. 그럼 나중에 강을 건너기는 한 겁니까? 석달개는 심지가 굳은 사람인지라 지려고 할 리가 없지. 사흘 뒤에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네. 처음에는 4, 5천 명이 대나무 뗏목 수십 척을 타고 건넜어. 사기를 올리를 하고 온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강기슭에서 구함을 질러대지.
청나라 군대는 졸지

이어 북쪽 강기슭에서 총이며 포를 쏘아대지. 그런데 화약을 실은 배에 포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태평군이 수태 죽어나갔다네. 열흘이 지나서 다시 강을 건너려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됐지. 청나라 군대가 건너편에서 포를 쏘아대는 데다가 바람이 거세고 물결이 높아 전부 가라앉고 말았지. 닷새쯤 지나서 또 강을 건너지. 이번에는 큰 배를 20척쯤 띄워서 배마다 70~80명이 앉았어. 하지만 물살이 세서 5척이 또 밀려 내려가고 다른 배들도 모두 가라앉았네. 그 뒤로 다시는 대도하를 못 건넜지. 모태통이 한숨을 쉬고는 다시 물었다. 그런데 왜 대도하 오른쪽 기색을 따라 서강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대수보이 이른 다음 다시 돌아서 서강으로도 갈 수가 있었을 텐데요. 안 돼, 안 되지.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조금 전에 얘기하지 않았나? 송영아를 건널 수가 없었단 말일세. 게다가 강 건너쪽은 서본족 토백이 세력 왕궁원이 지키고 있고 오른쪽 자로와 기석에는 이족 토사 영승은이 버티고 있어서 낙병장에다 매수해버렸거든. 노인은 모태똥에게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노인의 말에 의하면은 석달개는 송영아를 몇 차례 공격했다고 한다. 석달개는 오른쪽 강기슭을 따라 곧게 올라가 노종교를 거쳐 곧장 천전, 공내 성도로 가려는 생각이었다. 태평군은 두 번이나 기습하여 몰래 강을 건너려 하였지만은 왕응문이 송영하에 있는 쇠밧줄 다리를 몽땅 거두어 들이는 바람에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궁주에 몰린 석달개는 화살의 편지를 매달아 왕문원한테 쏘았다. 좋은 말 두 필과 백금 천냥을 줄 테니 군사를 물리고 길을 내달라고 했지만 왕궁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양식을 팔라고 사정을 했지만 또다시 거절당하고 말았다. 이때 동남쪽에서 청나라 군대가 영승은과 함께 야밤에 만산병령을 습격하여 태평군 수백 명을 죽이고 만산을 점령하게 됐다. 만산이라는 요새를 잃게 되자 석달개 군대는 영반산과 즈타지에서 버텨야 하였다. 하지만 사방이 이리밖에 안 되는 곳이라 양식을 날라올 길마저 끊기고 말았다. 적군은 또 총공격을 시작했다. 서쪽에 있던 청군과 왕원은 그 틈에 송영하를 건너게 되었고 만산 위에 있던 청군과 영승은도 산을 내려왔다. 두 군대는 곧장 즈타지로 진격했다. 태평군의 병령은 모두 불타고 말았다. 이족 병사들은 산호에서 나무와 돌을 굴려 공격을 가했다. 태평군은 백에너지 못하고 하나 둘 물에 빠지었다. 시체가 강을 뒤덮고 떠내려가는 자가 만 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었다. 태평군은 3월 27일에 즈타지에 이르러 4월 23일까지 21회를 머무는 동안에 3~4만이나 되는 군대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병사는 7~8천명밖에 남지를 않았다. 석달개는 그곳을 더 지켜낼 수가 없을 것 같자 동쪽으로 포위를 뚫고 나갔다. 태평군은 좁다란 벼랑길을 따라 달아났다. 우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고 아래는 물살이 거셌다. 청군 황군영이 뒤를 바싹 달았다. 왕응원이 이끄는 서본족 군대는 산 꼭대기에서 나무와 돌을 아래로 굴리었다. 또 대도와 북쪽 기슭에서는
주천 총독이 끄는 정군이 벼랑으로 사격을 퍼부었다.

0: 엄청난 포위 공격에 밀려 수많은 군사들이 강으로 떨어지었다. 이렇게 20리를 걸어 어느 작은 강에 이르고 보니 태평군은 군사를 반나마 잃은 뒤였다. 밤새 그곳에 머물며 숨을 돌리려고 하였지만은 왕응원이 또 태평군을 둘러쌌다. 날이 밝기도 전에 석달개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포위를 뚫었다. 아픈 위험한 곳으로 이름난 루아선이었다. 그곳은 로아선강이 대도하로 흘러들어가는 강어구여서 물살이 즉타지보다 더 세찼다. 수면은 어디나 온통 수레바퀴처럼 큰 소용돌이었다. 물살이 빙빙 돌며 살처럼 흐르는데 간담이 다 서늘할 지경이었다. 이대로 강을 건너기는 정말 힘들었다. 석달개는 대우를 추슬려 한숨 돌리는 수밖에 없었다. 날이 저무는 데다가 사람도 말도 모두 형편없이 지쳐 있었다. 석달개와 군사들은 이틀을 굶은 뒤라 배도 많이 고팠다. 부하들은 서로 그르앉고 울었다. 석달개가 가슴을 치었다.
1: 수많은 싸움을 이기며 여기까지 온 내가 오늘 궁지에 몰려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늘이 나를 버린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을 이 어려움에서 구할 방법은 어딘가 있을 테지.
0: 부하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리면서 고개를 들고 왔다. 석달개는 전세가 기울어지자 새 아내에게 자결을 명했다. 새 아내는 서로 옷자락을 붙들고 슬피 울었다. 석달개는 칼을 뽑아들고는 졸개 들어 여인들을 안고 함께 대도에 뛰어들도록 하였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자네들이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그곳을 보게 될 거야. 모태똥은 굳은 얼굴로 한참 말없이 앉아있다가 다시 물었다. 나중에 석달개가 정나라 군대와 담판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일, 그건 말이 담판이지 실은 기만일세. 노인이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태평군은 사방으로 포위된다다가 끊임없이 내리는 비에 식량을 구할 수도 없었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진 것이지. 석달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지만은 몇 해 동안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을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지. 정군이 태평군을 한 걸음 한 걸음 핍박하는 것은 적장의 머리를 원하기 때문이었으니 석달개는 부하들의 목숨이라도 건져볼까 하고 낙병장한테 편지를 썼다오.

장편 소설 대장정 6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고향의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0: 안녕하십니까. 문화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오늘은 연변 조선족 자주주 성립 기념일입니다. 우리 고향 연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 가장 현명한 사람은요,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신체적인 아이는 황혼기에 접어들어서도 정신적 연령은 아직 젊은이들 못지않게 마음만은 항상 젊음을 유지하고 있으며 열정을 가지고 삶에 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열정과 추구를 가지고 제2인생을 뜻깊게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 서술한 수필 몇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효삼 씨의 수필 만년의 일터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만년의 일터 강효삼. 10년 전 자식 셋의 뒷바라지를 하려고 아내가 외국으로 돈벌이를 떠나가자 나는 졸지에 기러기 아파 신세가 되어버렸다. 60평생 주방 근처에 얼씬도 않았던 나에게 이제는 주방이 만년의 일터로 되어버렸다. 아내가 떠나고 처음 주방에 들어서던 날 비로소 그동안 아내가 가족의 하루 세끼 끼니를 챙기느라 얼마나 힘들었고 또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구석구석 아내의 알뜰한 손길이 엿보이는 주방을 둘러보느라니 아내 없이 지내야 할 앞날에 대한 걱정이 태산같이 몸을 지지 눌렀다. 누군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였다. 밥은 전기밥솥에 앉히고 버튼만 누르면 되지만 반찬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또 조미료는 어떻게 써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다. 평소에 아내가 차려준 밥만 먹고 옆에서 반찬을 만드는 것 견눈질이라도 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됐다. 결국 날 영상통화로 아내한테 채소 다듬질부터 조리 방법까지 일일이 물어보고 기록을 해가면서 아내가 없는 첫 끼니를 그럭저럭 해결했다. 하지만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일하느라 바쁜 아내한테 계속 전화를 해서 반찬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체면을 무릅쓰고 옆집 아줌마한테 얘기가 생겨났다. 매일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요리 프로를 챙겨보면서 기록을 하고 또 간행물에서 소개하는 요리 방법을 가위로 오려내어 노트에 붙이고 들여다보면서 따져보니 달걀 반찬을 태운 건 기름을 적게 넣어서라는 걸 알게 됐다. 매일 하루 세끼 주방에서 돌아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름대로 노하우가 나아지면서 요리를 만드는 일이 점점 신이 났다. 이제는 강장금이라고 자칭할 정도로 김치도 축축 담그고 먹고 싶은 걸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됐다. 처음에는 밥조차 변변히 짓지 못하던 내가 지금은 밥짓기 같은 건 식은 죽 먹기요. 반찬도 오지간하게 흉내낼 수 있게 되어 때로는 손님까지 청해다 요리 솜씨를 뽐내기도 한다. 사실 요리를 하는 것이 벅차고 애로가 많아도 가장 큰 고충은 바로 장을 보는 일이었다. 평생 장바구니를 들어본 적이 없던 나는 처음에는 시장 출입을 하기가 쑥스러워 고개를 돌리거나 머리를 숙이고 다녔다. 하지만 지금은 스스럼 없이 장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재미에 푹 빠져버렸다. 주방일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설거지이다. 아내가 있을 때에는 주방이 항상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내가 주방에 들어간 뒤로 어수선하기 그지없었다. 어릴 때 엄마가 자주 들려주던 주부가 알뜰한 집은 가마뚜껑에서 반들반들 기름기가 흐른다는 말씀.

집을 명심하고 항상 전기 밥솥부터 반들반들하게 닦아놓았다. 그리고 남비며 주걱 같은 것들을 깨끗이 씻어 제자리에 두고 구석에 놓여있는 고추장, 된장 뚜껑도 먼지가 앉을세라 깨끗이 닦는 여유까지 보일 수 있게 됐다. 알뜰하고 손뿌리가 여문 아내만큼은 잘하지 못해도 스스로 주방일을 할 수가 있으니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않아 돈을 절약할 수가 있고 또 머리와 손발을 부지런히 쓰니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참으로 꼭 먹고 알먹인 셈이다. 주방이라는 일터를 맡은 후로 어려움과 애로도 많았지만 수확이 더 많았던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이제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 손수 푸짐한 음식상을 차려주어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한 아내의 노고를 위로해 주리라 다짐을 하면서 나는 오늘도 주방에서 바삐 돌아친다.

0: 네. 결혼을 해서 60평생 주방에 얼씬도 하지 않던 주인공이 아내의 출국으로 인한 빈자리 때문에 주방이라는 새로운 일터의 주인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서술한 수필입니다. 나는 불가능하다는 의식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열심히 제2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의 마음가짐과 일본서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어 윤종기 씨의 수필 도시농부의 즐거운 삶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도시농부의 즐거운 삶, 윤종기. 해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이 찾아오면 나와 아내는 애지중지 갖고 온 토밭에서 수확물을 거두어 들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돌아친다. 가지마다 휘도록 주렁주렁 열린 사과와 먹음직스럽게 달린 노란 배,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꺽 넘어가는 탱탱한 포도, 그리고 잘 익은 둥글둥글한 떡호박과 찰옥수수, 무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량주가 봄부터 가을까지 구슬땀을 뿌려 거둔 결과물이다. 긴 장마에도 끄떡없이 올해에도 이 집은 대풍년이로구만. 일손을 돕기 위해 찾아온 친구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 량주는 그저 1년 동안 구슬땀 흘려가며 갖고 온 수확물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을 뿐이다. 농촌 태생이라 그랬던지 나는 70평생 다른 취미 생활은 별로 없고 마음속에는 오로지 농사에 대한 미련과 땅에 대한 애착심만 그득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과수나무를 보면서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유독 농사와 재배에 관심이 많았기에 나는 어린 시절부터 농예사가 되려는 꿈을 가슴속 깊이 키우고 있었다. 1960년 초중을 졸업한 나는 고향에 돌아와 농사일을 하면서 농업기술에 관한 책들을 열심히 탐독해 종자, 배육, 육모 등 벼재배 기술을 초보적으로 장악하게 됐다. 농예사의 꿈은 이루지 못했더라도 촌에서 장기간 농업기술원으로 활약하면서 촌 간부와 촌민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아놨다. 1990년대 초 급격한 도시화와 출국 붐과 함께 나도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외국행을 결심하게 됐다. 많고도 많은 일거리 속에서도 오롯이 과수농장 일에 마음이 끌렸다. 돈을 버는 한편 외국의 선진 재배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내 나름대로의 타산이었다.

전원주택을 마련해 놓고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시골로 내려가 전원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이 소두룩했다. 취미로 텃밭을 가꾸는 한편 직접 가꾼 유기농 먹을거리로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찾아가는 도시농부들. 그들은 나에게 모델 같았다. 나중에 나도 귀국하면 꼭 넓은 정원이 딸린 주택을 사서 흙과 함께하는 제2의 인생을 누리리라 속다짐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1997년에 나는 드디어 귀국하게 됐다. 흙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나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도시의 아파트를 마련하는 대신 현성 변두리에서 1200평방미터의 넓은 터전이 딸린 단독주택을 사들였다. 이쯤이면 꿈의 절반은 이루어진 셈이었다. 나는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 주위의 터전을 말끔히 정리해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농사를 짓기 위한 기초를 튼튼히 마련했다. 먼저 돼지 똥 거름을 듬뿍 펴고 땅을 파서 이랑까지 지어놓으니 굳고 메말랐던 땅이 푸실푸실한 옥토로 변신했다. 마당이 넓으니 여러 가지 채소를 마음껏 심을 수 있어서 좋았다. 대문 양옆에는 사철 푸르름을 자랑하는 소나무 두 그루를 심었고 집 주위에는 젊은 날의 추억이라는 아름다운 꽃말을 가진 라이라크를 심었다. 그리고 집 앞에는 사과나무, 배나무, 오얏나무 등 여러 가지 나무를 30여 그루 심었다. 그 외에 마당에 덕대를 메어 20여 그루의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여름이면 포도넝쿨이 덕대를 타고 올라가 무성하게 퍼져 시원한 휴식터를 마련해줬다. 그토록 바라던 전원생활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매일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알람이 되어졌고 덤으로 깨끗하고 시원한 공기까지 마음껏 마실 수 있으니 무릉도원이라도 부러울 게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마당에 있는 내 아가들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울바자를 타고 올라간 빨간색, 분홍색, 보라색, 흰색 등 가지각색 나팔꽃들이 활짝 웃으면서 나를 반겨준다. 빨갛게 무르익은 딸기를 하나를 따서 입에 넣으면 마음까지 사르르 녹는 것만 같다. 그토록 손이 많이 가는 농사일을 하면서도 전혀 고달프지 않은 까닭이 이런 순간의 즐거움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해마다 풋 옥수수철이 찾아오면 나는 싱싱한 찰옥수수 이삭들을 따서 큰 가마솥에 담아 장작불로 푹 삶아서는 이웃 친척과 친지들에게 나누어 준다. 또한 남은 채소와 과일들도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곤 한다. 이렇게 살만한 찰옥수수를 맛본 사람들은 그 맛이 상큼하고 달짝지근해 시장에서 파는 찰옥수수와는 비교할 수 없다면서 엄지손가락을 내민다. 금년 8월 초 우리 중학교 동창들은 2박 3일의 일정으로 나의 정원에서 동창 모임을 가졌다. 한국, 청도, 광주 등 방방곡곡에서 모여온 동창들은 즐거운 심정으로 색다른 체험을 잘했다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주렁주렁 열린 포도넝쿨 밑에서 자작으로 담근 포도주에 밭에서 금방 딴 싱싱한 상추 깻잎에 삼겹살을 얹어 쌈을 싸먹고 초고추장에 오이와 풋마늘을 찍어서 먹느라니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것 같다고 스스럼 없이 우스개도 나눴다. 우리는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 과수나무 밑에서 기념사진도 찍었다. 나는 봄이 오면 어김없이 농촌 텃밭으로 돌아가 싱그러운 흙냄새를 맡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도시 농부가 되어버린다. 내 몸을 튼튼히 가꾸는 한편 이웃들에게 두터운 정을 베풀 수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럽다.

0: 도시농부로 변신해 만년을 즐겁게 보내는 주인공의 앞날을 축복하면서 김영자 씨의 수필 문학으로 갖고 가는 행복한 노을을 감상하겠습니다.
1: 문학으로 갖고 가는 행복한 노후 김영자. 흘러가는 세월과 더불어 피소두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다. 요즘은 다들 100세 시대라고들 한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다채로워지고 있다는 걸 시사해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 시점에서 인생의 전반전 못지않게 후반전도 잘 장식해 나가야 함을 새삼스레 느껴본다. 나 역시 아름다운 이 땅에 고구성을 올리면서 태어나 길고 긴 인생 장정을 겪으면서 어느덧 노년이라는 역에 들어섰다. 나는 대학 공부까지 마치고 중학교 수학 교원으로 있으면서 후대 양성 사업에 자신의 빛과 열을 다 바쳐 인생의 제일 단계를 후회 없이 마치었다. 말 그대로 젊은 시절은 빛나는 시절이었고 용기와 희망이 넘치는 시절, 황금 시절이었으며 온갖 영예를 한 몸에 받아하는 보람찬 시절이었다. 사업터에서 꾸준히 자신을 연마하며 살아봤던 지난 35년 세월을 뒤돌아보느라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뿌듯해난다. 속절없는 시간이 흘러 내가 퇴직을 하자 딸은 공짜 부모를 얻었다고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나도 매일 기꺼이 부모가 되어 팽이처럼 돌아치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해가 흐르자 똑같이 되풀이되는 일상에 점점 지쳐갔다. 그 무렵 남편이 나를 홀로 남겨두고 저 세상으로 먼저 가버리는 가슴 저미는 시련을 겪고 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날마다 부시시한 머리를 그대로 얹고 통바지 바람으로 출입을 하니 아메라는 호칭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 예수를 훨씬 넘겼으니 아메가 맞지. 하지만 60부터 인생이라는 말도 있지 않던가? 남은 인생을 쭉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건 너무 허무하지 않아? 나는 장밤 몸을 이리저리 뒤척거리었다. 그냥 아메로 늙어 가기는 너무나 아까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개척하면서 나름대로 익어가는 여생을 보내리라고 마음을 다지었다. 좋은 생각은 사람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준다는 말이 있다. 어느 우연한 기회에 나는 손녀가 실황송을 배우고 있는 실황송협회에 가보게 되었다. 그곳에서 유명한 시인들과 명시들을 접촉하면서 배우자면은 나이를 잊어야 한다는 도리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다. 열심히 배우고 읽고 외우면서 크고 작은 활동에서 낭송 표현도 해보았다. 한 번은 연면대학 구락부에서 참석자가 몇백 명이 모인 기념활동 모임에서 시를 낭송하게 되는데 뜻밖에도 좋은 평판을 받게 됐다. 그렇게 실황송협회에서 1년 동안 활동을 이어가던 어느 하루 남의 작품만 읽지 말고 나도 작품을 쓸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내 뜻을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니 평생 수학을 가르친 내가 글을 쓰면 얼마나 잘 쓰겠다고 이 나이에 고생을 사서 해. 옛날 같으면 우리는 다 늙은이야. 집구석에 편안히 앉아서 시간을 바르면 좀 좋아? 심심하면 와작도 배우고 트럼프도 치다가 하늘이 부르면 편안히 가면 되잖아. 라며 시큰둥하게 나왔다. 아니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걸 왜 고생이라고 보는 거야? 요즘은 100세 시대란 말도 있잖아. 이른도 안 된 내가 왜 가만히 앉아서 하늘이 데려가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거냐 라며 친구들이 우울하던 나로서는 달갑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가사 창작회의 문을 녹화하게 되었다. 가사 쓰기란 나만은 아주 먼 거리에 있다.

네, 그래서 주인공은 흙과 함께 제2인생을 살기 위해서 외국에 가서 모은 돈으로 현성 변두리에 터전이 딸린 단독주택을 마련하고 그토록 바라던 정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겨왔던 터라 갸우뚱하면서도 대체 어떤 곳인지 곳이나 좀 보자 하는 뚝심으로 친구를 따라 나섰다. 누군가 써온 가사를 두고 모여 앉아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평가하고 수정 의견을 내놓는 회원들의 모습이 정겹게 안겨왔고 나도 무언가를 깨닫게 됐다. 아, 이제 보니 한국의 노래는 이렇게 탄생하는 거였구나. 저도 모르게 한번 배워보려는 오기가 생겨났다. 나는 매번 토론회 때면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웠고 열심히 써보았다. 회장님과 회원들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첫 작품이 드디어 볕을 보게 됐다. 나의 가사에 작곡가 방학준 선생님이 멋진 곡을 달아주어 노래 아 도만강 아 장백산이 매주 일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이 됐다. 세상을 다 가진 기본이 이런 걸까? 그 희열을 에너지로 삼아 그 뒤 작품 창작에서 신들매를 바짝 동이게 됐다. 가사 창작에는 무례한이나 다름없는 내가 겁도 없이 달려들어 나름대로 뭔가 이루어냈더라도 필경 문학을 전공하지 못했기에 정작 창작을 하자니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그래서 또 한 번 겁도 없이 어느 시인이 꾸리는 문학 아카데미를 찾았다. 그러나 문고리를 잡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고 주위에서 아리꼬운 시선으로 볼까봐 한참이나 머뭇거리었다. 에라 모르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 라는 생각으로 나는 머리를 수그리고 교실 안을 향해 내쳐 걸어 들어가 앞줄 구석진 곳에 몸을 숨기었다. 잠시 뒤에 선생님이 들어오면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소개를 하라고 할 때도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다. 전 그냥 글을 배우러 왔습니다. 재주는 짧더라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날 선생님은 수필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나로서는 난생 처음으로 듣는 문학 강의였다. 수기와 수필의 차이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글 한 편을 써오라는 숙제도 남겼다. 솔직히 듣기와 쓰기는 다르다고 참 막연해놨다. 연속 3일 동안 머리 속의 모든 문학 세포들을 움직여 보았는데도 서두도 되지 못했다. 그냥 이대로 포기해버릴까 우왕좌왕하는데 나흘째 되던 날 불현듯 가난했던 시절의 에피소드 하나가 떠올라 제껏 피를 들었다.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가는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깊이 빠져서 눈물을 훔쳐가면서 단숨에 글을 써내려갔다. 그리고는 다시 컴퓨터에 마주앉아 자판을 두드렸다. 타자 솜씨가 서툴렀던지라 그 짧은 글 하나를 치는데 자그마한지 3일이나 걸렸다. 생애 처음으로 도전한 글이어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내놓았는데 선생님을 비롯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잘 썼다고 칭찬해 주어서 다행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 격려에 힘입어 글쓰기를 계속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됐다. 그 뒤로 잇따라 써낸 작품들이 여러 잡지와 방송을 통해서 더욱 많은 독자들한테 알려지게 됐다. 아침 노을은 아름답다. 그러나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은 더더욱 아름답다. 기회는 결코 노력하는 자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말을 나는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서 실감하게 되었다. 2019년 3월 나는 엄마가 들려준 엄마의 이야기란 책을 출간하게 됐다. 책을 받아드는 순간 나는 말로는 형용키 어려운 오묘한 기분이 빠져들었다. 나한테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었다. 오늘도 나는 문학창작으로 행복한 노후를 즐기면서 인생을 보다 우아하게 익혀가고 있다.

0: 이겨내고 달콤한 성공의 열매를 얻어내는 과정을 서술했습니다. 주인공이 문학창작으로 행복한 노후를 즐기면서 여생을 보람차게 보내기를 기원하면서 박순자 씨의 수필 컴퓨터와 나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컴퓨터와 나, 박순자. 동창이 푸름하게 밝아온다. 또 컴퓨터 앞에서 하룻밤을 지새웠다. 컴퓨터를 잠깐 휴면 상태로 설정해 놓은 후 뿌옇게 흐려진 눈을 비비면서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며 두 팔을 벌려 기지개를 크게 켰다. 누구와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원고를 독촉하는 사람이 없어도 며칠째 컴퓨터 앞에서 아닌 열정을 태우고 있다. 나는 빛깔 좋게 지식 청년으로 하향까지 했어도 실제로는 소학교 문화 수준에도 못 미쳤다. 그나마 독서를 즐긴 덕분에 조선어로 된 책들은 그럭저럭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술술 넘어갔지만 한어로 된 책들은 알쏭달쏭한 글자나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사전을 뒤지면서 읽다 보니 속도가 늦은 것은 물론 내용 몰입에도 장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한어 소설을 컴퓨터로 타자하면서 읽는 게 졸음도 맞고 타자 연습도 될 뿐만 아니라 제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모르는 글자를 익히거나 새로 맞띄우는 성구 단어의 뜻도 알아갈 수 있어서 훨씬 효율적임을 알게 됐다. 그렇게 지금까지 옹근 2년째 타자 열독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110만 자가 되는 파금의 격정 3부작 집, 봄, 가을, 엄가령의 36만 5천 자 분량의 장편소설 육범 언식의 타자를 끝낸 뒤 지금은 로요의 110만 자 장편소설 평범한 세계를 타자하는 중이다. 나는 타자의 매력과 소설의 감칠맛 나는 내용에 흠뻑 빠져버렸다. 2003년 외손자가 태어나자 나는 고향집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포기하고 조의 망설임도 없이 할빈에 있는 딸의 한테로 달려갔다. 컴퓨터도 그 무렵에 배우게 됐다. 사돈들이 간혹 손자를 보러 오게 되면 한 집에서 지내는 것이 불편해 아예 밖에 새집을 맡고 아침 저녁으로 딸 집으로 출퇴근을 했다. 어느 날 딸 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컴퓨터 학원에 눈길이 가게 됐다. 21세기는 콧맹이 문맹이라 했던가. 언젠가 들었던 말이 떠오르면서 나는 호기심에 움직여 학원 안을 기웃거렸다. 100평방미터쯤 되는 교실 안에 책상과 걸상이 20틀가량 있었는데 책상 위에 소형 컴퓨터가 한 대씩 놓여 있었다. 학생은 젊은이가 한둘이고 나머지는 5, 60대 중도년들이었다. 며칠 후에 일요일이었다. 사돈네 식구들이 딸애네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출국 준비를 해야 한다기에 나는 본의 아니게 방학에 들어가게 됐다. 나는 마치 메마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던 사람인 양 곧바로 컴퓨터 학원에 가서 50원을 내고 2주간의 초보 수업 과정을 등록했다. 수업 첫날 아침 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반 시간 앞당겨 교실에 도착해 선생님과 가장 가까운 맨 앞자리의 컴퓨터를 차지하고 앉았다. 우선 컴퓨터 전원을 켜고 끄는 방법을 배운 다음 타자 공부에 들어갔다. 타자는 컴퓨터를 익히는 데 있어서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걸 알고 있기에 나는 타자 연습에 온갖 노력을 쏟아부었다. 컴퓨터 학원은 오전 오후 두 개 반으로 나뉘었는데 선생님의 강의는 하루에 한 시간에서 두 시간이고 나머지는 스스로 타자 연습하는 시간이었다. 학원 교실은 아침 8시 반부터 밤 9시 반까지 13시간 개방하는 거라 학원들은 그 시간에 컴퓨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다. 며칠 관찰해 보니 오전 오후 반에 학생들 앞에 차려지는 컴퓨터 외에도 남아도는 컴퓨터가 한두 대쯤 있었다. 나는 신대륙을 발견한 기분으로 매일 수업이 끝난 뒤 잽싸게 컴퓨터 한 대를 차지하고는 학원에서 문을 닫을 때까지 타자 연습에 몰두했다. 행여나 화장실에 간 새 컴퓨터를

뺏길까 봐 집에서 갖고 간 마른 음식으로 조금 요기하면서 하루에 12시간을 연습하기도 했다. 며칠 후 사돈들이 떠나자 나는 다시 딸 집으로 출퇴근을 하게 됐지만 컴퓨터에 쏠리는 열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매일 아침 일찍 학원에 들러 1시간쯤 타자 연습을 하고 딸 집에 갔다가 저녁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학원에 들려 문 닫을 때까지 3, 4시간씩 연습을 했다. 컴퓨터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인지 이수일이 후딱 지나갔다. 학비 50원을 더 내면 이수일간 수업을 더 받을 수 있었지만 타자 연습은 딸 집의 컴퓨터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는 그날로 사람을 불러 딸 집의 컴퓨터에 한글 타자 시스템부터 깔아놨다. 컴퓨터에 생의 낙이나 운명을 다 걸기라도 한 듯이 홀딱 빠져서 때론 딸 집에서 자면서 밤새도록 타자 연습을 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컴퓨터에 깔아놓은 한글 타자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어제는 일요일이어서 사위가 컴퓨터를 차지하고 있었는 통에 접근도 못했는데 설마 사위가 삭제해버렸을까? 서먹서먹한 사위와는 묻기가 거북해 딸애한테 슬쩍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시치미를 뚝대는 것이었다. 바로 컴퓨터 전문 일꾼한테 전화해서 시스템을 다시 깔아줄 수 없냐고 물었더니 그쪽의 대답이 더구나 희한했다. 먼저 식구들의 동의를 거친 후 다시 깔든지 말든지 결정하라는 것이었다. 그렇잖아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용 시스템을 하나 남기려니까 딸애가 자기도 할 줄 안다면서 극구 반대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딸과 사위가 컴퓨터에 얼빠져 있는 내가 눈에 거슬려서 일부러 한 짓이 분명했다. 딴에는 엄마 노릇을 하느라고 집을 놔두고 천리 밖에 와서 서러운 새빵살이까지 하면서 고생하는데 나는 노엽고 서러워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딸과 사위한테 모든 정이 다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억울하고 괘씸스러운 감정이 가시지 않아 장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그래도 금쪽같은 내 새끼인데 어쩌랴 싶어서 내키지 않는 대로 딸 집에 가려고 나섰다. 헌데 가는 길에 컴퓨터 학원을 지나려니까 화가 치밀었다. 알아봐주지도 않는 니들 뒤치다거리나 하며 뒷방 노인의 취급을 받아야 하다니 이제라도 나의 인생을 살아야지. 그날 나는 컴퓨터 학원에서 밤이 될 때까지 타자 연습을 했다. 사위의 눈치를 보면서 컴퓨터를 다루던 생각이 떠오르면서 마치 한바탕 복수라도 한 듯이 기분도 확 풀렸다. 그런데 연속 4일 동안 딸 집에 가지 않고 컴퓨터 학원에서 보냈다. 딸한테서 여러 번 전화가 왔는데도 그냥 감기에 걸렸다고 둘러댔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며칠이 지나서 나는 다시 딸 집에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컴퓨터만 보면 속이 부글거렸다. 얼마 후 나의 속내를 알아차렸는지 딸애가 나에게 낡은 노트북 하나를 건네줬다. 물론 그 안에는 내가 목숨같이 다루는 한글 타자 시스템도 깔려있었다. 그날 밤 나는 뜻밖의 얻은 보물을 껴안고 행복에 겨워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 뒤로 노트북은 나의 분신 마냥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다. 어디로 외출하든 노트북을 잊지 않고 챙기고 다녔고 아무리 피곤해도 저녁이 되면 항상 한두 시간씩 타자 연습을 했으며 심지어 타자 하느라 밤을 새우기도 했다. 어느 정도 타자 속도가 빨라지자 나는 타자와 독서를 겸행해 30만에서 40만자 분량씩 되는 책을 수십 권이나 타자하면서 열독했다. 지금 나는 컴퓨터로 인터넷 소설을 검색해서 읽는다던가 일기를 쓰고 독후감을 쓰면서 7세기 인터넷 세상을 만끽하고 있다. 위챗이 생긴 뒤로는 여러 대화 그룹방의 운영자로 활약하면서 동시에 9명의 한족, 조선족 친구를 상대해 한어, 조선어 두 가지 문자로 채팅을 해도 타자 속도가 빠르고 내용 전달에 능란하다. 그리고 여러 잡지사에 글을 써서 투고도 했는데 꿈도 꾸지 못했던 시상대에까지 오르게 됐다. 만약 그때 컴퓨터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무슨 낙으로 살고 있을까?

0: 컴퓨터의 무궁무진한 혜택을 매일 매시간 느끼면서 내 인생의 제2막을 멋지게 열어가고 있다. 이제라도 컴퓨터와 더불어 보다 찬란한 내일을 기약하며 생기로 넘치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1: 글의 주인공은 손군이나 돌보는 늙은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애로를 물리치고 컴퓨터 타자와 독서를 병행을 하고 글쓰기를 열심히 하면서 제2인생을 보람차게 보내는 황혼의 늙은입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열정과 구제역으로 자신의 꿈을 이룩하고 있으며 자식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시는 나이 드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꿈을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풀어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1966년에 창작된 노래 붉은의 변강 비춘에는 원봉거 건설 현장에서 시작돼 60년간 조국 방방곡곡에 널리 울려 퍼지며 여러 민족이 분발 정진하도록 격려하는 정신적 역량으로 됐습니다.
1: 2026년 길림성 문화 및 관광산업투자용자 접목교류활동이 연기돼서 있었습니다.
2: 중국이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기념일을 맞으며 우리 조 각지의 홍색 애국주의 교양 장소에 참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3일은 연변저순적자치소 창립 74주년 기념일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연변대지는 초기의 간관 창업으로부터 단결 흥성, 번영 진흥으로 나아가는 길을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이 활기찬 연변대지에서 1966년에 노래 붉은 해변강 비춘회가 창작됐습니다. 60년 전에 나온 힘찬 선율의 이 노래는 원봉거 건설 현장에서 시작돼 조국 방방곡곡에 널리 울려 퍼지며 끊임없이 불리워져 왔습니다. 이 노래는 변강대지의 천지개벽을 증근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분발 정진하도록 격려하는 정신적 역량으로 됐습니다. 장백산 기슭 해란 강반에서 탄생한 노래 붉은 해변강 비춘회는 6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틱톡, 콰이소, 소홍서, 영상 계정 등 주요 짧은 영상 플랫폼에서 이 노래의 기악 연주, 창의 무용 등 다양한 2차 창작물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나이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람마다 뜨거운 사랑으로 고전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올린 글을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깊이 감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세대 네티즌들은 노래를 들으며 지난날을 추억하고 젊은 네티즌들은 노래를 듣고 그 연원을 찾아 노래 뒤에 담긴 분투 이야기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변강 건설의 세월을 직접 겪지 못했지만 힘차고 격앙된 선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섬서성 서안주민 왕홍합니다. 이 노래는 우리 대중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러나오는 감정, 즉 공산당이 오늘날의 좋은 생활을 가져다 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백산주민 장혁입니다. 처음 인터넷에서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선율이 아주 힘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점차 이 노래 뒤에 담긴 이야기를 읽어야 하면서 더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틱톡 플랫폼에서만 2023년 한 해 동안 100여 개 계정이 붉은 해변강 비춘의 전승에 참가했고 제 생량은 3,200만 위를 웃돌았습니다. 틱톡의 붉은 해변강 비춘의 검색어 재생량은 1억 7천만 회에 달했습니다. 뉴미디어 행렬은 전통 매체의 전파 한계를 타파하고 더욱 빠른 속도와 더 넓은 범위에서 정서적 공감과 정신적 전승을 실현함으로써 시대를 뛰어넘은 붉은 선율이 신시대의 새로운 생명력을 발산하도록 했습니다. 1966년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온 이래 연변 가무단은 이를 보류 종목으로 정하고 세대의 세대를 이어 혁신적으로 공연해왔습니다. 문예일꾼들은 독창, 중창, 노래와 무용, 교향악, 개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전국의 도시와 농촌, 교정과 초소를 두루 찾아다녔으며 국가급 주류 무대에도 올랐고 국문을 나서 문화 교류도 펼쳤습니다. 예술단체는 또 짧은 영상 플랫폼에 의탁해 지속적으로 전파하면서 이 변강 찬가가 세세대대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변 가무단 부단장 조신합니다. 노래 붉은 해변강 비춘회는 이미 일반 노래의 범주를 뛰어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중대 공연에서 이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홍색 부호로서 시종 연변의 문화 명함을 대표해왔습니다. 이 노래가 시대를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 와닿은 것은 생활에 뿌리내리고 분투에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기 50년대 화룡시 숭성진 상천촌은 토지가 척박해 반농사밖에 지을 수 없었습니다. 1956년 10월 원봉거 공사가 정식 착공됐고 현지의 한족, 조선족 등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깨 겪고 분투하면서 수로를 뚫었습니다. 원봉거 건설 참가자 화룡시 숭성진 상천촌 촌민 동숙서입니다. 모두 정말 일치단결했습니다. 돌이 크면 쇠갈고리를 걸고 구령을 외치면서 함께 들어올렸습니다. 한 번 등해지면 힘을 냅시다 헤이요 하고 구령을 외쳤습니다. 근 2년간의 간고분투를 거쳐 1958년 5월 원봉거가 완공됐고 두만 강물을 60여 메터 높이의 산등성기까지 끌어올려 과거 척박했던 땅을 옥탑으로 만들었습니다. 초민들은 마침내 벼를 심고 쌀밥을 먹으려던 수건을 이루게 됐습니다. 화룡시 숭성진 상천촌 촌민이며 동숙서의 아내인 곽윤타입니다. 지금 모두의 생활이 이렇게

0: 가지고 쌀밥도 먹기도 했으니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당시 조선족 작사자 한윤호와 작곡가 김봉호는 건설 일선에 심입해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물길을 다스리고 산천을 개조하는 장엄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변경 대중들의 자력갱생, 단결분투 정신에 깊이 감동한 이들은 가장 진실한 노동생활에서 자양분을 섭취해 이 땅에 가장 소박하고 뜨거운 분투 정신을 선율로 다듬고 가사에 새겨넣어 붉은 해 변강 비춘이를 창작했습니다. 노래가 세상에 나오자 신속히 조국 각지에 널리 퍼져 시대를 울리는 힘찬 목소리로 됐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근평 정석이는 화룡시 광동촌을 찾아 고찰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천민들이 노래 붉은 해 변강 비춘에 맞춰 춤추는 모습을 본 습근평 정석이는 조선족 대중들이 춤을 아주 잘 추며 동작 하나하나가 확실히 남다르다고 칭찬했습니다. 습근평 정석이는 수십 년 전 자신이 천당지부 서기로 있을 때 천의 방송에서 매일 붉은 해 변강 비춘이를 들어줘 아주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천 민속무용대 대장 김중일입니다.
1: 정석께서 광동천에 오셔서 우리는 정석이 앞에서 이런 춤을 추었습니다. 정석께서는 말씀하시기로 정석 복장이 매우 곱고 흥타연자 된다는 60년대 노래 매우 듣기 좋습니다. 동도를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0: 당의 민족정책의 햇살 아래 지난 몇십여 년간 연변은 흥변부민행동, 향촌진흥 등 국가전략에 의탁해 경제발전, 민생개선, 민족단결, 대외개방 등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오늘날 연변의 변경기초시설은 전면 제고됐고 교육, 의료, 양로 등 공공봉사는 지속적으로 기층에 내려가고 있으며 주거환경은 더 살기 좋게 표현했습니다. 특색 산업은 왕성하게 발전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수입은 안정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 어렵게 수로를 건설했던 화룡시 승선지는 오늘날 드넓은 옥탑과 흥성한 문화관광산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려녕 관광객 광만상입니다.
2: 동타양.
0: 붉은 해 변강 비춘의 노래는 연변과 길림성, 나아가 우리 동북의 자랑입니다. 직접 와보니 길도 잘 닦이고 교통도 원활하며 산은 푸르고 물은 맑습니다. 개혁개방 이래 수십 년 동안 일어난 웅대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60년 전 이 열토에 뿌리내린 분투 정신은 시대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주민족 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의 발원지입니다. 1994년 처음으로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 평위된 이래 연속 다섯 차례 이 영예를 수상했고 두 차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주로 평위됐습니다. 올해 국가 1급 배우 변영화가 모교인 연변대학을 다시 찾아 졸업식 무대에서 붉은 해 변강 비춘이를 정답게 불렀습니다. 이 노래의 격정적인 감화력은 사람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한 뜨거운 분투 정신과 애국 정서를 불러일으킵니다. 붉은 해 변강 비춘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분투의 씨앗인 바 60년간 대대로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뿌리 내리고 싹트며 꽃을 피워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의 정신적 기치로 되어 변강 아들, 딸들이 승리의 방향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신시대에 들어서 온 오프라인에서 더 널리 울려 퍼지면서 세대를 이은 지속적인 전승 속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끊임없는 정신적 역량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3: 2026년 길림성 문화 및 관광산업 투자 용자 전목 교류 활동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성문화 및 관광청 부청장 류대위, 부주장 윤조희가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윤조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객거 건강 양생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뚜렷한 지역 우세가 있는 바 천혜의 생태 자원 완전하게 전승된 민속 문화와 건강 양생에 적합한 변경 풍조를 갖추고 해서 동북아에서 발전 참전에 큰 객거 건강 양생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년의 연변조에서는 객거 건강 양생 발전 기회를 다잡고 추진하여 삼림 건강 양생, 온천 요양, 민속 체험 다원화 경력 모시기 초보적인 규모를 갖춘 바 일핵 집결, 세 개 지대 연동, 다섯 개 구역 협동의 건강 양생 청사진이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목 교

0: 활동을 계기로 개그 건강 양생에 초점을 맞추고 대상 자본, 자원 접목을 심화하며 기업이 고품질 발전을 이루도록 조력하여 길림문화관광과 금융합작 공룡의 새로운 판도를 함께 구축하길 바랍니다. 류 대위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성당위와 성정부에서 개그 건강 양생을 새로운 산업 분야로 삼고 산업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개그 건강 양생 고품질 발전을 추동할 때 관한 시험점 사방안을 내왔는 바 자연자원과 인문생태를 통합하여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유치하고 소비를 이끌며 금융기구가 적극 참여하여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산업의 양성순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투자기업과 금융기구가 손을 잡고 개거의 새로운 기회를 공유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개척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활동은 개거 건강양생 길림의 투자를 주제로 정부 은행 기업 간 접목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우리성 개거 건강양생 산업의 발전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활동기간 참가 귀빈들은 존의 일부 관광 건강양생 대상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활동에서 비암산 온천, 고촌락 등 개그 건강 양생 기업들이 추천 소개를 하고 일부 투자 협력 기업들이 사례와 경험을 공유했으며 금융기구와 문화관광기업들이 합작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활동에서 길림성 개그 건강 양생 합작 연맹이 정식으로 설립되는데 우리 주에서는 9개 기업이 연맹에 가입했습니다.
1: 아래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의 법치적 토대 튼튼히 다져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학습 관찰을 론함이란 제목으로 된 중국 민족보 론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 채택된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이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습니다. 신시대의 헌법 관련 규정을 실시하고 민족 사무를 처리하며 민족 사업을 전개하는 기본 법률로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당조항의 결책포치를 관철 실시하고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역사적 방위에 립각해 헌법의 규정 원칙과 정신을 전면 관철했습니다. 이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 법치적 토대를 튼튼히 다졌으며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강민족 인민들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에서 포치한 중대한 정치 임무이자 립법 임무입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중화민족이 역사에서 미래로 전통에서 현대로 나아가고 다원에서 일치로 응집되는 발전의 대세의 순응에 민족 단결이라는 생명선을 단단히 틀어주고 중화민족의 정치적 시각과 여러 민족의 공동리익에 립각했으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함으로써 전국 범위의 민족 관계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민족의 공동 단결 진보와 공동 번영 발전은 중화민족의 생명이자 힘이며 희망입니다.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새 로정에서 우리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도리에 더 긴밀히 뭉쳐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며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착실히 관철 실시하면서 법치가 근본을 공고히 하고 예기를 안정시키며 장원한 발전에 유리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중화민족의 대단결로 중국식 현대화를 촉진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합시다.
0: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판파시오 전쟁 승리 기념일을 맞으며 우리 조 각지의 홍색 애국주의 교양 장소에 참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명기하고 승리의 경의를 표하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서 홍색 정신을 전승하고 있습니다. 1자 용정치 일본 연변 침략 죄증관에서는 애국주의 교양 활동이 장중하게 펼쳐졌습니다. 항미 원조 로병과 퇴역 로병 10명, 소년 10명이 역사 유적지에 모여 고난의 흔적을 돌아보고 파란만장한 세월을 되새기며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서 민족 항쟁의 서사시를 되새겼습니다. 1909년에 건설된 이 건축물은 한때 일본이 연변을 식민 통치하던 핵심 기관이었지만 지금은 침략 죄행을 폭로하고 민족의 기억을 일깨우는 중요한 교양기지로 됐습니다.

0: 9시 30분 전체 인원은 해설원을 따라 전시관을 참관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실물과 사진, 자료들은 당시 연변 인민들이 받은 잔혹한 압박과 그들이 진행한 불굴의 항쟁을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자본봉사자들은 또 정경재연을 통하여 당시 연변대지가 겪었던 잔혹한 압박과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구람없이 투쟁했던 장면들을 재현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로비영 정수함입니다. 아이들이 나라와 고향을 지키고 분발하며 강국 부흥의 중임을 뜸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참관이 끝난 뒤에 홍색 무대극과 애국 실황송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로병 대표는 우수 소년 선전 강연원들에게 기념 트로피를 수여해 소년들의 홍색 정신을 계승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주최 측은 공군 노병들에게 기념 복장을 청정을 하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들의 뜨거운 충성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로병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부른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네. 우리는 공산주의 후계자의 선율이 장래에 울려 퍼지면서 두 세대의 정신적 공감과 신념의 전승의 노래소리 속에서 빛났습니다. 붉은 넥타이 선전 강연원 연결제 북단소학교 학생 장송유입니다. 전시관을 참관하고 나니 전쟁의 초인이 자욱했던 세월과 선배들이 겪었던 고난을 절절히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의 평화로운 생활과 행복한 나라는 수많은 혁명 선열들이 뜨거운 피와 생명으로 바꾼 것을 알게 됐지요. 앞으로 저는 꼭 조국에 보답하고 강산을 수호하며 역사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에서는 연변체육운동학교 학생들이 동만항전 역사기념관을 찾아 진귀한 역사문물, 영상자료와 역사전시판을 관람하고 동장역, 양정우, 진안장 등 혁명선열들의 영롱한 사절을 기여했습니다. 학생들은 동북항일연군 장병들이 피흘리며 싸운 장엄한 세월을 되새기며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혁명 선배들의 순관신념과 간고분투의 투쟁 정신을 깊이 느꼈습니다. 도라에서는 도라시 제5중학교 고중 1학년 신입생 550명이 도부로 진안장 열사 룽문을 찾아 열사들을 위해 묵도하고 경의를 표했으며 꽃바구니를 진정했습니다. 학생들은 진안장 열사의 영웅사적을 들으며 추모 속에서 리상신념을 굳게 다지고 가곡 정회를 두텁게 했습니다.
1: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영화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방송 스페셜.
1: 방송 스페셜.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연변 조준족 자치도 창립 74주년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맘 한뜻으로 고향의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0: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사태문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염전 조선족 자치주의 생일입니다. 1952년 9월 3일 염전 조선족 자치구가 설립을 선포해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장백산 아래 이 고장에서는요, 최종 여러 민족이 서로 돕는 난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74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주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민족단결 진보 모범주로 소문이 높습니다. 진정 연변의 민족단결은 표호에 쓰여진 구호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새겨진 습관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 생방송실에는요, 연변 주당의 대학교 리무화 교수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오늘 리마 교수님과 함께 염변 조선족 자치주의 민족단결 실천과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 촉진법의 시대적 가치에 대해서 요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변조당의 대학교 리마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최초 염변 지역의 주요 인구 구성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1: 네, 우리 연변이 최초의 인구 주요 구성을 볼 때 주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은 관내에서 관동에 들어온 우리 한으로 전관동이라고 하죠.
0: 예.
1: 이 전관동을 통하여 온 관내 인구이고 다른 한 부분은 이민입니다. 이민. 그들은 이곳에 온 후 공동으로 단결 분투하고 공동으로 번영 발전하여 오늘날 연변 지역 조선족 단결이 이토록 좋은 국면이 있게 되었습니다.
0: 네.
1: 조선족들이 이곳으로 전입한 후 그들이 정착하는 기준이 바로 토지를 개간하고 벼를 재배할 수 있는 곳에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변 지역에는 지금까지 많은 80부터 90세까지 로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디에 논이 있으면 거기에 집터를 잡고 벼농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는 조선족이 생존의 길이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연변은 예로부터 벼의 고향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죠. 이 장백산 날의 전원의 꿈, 해란강변의 벽꽃 향기는 바로 연변의 벼의 고향 진실한 모습입니다. 벼의 고향이라는 칭호는 바로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이 공동으로 분투하여 변강을 개척한 결과이죠. 네, 그렇다면 이런 국면의 형성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이 된 것입니까?
1: 네, 이 부분의 역사를 볼 때 청조 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당시 청정부는 연변 지역을 포함한 장백산 산맥을 발상지로 여겼는데 이후 청정부는 장백산에 들어가 사물 캐고 사냥하는 이 활동이 룡맥을 차단한다고 우려해서 1667년경 200여 년간 장백산맥을 봉쇄했습니다.
0: 네.
1: 이것은 그 당시 만 한족 인민들이 자신이 문화를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정책은 당시 많은 폐단이 존재했습니다. 1881년에 청정부는 연변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이민실변 정책, 한으로 이민실변 정서라고 합니다. 이 정책을 실시하여 대량의 개간민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서 경작을 하게 하여 변방을 보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개간민들을 더욱 잘 관리하기 위하여 청정부는 1881년에 연변 지역에 초간국 조건주를 설립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일찍이 이민실변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조선족들은 몰래 동북 지역에서 경작을 했었는데 그들은 해가 뜨면 이쪽으로 농사하러 오고 해가 지면 강을 건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민실변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 지역에 점차적으로 인적기가 있게 되자 조선족 개간민들도 점차 이곳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정부는 관리 편리를 위하여 또 전문적으로 월간국 위액헌주 이러한 것을 설립하여 조선족 개간민을 관리하였습니다. 지난 200여 년에 달하는 이 봉쇄로 인해서 연변 지역은 황폐한 땅으로 되었고 또 대

0: 양이 원지 삼림 속에서 호랑이와 표범과 같은 맹수들이 횡행하였습니다. 조선조 개가민들은 이곳에 와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며 아주 열악한 자연 환경과 싸웠을 뿐만 아니라 또 동북이 추위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 당시 아무런 수리시설도 없이 그들은 부지런한 손으로 재배, 시험, 개발을 하면서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논을 풀었고 벼재배 기술이 성공을 거뒀으며 또 동북이 농업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1890년에 초간국과 월간국이 합병되어 남강의 무간국 후컨쥐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조선조 이민과 한조 이민들이 함께 벼농사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청정부는 한족 농민들을 고무하여 조선족 농민들로부터 벼재배 기술을 배우도록 장려했고 조선족 농민들은 또 한족 농민들한테서 한전, 한텐 이러한 재배 기술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 배우고 서로 도와주었으며 또 공동노동과 공동생활 속에서 동북변강을 개척하며 동거동락하고 단결화목한 연변사회를 형성하였습니다.
1: 네, 이 연변 여러 민족 이민들이 공동으로 변강을 개척하는 과정이 동고동락하는 과정이었다면은요, 연변 여러 민족들이 공동으로 항일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은 바로 생사를 함께하고 운명을 함께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1: 2015년부터 의무교육 단계 역사 교과서에서는요, 항일전쟁에 대한 서술을 8년 항전으로부터 14년 항전으로 개편을 했는데요. 이는 1931년 동북의 9.18 사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연변의 항일투쟁은 이보다 더 일찍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0: 네. 우리가 말하는 항일전쟁은 1931년 9.18 사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상 우리 연변이 항일투쟁은 19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 네.
0: 이렇게 본다 할 때 장장 38년간 일제와 싸우지요. 이 역사 과정을 려야하기 전에 먼저 일본이 연변을 침략하게 된 계기부터 보아야 합니다. 1894년 갑오중일전쟁이 시작되고 1905년에 러시아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두 전쟁에서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모두 패전했고 일본이 침략 야심은 이로 인해서 또 급속히 팽창되었습니다. 그 후 일본인들은 만몽정책을 제정했는데 이 만몽정책에는 대련에서 만주로 진입하려면 반드시 봉천을 거쳐야 한다. 이 로선은 중국인이 주의를 끌기 쉽고 막대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반면에 연길도로부터 진입하면 앞에서 말한 이 불리한 요소를 피할 수 있다. 이러한 각도로부터 출발하여 1907년 일본군은 연변에 있는 조선족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연변이 룡성에 비법적으로 조선 통감 간도 림시 파출소 한으로 조선 통전후 젠도 림시 파출소 이러한 기구를 설립하였습니다.
1: 네.
0: 특히 1909년에 이르러 중일 간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은 령사 재판권을 획득하였고 연변 지역은 일본 헌병 경찰이 통치하에 처해 있었습니다.
1: 네, 참으로 무치한 구실로 연변당의 마술을 뻗쳤네요.
0: 네.
1: 그렇다면 공동체 의식은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확립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네, 당시 연변 지역에 살던 조선족들은 연합으로 연길 변무공서에 상주서를 올려 간도는 중화의 땅이고 간도의 백성은 중화의 백성이라고 서술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중국 국적에 가입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족 인민이 절대 다수는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지위도 법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생명으로 중국이 토지가 일본인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연히 자신의 운명을 중국의 운명과 연계시켜 자각적으로 중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보유하여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립하였습니다. 항일전쟁이 끝난 후 연변 지역에서 민정부문에 등록된 항일 열사는 모두 3,301명이었는데 그중 조선족 열사가 3,204명으로서 열사

0: 이 개인의 대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박상활이 있었던 이 마을인 약수동은 그 당시 백여호 인가에 불과했던 이 마을이 집집마다의 아낌없는 희생은 이 마을이 전체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사비로 소문난 이 연변대지, 예, 연변대지에 사는 조선족 인민 대다수가 용감하게 희생을 선택했을 때 그가 대표한 것은 한민족이 공동체에 대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 당시 조선족 인민들은 무슨 힘이 그들도 하여금 중국이라는 땅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소속감, 정체성을 가지게 했는지 표면적으로 볼 때 이런 이 땅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그들의 인정이며 본질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주의에 대한 그들의 인정이고 또 이런 인정이 바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은 곧바로 어떤 의식에 대한 굳은 믿음과 견지가 아니겠습니까?
0: 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조선족 예, 려성 우리 열사 중 한 명인 허성숙은 예, 1915년 안도현 중평총에서 예, 태어났고 1936년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였습니다.
1: 네.
0: 그는 양성구가 령도하는 동북항일련군 제1로군에서 아주 유명한 여명사수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기관총반이 반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허성숙이 아버지인 허기형은 예, 당시 진일파이자 또 위자위단 단장이었습니다. 예, 이래서 허성숙은 아버지를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예, 성과가 없자 아버지와의 부녀 관계를 단절하고 연기에 있는 유일대에 참가하였습니다. 1934년 7월이 어느 날 허성숙이 소속된 유격대와 그의 아버지가 이끄는 예, 위자위단이 안도 중평촌 부근에서 예,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격대는 허성숙이 아버지를 쟁취하기 위하여 허성숙을 보내 소통을 하게 하였지만 아버지는 민족의 대의와 부녀의 정을 돌보지 않았고 예, 유격대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당시 허성숙은 옳고 그름 앞에서 예, 또 혈육이 정과 정의 사이에서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1: 네.
0: 그는 허기형과 나는 더 이상 부녀 관계가 아닌 적아 관계라고 하면서 그와 완전히 결별하고 혁명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사랑에는 작은 사랑이 있고 또 큰 사랑이 있습니다. 예, 가족에 대한 가족에는 작은 사랑이지만 예, 국가에 대한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예, 신앙의 높이가 한 사람이 선택을 결정하고 예, 또 결국 한 사람이 생명의 높이와 생명의 두께도 결정합니다. 예, 평화 시대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예, 이런 신앙은 오늘날 바로 마음속의 양심에 대한 고수, 정의에 대한 책임, 예, 인민에 대한 정서, 그리고 국가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신앙은 오늘의 역사적 방류에서 볼 때 예,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이 역사적 행정에서부터 볼 때 또 사실상 위대한 조국에 대한 인정, 중화민족에 대한 인정, 예, 중화의 아들, 딸에 대한 인정, 예,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인정 및 우리가 선택한 길인 예, 중국 특색이 사회주의에 대한 인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정이 있었기에 당시 연변 지역에 살았던 조선족 유민들은 중국이라는 이 땅에 대해 이렇게 강렬한 귀속감과 인정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 네.
0: 예, 모두들 의식이 행동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확고했기 때문에 예, 더욱 견고한 항일민족 통일전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28년에 중국 공산당은 연변 지역에 첫 당 조직을 건립하였는데 예, 1931년 9.18 사변이 폭발하고 이 긴급한 고비에 1933년 중공중앙은 예, 1.26 지시 편지를 발부하여 동북에 반일민족 통일전선을 건립하는 책략 방침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 1.26 지시서를 발송하기 전에 연변 지역은 이미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시 동만 특위석이었던 동장명 동지의 덕분입니다. 9.18 사면 후 중공중앙은 동장명을 연변 지역에 파견하여 중공 동만 특위석으로 임명하였습니다.
1: 네.
0: 그는 연매지역에 온 후 어떤 민족이든 어떤 신분이든 또 어떤 성별이든 항미를 원한다면 뭐

0: 모두 항일이 되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당시 연변 지역에는 2만여 명이 인구가 있었는데 그의 령도하에 만여 명이 항일에 참가했습니다.
1: 네.
0: 당시 조선족은 어떤 신분으로 혁명에 참가했겠습니까? 당시 이런 조선 국적자들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1930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만주성당위원회의 공청단 만주성당위원회는 재만 한국 공산주의자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편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무릇 중국 공산당이 당 강령에 찬성하고 당이 결의를 집행하며 중국 혁명이 실제 투쟁에 참가하고 정치 관념이 정확하고 사회 적극적이며 종파 관념이 전혀 없는 모든 적극적이고 용감한 혁명의 대중은 모두 중국 공산당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당 조직은 국제공산당 제1국 일당의 원칙에 따라 모든 당에 가입하려는 조선족 군중을 엄격하게 심사한 후에야 그들이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는 것을 비준했습니다. 그러므로 연변 지역이 항일민족통일전선은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에 연변이 여러 민족 이민들이 공동으로 형성한 통일전선으로서 심지어 동북 항일연구는 여러 민족이 단결하는 부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이 부대는 전례 없는 민족 위기와 공동의 운명하에 긴밀히 단결하여 강대한 응집력과 구심력을 보여줬으며 너 속에 내가 있고 나 속에 내가 있는 운명 공동체로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할 것은 전민족 항전부터 연맹 지역에 민족 통혼이 보편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동북 항일연군 제2군 단장인 왕덕태 이 왕덕태의 부인이 바로 조선족이고
1: 네.
0: 리조림 장군의 부인인 김방문도 조선족입니다. 바로 이런 량호한 민족 상호작용은 후에 연맹 지역에서 민족 단결이 좋은 국면을 개척하는 데 기초를 가놓았습니다.
1: 네, 연변의 여러 민족 인민들은 공동으로 변경을 넓히고 또 공동으로 국난을 해결하고 또 공동으로 새 중국의 성립을 맞이했습니다. 1949년 중화민공화국이 성립된 후에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하나라고 명확히 규정을 했죠.
0: 네, 맞습니다. 1952년 9월 3일 연변 조선족 자치구가 성립되었고 이때로부터 9월 3일은 연변이 여러 민족 이민들이 경축일로 되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1955년 12월 20일에 연변 조선족 자치구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변경되었고 그 후 조선족은 기타 여러 민족과 함께 중국이 사회주의 혁명 건설 개혁 부흥리 물결서에 뛰어들어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체육 등 여러 면에서 휘황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네. 그렇다면요, 연변주는 개혁개방의 개방식 발전의 물결 속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0: 네.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성립된 지 74년 이래 발전을 확고히 들어지는 것을 제1중점으로 함으로써 경제 실력이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2022년 바로 전주 70주년 된 해에 생산 총액 GDP는 838억 9천만 원으로서 우리 주 성립 초기의 369배 1인당 GDP는 성립 초기의 155배였습니다.
1: 네.
0: 이 성과는 여러 민족이 함께 발전을 근본으로 하고 연변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혁신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혁개방 후 연변 지역에 전례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연변 지역 인구의 유동입니다. 일부 연변 사람들은 경제가 발달한 연해 지역과 해외로 이주하였습니다.
1: 그렇다면요, 개방식 경제를 발전시키며 있어서 연변은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되었죠?
0: 네, 많은 조선족들의 운명은 해외 로무 수출을 통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정부는 조선족 로무 일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일찍 2001년에 연변 조정부는 우리나라 첫 대외 로무 관리에 관한 법규성 문건을 출범시켰으며 연변 조선족 자치주 대외 로무 협력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2년에 이 조례는 공무원에서 대외 로무 협력 관리 조례를 출범함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0: 많은 조선족 군중들이 외국에 나가 일을 하면서 수입을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야를 넓혔고 또 현대화 이식을 제거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고교로 나가 로마에 종사함으로써 신분의 변화를 실현하였고 고교에서 로마에 종사할 때 많은 자금을 모아 고교에서 접속한 신선한 업종을 연변에 인입하여 스스로 가게를 꾸려 당시 아르바이트 생으로부터 사장으로의 이런 전환을 실현하였다는 것입니다. 연변이 수천 수만의 로무사들은 자신이 근면한 부손으로 실생활을 바꾸었고 또 수천 수만의 상업사들은 자신이 근면지혜로 조여생활을 쟁취하였습니다. 네. 연변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개혁과 혁신을 실현한 것은 발전을 위한 것이고 또 발전을 실현한 것은 인민을 위한 것이며 발전 성과를 인민이 공유하였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연변 지역의 개혁과 혁신은요, 산업 문화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최근 연간 연변 지역은 특색 우세 산업을 전력으로 구축했는데요. 특히 식품, 관광, 의약 등 3대 주도 산업을 확대시켰고 또 강화했습니다. 이 융합적인 생활 각도로부터 볼 때 연변은 또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0: 네, 2023년 이후 우리 연변 지역 관광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관광객은 1,062만 7,4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23% 증가했고 또 관광 수입은 168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8.03%를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0대 아름다운 생활도시, 10대 매력도시, 2023년 비서 관광 우선지 등 영예로운 칭호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이 커피 문화에 이 커피 문화는 연변이 본토 문화가 아니라 가장 먼저 외국에서 일하는 연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생활 방식을 연변으로 인입한 것입니다.
1: 네.
0: 지금에 와서 연변이 특색 문화라고 하는 그 리오는 바로 조선족 음식 문화의 전승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우리 연변 지역에는 사과배, 송이버섯, 벼 등과 같은 특산물이 있죠. 연변이 커피숍에는 오늘 사과배 아메리카노, 송이 라떼 커피, 벼 라떼 커피 등과 같은 이런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들어보기에는 두 가지 고성된 식재료를 간단하게 결합한 것이지만 실제로부터 본달 때 조선족 음식 문화와 현대 음식 문화를 결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민족 문화를 전승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이를 통해 연변이 커피는 전통 문화의 시대화, 본토화, 세계화를 실현하였습니다. 이런 융합은 작게는 연변, 크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중화 문화의 다원일체의 포용성을 구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용성은 또한 각 민족이 교황, 교류, 교육의 역사적 취향을 결정하였습니다.
1: 2012년 습금평 총서기는 2개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이라는 중국 꿈의 위대한 구상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요, 첫 번째 100년의 목표를 실현할 과정 속에서 연변은 어떻게 실천을 했을까요?
0: 네. 연변은 변강이 소수민족 지역으로서 기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연변도 변강 지역이 특징이 있습니다.
1: 네.
0: 2015년 7월 15일 습금평 정석이께서 연변에 다녀오셨습니다. 당시 그가 다녀온 우리 광동선에서 정석이께서는 전면적인 조여사회는 누구나 빠질 수 없고 그 어느 소수민족도 빠질 수 없으며 모두 함께 전면적인 조여생활을 누려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빈곤 퇴치 난관 돌파선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변은 길림성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성과 심사에서 연속 5년간 좋은 등급으로 선정되었고 여러 차례 길림성 제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안도현 전주재 간부 당위는 전국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조직 혁신상을 수상하여 로소 변빈 지역이 빈곤에서 벗어나 부유해지는 특색의 길로 개척했습니다.
1: 네.
0: 물론 이것도 연변 여러 민족이 단계를 분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2018년 길림 절강 두성이 성당

0: 성정부의 강력한 주동하에 영파시와 연변은 심입하여 맞춤형 부축 협력을 전개했습니다. 빈곤 해탈 인재 그리고 빈곤 해탈 자금, 빈곤 해탈 산업, 빈곤 해탈 프로젝트가 분분히 연변에 진입하여 연변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본다 할 때 논을 집체 경영하는 광동촌과 영파시의 은주구 한으로의 인조 출항한데 2018년부터 함께 시작한 빈곤 해탈 프로젝트입니다.
1: 네.
0: 농민이 논밭을 모두 통합한 다음 작은 단거리로 나누어 각각 100평방미터씩 매년 100근이 쌀을 생산합니다. 영파시 음주구 시민들은 인터넷 신청 방식을 통해서 1년에 전원이 임대료로 이 땅을 임대하고 광동촌 촌민들은 이쪽에서 재배, 생산, 가공하고 쌀이 무르익은 후에 당시 능파 지역으로 운송하였습니다.
1: 네.
0: 최근 몇 년 동안 광동촌은 2만 4천 개의 공유 논전을 보급하여 2,400만 원이 판매액과 851만 원이 순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런 공유 논전을 통해 광동촌 농민들이 수확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진이 8개 촌 465호의 빈곤호들이 소득 증대를 이끌었고 2022년 농민 1인당 순수입은 2만 원 정도에 달했습니다.
1: 네.
0: 2022년 7월 16일 습금평 청소기가 광동촌을 시찰한 지 7회 되는 해에 마침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70주년을 맞아 광동촌 촌민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습금평 청소기에게 편지를 써서 촌민들이 행복한 생활과 광동촌에서 발생한 기꺼운 변화를 회보했습니다.
1: 네.
0: 2022년 8월 21일에 습금평 청소기는 이 편지를 받은 후 광동촌 촌민들에게 친절한 문안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이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광동촌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더욱 아름답게 건설하고 생활을 더욱 뜨겁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1: 네.
0: 연변 지역이 각 촌락에서 최근 몇 년간 벼 품종이 갱신으로부터 전반 산업 사슬이 새로운 발전 위원에 이르기까지 농촌 생활 체험으로부터 레저 유람 관광에 이르기까지 농민들은 떳떳한 직업으로 되었고 또 촌 집체 터지는 희망이 들판으로 되었으며 촌민들은 하루하루 더욱 좋은 날에 마음이 귀속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중국이 농촌 진흥이 생동한 구현이며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에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특색이 사회주의 구세의 가장 좋은 증명이기도 합니다. 연변 지역에는 붉은 해 변강을 비추다 당의 빛발이 변강 이민을 비추고 변강의 여러 민족 이민들이 당의 은혜를 느끼고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가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래요. 올해 3월 12일 제14기 전국이민대표대회 제4차회에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채택하고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법률이 출범된 후에 연변의 여러 민족 간부와 군중들 속에서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교수님, 우리에게 이 법률의 출범 어떻습니까? 어떤 특수한 시대적 의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0: 네. 이 법률의 출범은 우리나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이 발전사에서 리정표적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민족 단결은 우리나라 여러 민족 이민이 생명선이라고 말하지만 과거에는 민족 단결을 촉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정책 인도 선전 교육에 의거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족 단결을 국가 법률의 차원으로 상승시킨 것은 바로 70여 년간 우리나라 민족 사업이 쌓은 귀중한 경험, 특히 연변과 같은 민족 지역이 탐색해낸 성공적인 실천을 법률의 형식으로 거성시켜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한으로 우리 란여주로부터 인위의수 국부적인 실천으로부터 전 사회가 공동으로 지켜야 할 행위 준칙으로 되게 하였습니다.
1: 네.
0: 예, 이 법률의 가장 핵심적인 주소는 바로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예, 민족지역이 제반 사업의 주선으로 삼고 중화민족공동체는 여러 민족이 동고동락하고 영역을 함께하며 생사를 함께하고 운명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임을

0: 명확히 함으로써 공유정신이 삶의 터전을 구축하고 각민족의 교류와 융합을 촉진하며 또 각민족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추진하는 등 여러 차원에서 전국이 민족 단결과 진보사업의 법치 틀을 뚜렷하게 그었습니다. 연변과 같은 변강 민족 지역에 있어서 이 법률의 출범은 더욱 우리의 다음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74년간이 단결 실천에 가장 강력한 법치 보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1: 네, 이 법률이 출범된 후에 연변주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전면적인 강연 활동도 전개했는데요. 교수님도 많은 기층 강연에 참여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장 관심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이 법률은 연변의 민족 단결 사업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0: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한 농촌에 내려가서 강의를 할 때 많은 촌민들은 처음에는 이 법률이 간부를 관리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모두들 강의를 들은 후에야 이 법률이 모든 일반인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 네.
0: 어느 한 조선족 아주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그는 외지에 가서 관광할 때 어떤 사람이 조선족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정황에 봉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권리를 수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에 와서 법률을 알고 나서야 그 어떤 형식이 민족 차별은 모두 불법이고 자신이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적인 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 네.
0: 또 어느 한 마을이 한족 재배대호가 저한테 법률에 대해서 민족 지역이 특색 우세 산업 발전을 지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어서 현에서는 더욱 많은 해농 정책이 있어 그들을 도와 연변이 특색 농산물을 전국에 팔지 않을까라고 물었습니다.
1: 네.
0: 이런 법률 정신이 백성들 속에서 보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모두 법률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는 의식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법률이 연변에 가져온 변화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우호형 사회구역 건설을 추진하는데 더 많은 것은 기층의 탐색에 의거한 것입니다. 현재 법률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공공자원 배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함께 건설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기는 사회조건을 완비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전에 추진하기 어려웠던 많은 낡은 사회구역 계속 문화공간 공유 건설 프로젝트가 현재 법적 입금과 있어서 추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국가 통영 언어 문자를 보급하였는데 가끔 리해하지 못하는 목소리에 부딪혔는데 현재 법률은 그 어떤 조직과 개인도 국민이 국가 통영 언어 문자의 학습과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소수 민족 언어 문자의 학습과 사용을 존중하고 보상하여 이중 언어 교육의 추진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1: 그렇죠.
0: 네, 이전에 우리는 민족 요소와 관련된 일부 작은 모순을 처리했는데 많은 경우에는 조선과 대소 처리하는 이런 방식에 의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명확한 법률 조문이 있게 되어 어떤 행위가 합법적이고 또 어떤 행위가 민족 단결을 파괴하는가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1: 네.
0: 이리하여 모순 해소가 더욱 간단해지고 여러 민족 대중들의 마음도 더욱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죠. 연변은 또 이 법률 강연이 계기를 빌어 전국 관광 촉진 3교 계획 시범 도시를 건설하는 조류 추진 회의를 소집하고 법률에서 각 민족이 내왕과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관광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라는 이런 요구를 실제에 시달하였습니다.
1: 네.
0: 또한 연변이 홍색 자원, 생태 자원, 민족 문화 자원에 의하여 민족 단결을 촉진하는 특색 관광 선로를 대량으로 개발하여 연변에 온 관광객들이 유람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민족의 교류와 융합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1: 네, 오늘 자치주 성립 74주년을 경축을 하면서 연변주당의 다학교 리무화 교수님과 함께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민족 단결 실천과 민족 단결 촉진법의 시대적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전주

이민들 속에서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이 갈수록 심화되고 민족 단결 촉진법이 실시와 더불어 법치의 기반이 더 한층 다져지면서 민족 단결의 꽃은 우리 연변에서 더욱 활짝 피어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가라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오늘은 연변조선족 자치주 성립 74주년 기념일입니다. 지나온 세월 당의 영도 아래 연변 여러 민족이민은 서로 돕고 단결하여 분투해왔으며 경제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처럼 뜻깊은 날에는 고향의 숨결과 시간의 무게를 느껴보고 연변의 더욱 아름다운 내일을 그려보면서 여러 민족이 마음을 합쳐 단결하고 문화유산을 소중히 지켜가며 변경 고향의 새로운 풍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미란입니다.
1: 이산 저산 꽃이 비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얼벌 휘날려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배

장아. 무정 세월은 턱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0: 오세요.
1: 인생이 모두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오늘의 노래주머니 코너에서는 판소리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판소리는 조선족의 전통적인 설창예술의 일종으로서 극성에 있는 장편이야기를 음악선율에 담아 부르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판소리의 판은 여러가지 놀이가 벌어지는 연희, 장소, 즉 소리판이라는 뜻으로 전해지며 한마당 혹은 전판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소리라는 뜻은 노름판의 노랫가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판소리는 구경 누구의

0: 의해 어느 때 어떻게 선생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판소리 자료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은 춘향가입니다. 세종국이 창건된 후 1952년부터 연변 가무단을 비롯한 전문 예술단체 음악가들이 민간 음악과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예술 발굴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957년 연변예술학교가 세워지자 신옥화, 박정열, 김문자, 리금덕 등 민간 예인들은 민족성악교원으로 접임되어 후대들에게 판소리를 전수하였으며 연변 가모단에서도 무대에 올렸습니다. 1961년에 연변 조선족 자치조는 문예연구조를 설립하고 동북 삼성의 조선족 집거 지역에서 판소리를 발굴하고 수집했습니다. 1962년에 연변에서는 판소리의 조예가 깊은 박정열, 신옥화, 리금덕 등 민간 예인들을 중심으로 연변 창극연구소조를 세우고 전통적인 판소리를 계속 이어나가게 했습니다. 이 시기 전화자, 강신자 등 나젊은 판소리 세 일대가 양성되었고 지난 세기 80년대에는 림명옥, 배하숙과 같은 판소리꾼들이 활약했으며 1991년에 강신자의 지도 밑에 김월려, 김화 등 나젊은 판소리 후계자들이 양성되었습니다. 현재 연변대학예술학원에서는 판소리를 포함한 민족음악예술 인재 양성을 규모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 현재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판소리 선생님은 연변주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으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외 연변 가무단을 비롯한 예술단체에서 판소리 절목을 공연하고 있어 조선족 문화유산 전승에 좋은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판소리 두 대목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춘향가 중 사랑가 대목, 이어서 춘향모친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두 대목은 연변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의 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1: 토련님은 어찌 불기러게 상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도 오고 우리 옥부도 한번 놀아보자. 토련님이 춘향을 옥부 한번 놀아보는디.

0: 예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없는다 말씀이오. 얘야, 내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드냐.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 얹고 징검 걸어다니다 보면 그 속에 전지우락 장막이 다 들어있느니라.
1: 쉬고.
0: 그때여 춘향이가 도련님을 업고 한번 놀아보는디.

그때여 준양 모친은 아무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준양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라. 아이고 저것들 또 사랑싸움 하나 보다. 울음 밑이 장차 길어지니 춘향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접죽 올라 두 손뼉 땅땅 어어 별일 났네. 우리 집에 별일 났어. 한 초상도 얼어 운디 새 초상

너도 좋고 나도 좋지야. 마음에도 못도요 남과 별로 다르더니 오 큰일 잘 되었다. 도련님 앞에 달려들어 여보시오 도련님

물고 척척 수심이 허리허 가군 생각이 간절 초당전 화기사

사실 되면 춘향이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향리까지 마저 죽여 삽.

판소리의 기본 창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창인데요. 일명 단가라고도 합니다. 가수가 판소리를 시작하기 전에 호두가를 부른 다음 판소리를 시작하는데요. 이를 일명 서창이라고 하여 판소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목풀이로 부르는 소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명 단가라고도 부르는 형식인데요. 서창의 기능은 첫째는 부르기 힘든 판소리의 음악적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 음량이 크고 음역이 넓으며 급변하는 박자와 정서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하고 미묘한 장식음이나 목떨림을 제대로 넘기게끔 예비적으로 성대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판소리를 할 때 시작음의 높고 낮음을 알려주는 반주가 없기 때문에 가수가 첫음을 적절하게 잡고 음정을 제대로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는 소리판의 분위기를 조절하고 청중이 흥미를 가지고 소리판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작용을 합니다. 판소리에서 또 3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단가, 일명 서창이고요. 자, 여기서 본격적으로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란 판소리 가사에 음악가락을 얹어서 부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판소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명 창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안일이가 있습니다. 판소리에서 소리와 소리 사이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줄거리를 설명하는 부분을 가리키는데요. 가수가 이따금씩 소리를 멈추고 필요한 전경과 사실을 대화식으로 청중들에게 교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일이에는 말조 안일이, 소리조 안일이, 서술조 안일이, 연극조 안일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기입니다. 가수는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고 오른손에 부채를 들고 왼손에 손수건을 들 뿐 인물 분장을 하거나 분장에 따른 아무런 화장을 하지 않고요. 장소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가수는 창본의 내용과 소리의 정서에 따라서 호흡과 성대 음량을 과학적으로 조절해야 하는데요. 이를테면 명사나 한문어구와 같은 것은 짧게 내고 형상성이 있는 동사나 추임새 및 에 의와 같은 조사는 길게 빼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맺고 풀거나 짧고 길게 빼는 등 부동한 정황에 따라서 부채를 말고 펴고 허공에 치는 등 동작을 합니다. 또한 고수에게 장단을 요구할 때 부채를 말아 부채 끝으로 암시하기도 하는데요. 아니면 또 먼 곳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손수건으로는 눈물을 닦는 동작을 하며 팔을 벌리고 춤을 출 때는 손수건을 흔들기도 하는데 이런 동작과 행동을 판소리에서는 발림이라고 합니다. 판소리의 반주자, 즉 고수는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가수와 마주 앉아서 소리가락에 맞춰 장단을 치는 한편 구절마다 좋다, 좋지, 으이, 얼씨구, 흥, 이런 추임새와 감탄사를 넣어서 가수의 흥을 돋우거나 소리 사이에 틈을 메워주며 다음 구절을 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추임새라고 합니다. 추임새를 잘하는 고수는 가수와 혼연일체가 되어 가수의 흥을 돋워주어 소리를 잘하게끔 합니다. 판소리에서 일고수 이명창이란 말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고수를 첫자리에 놓는 것이 우연한 말이 아닌 듯

없기는 허다마는 또 하나와 단둘이 있는디 무슨 노래를 못 부르겠느냐. 곡자 노래를 들어라. 곡자 노래를 들어라.

정을 다 버리고 예춘향아 이리 오너라 밤이 깊어간다 이리 와 아이고 부끄러워 나는 못 가고서 가소라 이게 집 안될 말이로 나와서 가소라 잠자자 화랑 뛰어 달려들어 저거리 지마 속속삼 벗겨 병풍으로 넣고 덕둥땅 법중 여로다 저

0: 제대로 꺼졌구나. 병풍이 우드랑 둥탕 일한참 유란 흘제 발흐지 안들에도 알리로다.
1: 판소리에서의 반주는 주로 어떤 악기를 사용할까요? 반주에는 주로 판소리 북을 사용합니다. 전통 판소리에는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수궁가, 적벽가 등 다섯 마당은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는데요. 판소리 선율은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대체로 서술형, 서정형, 봉태형, 성태형, 형태형, 공간태형 등 부동한 선율 형태로 이루어졌는데요. 판소리조는 소리의 짜임새나 모양새에 따라서 지어지는 음악적인 특징으로 평조와 우조, 그리고 계명조가 많이 쓰입니다. 자, 역시 심청가 중 심청이 답비는 대목 감상해 보실까요?
0: 심청모는 청을 낳고 산후병이나 7일 안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건다. 빗덩이 같은 노린 자식과 안 못 보는 신봉사에게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없었겠다.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한 손에 어린 청이를 안고 이 집 저 집 추나 추동 사지장철 가리지 않고 동량젖을 얻어먹여가며 키울 적은 세월이 이루어야 신청 나이 7살 되던 해부터 동네 나가 밥을 빌어 부친 공양을 하였겠다. 그날부터 어린 심청 밥을 빌러 나가는 뒤 바가지 옆에 끼고 서리 아침 추운 날 추적추적 걸어 마을에 당도하여 부엌문전 당도하여 애근히 피는 말이

정이 들어온다. 문장을 들어 서명. 아버지,

0: 아버지, 서러워 마시고 진지 잡수시오. 부모를 공양하고 자식에게 효도받기는 인상다난이오니 아무 걱정 맙시오. 부친을 위로한 후에 날마다 얻은 밥을 합쳐놓으니 집집마다 밥이 달라 흰밥, 밥밥, 보리밥, 기장, 수수까지 갖가지로 있어 신봉사 집은 항상 정월보름 닥치듯 허였다.
1: 장단에는 속도, 강약, 길이, 억양, 박자, 절주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 율동의 내재적 흐름과 음악적 정서가 내비칩니다. 세 박을 한 개 단위 박자 형태로 삼는 것은 판소리 장단을 포함한 음악 장단을 구성하는 기본 특징입니다. 판소리 장단에는 오래전부터 소리북을 사용해왔거든요. 거수는 오른손에 북채를 쥐고 북이 오른편 모서리거나 가운데 채편을 치고 왼손은 엄지손가락을 왼편 변죽에 걸치고 손바닥으로 북의 왼편 공편을 칩니다. 장단은 반드시 채편과 공편 그리고 오른손 변죽의 유기적인 결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소리에 쓰이는 장단은 보통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잦은머리, 휘머리, 엄머리, 엇중머리 등을 사용합니다. 가장 늦은 장단은 진양이고요. 보통 속도의 장단은 중머리이며 빠른 속도의 장단은 잦은머리입니다. 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판소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판소리는 우리나라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이고요. 조선족이 오랜 세월을 거쳐 내려온 구비서사 예술입니다. 전승인들의 힘써...
2: 라디오 극장

노인은 검은 저고리와 바지를 깨끗하게 차려입었지만은 무릎에 기운 자리가 두 군데나 되었다. 사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서당도 꾸리고 했는데 점점 선비 신세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값이 영 없어졌지. 그래, 소금 장수로 나서기도 했다네. 인제는 나이가 나이니 손자한테 얹혀 조용히 살고 있지요. 손자는 뭘 합니까? 반 면마지기 붙이고 나아가서 장사도 좀 하고 그런다네. 그럼 먹고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자질구려한 세금이 어찌나 많은지 하루 세 끼를 잊기도 힘들지요. 노인은 모태똥을 보면서 말을 이었다. 선생은 아마 내 말을 안 믿겠지만은 말일세요. 지금이 민국 24년인데 양식세금은 벌써 민국 69년 것까지 받아갔거든요. 네? 민국 69년 것까지요? 모태똥은 깜짝 놀랐다. 그러면 40년 뒤에 낼 세금까지 받아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백성들이 마누라 팔고 새끼들 버리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집이 벌상 망하는 판이니까요. 그런데 자질구려한 세금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이 더 있다는 말씀입니까? 노인이 씁쓸하게 웃었다. 궁금하다니 보여주지요. 내가 적어놓은 게

0: 몇 가지 있을걸. 노인은 난방에서 종이로 만든 책을 들고 나오더니 최고에 쌓인 먼지를 툭툭 털고는 모태똥에게 건네주었다. 류문휘가 다스리는 곳만 해도 세금이 44가지나 되었다. 그 가운데 농업에 관련 세금만 11가지였고 공업과 상업, 운송업 관련 세금이 21가지, 특별세금 5가지에다가 또 다른 세금도 있었다. 그야말로 신기한 세금 도성들이었다. 모태똥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책상에 놓고 물었다. 어르신, 겨울음새는 대체 뭡니까? 참, 다양 사람들이야. 어찌 알겠나? 노인이 쓴 웃음을 지어 보이었다. 사천군부는 아편을 사고팔 뿐만 아니라 백성들한테 아편을 심게 해서 큰 돈을 벌었다. 류문휘의 형 류문재가 바로 사천남부 아편금지감찰처의 처장이었다. 그는 아편을 심는 농가를 정하고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 아편을 심지 않은 백성은 반드시 겨울음새를 내야 하였다.
1: 네, 그런 거였군요.
0: 모태똥 노인의 설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2: 기억이 안 나는 동에 받들인 세금도 적지 않다네.
0: 노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을 이었다. 료상은 중경에서 똥을 나르는 배에도 세금을 떠안겼다는데 백성들은 이를 두고 이제는 똥도 세금을 내야 하니 세금 안 내는 것은 방귀뿐이로구나 그러는 거지.
1: 정말 딱 들어맞는 비유로군요. 예?
0: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1: 제가 회리를 지나면서 술을 좀 받아왔는데요. 오늘 꼭 어르신하고 한잔 하고 싶습니다마는 어떠신지요?
0: 노인이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2: 네. 우리 사천 사람들은 호주머니가 비어서 그렇지 한잔하는 건 좋아한다네. 게다가 오늘은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어?
1: 그거 잘 됐군요. 허이명, 가져온 물통 좀 이리 주겠나?
0: 모태똥은 곧장 술 한 사발을 부어 노인에게 건넸다. 노인의 손자 며느리가 때맞추어 절인 달걀을 몇 알 썰고 잘 익은 살구를 큰 접시에 담아내왔다. 두 사람은 술잔을 나누며 이야기의 재미에 빠져들었다.
1: 어르신께서 태평군 이야기는 자세하게 알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연세면은 직접 태평군을 보셨을 법도 한데요.
0: 그러자 노인이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2: 석달개가 여기 왔을 때 내가 13살이었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직접 보았지. 나중에 그쪽 책도 좀 들춰보았다고. 태평군은 백성들한테 아주 잘했지. 청나라 병사들보다 규를도 훨씬 좋았고 말이야. 어?
1: 태평군이 안순장이 이르렀을 때 청나라 군대가 정말 강기석을 점령했습니까?
2: 말로는 차지했다고 하지만은 다 거짓말이야.
0: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이 석달개 군대는 말이야, 음력 3월 27일에 안순장이 도착을 했지. 옛날에는 안순장을 지타지라고 했어. 그때 사천 총독 락병장이 황제한테 올린 상조서에는 수비군 당우경과 채보종이 3월 25일에 강가 이르렀다고 했지만은 다 상금을 타내기 위한 수작이었다네.
1: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사서의 기록을 보면 석달개가 저타지에 와서 배하고 뗏목을 만든 뒤에 소들로 이미 만여 명의 병사들을 강 근로로 보냈지만은 날이 저물어 중간에 도로 후퇴했다고 하던데요.
0: 노인은 술잔을 들고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2: 소문에는 당구경이 동생한테 그런 말을 했다더군. 하지만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지
1: 날이 저물어서 이미 강을 건넌 만여명을 도로 건너오게 했다면 그 시간에 만여명을 건네보내지 않았겠느냐는 말이네. 하지만 이제 와서 뭐가 옳다고 딱 잘라 말하기란 어렵지. 모태똥은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노인에게 한 대 권하더니 자신도 한 대 붙여 물었다.
3: 사람들 말로는 석달계 군대는 강물입으로 강을 건널 수 없다더군요. 진짜 그렇습니까?
2: 맞네. 대도하뿐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송룡하와 오른쪽에 있는 자로하 물이 다 불어버렸어. 송룡하는 폭이 넓고 넓지 않은 평범한 강이지만은 설산이 녹으면 물이 금세 몇 곱절로 불어난다네. 앞에는 대도하, 왼쪽에는 송룡하, 오른쪽에는 자로하가 있고 남쪽에는 만산이 있으니 석달계가 이끄는 삼삼한 군대가 안순장 뒤쪽 영반산에 갇힐 수밖에 없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석달계가 물이 그처럼 무섭게 불어날 줄을 어떻게 알았겠나?
1: 모태똥은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담배를 들고 또 물었다.
3: 석달계 아들이 태어나는 바람에 잔치를 크게 여느라 시간을 끌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2: 그것도 맞는 얘기지. 이곳 사람들 말이 그래.
3: 석달계가 부하들한테 내 오늘 위험천만한 가운데서도 자식을 보았으니
2: 이 맑은 물과 푸른 산을 바라보며 여러 형제들과 한번 취하도록 마실 것이다 하고는 징을 울리고 북을 쳐가면서 2, 3일 건할 정도로 놀았다더군. 그러니 그 사이에 청나라 군대가 태평군을 칠 준비를 단단히 했지.
3: 그럼 나중에 강을 건너기는 한 겁니까?
2: 석달계는 심지가 굳은 사람인지라 지려고 할 리가 없지. 사흘 뒤에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네. 처음에는 4, 5천 명이 대나무 뗏목 수십 척을 타고 건넜어. 사기를 올리느라고 온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강기슭에서 구함을 질러대지. 청나라 군대는 졸지어 북쪽 강기슭에서 총이며 포를 쏘아대지. 그런데 화약을 실은 배에 포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태평군이 수태 죽어나갔다네. 열흘이 지나서 다시 강을 건너려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됐지. 청나라 군대가 건너편에서 포를 쏘아대는 데다가 바람이 거세고 물결이 높아 전부 가라앉고 말았지. 닷새쯤 지나서 또 강을 건넜지. 이번에는 큰 배를 20척쯤 띄워서 배마다 7, 80명이 앉았어. 하지만 물살이 세서 5척이 또 밀려 내려가고 다른 배들도 모두 가라앉았네. 그 뒤로 다시는 대도하를 못 건넜지.
1: 모태똥이 한숨을 쉬고는 다시 물었다.
3: 그런데 왜 대도하 오른쪽 기색을 따라 서강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대수보이 이른 밤 다시 돌아서 서강으로도 갈 수가 있었을 텐데요.
2: 안 돼, 안 되지.
1: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2: 조금 전에 얘기하지 않았나? 송룡하를 건널 수가 없었단 말일세. 게다가 강 건너쪽은 서본족 토백이 세력 왕궁원이 지키고 있고 오른쪽 자로와 기슭에는 이족 도사 영승은이 버티고 있어서 낙병장에 다 매수해버렸거든.
1: 노인은 모태똥에게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노인의 말에 의하면 석달계는 송룡하를 몇 차례 공격했다고 한다. 석달계는 오른쪽 강기슭을 따라 곧게 올라가 노종교를 거쳐 곧장 천전 공내 송도로 가려는 생각이었다. 태평군은 두 번이나 기습하여 몰래 강을 건너려 하였지만은 왕응원이 송룡하에 있는 쇠밧줄 다리를 몽땅 거두어들이는 바람에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0: 궁주에 몰린 석달개는

0: 화살의 편지를 매달아 왕문원한테 쏘았다. 좋은 말 두 필과 백금천냥을 줄 테니 군사를 물리고 길을 내달라고 했지만 왕웅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양식을 팔라고 사정을 했지만 또다시 거절당하고 말았다. 이때 동남쪽에서 청나라 군대가 영승은과 함께 야밤에 만산병령을 습격하여 태평군 수백 명을 죽이고 만산을 점령하게 됐다. 만산이라는 요새를 잃게 되자 석달계 군대는 영반산과 즈타지에서 버텨야 하였다. 하지만 사방이 이리밖에 안 되는 곳이라 양식을 날라올 길마저 끊기고 말았다. 적군은 또 총공격을 시작했다. 서쪽에 있던 청군과 왕웅원은 그 틈에 송룡하를 건너게 되었고 만산 위에 있던 청군과 영승은도 산을 내려왔다. 두 군대는 곧장 즈타지로 진격했다. 태평군의 병령은 모두 불타고 말았다. 이족 병사들은 산호에서 나무와 돌을 굴려 공격을 가했다. 태평군은 베개나지 못하고 하나 둘 물에 빠지었다. 시체가 강을 뒤덮고 떠내려가는 자가 만 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었다. 태평군은 3월 27일에 즈타지에 이르러 4월 23일까지 21회를 머무는 동안에 3-4만이나 되는 군대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병사는 7-8천명밖에 남지를 않았다. 석달계는 그곳을 더 지켜낼 수가 없을 것 같자 동쪽으로 포위를 뚫고 나갔다. 태평군은 좁다란 벼랑길을 따라 달아났다. 우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고 아래는 물살이 거셌다. 청군 황군영이 뒤를 바싹 달았다. 왕응원이 이끄는 서본족 군대는 산 꼭대기에서 나무와 돌을 아래로 굴리였다. 또 대도와 북쪽 기슭에서는 주천 총독이 이끄는 청군이 벼랑으로 사격을 퍼부었다. 엄청난 포위 공격에 밀려 수많은 군사들이 강으로 떨어지었다. 이렇게 20리를 걸어 어느 작은 강에 이르고 보니 태평군은 군사를 반나마 잃은 뒤였다. 밤새 그곳에 머물며 숨을 돌리려고 하였지만 왕응원이 또 태평군을 둘러쌌다. 날이 밝기도 전에 석달계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포위를 뚫었다. 아픈 위험한 곳으로 이름난 루화선이었다. 그곳은 로아선강이 대도하로 흘러 들어가는 강어구여서 물살이 즈타지보다 더 세찼다. 수면은 어디나 온통 수레바퀴처럼 큰 소용돌이었다. 물살이 빙빙 돌며 살처럼 흐르는데 간담이 다 서늘할 지경이었다. 이대로 강을 건너기는 정말 힘들었다. 석달계는 대우를 추슬려 한숨 돌리는 수밖에 없었다. 날이 저무는 데다가 사람도 말도 모두 형편없이 지쳐 있었다. 석달계와 군사들은 이틀을 굶은 뒤라 배도 많이 고팠다. 부하들은 서로 그러앉고 울었다. 석달계가 가슴을 치었다.
1: 수많은 싸움을 이기며 여기까지 온 내가 오늘 궁지 몰려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늘이 나를 버린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을 이 어려움에서 구할 방법은 어딘가 있을 테지.
0: 부하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리면서 고개를 들고 왔다. 석달계는 전세가 기울어지자 세 아내에게 자결을 명했다. 세 아내는 서로 옷자락을 붙들고 슬피 울었다. 석달계는 칼을 뽑아들고는 졸개도로 여인들을 안고 함께 대도에 뛰어들도록 하였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애들이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그곳을 보게 될 거야. 못해또운 굳은 얼굴로 한참 말없이 앉아있다가 다시 물었다. 나중에 석달개가 정나라 군대와 담판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일, 그건 말이 담판이지 실은 기만일세. 노인이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태평군은 사방으로 포위된다다가 끊임없이 내리는 비에 생명을 구할 수도 없었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진 것이지. 삭달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지만은 몇 해 동안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을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지. 정군이 태평군을 한 걸음 한 걸음 핍박하는 것은 적장의 머리를 원하기 때문이었으니 삭달개는 부하들의 목숨이라도 건져볼까 하고 낙병장한테 편지를 썼다오.

장편 소설 대장정 6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아니겠습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료의 보신환 한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0: 하시면 3곽을 더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10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옥석 양생백에 한 쌍을 더드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방송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리 수명도 많이 연장됐습니다. 또 특히 옛날처럼 못 먹고 못 살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의식주가 아주 풍부해진 이 세월에 우리 누구나 100세까지 무병장수하고 싶다 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나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람을 우리 실현하자면 일단 무병장수해야 됩니다. 또 장수도 그렇습니다. 옥이 쓰거나 독 맞거나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오래 살아서는 뭐 하겠는가 이런 분들 많죠. 제가 어느 때 한 500명 놓고 우리 건강 강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살아가면서 제발 나는 200만이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죽어도 중풍만 걸리지 말고 꼭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제발 치매만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일단 이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아빠든 엄마든 자식들 앞에서 아주 모범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모범 행동하려 하고 이쁜 말을 하려 하고 내 이범들을 지키려 하고 또 자식들을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모들이 이런 노력이죠. 그런데 일단 치매가 걸리고 나면은 그런 게 다 없어집니다. 자식들 앞에서 실수도 하고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짓도 하고 말도 하고 많은 이런 나쁜 행동을 하게 되죠. 이것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식들 앞에서 노력해서 세웠던 위신이 싹 깎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제발 치매만 걸리지 말고 꼭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도 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 이런 치매란 우리가 인구가 노령화에 들어서면서 아주 흔한병으로 되어 있고 계속 발병률이 올라가는 질병입니다. 많은 질병들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 치료에서도 많은 항암 치료제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전에는 불치병이 됐던 것이 우리 지금 또 그 재성장하신 빈혈암이 많은 이런 질병들이 치료가 되고 있는 걸 발견하지만 이 치매만은 점점 우리 좀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인구가 고령화에 들어서면서 원인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늙으면 우리 이렇게 치매가 걸리기 쉬운가? 다른 세포들처럼 우리 뇌세포도 늙어가면서 그 손실, 손상, 죽어가는 세포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늙어간다 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미리 우리가 뇌세포가 건강하게끔 조치를 되고 노력하고 조기 치료를 하고 한 달 때는 우리 치매를 예방하고 또 이미 치매가 걸려 있는 조기에 있는 사람들은 치료가 되는 약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한 가지 좀 주문하겠어요.
1: 네.
2: 저기 그 설명서를 보니까 뭐하고 뭐로 먹지 말고 저기 딴 약을 먹지 말랬던데 그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약을 먹지 말아야 되니까?
1: 딴 약을 먹지 말라는 약 말은 안 했었는데 이 약을 쓸 때면 너무 이렇게 이 약 자체가 25가지나 되는 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약을 쓸 필요 없고 뭐 같은

0: 이거는 먹어도 반응이 있거나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왜 해서 물을 먹지 말라 하는가 하면은 이 약은 부시하는 약입니다. 기와 해를 보충하는데 무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먹은다면 자꾸 틀이 막는다. 이 틀이물로 해서 우리가 보충한 기가 배출됩니다. 소모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생무는 피하십시오.
1: 아 그래 저기 그거 먹으면 다른 약을 시면 띄워 먹어 이렇습니까?
0: 꼭 먹어야 되는 혈압약, 무슨, 예, 이런, 그, 성민 지정하고 관계되는 약은 잡수십시오.
1: 아, 우리 저기, 뭐니까, 전번에 백수화에 남 쌌는데, 그거 원래 먹었대서.
0: 아, 백수화는 이렇습니다.
1: 백수화 이렇습니까?
0: 예, 중복되는 약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1: 네, 예, 알겠습니다.
0: 예, 치료 잘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제가 강의했던 약은 그 약이 성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좀 말해드리기 좀 쉽습니다. 오늘은 주로 우리 뇌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뇌세포는 딱 기형병만 책임지고 치매만 관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중추신경이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사령부란 말입니다. 명령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도 다 뇌세포에서 진행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담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제 동생이 지금 가만있어 뇌경색으로서 두통이 두 번 왔는데 지금 이 건네 보시와는 속에서 철저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머리가 네. 맑아지고 혈압이 지금 많이 안정됐단 말입니다. 이전에 혈압이 막 200까지, 예, 200까지 남아 올라, 215, 220까지 올라가서 막 그저 어지러워서 막 다 빠질 뻔하고 이렇게 위험했습니다. 근데 지금 네. 이 건네 보시와는 쓰면서 혈압이 지금 145.
0: 예.
3: 그래서요, 아주 영, 뭡니까, 어지러워 아예 한다, 지금. 그리고 실제로.
0: 이 점은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두중이라든가 우술이라든가 동맥이 땅땅해지는 걸 치료하는, 그 다음에 그 허혈이 생기고 풍혈이 생겨서 피가, 절덩어리가 생기는 잔취라든가 이런 치료제가 들어가서 이 중풍환자들 아주 좋습니다.
3: 네. 그래서요, 지금 뭡니까, 저기. 병원도 가지 않고 지금 이 약으로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0: 네,
3: 그럼 심장도 예. 지금 박동이 70, 80 그 상황을 쓰고 그리고 네. 손이나 부들부들 뜨는 게 그것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께 감사할 드림이 활동에 참여하려고 지금 전화 드립니다.
0: 이번 의대 활동은 열곽사도 열곽들입니다. 우리 15곽사야 15곽들인데 이번 의대 활동 역시 좋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아, 우리 뇌 조직에서 진행되는 많은 이런 생리기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무슨 스트레스 받거나 큰 근심거리가 생기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밥맛부터 이루어지고 소화부터 안 되지 않습니까?
2: 네, 그렇죠.
0: 예. 이것이 바로, 우리 뇌에서부터 그걸 인지합니다. 스트레스 받았다, 혹은 근심거리가 생겼다 하면은 뇌가 작동하지 않고 생리 기능을 아예 하면서 소화액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4: 예, 저도 지금 건네 보상하는 지금 쓰고 있는데 나는 예, 항상 머리가 심하면서 혈압 자꾸 높고 이래서 바로 치고 그리고 자꾸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예. 그리고 또 귀에서 소리 나면 예, 자꾸 여러가지 몸이 많다고 그래서 예. 건네 보상하는 썼는데 야, 이 약이 정말 스스로 좋단 말입니다. 예. 한 가지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나사진 약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이거를 쓰기는 근데 보시면 이게 어제는 한 달 많이 넘는데
0: 예
4: 귀에서 손 나는 것도 잡손 나는 게 그것도 어렵고 예. 그다음에 기억력도 이게 지금 돌아선 게 아닌가 예. 그러면서 예. 허리 다리 쏴나고 예. 다리 그러던 게 이것도 지금 예. 좋고 때려면 심장도

0: 늦더니 나가리게. 어쨌든 이 여름에는 저 지금 도와준 게 아니면 그러니까 나는 이 논에 들어가서 이 야가에 여러 가지 이렇게 돈을 야가 약 저희가 돌렸다 됐습니까? 이렇게 많이
1: 저가 따왔습니다. 맞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내가 예. 이거 다 알고서 이렇게 돈 스스로 좋으니까네 무슨 장기를 얻었으다고 이거 할 때 또 이렇게 좋지 이런데 빼앗으면 계속 장사하다 그랬다.
1: 예. 여번 우대 활동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싸지 않아도 예. 열곽 싸도 열곽 들인다 말입니다. 예. 이러면 가격이 절반 내려가고 예. 예. 또 써볼 만한 약입니다.
0: 예. 예. 난 정말 합당한 거 내겠네.
1: 예. 계속 치료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말과 같이 머리는 우리 인체를 지배하는 총사령부입니다. 사령부라는 게 어떻습니까? 명령을 내려서 직접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이런 총사령관이란 말입니다. 우리 뭐 대뇌세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네, 울주에서 중풍이 와서 이거 내밖에 안 왔어요. 예, 예, 중풍이 왔는데, 저는 다른 게 그저, 이 중집을 올라, 다 피는 것도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왼쪽 갔다 하면 올라옵니다. 그렇게 올라옵니다. 잘 걸지 못해서 하면서,
1: 예.
3: 그리고 이, 그러니까 심장이 올라, 올 때도 예, 올라와서 이렇게 잡았던 게 올라, 올라오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저, 벌써 왔으면, 예, 이전에, 쭉 올라오고, 진짜도 때까지 올라갑니다.
1: 예.
3: 예, 그게 다 예, 전선 비대에서도 또 예, 소변 용도 아주 보고 예, 소변 어떤 데는 잘 안 나갔어. 병원에 가서 여동안을 꽂고 소변 맞는데 지금 코를 시원하게 잘 나가고 소변 자주 아예 봅니다.
1: 예.
3: 그리고 또 예, 이 기호묘 경련도 치매증 센도 예, 울집 들은 단계 자꾸 왔다 갔다 지우더라고. 그리고 예, 예, 쉬다 일어나기련도 그냥 얘네 밥을 먹었던가 밥을 먹었던가 계속이 된다.
1: 그게 바로 치매 초기 증상. 예.
3: 역시 말입니다. 그러네, 선생님 약속 효과가 이쁘게 썼습니다. 근데 지금 한 번도 밥 먹었던가 이런 말 되고 집도 어디 들어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예, 동맥강에 할줄 없던 것도 예, 동맥강에 할줄도 다 잡아줬고, 예. 그 다음 이 선생님이니까 예. 하품 잡고 합니다. 그런 게 하품 가능합니다.
1: 예, 그렇죠. 머리에 산소 부족이 있으니까 그런 치매 조기 증상도 나타나고 산소 부족이 원인이가 바로 우리 혈액 속에 혈홍단발 그 산소를 운반하는 혈홍단백이 적은 겁니다. 적혈구에 있습니다. 적혈구란 게 혈세포인데 이런 혈세포는 다 골수에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골수를 콩팥이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 확실히 그 방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약을 쓴다. 용 썼습니다. 여기에 잠도 잘 못 자는 게 잠도 용 잘 잡니다.
1: 네.
3: 그래, 선생님이 어렸어도 이렇지 않습니까?
1: 어렸을수록 좋죠. 사람은 필경 늙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빨리 늙는 걸 성노화로 늦게 늙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3: 예, 지금 예, 쓰면 쓸수록 한 가지 한 가지 등이 점점 더 좋아서 쓰기용 재밌습니다. 그래, 선생님 오늘도 많이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건뇌보시화는 건중황제가 1771년도에서부터 쭉 쓰던 약입니다. 71년도부터 쓰면서 이분이 좀 오래 살았습니다. 그 황제들 중간에서 89세거든 그때 나이에 89세거든이 이렇게 쭉 우리 계속 썼다는 이런 재료에 근거하면은 이 약은 장기적으로 쓰면 쓸수록 우리 기와 혈을 보충하고 골수를 만들어내게끔 콩팥이 기능을 높여줍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저 우리 아버지 건뇌보시 하는 같았습니다.
1: 네.
4: 왜, 예, 저번에 그 머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오지랖증도 있고 그 다음에 자꾸 소변이 저래한다 말인다. 밤에도 자꾸 가고 예. 낮에도 여러 번 가고 예. 그래서 또 평상시 또 어제 관절도 좀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아파서
1: 소변이 났다 할 때는 콩팥이 허한 증상이 있는데 콩팥이 허하면 골가병뿐만 아니라 비뇨기계통 질병

0: 다음에 여러 가지 골수가 조금 증상 다 나타나.
1: 예예 그래갖고서는 예 저번에 이 약을 잡은 게 영예 효과 좋다지 않을까. 가벤다는 잡수도 예 벌써 예 적어진 게 알리고 예 관절에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다지 않을까. 그래 내 하고 열통 싸우래서 내 지금 전화한다.
0: 잘 됐습니다. 요즘에 열통 싸도 열통들입니다. 예
1: 그렇게 전화할 수 있답니다. 예예 그 열통 어떻게 배달해 주세요. 예.
0: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약국에서 전화 갑니다. 예,
1: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 중에서 물어보죠. 예, 들어보니까 확실히 나한테 필요한 약이고 좋은 약이 필요 맞는데, 우리 수여상품입니다. 약이라 할 땐 오래 쓸 수 없죠. 예, 10몫에서 3몫은 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을 오래 쓸 수 있습니까? 하고 이런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기재된 데 의해도 근중황제가 이걸 쭉 돌아가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쓰면서 그때 나이로 비하면 아주 장수했기 때문에 이 약은 또 약이 조합에서도 볼 수 있는 바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고 비위를 건전하게 하고 기와 혈을 보충하고 경락을 소통시키기 때문에 우리 이런 약은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 내가 100살을 살든 100세 이상을 살든 이렇게 많은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약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개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연기입간구복액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예.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입간구복액은 옛날에 우리 먹던 왕봉장처럼 이렇게 물약으로 돼 있고 빨대로 빨아서 먹을 수 있는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 통에는 30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30대에 하루에 두 번씩 잡수는다 할 때 우리 보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흡수가 독특하고 흡수 방면에서 다른 구복액과 똑같은 건 아닙니다. 700돌톤이라는 제일 작은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됩니다. 독특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약이라 할 때는 비준번호가 있습니다. 약이 비준번호도 독특합니다. 우리 고여 준지하면은 국약 비준번호 뒤에 꼭 영어 자모 하나씩 붙는데 그 영어 자모가 순중약이라 할 때는 보통 Z가 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입간구복액은 순중약으로 만들었지만 B가 붙었습니다. B라는 거는 우리 몸을 B면서 20유로 되어 있고 OTC 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는 OTC 약이면서 부작용이 제일 작은 약을 국약 비준번호 B로 줍니다. 예. 그리고 20유로 되어 있다. 19하고 20유는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만이 20이나 19를 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약은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된 OTC 약입니다 하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점이 많습니다. 총적으로 보름 정도 쓸 수 있는데 우리 이번 의대활동 12각 싸면 12각을 더 드리기 때문에 약값이 절반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연기관

0: 후보 계기가 독특한 점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그 중에서도 제일 독특한 점이가 우리 용지, 오색 용지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만든 진액이다 이 말입니다. 용지 하면은 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 용지가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근데 특별히 용기입감 구복에 그는 천연 오색 용지가 들어갔다 이 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얼른 봐.
1: 네, 맞습니다.
0: 맞습니다. 얘기를 하시오.
2: 나도 이 용기입감 구복에 그 먹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병님만 해서 약 많이 써도 안 되더니 이 링기 광고복에 먹으니까 효과 많습니다. 항상 밥맛이 없어 밥만 먹고 매점도 되는데 이 링기 광고복에 먹으니까 밥맛이 있고 밥 잘 먹고 맥이 난다. 네. 그리고 소변이 영 잦았다는데 그 소변 잦어도 많이 주물어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혈지가 혈압 조절이 잘 돼서 이번 활동에 참가하자고 기랍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이래서 우리 영지 하면은 첫째 꼽아야 될 게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독특한 작용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암세포 같은 것도 모든 사람들이 몸에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이 암세포가 또 우세를 차지하면서 많은 이런 암으로 인한 질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3: 예. 예, 우리 남편도 이 용기 입감구복에 오랫동안 썼습니다. 이 약을 써보니까 참 좋은 약입니다.
0: 네.
3: 예, OTCI, 그런 B20으로 나온 약이지, 구복액이지, 약간의. 흡수도 빠르고 효과가 용현도 하게 좋다 말입니다. 옛날에 많은 약을 써댔습니다. 그래도 써보면 이렇게 이거 좋지 않다고 이번에는 정말 약을 맨발 선택했다고 우리 남편이 그럽니다. 이거 쓰기 전에는 지방간도 있고 이렇게 나이서 그런지 항상 맥이 없어 하고 그리고 네. 그다음에 손발이 시리함에 그리고 이 뭔가 눈도 깔깔해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식사를 못해서 계속 부린 꼴꼴하면 이러면 한번 못해 떼는데 이 약 쓰고 지금 이 맥도 나하고 이 손발이 시린 것도 이렇게 없어지고 전열선 비대침해가지고 계속 위생실에 가서 소변 잘 통하지 않아서 짜증내고 밤을 못 쉬고 그것도 이래든 게 지금은 소변 수량도 많고 다수가 한두 번 나가니까 나 얼마 편안하고 잠도 잘 쉬는지 모르겠어.
0: 맞습니다.
3: 이 식사도 잘하고 그리고 이 지방간이 당연 가슴이 검사할 때까지 약간 있다 하던 게 이 봄에 검사한 게 예, 요 그러면 그 보름 전인가 그래서 서치에서 오래서 검사했는데 예, 없어졌습니다.
0: 네. 네, 이거는
3: 약 맨발 선택하고 이게 구복액이 돼 그런지 정말 다쁜데 이렇게 다 흡수되는 것 같다 한단 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눈도 옛날에는 진짜 깔깔해서 엔티를 붙여다야 되고 떨고요도 안 되고 하던 게 이 약선에 그 지방간이 좋아지니 그런지 다쁜데 눈도 좀 깔깔한 게 눈은 못 뜨던 게 어쩌면 아예 눈은 변화에 뜰 수 있고 약간 용도 한다.
0: 네, 그런 효과 보는 분들 많습니다.
3: 예, 그래서 자기 동생도 이렇게 간도 나쁘고 당황도 취소하고 이래서 원래 또 가족사가 이 간이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써보라고 야 써보니까 이만큼 동의하기 없는 것 같다 써봐라 했던 게 그게 우리 그 시에게도 너무 좋아가지고 활동이 그러면 우리 어머니 그 뭐니까 돈다 다 그것까지 같이 쓰니까 더 좋더란 말입니다. 그랬던 게 활동이 이번에 돈다 하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대달 받겠다 한단 말입니다. 유튜브하고 대달 하겠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3: 예예 예, 알려드릴게요.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예, 이제 방송 들으니까 그러면 오늘 배달해 주세요. 예.
0: 네, 예, 지금 전화하십시오.
3: 예, 네,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면역력 문제상에서 간단하게 뭐 감기 걸린다, 뭐 다른 이런 전염병이 걸린다, 이것만 면역력과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생명을 제일 그 해치는 질병이가 암입니다. 암이 1위입니다. 예. 이런 질병 역시 우리 평상시에 면역력 제거만 잘 시키고, 면역력만

0: 높아진다 할 때는 이런 암과도 암이 발생과도 직접적으로 관계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과학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우주에 사람도 싱싱 쏘아서 올라가고 이 모든 이런 과학이 발달함과 동시에 우리 의학도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라는 거는 아직 그중 우리 근치 않은 약이 없고 지금 현대인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제일 큰 질병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암이라는 게 걸리는 게 아닙니다. 발견은 갑작스레 했지만 그 암이 걸리기까지는 5년, 10년 혹은 그 더 이상이 이런 결과물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 누구나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꼭 이 천연 오색 용지가 들어간 용기 입간 구복액으로 우리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런 종물들이 있던 사람들도 풀려나갑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입간구복액은 옛날에 우리 먹던 왕봉장처럼 이렇게 물약으로 돼 있고 빨대로 빨아서 먹을 수 있는 액체로 돼 있습니다. 한 통에는 30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30대에 하루에 두 번씩 잡수는다 할 때 우리 보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흡수가 독특하고 흡수 방면에서 다른 구복액과 똑같은 건 아닙니다. 제일 작은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산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찬입니다. 올해 9월 3일은 중국인민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제전쟁 승리 81주년이 된 날입니다. 이 특별한 날을 맞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고성불길 중원을 비추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항일전쟁 시기 도나시 사현진에서 대시감리 가상이자 대각원을 이끈 항일영웅 대만령과 대시감을 7명의 자매들이 숭고한 애국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면 아들이, 형이 쓰러지면 동생이 총을 이어받았으며 남자들이 전부 전사자 가문의 인연들이 그 뒤를 이어 싸움에 나섰습니다. 이 노래는 국가와 민족의 조망이 걸린 위기 속에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대시 가문 형님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연변조선조사지수 성립 74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인데요. 이 자리를 빌어 연변조선조사지수 78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구사명절 옹야를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노랑물, 분홍물을 준비했습니다. 전종 민족복장의 아름다움은 우리 전종 내에서만이 뽐낼 수 있는 매력이 아닐까요?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수의 번영 세월의 원리를 들으시면 당이 따스한 민족 전체 하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민들의 모습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노래 보내드립니다.

배추김치는 톡 쏘는 시원하고 매콤한 맛이 일품이어서 여면이 특색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추김치를 노래한 가요 배추김치 타령을 류용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연변조선주자치소 성립 74주년을 축하드리면서 더 휘황찬란한 연변의 아름다운 미래에 축복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연변조선족자치소 창립 74주년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고향의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천영입니다. 오늘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성립 74돌씨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70여년의 긴 세월 동안 여러 민족의 따뜻한 정이 어우러진 이 고성에는 풍류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새 마을에는 정다운 웃음소리가 넘쳐흐르며 이곳만의 특별한 이야기들을 하나둘 만들어 왔습니다. 보다 더 아름다운 연변의 미래를 기원하며 오늘의 여행 가이드 김인덕 작사 김창근 작곡의 93명절 우리 명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면 음식은 청산과 록수가 빚어낸 자연의 보고입니다.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대자연의 선물을 가장 조화롭게 담아내는 예술이자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매운 듯 시원하고 달콤한 듯 깊은 여운을 남기는 연변의 맛은 그 자체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빚어진 연변의 특색 음식들은 타지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어머니가 정성스레 버무린 김치 한 포기 그리고 형제 민족이 하나 돼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훈훈한 인심까지 그 모든 순간이 연변의 맛을 완성합니다. 여행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우리는 음식을 넘어 그 음식을 빚어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맛보려고 하는데요. 연변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이 간직한 깊은 향기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연변에 오시면 한 번쯤 맛보셔야 할 다양한 특색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연변하면 빼놓을 수 없는 냉면입니다. 연변 냉면은 중국 10대 면 요리 중 하나로 꼽히며 조선족 냉면은 약 15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조선족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2007년에 조선족 냉면 제조 기술이 길림성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조선족 냉면은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여러 조선족 집거구에 분포가 돼 있고요. 2016년 중국관광협회와 중국관광음식업협회가 주관한 제1회 중국 최고 관광음식평가 결과가 발표되는데 연길냉면이 국자호 최고 음식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냉면의 주 재료는 메밀가루, 밀가루, 녹말이며 옥수수가루나 수수쌀가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면발은 쫄깃하고 탄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육수는 소고기나 닭고기를 이용해 만들며 표면의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해 맑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식초와 설탕으로 새콤 달콤한 맛을 내고 얼음을 넣어 시원하게 즐깁니다. 고명으로는 김치, 오이, 삶은 달걀, 소고기 편육, 배나 수박 조각 등을 얹어서 풍성한 맛을 더합니다. 조선족에게 냉면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장수면으로 불리고 특별한 의미도 지닙니다. 음력 정월 초사흘이나 생일에 냉면을 먹으면 장수한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시원하고 개운한 맛으로 더위를 식히는 여름 별미이자 사시절 사람들이 즐겨 찾는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2025년에는 연변에서 세계 냉면 대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이처럼 연변 냉면은 조선족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대표 음식으로 그 명성과 맛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변 특색 음식인 옴면, 차갑게 먹는 냉면과 달리 뜨거운 국물에 말아먹는 면 요리로 특히 추운 계절에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연변의 대표적인 면 요리로서 냉면과 함께 조선족의 입맛을 사로잡는 음식입니다. 옴면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조선족의 삶과 밀접한 의미를 지닌 문화입니다. 국수 장국이라고도 불리는 옴면, 가느다랗고 긴 면발이 건강과 장수를 상징해서 예로부터 결혼식이나 생일잔치 같은 경사스러운 날 손님을 대접하는 중요한 음식으로 쓰였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생일을 맞이하면 긴 국수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고 장수하라는 뜻에서 가족과 이웃, 친지들을 초대해 옴면을 대접하는 풍습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자는 따뜻하다는 뜻을 담고 있어 뜨거운 국물에 옴면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위로의 음식이기도 하겠습니다. 옴면은 사용하는 면과 육수, 토핑에 따라 다양한 변형이 가능합니다. 면으로는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옥수수면이 주로 사용되고 끓는 물에 삶은 후 찬물에 헹구어 전분기를 제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옥수수면 외에도 밀가루나 메밀면 등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육수는 소고기를 우려낸 뜨거운 국물을 기본으로 하며 양지머리, 달걀, 완자 등이 올라가서 풍성한 맛을 더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당근, 양파, 청양고추 등을 함께 볶아 만든 원면장을 얹어 얼큰하고 감칠맛 나는 풍미를 한층 살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고춧가루, 참기름, 깨소금 등으로 마무리 간을 맞추면 더욱 깊은 맛이 살아납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 담긴 장수의 염원과 정성, 원면 한 그릇으로 연변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변을 여행하신 분이라면 길거리나 식당에서 순대를 한 번쯤 맛보셨을 것입니다. 순대는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예전에는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농업업, 수렵, 채집, 목축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짐승의 내장이나 해물, 통이 큰 채소 등을 이용해 여러가지 음식감을 넣고 익혀먹는 습관을 만들었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순대의 원형이 됐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을 살펴보면 기원 6세기 초엽에 나온 중국의 농업문헌 제민요술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양의 피와 양고기 등을 다른 재료와 함께 양의 창자에 채워넣어 삶아먹는 법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양의 경우 옛날부터 축산업이 발달해 고기가 흔했기 때문에 소시지가 발달했습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잘게 갈아 소금에 절인 뒤 돼지 창자 속에 가득 채워 만든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서양과 달리 농경 중심의 생활을 해왔기에 고기가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창자 속에 약간 붙어있는 돼지고기나 돼지피도 버리지 않고 여러가지 채소와 쌀, 피 등을 함께 넣어 알차고 맛있는 음식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연변 순대는 종류가 다양하고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순대하면 흔히 돼지 창자에 여러 재료를 넣은 것만 떠올리시게 되는데요. 사실 순대는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합니다. 돼지고기를 소로 쓰면 고기순대라고 부르고 돼지피를 소로 쓰면 선지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의 배로 만든 소벨순대, 양의 배로 만든 양벨순대도 있습니다. 또한 물고기나 해산물을 이용한 순대도 있습니다. 낙지순대, 명태순대가 대표적입니다. 명태순대는 내장을 꺼내고 내장과 명태살을 다져 쌀과 함께 버무려서 다시 명태배 속에 넣고 찌는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이용한 순대로는 우리가 흔히 먹는 고추순대, 가지순대, 배추순대 등이 있습니다. 통이 큰 고추나 가지, 배추잎 속을 파내거나 데쳐서 그 안에 쌀과 다진 고기, 채소를 넣고 찌면 훌륭한 야채순대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검소함과 창의성이 빚어낸 지혜의 음식, 건강과 맛으로 승화시킨 연변순대, 한 그릇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조선족 배추김치는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대표하는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그 역사는 아주 오래돼서 중국 고대 문헌인 시경에 이미 저라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후 16세기 중반 고추가 전해지면서 오늘날의 매콤하면서도 새콤달콤한 맛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연변 지역은 겨울이 길어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려웠는데 조선족 선조들은 가을에 수확한 배추를 소금에 절여 겨울 내내 저장하는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이는 겨울의 반년 양식이자 1년의 대계로 여겨질 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온 가족이 이웃과 함께 모여서 김치를 담그며 공동체 의식을 다졌었고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연변의 대표적인 향토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선족 배추김치를 만드는 과정은 매우 정성스럽습니다. 속이 꽉 찬 황신배추를 골라 소금물에 하루 정도 절인 후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은 기본이고 새우젓과 멸치 액젓으로 감칠맛을 더하며 애플배를 갈아 넣어서 은은한 단맛을 내는 것이 비결입니다. 이렇게 만든 양념을 배추잎 사이사이에 꼼꼼히 바른 후 땅속이나 항아리에 넣어서 저온에서 천천히 발효시키면 매콤하고 새콤달콤하며 아삭한 맛이 완성됩니다. 이러한 전통과 가치를 인정받아 2014년 조선족 김치 제조 기술은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이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를 담은 문화유산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연변의 배추김치는 가정의 밥상은 물론 전자상거래를 통해 전국과 해외로 수출되는 주요 특산품으로 성장했고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별미이자 체험 프로그램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족 배추김치는 자연 환경에 대응한 지혜, 정성어린 손맛,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 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살아있는 전통으로 앞으로도 그 명성과 맛을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냉면과 온면, 순대, 그리고 배추김치 등 연변의 특색 음식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시원한 냉면 한 그릇에 담긴 장수의 염원, 따뜻한 온면이 전하는 위로와 정성, 검소함과 창의성이 빚어낸 순대의 깊은 맛, 그리고 정성스러운 손길이 담긴 배추김치의 새콤달콤한 여운까지 오늘 함께한 맛 여행이 여러분의 마음과 입안에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기억에 실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풍경과 낯선 맛,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여행의 이유이자 다시 돌아오고 싶은 또 연변의 매력입니다. 여행가이드는 맛깔스러운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오영단, 진행의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올해 9월 3일은 중국인민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8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특별한 날을 맞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고성불길 충혼을 비춘 해를 준비했습니다. 항일전쟁 시기 도나시 사하 연진에서 대씨 가문의 가장이자 대가군을 이끈 항일 영웅 대만령과 대씨 가문 7명 제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면 아들이, 형이 쓰러지면 동생이 총을 이어받았으며 남자들이 전부 전사하자 가문엔 여인들이 그 뒤를 이어 싸움에 나섰습니다. 이 노래는 국가와 민족의 존망이 걸린 위기 속에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대씨 가문 항일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소 성립기념일입니다. 오늘은 이 기쁜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고향 산천, 그리고 그 땅에 깃든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노래하는 가요들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그 흥겹고 감동적인 음악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정호원 작사, 김창근 작곡의 고산명절 옹해야를 전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의 아름다운 산천과 정겨운 인심,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노래한 가요.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허미옥 가수가 부른 우리 연변 저울 시구를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고향 산천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답습니다. 푸른 산, 맑은 물, 드넓은 들판은 오늘처럼 기쁜 날이면 더욱 반갑게 우리를 맞이합니다. 리성비 작사, 김여환 작곡의 장호, 구만국 가수가 부른 고향 산천을 전해드립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연변 저준적자치조 창립 74주년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고향의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이금입니다.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 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74번째 생일을 맞이한 구삼 명절입니다. 일찍 우리 선인들이 이 땅에서 당당히 첫 발을 내디뎠고 그 정신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활기찬 연변을 만들어 주었죠. 이 특별한 날 우리 함께 나눌 책이 바로 서머신 몸의 달과 육펜스입니다. 혹시 이 작품의 제목을 보면서 달과 육펜스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하셨나요? 달은 우리가 꿈꾸는 머나먼 리상, 육펜스는 눈앞의 현실을 상징한답니다. 우리 연변의 선인들도 바로 저 먼 달을 바라보며 이 땅에 터전을 닦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부님들은 매일의 일상이라는 육펜스 속에서도 가족을 위한 소중한 달을 키워가고 계시고요. 바쁜 아침, 반복되는 살림과 육아 속에서도 우리는 모두 각자의 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국 문학의 거장 서머신 몸의 걸작 달과 육펜스, 그 충격적이고도 매혹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그런 갈망. 그런데 막상 그런 선택을 하려면 두려움이 앞서고 주변 사람들의 눈도 의식되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의 주인공은 달랐습니다. 그는 평범한 삶, 안정된 직장, 사랑하는 가족까지 모두 버리고 홀연히 사라져버린 남자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를 움직였을까요?

먼저 이 작품이 어떤 책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달과 육펜스는 1919년에 발표된 서머신 몸의 대표작으로 출간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고전이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 작품의 제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사실 이 제목은 한 평론가가 서머신 몸의 이전 작품을 평가하면서 했던 말에서 따온 거예요.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주인공은 달을 동경한 나머지 발치에 있는 육펜스 은화는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었죠. 여기에서 달은 우리가 꿈꾸는 리상, 육펜스는 눈앞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이 소설은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 찰스 스트릭랜드는 런던에서 성공한 주식 중개인이었어요. 아내와 두 아이, 안정된 수입, 편안한 생활, 누가 봐도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주인공 스트릭랜드의 나이를 아시나요? 40살이었답니다. 흔히 인생의 전환점을 이야기할 때 20대나 30대를 떠올리지만 그는 인생의 중반에 접어들어서야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깨달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40살의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버리고 생판 모르는 파리로 떠나는 용기. 현실 중에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소설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이야기가 실제 인물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의 삶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고갱 역시 중년의 중권 중개인을 그만두고 그림에 미쳐서 타히티로 떠난 화가였죠. 써머신 몸은 고갱의 극적인 생애를 소설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고갱의 삶을 아는 독자라면 이 소설을 읽으면서 곳곳에서 고갱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될 거예요. 써머신 몸은 이 소설을 쓰기 위해 직접 타히티까지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작가가 이렇게 작품을 위해 직접 발로 뛰던 시대가 있었죠.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시절. 그는 배를 타고 머나먼 남태평양까지 가서 현장의 공기와 풍경을 직접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는 타히티의 아름다움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따라가 볼까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울림이 있는 소설입니다. 천천히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막은 런던인데요. 찰스 스트릭랜드는 런던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주식 중개인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 안정된 직장과 사회적 명성까지 그는 평범한 가장의 전형이었죠. 그런 그가 어느 날 아내에게 한 통의 편지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요. 이 편지에는 변명도 미안하다는 말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호한 통보일 뿐이었죠.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도망친 줄 압니다. 그래서 화자인 나를 파리로 보내 남편을 설득하게 하죠. 그런데 파리에서 만난 스트릭랜드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여자는 없소. 그림을 그리고 싶소.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이 장면이 정말 압권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그는 그림에 미친 거였어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선택이었죠. 게다가 그는 가진 돈이라고는 100파운드도 안 되는 상황에서 런던의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파리의 쥐구멍 같은 다락방에 들어가 살기 시작합니다. 화자는 스트릭랜드를 설득하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스트릭랜드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지 않고는 못 빼기니까.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스트릭랜드는 초라한 다락방에서 굶주림과 싸우며 그림을 그립니다. 돈은 커녕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누군가 자신을 도우려고 하면 화를 냅니다. 그는 말하죠. 나는 굶어 죽어도 상관없어. 그의 하루는 그림 그리기, 그리고 다시 그림 그리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번째 막은 파리인데요. 파리에서 스트릭랜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예술에 대한 집착이 그의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그의 그림에 유일하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더크 스트로브라는 평범한 화가였어요. 스트로브는 스트릭랜드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그를 도와주지만 결국 스트릭랜드에게 아내 블랑슈를 빼앗기고 맙니다. 블랑슈는 스트릭랜드에게 버림받고 자살하고 스트릭랜드는 이 모든 비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림에만 몰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술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냉혹함. 과연 이것이 천재의 특권일까요? 아니면 단지 이기심일까요? 세 번째 막은 타이티인데요. 파리에서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스트릭랜드는 마르세유를 거쳐 드디어 남태평양의 타이티 섬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원주민 여성 아타와 만나고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 속에서 마침내 자신이 추구하던 예술 세계를 완성합니다. 타이티는 스트릭랜드에게 완벽한 장소였어요. 문명의 간섭 없이 오직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는 곳.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극이 찾아옵니다. 스트릭랜드는 나병에 걸립니다. 점점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그는 계속 그림을 그려요. 그의 마지막 작품은 오두막의 벽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벽화였습니다. 이 작품을 완성한 순간 그는 비로소 평화를 찾고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에 따라 아타는 그 오두막을 불태워버립니다.

이제 인물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작품에는 세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각자 참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캐릭터들이에요. 먼저 찰스 스트릭랜드.

그는 모든 것을 버린 남자입니다. 안정된 삶, 사랑하는 가족, 사회적 명예까지.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내팽개쳐요. 왜일까요?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지 않고는 못 베기니까.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천재인 동시에 냉혹한 인간입니다. 타인의 고통에는 전혀 무감각하고 오직 자신의 예술적 욕망만을 좇아요.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의 아내보다도 자신을 돌봐준 친구보다도 자신의 그림에 더 충실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런 미친놈이라고 욕할 수도 있고, 세 번째 인물은 더크 스트로브인데요. 그는 천재는 아니지만 천재를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평범한 화가입니다. 그는 스트릿랜드의 그림에 유일하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아내를 스트릿랜드에게 빼앗기고 결국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이 소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예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그건 단지 변명에 불과한 걸까요? 여러분, 이 소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소설의 제목이 상징하듯 달과 육펜스는 리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스트릿랜드는 달을 선택했어요. 그는 평범한 행복, 눈앞에 육펜스 같은 안정을 버리고 머나먼 달을 쫓아 떠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과연 스트릿랜드가 행복했을까요? 그는 굶주리고 병들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를 따지고 있겠소? 어떻게든지 물속에서 빠져나와야지. 그렇지 못하면 빠져 죽는 것 아니요. 이것이 바로 스트릿랜드의 삶이었어요. 그는 예술이라는 바다에 빠진 사람이었고, 살기 위해, 아니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헤엄쳤을 뿐입니다.

한편 이 소설은 예술가의 삶이 얼마나 냉혹한지도 보여줍니다. 스트릭랜드는 천재였지만 그렇기에 더 외로웠어요. 그는 사랑할 줄 몰랐고 사랑받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의 곁에는 오직 그림만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스트릭랜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달을 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달 하나쯤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루에 한 시간 책을 읽는 시간, 주말에 한 번 그림을 그리는 시간, 또는 그저 꿈을 꾸는 시간.

이 작품의 작가 서머신 몸은 정말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그는 1874년 파리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의대를 다녔지만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본격적인 집필 활동을 시작했죠. 서머신 몸은 평생을 여행하며 살았어요. 특히 이 소설을 쓰기 위해 직접 타이티까지 가서 고갱의 발자취를 더듬었다고 합니다. 그는 달과 육펜스뿐만 아니라 인간의 굴레, 과자와 맥주, 면도날 등 수많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서머신 몸의 달과 육펜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고요. 눈앞의 육펜스를 위해 아니면 저 먼 달을 위해. 이 책의 스트릭랜드는 인생의 후반부에야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버린 것은 많았지만 그가 찾은 것은 더 컸죠. 여러분도 혹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니까요. 그럼 100년 전에 쓰인 소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머신 몸의 달과 육펜스가 출간된 지 100년이 훌쩍 넘었지만 이 작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이토록 오랜 시간 사랑받는 이유는 아마도 그것은 달과 육펜스라는 상징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대인은 그 어느 시대보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월급, 대출, 경쟁. 우리는 눈앞의 육펜스에 정신없이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서머신 몸의 소설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요. 달과 육펜스는 현대사회에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 마음에 쉼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시와 먼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면서도 동시에 현실과 현재를 망각하지 말라고 조언하죠.

이는 단순히 꿈을 쫓아라는 훈계가 아니라 삶의 균형에 대한 성찰입니다. 스트릭랜드는 마흔의 나이에 모든 안정을 버리고 파리로 떠납니다. 그의 결단은 현대의 직장인들에게 일종의 대리만족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편한 질문을 던지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고요.

우리는 스트릭랜드의 이야기에 매혹되면서도 현실에서는 그를 미친 사람이라며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는 그의 열정을 동경하면서도 그의 잔혹함을 경멸합니다. 우리는 꿈을 꾸지만 꾸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두 얼굴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모순된 태도는 스트릭랜드의 이야기가 현대인에게 거울이 되는 이유입니다. 스트릭랜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고요. 스트릭랜드의 이야기는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그의 길은 아름답기보다는 처절하죠.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신하고 자신을 도와준 친구에게 상처를 주며 결국 병들어 죽어갑니다. 이 소설은 예술가의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냉혹한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트릭랜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 작품은 예술적 천재성과 도덕적 결함 사이의 긴장을 탐구하며 철학적 관점과 문화적 내포를 고려하도록 독자를 초대합니다. 즉, 위대한 예술을 위해 인간성을 희생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유효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동시에 스트릭랜드는 타이티에서 아타와의 결혼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발견합니다. 이는 리상과 현실,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오늘 시간에는 서머신 몸의 달과 6펜스에 담긴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트릭랜드는 마흔의 나이에 모든 안정을 버리고 머나먼 달을 쫓아 떠난 인물이었죠. 우리는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도 어쩌면 마음 한켠에서는 그런 열정을 동경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니까요. 연변은 74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여성들의 묵묵한 헌신이 있었죠. 아이 등교시키고 남편 출근 준비하고 상차리고 빨래하고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작품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달빛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변의 내일도 그 달빛처럼 더욱 환하고 찬란하게 빛나길 기원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전정예,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연변조선족 자치도 성립 기념일입니다. 날로 번영 발전해 가는 우리 고향 연변에 대한 자랑을 안고 정다운 이 삶의 터전에서 행복한 삶을 갖고 가며 보다 나은 삶을 향해 웃음을 지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정혜선이 글 흔들리며 피는 꽃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문학상 수상식이 있던 날, 수상의 기쁨에 감동을 더했던 것은 오랜만에 찾아온 후배의 얼굴이었다. 그는 수줍게 생화 한 다발을 내밀었다. 포장지에 쌓인 채 아직 입을 굳게 다문 채로 피어오르려는 열송이의 핑크빛 울금향이었다. 잔잔한 분홍빛과 청초한 모양이 마치 첫사랑의 뺨같이 수줍고 아름다웠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와서도 수상의 기쁨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책상 위에 놓인 꽃다발을 바라보니 포장지에 쌓인 함함하면서도 은은한 모습이 어쩌면 이토록 애틋하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싶었다. 선물을 마주한 설렘은 받는 이가 포장을 풀기 전

것까지 간절한 기대와 상상이 있듯 나는 꽃다발을 가까이 끌어당겨 포장지 사이로 스미는 꽃향기의 곳끝을 가져다 댔다. 그 향기를 피부 깊숙이 몇 번이고 힘껏 빨아들이고 나서 마침내 아쉬움을 달래며 옷걸음을 풀듯 포장지를 헤엿지었다. 그리고는 꽃가지를 정리하는 대로 물을 받아둔 꽃병에 하나둘 꽂아넣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꽃자루가 물을 만나는 순간 꽃들이 하나둘 고개를 푹 숙이는 것이 아닌가. 가지들은 힘이 없이 축 처지고 방금 전만 해도 생생하던 꽃들은 졸고는 아이들처럼 의기소침해 보였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꽃병의 아구리가 너무 넓은 것이 아닌지 물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가지를 너무 짧게 자른 것은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리저리 꽃대를 만지고 위치를 옮겨보다가 아예 꽃병을 바꾸고 물을 갈아주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꽃병에 꽂힌 울금향은 포장지에 쌓여 선물로 내게 건네졌을 때 그 짜릿한 기대와 설렘을 전혀 품고 있지 않았다. 이 꽃은 포장지에 쌓인 채로 있을 때가 가장 예쁜 거였구나. 순간 분주하게 돌아치던 몸과 함께 당황하던 마음마저 덜썩 주저앉으며 허전함이 몰려왔다. 내일이면 시들 테니 그때는 아쉬운 대로 보내야겠지. 그렇게 마음을 접은 듯 애써 꽃을 외면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습관처럼 거실로 나가 문득 꽃병을 치우다 보았다. 그런데 전날과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힘없이 고개를 숙였던 꽃들이 부끄럼이라도 탈각한 듯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다. 놀랍고 반가운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정말이지 꽃대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그 전에 나른함은 온데간데 없고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며 살짝 고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전날의 내 판단이 얼마나 성급하고 오만했는지를 이 꽃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 울금향은 완전히 다른 꽃이 되어 있었다. 꽃대는 빳빳하게 곧게 서 있었고 꽃잎들은 하나같이 잎을 곱게 벌린 채 당당하고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손을 뻗어 만져보니 언제 그렇게 힘없이 축 처져 있었나는 듯이 꽃대가 놀랍도록 단단해져 있었다. 아, 얘들도 꽃병에 꽂힌 순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구나. 꽃들은 뿌리 뽑힌 채 포장지에 쌓여있다가 갑자기 새로운 물과 자리를 만나 일시적인 충격에 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 충격을 이겨내고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제야 후배가 이 꽃을 선물한 이유가 짐작이 갔다. 진심으로 수상을 축하는 마음과 함께 기쁨이 지나고 난 뒤에 찾아올 공허함이나 현타를 이 꽃이 위로해주길 바란 건 아니었을까. 문득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독자들과 만나며 그 신선함과 즐거움에 한없이 설렜던 때가 생각났다. 한 온라인 플랫폼의 감성 수필 코너를 맡아 열심히 글로 채우며 나름의 인기와 만족을 누리고 있던 어느 날 한 선배의 날카로운 좋은 한마디에 모든 자신감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 뭔가 얘기를 더하지 못하고 급히 끝을 맺는 느낌이야. 한마디로 깊이가 부족해. 그 말은 순식간에 나를 삼켜버렸다. 나는 언제 그처럼 당당했던가 싶게 내 글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흔들림 속에 빠져들었다. 그 조언은 분명 내 성장을 위한 자극이었을 텐데 필 가는 대로 쓰는 글에 너무 신났던 당시의 나는 포장지가 벗겨진 뒤에 울금향처럼 아프고 초라하게 축 처져 있었다. 그 뒤로 진정한 글쓰기란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시간은 곤혹스럽고 힘들었다. 하루빨리 온라인에서 지면으로 나와야 한다고 자신을 탁달할수록 머릿속은 텅 비어가고 감정도 살아나지 않았다. 이게 끝인가? 내 글은 결국 이 정도에 머물고 마는 걸까? 꽃병에 꽂힌 울금향이 힘없이 고개 숙이고 있던 것처럼 나 역시 낯선 자리에서 움츠러들어 있었다. 그런 시간을 견디게 해준 것은 꾸준한 독서와 글쓰기 공부였다. 그렇게 점차 내공이 쌓여가고 감성이 채워지는 사이에 내 글도 한 줄 한 줄 늘어났다. 온라인 발표에 급급해둔 따위는 혜성처럼 떠오르는 영감으로 단숨에 써내곤 했지만 이제는 조급증을 누르고 머릿속으로 부단히 퇴고를 하면서 글의 구성에서 하나의 단어에 이르기까지 거듭 고치고 다듬었다. 그렇게 시간과 공력을 들여 완성한

글들이 선배로부터 이제야 좀 글이 된 것 같다는 격려의 말씀을 듣고 문학지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게 되면서 나는 다시금 고개를 들기 시작한 울금향처럼 생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그 과정 자체가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다고 느껴질 때 울금향의 꽃잎이 하나둘 벌어지듯 나 역시 서서히 피어났고 이번 수상의 행운까지 지니게 되었다. 물론 이제 상패를 받으며 달아올랐던 가슴이 천천히 식고 열렬하던 박수 소리가 점차 멀어져가면 의외로 두려움이 엄습해 올지도 모른다. 상을 받았다는 건 어쩌면 기쁨과 동시에 견뎌할 무게도 함께 짊어지는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수상자라는 이름에 걸맞은 글을 써내야지. 전보다 나은 글이 나와야지. 그런데 내 시선은 왜 주변에만 머물러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 상을 받은 순간에 빛나는 포장지가 벗겨지고 나면 글쓰기에 있어서 자신의 한계가 더 뚜렷하게 안겨울 것이다. 컴퓨터의 빈 화면을 마주하고 글 한 줄도 써내려가지 못하는 숨막히고 갑갑한 하루를 되풀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흔들리고 방황하고 좌절하는 슬픔의 시간이야말로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 아닐까. 어쩌면 아름다운 순간들은 시들고 지는 법을 알기에 더욱 값지고 고개 숙인 시간을 견뎌냈기에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리라. 당당하게 피어 웃고 있는 울금향처럼 나도 언제든지 떳떳이 말할 수 있으리라. 그 모든 흔들림이 바로 나를 피어나게 하는 힘이었다고. 계속해 다음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정혜선의 글, 나의 해방 일지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은 좀 더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동창회를 앞둔 어느 날, 늘 민낯이나 다름없던 나에게 조심스럽게 건네던 후배의 말이 떠올랐다. 언니, 요즘 인조 속눈썹과 매니큐어는 거의 기본으로 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반짝이고 싶었던 것일까. 두근거린 마음으로 미용실을 찾았다. 눈꺼풀이 반창고로 고정되고 속눈썹에 가느다란 섬유 한올 한올이 붙어져왔다. 반 시간 뒤 거울을 들여다본 순간 놀람과 만족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눈이 확연히 커졌고 눈썹이 또렷해져 한층 생기가 넘쳐 보였다. 이물감이 살짝 느껴지고 감김이 어색했지만 그 정도 불편함은 충분히 감수할 만한 대가였다. 그렇게 몇 주에 한 번씩 찾는 미용실은 새로운 나를 만나는 의식이 되었다. 인조 속눈썹을 새로 붙이고 나면 어김없이 거울 앞에서 그 풍성하고 우아하게 휘어진 실리콘 섬유들을 바라보며 흡족해했다. 눈이 커지니 얼굴 전체가 달라 보였고 그 변화가 주는 자신감은 마치 새로운 옷을 입은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오른쪽 눈꺼풀이 불그스름하게 부어올라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다. 당황한 마음에 서둘러 피부과를 찾았고 의사는 간단히 피부가 과민 반응을 보인 것 같다며 항생제와 연고를 처방했다. 연고를 바르니 놀랍게도 빠르게 붓기가 가라앉았다. 아, 일시적인 반응이었구나 하고 안도하며 그 다음 주에 또 미용실로 향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착각이었다. 몇 달 후 같은 오른눈이 더 심하게 부어올랐다. 이번엔 연고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피부과를 여러 군데 더 돌았지만 진단은 거의 비슷했다. 접촉성 피부염이에요. 알레르기성 염증입니다. 의사마다 조금씩 다른 연고를 처방했고 주의사항도 늘었지만 한 채 오차도 없이 증상이 따랐다. 식단을 조절하고 고가의 저자극 화장품으로 바뀌었으며 영양제도 꾸준히 복용했다. 증상은 미묘하게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되는 것을 반복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가려움과 따가움이 심해졌다. 엄마, 눈이 또 빨개요. 아이가 걱정스럽게 묻는 날이 많아졌다. 주말에 푹 쉬면 괜찮아질 거야. 대답은 그렇게 했어도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다. 오른눈 주변의 붓기와 충혈은 마스크로도 가려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선글라스로 숨기기도 어색했다. 남편도 조심스럽게 귀띔했다. 원인을 한번 제대로 찾아보는 게 어때? 그 인조 속눈썹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신경질적으로 부정했다. 아니야, 미용사가 말했어. 두는 다 그런 게 아니면 그 탓이 아니라고. 나는 미용사의 논리를 붙잡고 의심을 외면했다.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유지해온 아름다움의 상징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그 생각 자체가 무섭고 불편했다. 그 아름다운 가면이 없으면 다시 몸이 건조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만 같았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순간에 결정적인 단서가 찾아왔다. 오른 눈이 심하게 가렵던 날, 그 가려움이 눈꺼풀 전체가 아니라 정확히 인조 속눈썹이 붙어있는 속눈썹 라인에서 시작돼 번져오는 것을 느꼈다. 마치 불씨가 튀는 것처럼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다. 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그동안 애써 걸어왔던 자기 최면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며 일시적인 화려함에 집착했던 내 모습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다음날 나는 단호하게 미용실을 찾았다. 오늘은 모두 떼어주세요.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요. 말을 끝내서 마사 오히려 놀라운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제 그만둘 수 있다는 해방감이었다. 인조모가 하나씩 제거되는 동안 나는 눈을 꼭 감았다. 오랜 시간 붙어있던 것이 벗겨지는 느낌은 마치 짝사랑의 상대에게 마지막 리별을 고하는 기분과 닮아있었다. 더듬는 아름다움에 취해 스스로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마지막 인조모가 떨어졌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거울을 들여다본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내 본래 속눈썹이 생각보다 건강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풍성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고 청순해 보였다. 인공의 장식이 사라지니 눈빛이 오히려 더 맑고 밝아 보였다. 아,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그날 이후로 오른 눈의 붓기와 가려움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사라져갔다.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던 증상들이 마치 마법처럼 스르르 사라져가는 느낌이었다. 몸이 보낸 경고를 드디어 듣고 그 무례한 요구를 멈춘 덕분이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자 권리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온전함, 몸과 마음의 건강을 희생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었다. 인조 속눈썹을 붙이던 시절 나는 자주 거울을 들여다보며 속눈썹이 제자리에 붙어있는지 모양이 예쁜지 빠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곤 했는데 그 습관 자체가 의식하지 못한 불안감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가면의 무게를 벗고 진짜 얼굴을 드러냈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가벼움과 편안함이 있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횟수도 현저히 줄었고 가끔 눈을 마주칠 때 자연스러운 속눈썹과 맑은 눈빛이 주는 청순함이 마음을 차분하게 한다. 아름다움은 결코 하나의 틀에 갇혀있지 않다. 편안함이 주는 아름다움은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빛이다. 가면을 벗은 자리에서 마주한 자기다움이야말로 가장 큰 아름다움이었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종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4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7월 24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각,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극장 9시 30분 연변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가이드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주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산은 계곡이 깊을수록 울창한 수림을 키울 수 있고 더 많은 비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지치고 넘어질 것만 같았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 그릇을 하나씩 넓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큰 비를 견디고 더 단단한 나무로 자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조금씩 단단해지는 마음으로 주말이면 산을 찾는 사람들,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영군의 글, 서로의 과배기를 나누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산에 다닌 지 언간 10년이 넘었다. 그 사이 많은 사람들이 주위를 거쳐갔고 또 곁으로 다가왔다. 얼마 전 뜻이 맞는 사람들만이 서로 만난다는 산봉우리에서 산과 들을 좋아하는 산 매니아 언니를 만났다. 나보다 한 살 이상인 언니는 산을 무척 좋아했다. 봄이면 개취나물이며 고사리, 물숙에 이어 뽕잎 등 산나물들을 따서 밥상을 싱그럽게 차렸고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둥글레며 도라지를 찾아다니며 흰눈 휘날리는 겨울에는 눈꽃이 무성하게 핀 나무들을 구경하러 신근을 동여매고 차가운 공기를 헤가르며 산을 향했다고 한다. 산속을 누비는 그네의 두 눈은 햇빛을 품은 듯 열정이 흘러넘쳤고 두 다리는 손오공이라도 따라잡을 듯 날파람이 일었다. 음식 솜씨 또한 기가 막혀 매번 산에 갈 때마다 산나물 속 만두며 손수 만든 장아찌들은 물론 보기만 해도 군침이 스르르 도는 매콤 두부 등 요리들을 척척 내놓기도 했다. 유머도 넘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항상 즐겁게 해주었다. 한참 앞서 가다가 뒤에 사람들이 뒤처진다 싶으면 입에다 두 손을 모아 나팔손을 하고 뒤에 배가 어디까지 왔소 하고 소리치며 뒤떨어진 멤버들은 박자를 맞춰 여기 청도부두까지 왔소 하고 답을 하듯 받아친다. 그리고는 모두 고개를 들고 땀을 훔치며 깨르르 웃는다. 나팔손을 했다면 재치있고 엉뚱한 말들이 쏟아져 나와 같이 함께 다니는 사람들의 피곤함을 싹 가셔주었다. 나 또한 이런 산 분위기를 좋아하니 자연히 자주 만나 동행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산 저 산 누비며 다녔다. 계단을 훌훌 오르고 돌을 넘기도 하며 큰 비가 온 뒤 계곡을 만나면 쏴쏴거리며 흘러내리는 산속 냇물에 서슴없이 발도 담그었다. 산속을 누비는 언니는 바람처럼 자유로웠고 오뚜기처럼 자신감이 차있었다. 꾸밈없이 소탈했고 산속의 왕인 사자만은 여유작작했다. 등산을 하면서 땀을 동이로 흘려 몸이 거뜬해진 것도 좋았지만 나에게 산 정상에서 차려놓은 밥상은 가뭄의 단비처럼 늘 기다려지고 반가웠다. 등산 중에 꽃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자주 있는 일이지만 산을 돌파오르면서 힘들 때 이제 곧 만나게 될 싱그럽고 소박한 밥상을 생각하면서 버틴 적도 많았다. 우리는 산에 가는 날이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가느라 부산했다. 산 정상에서의 따뜻한 커피 한 잔, 라면과 누룽지, 그리고 건두배에 돌돌 마른 파와 령혼이 승배한 된장과 고추장 등은 우리의 콧끝과 위를 항상 즐겁게 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먹는 재미는 등산에서 빼려고 해야 별 수 없는 미션이 되었다. 오죽하면 먹으러 산으로 간다는 말이 나왔겠는가. 산 꼭대기에서의 밥상은 먹는 맛도 일품이지만 어떤 때는 다쳤던 마음을 치유하는 상능약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어느 날 언니는 꽈배기를 준비해왔다. 고향의 재래시장 가게에서 특별히 주문해서 보내왔다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 꽈배기가 그렇게 먹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간식을 마음대로 먹지 못한 섭섭함을 달래겠다고 했다. 그녀에게 꽈배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배고팠던 시절의 추억이라고 했다. 다른 친구들이 달콤한 꽈배기를 입에 오물거리며 만나게 먹을 무렵 그는 진지 먹고 싶지 않은 척 옆을 가볍게 지나쳤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다른 친구들은 먹고 있는데 나만 먹지 못한다는 수치심 같은 것은 늘 얄밉게 고소한 맛을 타고 지사계의 뱃속 깊이 깊이 흘러들어왔다고 했다. 그녀는 특유의 유머로 나팔손을 하던 두 손을 이번에는 양옆으로 활짝 펴 어깨를 살짝 우로 솟구치며 전혀 먹고 싶지 않은 것처럼 말이야 하면서 능청을 부렸다. 그때 나는 그녀의 코허리가 잠깐 시큰거리는 것을 보았다. 옅은 그늘이 동그랗게 말린 그녀의 어깨 위에서 잠시 들렸다가 흘러내리는 것도 보았다. 지천명의 나이에 고향의 꽈배기가 먹고 싶어 산 정상까지 둘러치웠고 올라와 베스트 음식으로 가방에서 꺼내던 언니가 안쓰러웠던지 그 무렵 우리의 옷깃을 파고들던 차가운 바람도 조금 수그러들었다. 우리는 너도 나도 고향의 맛이 제일이라며 꽈배기를 나눠 먹으며 어두운 기억들을 토막내듯 툭툭 끊어서 나눠 먹었다. 밝고 씩씩한 언니가 이런 과거도 있었군요. 말괄량이 같은 언니가 전혀 어울리지 않은 유앙스네요. 흐흐, 마구잡이처럼 행동하는 언니가 감성적이고 섬세할 때도 있으니 다 이런 아픔이 있어서였군요. 우리는 위로하며 공감하며 언니의 뜨거웠던 과거를 함께
고소하게 먹어주었다. 나도 맛에 슬픈 적이 있었다. 고중을 다닐 때 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학업이 박세다고 많은 친구들이 노르스름한 작은 병에 든 뇌 영양제를 아주 있어 보이는 빨대를 꽂아 고개를 뒤로 멋지게 꺾으며 쭉쭉 들이키던 모습이 생생하다. 나도 그때는 전혀 먹고 싶지 않던 것처럼 연기를 했다. 내 힘으로는 공부만 할 수 있었던 시절, 먹을 것만이 아닌 많은 것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 가지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태어내야 했던 시절, 얄미운 것도 많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던 시절, 긍긍거리며 원망도 하고 옹졸한 마음이 자꾸 갈마들던 시절, 남몰래 노력도 많이 했었던 시절, 격해의 서러움이 쌓여가던 시절, 그 시절은 내 몸속에 오래 남아 어른이 되어서도 가끔 비오는 날이나 일이 꼬이는 날에는 소금을 맞은 배추처럼 맥이 빠지고 늘어지게 했다. 그런데 동행했던 산호들의 이야기 보따리를 펼쳐놓고 보니 모두가 서름을 안고 있었다. 혹자는 얼굴이 이쁘지 않아서, 혹자는 머리카락이 휘어서, 혹자는 키가 크지 않아서, 혹자는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혹자는 부모가 리혼을 해서, 슬픔의 리유에는 천만 가지가 있었다. 서롬의 모양새는 햇빛에 반사되는 수정의 아우라처럼 각양각색이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서럽고 어두웠던 턴녀를 오로지 혼자 감당하면서 걸어왔던 것 같다. 하지만 산 위에서의 우리의 즐거움은 비슷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부지런한 사람들의 자신감과 자기 스스로 앞날을 헤쳐나갈 준비가 듬뿍된 사람들의 여유였다. 과백의 언니도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났다. 어려서 가지지 못했던 서롬이 커서인지 사업도 악착스레해서 많은 일을 해냈다. 한국, 일본, 미국 등 나라에 옷을 수출하는데 불철주야 품질 관리에 수량 체크에 바쁘다. 언니 말로라면 눈썹을 휘날리며 뛰어다닌다. 일뿐만 아니라 그녀는 고층 건물이 질변 도시에 살면서 어느 날 텃밭을 가꾸기 위해 1층 건물로 이사를 했다. 그의 텃밭에는 파, 마늘, 상추, 고추, 도라지, 민들레, 취나물 등이 곳곳이 고개를 쳐들고 있고 고향의 우물 방불케 하는 김칫도, 장독도 수두룩이 심어져 있었다. 땅을 붙이는 일은 한때기가 되었든 한무지가 되었든 손발을 부지런히 놀래야 볼거리도 먹거리도 수확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담한 마당 테이블에 차 한 잔 따르고 바지런히 고개를 쳐드는 야채들을 바라보는 언니의 사진을 볼 때마다 경탄이 가슴으로부터 뛰쳐나온다. 어려서는 힘이 없어 그냥 선택을 받아야 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선택을 했다. 순박하고 정직한 부모님의 부지런한 품성을 이어받아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빛만을 향해 노력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봤기에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고 앞날을 잘 갖고 나가야겠다는 정신줄을 늘 손에 잡고 있었다. 어린 시절 다른 친구들과 나눠 먹을 때의 꽈배기는 달콤한 맛이었지만 세월이 되어 산꼭대기에서 먹는 꽈배기는 구수하고 쫀득해했다. 산의 계곡에 깊어야 빗물을 많이 담을 수 있고 나무들을 더 잘 키워낼 수 있다. 힘들었던 시절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산을 오를 때 마주할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라고 마음의 그릇을 미리 넓혀준 것이다. 그 덕에 맷집이 단단해져 평온한 마음으로 거친 산을 오를 수 있었다. 우리는 자주 산을 찾을 것이며 만나는 가지각색 음식으로 힘을 키울 것이다. 다가오는 주말 산에 가야 하는데 우리의 벌써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음식을 가져갈 것인가 또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삶의 무거운 계절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어쩌면 그 시간들이 마음의 계곡을 더 깊게 파주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깊어진 만큼 우리는 더 여유롭게 산을 오르고 더 정성스럽게 먹을거리를 챙기며 오늘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가겠죠. 오늘도 소중한 일상을 즐기며 풍성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엮어가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리상각 작사 최삼명 작곡의 연변은 살기 좋아라 준비했습니다. 정다은 사람들의 웃음이 가득한 연변은 우리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터전입니다. 연변의 매력과 살기 좋은 고향의 정취를 마음껏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현 작사 성홍매 작곡의 나는요 행복새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고향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행복새처럼 우리의 마음도 가벼워지고 기쁨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박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릴 적 함께 뛰어놀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자란 고향 친구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인연입니다. 세월이 흘러 각자의 길을 걷게 되어도 고향에서 쌓은 순수한 우정은 마음속 깊이 남아 따뜻한 추억으로 자리 잡습니다. 소중한 우정을 기억하길 바라면서 황상박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 친구 보내드립니다. 변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자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을 울리는 가요죠. 백진숙 작사, 리하수 작곡의 고향의 꿈. 박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사랑은 우리의 삶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서로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따뜻한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리성비 작사 신학 작곡의 우리 사랑 보내드립니다.

연변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진솔한 삶의 모습과 따뜻한 정이 가득 담겨있는가요? 연변의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향의 소중함과 깊은 애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일개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버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0: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요가 있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9월 7일은 백로절기입니다. 가을철의 세 번째 절기인 백로는 양력으로 9월 7일에서 9월 9일 사이에 뜨는데요. 이때면 일교차가 커지고 날씨가 점차 서늘해지면서 가을의 기운이 깊어집니다. 오늘에는 재미나는 동요와 함께 백로절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황소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태웅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노을 속에 걷는 길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백노라는 이름이 어떻게 유래된 걸까요? 백노절기 후로 해가 지면 기온이 재빨리 내려가게 되는데요. 밤이 되면 공기 중에서 떠도는 수증기가 액화되어 작은 물방울로 변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른 아침이면 땅바닥과 나뭇잎에 많은 이슬이 맺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침 햇살을 받으면 작은 구슬처럼 빛나는 이슬이 너무 예쁘답니다. 그래서 백노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게 된 거죠. 최숙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널뛰기 성순환 다야를 보내드립니다.

백로절기에는 백로차를 마시거나 곶감, 룡안, 뱀장어를 먹는 전통 풍습이 있는데요. 백로차란 백로절기에 따는 잔잎을 말합니다. 백로절기 전으로 차나무는 두 번째 성장기를 맞이하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뚜렷해지면서 잔잎의 당분과 다양한 영양성분이 풍부하게 축적됩니다. 백로차를 마시면 향긋하면서도 부드러운 깊은 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장월향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창규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누가 먼저 가을을 아냐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은 룡안을 즐겨 먹나요? 복건성 복조 지역에는 백로절개 룡안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백로전에 딴 룡안은 열매가 크고 당도가 높아 맛도 달콤한데요. 룡안은 또 수면과 피부 건강에 좋은 음식이랍니다. 백로절기에 뱀장어를 먹는 것은 강서성 소주 지역의 전통 풍습인데요. 이때 뱀장어가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맛도 좋답니다. 소주 지역 사람들은 흔히 뱀장어를 무와 함께 요리를 만드는데요. 뱀장어는 영양이 풍부하고 무는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 두 가지 재료가 어우러져 좋은 조화를 이룬답니다. 김교현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정연택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산동성 담성현에는 백로절기 아이들이 제비 수레를 밀며 달리는 풍습이 있는데요. 제비 수레는 대나무와 나무로 만든 장난감으로 색종이로 만든 제비가 올려져 있어 정말 예쁘고 귀엽답니다. 백로쯤이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제비 수레를 만들어주는데요. 아이들은 이 수레를 밀며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추위를 이기고 체력을 키운답니다. 김상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응대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삐약이와 꼬꼬댁을 보내드립니다.

백로절기쯤은 하늘이 높고 맑으며 상쾌한 날씨가 이어져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시기인데요.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가을 나들이를 가보는 건 어떨까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맛있는 제철 음식도 즐기면서 재미나는 시간 가져보세요. 백로가 지나면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긴팔과 긴 바지를 입고 양말과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최미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문경덕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그리워라 동년 시절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에는 가을의 세 번째 절기 백로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친구들, 기온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고 건강도 잘 챙겨야 한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을 보내자요. 김동진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량문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금방울 목걸이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매줄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산 깨우네. 우리들 꿈도 피어나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손 잡았네. 뜨거운 정 이어가며 앞을 향해 나아가네. 강산에 피어난 민족 단결의 꽃이여 영원히 이 땅에 빛나리라. 서로 아끼고 정 나누며 함께 꿈을 이루어 가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예, 기회를 빌어가지고 예,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강철수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예, 강철수 선생은 예,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조약에는 화룡시 중년에서의 주임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심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0: 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면풍에 이러한 말죠. 심뇌혈관계통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소화기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위염이라든가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계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에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의 신적의 선지예랍니다.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호흡계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흉막염, 인후염, 비염에 이러한 호흡계통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결절성, 낭종성 질병 치료에도 조예를 보이고 있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결절, 유성결절에 증후지료에 림파선 종대 이러한 말조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저희들이 레랜드에 이야기 되면 이 강철수 주임이가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 좌골신경통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상술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길태중염문진부에 오셔가지고 강철수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에 대해서 우리 토론을 해봅시다. 지금에 우리 연변병원 티젠중신이라든가 도의병원 티젠중신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이 나오는데요. 이 보고단에 말이죠. 이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으로 말이죠. 보고가 나오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증가되는 추세인데 이 결절성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거의 말이죠. 연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20세 내지 45세 좌우의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0: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60%가 여성분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1: 네.
0: 낭종성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우리 개념으로 놓고 본다 할 때 결절성 질병을 보게 되면 이 결절이가 능이 말이죠. 환자 본인이거나 혹은 말이죠. 의사분들이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만질 수 있는 이런 말이죠. 병증입니다.
1: 네.
0: 모양새는 원형이라든가 말이죠. 타원형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국한성을 띈 말죠. 실질적인 이런 손해를 갖다서 결절이라고 합니다.
1: 네.
0: 보통 보게 되면 진피내하고 피하조직이 말이죠. 많이 발생하는데 직경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보게 되면 1cm 좌우를 차지합니다.
1: 네.
0: 낭종성 질병을 놓고 보게 되면 이름 그대로 난간결구로 말이죠. 조성됐는데 밖에는 낭벽이 있고 안에는 말이죠. 어떤 액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0: 보통 보게 되면 우리 병리학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량성 종류에 속하는 이런 질병입니다. 우리 지금 림상에서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결절, 유성결절 이런 질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1: 네.
0: 낭종성 질병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란소낭종에 그리고 간낭종에 선낭종에

선낭조 이런 질병들로 말이죠.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겠죠.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이 도대체 어떤 구별이 있는가.

0: 아닙니다.
1: 네.
0: 림상의 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결절성 지병은 양성을 띠고 있고요. 또 어떤 병들은 말이죠. 악성을 나타낼 때 있습니다.
1: 네.
0: 낭종성 질병은 이름 그대로 우리말하는 주머니의 네. 모양새에
1: 대다수 양성이죠.
0: 예, 네. 내부에 말이죠. 어떤 액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1: 네.
0: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양성입니다.
1: 네.
0: 체적을 놓고 본다 할 때에 결절성 질병을 보게 되면 비교적 작습니다.
1: 네.
0: 낭종성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에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좀 더 큽니다.
1: 네.
0: 3cm 혹은 그 이상으로 림상에서 나타난 증세들을 보게 되면 결절성 질병은 일정한 크기로 발전하게 되면 어느 부위가 말이죠. 예? 그 결절이 생긴 부위가 말이죠. 아파날 때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말이죠. 예? 우리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발가울이 예해집니다. 예, 네. 그러면서 부원하는 형상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말이죠. 예? 이 결절성 질병을 인해서 말이죠. 예? 공농장애가 올 때도 있습니다.
1: 예. 네, 자 먼저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형님이 이 갑상선이라고서 진단받았는데
0: 예.
2: 어떤 심장도 떨리하고 예, 다리도 쫄아붙는 것 같은데 맥이 똑 떨어서 꼼짝 못한다.
0: 예, 예.
2: 예, 그래, 그, 결태문진의 강주임이라고, 이 방면에 영화 쓴다는데, 오늘이 가사오 그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예.
2: 연계됩니까?
0: 예, 예. 예.
2: 감사합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1: 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3: 예. 저는 텔레비 광고 보고에 피부과에서
0: 네.
3: 그래서 자극도 치료한다고 해서 치료했는데 한 13일간 치료했는데 기본상 다 나았어요. 원래 목에 부스럼이 났던 자리에 골마서 처치했는데 그 상처 자국이 한 이런 자리 동조만 크기로 있었댔는데 어느 35년 됐는데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치료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0: 예.
3: 예, 이게 특히 피부과의 김주임 선생님이 너무 지극정성으로 잘 치료해줬단 말입니다.
0: 예.
3: 우심 선생님 원장 선생님도 그렇고
0: 예. 그렇죠. 예.
3: 그런데 중심으로 되는 감사 인사를 표시합니다.
0: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소식인데.
3: 거기에서 그 오신 그 원장 선생님 그분이 그분이 한번 봤는데 그분한테도 감사 인사를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에나 한번 더 가려고 권고히 하기 위해서.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3: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중요하면 우리 내 친구 있잖아. 예, 각 계속 진질해서 꼬리 뻥 해가지고.
0: 예.
4: 계속 오림지남이 그랬단 말입니다. 예. 그래, 강소수 선생님 내려서 침도 맞고 약도 여러 번 썼답니다. 굉장히 효과 좋대가지고 네 오늘 가려고 그랬다.
0: 예,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네,
4: 수고하세요.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준장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5: 요추간판 탈출이
0: 네.
5: 나온 신경 통일돼서 허리 아픔이 다시 소리 때문에 걸기 바빠가지고 이래서
0: 예.
5: 이게 강주님이 그 이 방면 치료를 좀 잘한다는 이 방송 듣고 내 오늘 좀 한번 가 배우자고 합니다.
0: 예,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예.
5: 알겠습니다.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예. 나는 예, 좀, 이렇게 잠 잘 못 자던 것이 박윤덕 주임께서 배운 게 많이 났습니다.
0: 예, 예.
6: 예약 다시 하려 합니다.
0: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6: 예, 알았습니다.
0: 예.

0: 네,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박여사입니다. 네, 우리 고모를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 네, 고모가 당뇨가 심해서 이거 구리가 막 터지게 아팠습니다.
0: 예.
2: 근데 원장 선생님이 약을 몇 번 쓰고 나니까 많이 호전됐습니다.
0: 좋은 일입니다. 예.
2: 예. 그런데 저기 소변이 잦아서 그래서 예약하려 합니다. 또 쓰려고.
0: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시간단에 예. 오시면 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전번에 저기 박윤덕 주임이가 연락해서 약 쓰니까 많이 호전됐습니다.
0: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3: 노공래 얼음증이 많이 났는데.
0: 예.
3: 그치?
0: 예, 예.
3: 예. 다시 연락해서 좀 그 약 더 먹어야 되거든요.
0: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그 저기 박창호 주임을 예약해 주십시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예, 걸으면 숨이 차고 예.
0: 예, 예.
4: 그때 심장에 뭐가 누른 것처럼 아프고 해서 전번에 그 박창호 주임한테 가서 보였습니다.
0: 예, 예.
4: 그래서 천냥 갈다 먹은 게 이전보다 많이 낫은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는 50m도 뭐 걷기 바쁘던 게
0: 심했구만요. 예.
4: 시상도 조금 덜고 예.
0: 그렇죠.
4: 숨 덜 타고 다음 잠 자는 것도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0: 예, 예.
4: 효과 소위까니 오늘 첨약 좀 더 쓰려고 게 그 박창호 주임 좀
0: 예.
4: 예약해 주시죠.
0: 예. 연결됐습니다.
4: 예.
0: 그냥
4: 예,
0: 오십시오.
4: 알았습니다.
0: 예, 예, 예.
4: 고맙습니다.
0: 예.
4: 예.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불러일으키겠는데 이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을 본다 할 때 초기에 보게 되면 증세가 말이죠 명확하지 못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조기 발견하기 영 말이죠 쉽지 않아요. 보통 보게 되면 이런 티젠 중심에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이 나온 다음에 예, 저도 예, 이런 환자들이 보고단을 많이 봐왔는데 어째 내 지금 아무 증세도 없는데 어째 갑상선에 결절이 생겼다오 무슨 간에 낭종이 생겼다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하게 되면 조기에 말이죠 확진을 하고 정확한 치료 수단을 말이죠 챙기기 바쁩니다. 그러다가 이 결절이라든가 낭종에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거든요. 일정한 정도로 커진 다음에는 보통 보게 되면 압박 증세를 보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하세요.
5: 예, 예, 예, 저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해서 최영미 선생님 한테서 4일간 침을 맞았는데 너무 효과 좋습니다.
0: 예, 그래요. 예.
5: 예, 그래서 이제 한겨레오정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예, 예, 됐습니다.
5: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응답합니다. 예.
6: 저는 예, 저기, 영감 시주하느라고 대소변을 받아내면 몇 달 고생했지만,
0: 예.
6: 어깨 박죽뼈부터 그 한 팔을 내일 다 쓰지 못해, 숟가락도 쥐지 못했습니다. 짐은 자꾸 떨어져서.
0: 예, 예.
6: 너무 아파 자지 못하고 앉아 막, 어떨 땐 울고 이래서 예, 원장 선생님과 보니까, 그 진통되는 게인지 소염되는 게인지 주사를 놓습니다.
0: 예, 예, 예.
6: 박쪽 거기다 예. 주사를 놓고 그다음에 약도 제조기 침도 놔주고 그래서 조금 낫은 것 같은데 아직도 예, 이 팔을 들지 못하겠고 근본 예, 이 목을 씻지 못하고 이래서
0: 예.
6: 한번 더 가보이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예.
6: 알겠습니다.
0: 예.
1: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저 오늘 또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0: 어느 분을 예약하겠습니까?
7: 예. 박성호 두임 선생님, 예, 내 전번에 이래, 뭔가 이유가 아프고, 국물도 올라오고 해서, 예. 그래서 그 약을 몇 번 썼댔습니다.
0: 예.
7: 약을 쓴 게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서, 예. 오늘 또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다 연결됐습니다. 예.
7: 예.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8: 예. 저는 오늘 강철수 주임을 예약합시다.
0: 어떤 상황입니까?
8: 저는 예, 머리가 계속 항상 어지럽고 정신이 나고 예, 눈이 침침하고 그리고 눈앞 피부 옇고 그리고 또 목도 뻣뻣하고 이래서 강철수 주임한테서 치료를 받았는데
0: 예,
8: 소약 어제 한두 번 갖다 먹었습니다.
0: 예.
8: 근데 지금 예, 정신이 나고 예, 어지러운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8: 오늘도 강철수 쯤을 예약합시다.
0: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다 됐습니다. 예.
8: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9: 예, 저는 예, 한동안 그 최 선생님께서 친구를 맞았습니다. 2층에.
0: 예, 예.
9: 예, 다리도 많이 났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났습니다.
0: 예.
9: 그래가지고 오늘이 예약하자고 그랬다. 될 수 있는지요?
0: 예, 연계됐습니다.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9: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0: 예.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0: 예. 저 놈으로 피가 아파서 그러는데 저 친구가 그 2층에 있는 최용리 선생한테 가서 친구 맞은 게 많이 나왔다고 해서 저도 오늘이 가려고 하는데요.
0: 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0: 그럽니까?
0: 예.
10: 예, 알았습니다.
0: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1: 안녕하십니까?
1: 네.
0: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11: 예.
0: 예, 말씀하세요.
11: 예, 저는 원래 앉아 하는 일을 해 그랬는지 일어나면 얼음지 나지 예, 그래 나를 보고 서로 예, 공시에 부수라네 그랬대다.
0: 예, 예.
11: 예, 그래서 박윤덕 그 교수님께서 예, 치료를 받은 게 저 약도 먹고 침도 맞고 한 게 효과용 좋습니다. 그래 오늘도 또 예, 다시 가볼까네 그랬다.
0: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11: 예, 예, 수고하세요. 예,
0: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2: 네, 안녕하세요.
0: 예, 네, 안녕하십니까.
12: 예, 저번 날에 물건들 다가서 허리를 좀 다친 게 강철수 선생님한테 가서 그 침 맞고 전략 먹고 한 게 효과용 많이 좋았습니다.
0: 예.
12: 그래서 오전에 한 번 더 가서 그 강철수 선생님 보려고 그러는데 시간 되겠습니까?
0: 네, 예,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2: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3: 예, 지소랑 맞아요?
0: 예, 네. 맞습니다.
13: 예, 예, 저는 이 근래 다리가 줄이 붙이는 소리 너무 아파요.
0: 예.
13: 그래서 여기 그런 좀 양아 자랑 지팡이까지 막 짚고 댕겼어요. 그러다가 잘한다는 이런 이상 많이 보였는데 효과는 못 봤어요.
0: 그래, 예, 그랬어요.
13: 그리고 우연히 그 대중이 그런 방송에서 그 강주임 이사가 잘한다는 그 소문 듣고서리
0: 네,
13: 하다가 보였는데 한 번 침 맞고 점량 먹고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요.
0: 예, 그래요.
13: 이 효과가 좋을 때쯤 막 또 보이다 그래요.
0: 예.
13: 예약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13: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4: 예, 수고합니다.
0: 예.
14: 난 허리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강철수 주임 만나서 아 치료를 했는데 그가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14: 지금 막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0: 예, 예. 오십시오.
14: 예.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4: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대종이 진찰부에서는

0: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휴대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는데 우리 갑상선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대략 30% 정도로 차지하는 분들이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1: 네.
2: 초기에는 말이죠. 증상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견하기 바쁜데 발견하지 바쁘기 때문에 또 치료 도경을 말죠. 찾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결절이 어느 정도로 커지게 되면 조약에 말이죠. 압박 증세를 보이는데 그 링근에 있는 어떤 조직들을 압박하는가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증상 표현이 달라집니다.
1: 네.
2: 하나는 말이죠. 갑상선 결절이가 어느 정도로 커지게 되면 치과리라는데 기관지를 눌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말이죠. 호흡도 질환이 온 것처럼 말이죠. 숨이 차거나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생기거나 이런 증세들이 말이죠. 나타납니다.
1: 네.
2: 또한 말이죠. 식관이라 하는데 식도를 또 압박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게 되면 말이죠. 마치 말이죠. 식도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말이죠. 음식을 말이죠. 넘길 때 불편한 감을 느끼거나 어떤 분들은 말이죠. 삼키기 말이죠. 곤란한 이런 증세를 나타낼 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 호흡환선증이라 하는데 이걸 말이죠. 압박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환자분들이 목소리가 말이죠. 변해집니다. 쉰 목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말씀하기 좀 불편하고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갑상선 공능이 또 이상하게 번져질 때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은 맞아요. 작항이라 하는데 갑상선 공능이 항진 상태에 처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자전이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면서 자디에 갑상선 공능이가 저하 상태에 말이죠. 처할 때 있습니다. 관건 문제는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은 이 결절성 질병하고 이 낭종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초기에 말이죠. 증상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에 걸렸지만은 말이죠.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이죠. 병원에 제때 오셔서 말이죠. 확진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말이죠. 이 결절이라든가 낭종이가 어느 정도로 커지게 되면 이 압박 증세를 보이는데 말이죠. 이때 치료를 하게 되면 사실 말해서 치료 요정이가 더 길어집니다.
1: 네.
2: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2단계에서 제때 말이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병증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어떤 분들은 또 위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1: 네.
2: 지금 우리 지구촌에 보게 되면 뇌양성 질환이 몇 년간 돌았는데 이 뇌양성 질환이 돈 다음에 지금 우리 디젠 중심에가 검사를 해보게 되면 하늘로 페니제제랍니다.
1: 네.
2: 이 보고단이 말이죠.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 페니제제도 보게 되면 보통 분들이 초기에 보게 되면 증상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배뇌결절이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말이죠. 호흡도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네.
2: 예, 기침을 한다든가, 예, 숨이 찬다든가, 예, 가슴이 아파난다든가, 예, 예, 이런 배단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예, 교대를 했지만, 일단에 발견한 다음에는 예, 제때 병원에 오셔서 예, 전문가들이 치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결태중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1966년에 창작된 노래 붉은의 변강 비춘에는 원봉거 건설 현장에서 시작돼 60년간 조국 방방곡곡에 널리 울려 퍼지며 여러 민족이 분발 정진하도록 격려하는 정신적 역량으로 됐습니다.
1: 2026년 길림성 문화 및 관광산업 투자 용자 접목 교류 활동이 연기돼서 있었습니다.
2: 중국이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기념일을 맞으며 우리족 각지의 홍색 애국주의 교양 장소에 참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9월 3일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74주년 기념일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연변 대지는 초기의 간관 창업으로부터 단결 흥성, 번영 진흥으로 나아가는 길을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이 활기찬 연변 대지에서 1966년에 노래 붉은 해변강 비춘회가 창작됐습니다. 60년 전에 나온 힘찬 선율의 이 노래는 원봉거 건설 현장에서 시작돼 조국 방방곡곡에 널리 울려 퍼지며 끊임없이 불리워져 왔습니다. 이 노래는 변강 대지의 천지 개벽을 증근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분발 정진하도록 격려하는 정신적 역량으로 되었습니다. 장백산 기슭 해란 강반에서 탄생한 노래 붉은 해변강 비춘에는 6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틱톡, 콰이소, 소홍서, 영상 계정 등 주요 짧은 영상 플랫폼에서 이 노래의 기악 연주, 창의 무용 등 다양한 2차 창작물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나이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람마다 뜨거운 사랑으로 고전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올린 글을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깊이 감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세대 네티즌들은 노래를 들으며 지난 날을 추억하고 젊은 네티즌들은 노래를 듣고 그 연원을 찾아 노래 뒤에 담긴 분투 이야기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변강 건설의 세월을 직접 겪지 못했지만 힘차고 격앙된 선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섬서성 서안주민 왕홍합니다. 이 노래에는 우리 대중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러나오는 감정, 즉 공산당이 오늘날의 좋은 생활을 가져다 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백산주민 장혁입니다. 처음 인터넷에서

0: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선율이 아주 힘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점차 이 노래 뒤에 담긴 이야기를 읽어야 하면서 더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틱톡 플랫폼에서만 2023년 한 해 동안 100여 개 계정이 붉은 해 변강 비춘의 전승에 참가했고 제 생각은 3,200만 위를 웃돌았습니다. 틱톡의 붉은 해 변강 비춘의 검색어 재생량은 1억 7천만 회에 달했습니다. 뉴미디어 행렬은 전통 매체의 전파 한계를 타파하고 더욱 빠른 속도와 더 넓은 범위에서 정서적 공감과 정신적 전승을 실현함으로써 시대를 뛰어넘은 붉은 선율이 신시대의 새로운 생명력을 발산하도록 했습니다. 1966년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온 이래 연변 가무단은 이를 보류 청목으로 정하고 세대의 세대를 이어 혁신적으로 공연해왔습니다. 문예일꾼들은 독창, 중창, 노래와 무용, 교향악, 개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전국의 도시와 농촌, 교정과 초소를 두루 찾아다녔으며 국가급 주류 무대에도 올랐고 국문을 나서 문화 교류도 펼쳤습니다. 예술단체는 또 짧은 영상 플랫폼에 의탁해 지속적으로 전파하면서 이 변강 찬가가 세세대대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변 가무단 부단장 조신합니다. 노래 붉은 해 변강 비춘에는 이미 일반 노래의 범주를 뛰어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중대 공연에서 이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홍색 부호로서 시종 연변의 문화 명함을 대표해왔습니다. 이 노래가 시대를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 와닿은 것은 생활에 뿌리내리고 본토에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기 50년대 화룡시 숭성진 상천촌은 토지가 척박해 반농사밖에 지을 수 없었습니다. 1956년 10월 원봉구 공사가 정식 착공됐고 현지의 한족, 조선족 등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깨 곁고 분투하면서 수로를 뚫었습니다. 원봉구 건설 참가자 화룡시 숭성진 상천촌 촌민 동숙서입니다. 모두 정말 일치단결했습니다. 돌이 크면 쇠갈고리를 걸고 구령을 외치면서 함께 들어올렸습니다. 한 번 등에시면 힘을 냅시다 헤이요 하고 구령을 외쳤습니다. 근 2년간의 간고분투를 거쳐 1958년 5월 원봉구가 완공됐고 두만강물을 60여 미터 높이의 산등성기까지 끌어올려 과거 척박했던 땅을 옥탑으로 만들었습니다. 초민들은 마침내 벼를 심고 쌀밥을 먹으려던 수건을 이루게 됐습니다. 화룡시 숭성진 상천촌 촌민이며 동숙서의 아내인 곽윤탑니다. 지금 모두의 생활이 이렇게 좋아지고 쌀밥도 먹게 됐으니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당시 조선족 작사자 한윤호와 작곡가 김봉호는 건설 일선에 심입해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물길을 다스리고 산천을 개조하는 장엄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변경 대중들의 자력갱생, 단결분투 정신에 깊이 감동한 이들은 가장 진실한 노동생활에서 자양분을 섭취해 이 땅에 가장 소박하고 뜨거운 분투 정신을 선율로 다듬고 가사에 새겨넣어 붉은 해 변강 비춘이를 창작했습니다. 노래가 세상에 나오자 신속히 조국 각지에 널리 퍼져 시대를 울리는 힘찬 목소리로 됐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근평 정석이는 화룡시 광동촌을 찾아 고찰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천민들이 노래 붉은 해 변강 비춘에 맞춰 춤추는 모습을 본 습근평 정석이는 조선족 대중들이 춤을 아주 잘 추며 동작 하나하나가 확실히 남다르다고 칭찬했습니다. 습근평 정석이는 수십 년 전 자신이 촌당지부 서기로 있을 때 촌의 방송에서 매일 붉은 해 변강 비춘이를 틀어줘 아주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 민속무용대 대장 김중일입니다.
1: 정석께서 광동촌에 오셔서 우리는 정석이 앞에서 예전엔 춤을 추었습니다. 정석께서는 말씀하시기로 정석 복장이 매우 곱고 홍타연자 대장은 60년대 노래 매우 듣기 좋습니다. 동무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0: 당의 민족정책의 햇살 아래 지난 몇십여 년간 연변은 흥변부민행동, 향촌진흥 등 국가전략에 의탁해 경제발전, 민생개선, 민족단결, 대외개방 등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오늘날 연변의 변경기초시설은 전면 재고됐고 교육

0: 의료, 양로동 공공봉사는 지속적으로 기층이 내려가고 있으며 주거 환경은 더 살기 좋게 변했습니다. 특색 산업은 왕성하게 발전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수입은 안정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 어렵게 수로를 건설했던 화룡시 승선지는 오늘날 드넓은 옥탑과 흥성한 문화관광산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려녕 관광객 광만상입니다.
1: 동타양
0: 붉은 해변강 비춘의 노래는 연변과 길림성, 나아가 우리 동북의 자랑입니다. 직접 와보니 길도 잘 닦이고 교통도 원활하며 산은 푸르고 물은 맑습니다. 개혁 개방 이래 수십 년 동안 일어난 웅대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60년 전 이 열토에 뿌리내린 분투정신은 시대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의 발원지입니다. 1994년 처음으로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 평위된 이래 연속 다섯 차례 이영예를 수상했고 두 차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주로 평위됐습니다. 올해 국가 1급 배우 변영화가 모교인 연변대학을 다시 찾아 졸업식 무대에서 붉은 해변강 비춘회를 정답게 불렀습니다. 이 노래의 격정적인 감화력은 사람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한 뜨거운 분투정신과 애국정서를 불러일으킵니다. 붉은 해변강 비춘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분투의 씨앗인 바 60년간 대대로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뿌리내리고 싹트며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의 정신적 기치로 되어 변강 아들딸들이 승리의 방향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신시대에 들어서 온 오프라인에서 더 널리 울려 퍼지면서 세대를 이은 지속적인 전승 속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끊임없는 정신적 역량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 2026년 길림성 문화 및 관광산업 투자 융자 접목 교류 활동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성문화 및 관광청 부청장 류대위, 부주장 윤조위가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윤조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객거 건강 양생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뚜렷한 지역 우세가 있는 바 천혜의 생태 자원 완전하게 전승된 민속 문화와 건강 양생에 적합한 변경 풍조를 갖추고 해서 동북아에서 발전 참전에 큰 객거 건강 양생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년의 연변조에서는 객거 건강 양생 발전 기회를 다잡고 추진하여 삼림 건강 양생, 온천 요양, 민속 체험 다원화 경영 모식의 초보적인 규모를 갖춘 바 일핵 집결, 세 개 지대 연동, 다섯 개 구역 협동의 건강 양생 청사진이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접목 교류 활동을 계기로 객거 건강 양생에 초점을 맞추고 대상 자본, 자원 접목을 심화하며 기업이 고품질 발전을 이루도록 조력하여 길림 문화 관광과 금융 합작 공용의 새로운 판도를 함께 구축하길 바랍니다. 류대위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성당위와 성정부에서 객거 건강 양생을 새로운 산업 분야로 삼고 산업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객거 건강 양생 고품질 발전을 추동할 때 관한 시험점 사업방안을 내왔는 바 자연자원과 인문생태를 통합하여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유치하고 소비를 이끌며 금융기구가 적극 참여하여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산업의 양성순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투자기업과 금융기구가 손을 잡고 객거의 새로운 기회를 공유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개척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활동은 객거 건강양생 길림의 투자를 주제로 정부, 은행, 기업 간 접목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우리 성 객거 건강양생 산업의 발전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활동 기간 참가 귀빈들은 존의 일부 관광 건강양생 대상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활동에서 비암산 온천, 고촌락 등 객거 건강 양생 기업들이 추천 소개를 하고 일부 투자 협력 기업들이 사례와 경험을 공유했으며 금융기구와 문화관광기업들이 합작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활동에서 길림성 객거 건강 양생 합작 연맹이 정식으로 설립되는데 우리 주에서는 9개 기업이 연맹에 가입했습니다.
0: 아래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의 법치적 토대 튼튼히 다져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학습 관찰을 론함이란 제목으로 된 중국 민족보 론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 채택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습니다. 신시대의 헌법 관련 규정을 실시하고 민족 사무를 처리하며 민족 사업을 전개하는 기본 법률로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당조항의 결책 포치를 관철 실시하고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역사적 방위에 립각해 헌법의 규정 원칙과 정신을 전면 관철했습니다. 이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 법치적 토대를 튼튼히 다졌으며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각 민족 인민들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에서 포치한 중대한 정치 임무이자 립법 임무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중화민족이 역사에서 미래로, 전통에서 현대로 나아가고 타원에서 일치로 응집되는 발전의 대세에 순응해 민족 단결이라는 생명선을 단단히 틀어주고 중화민족의 정치적 시각과 여러 민족의 공동리익에 립각했으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함으로써 전국 범위의 민족 관계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민족의 공동 단결 진보와 공동 번영 발전은 중화민족의 생명이자 힘이며 희망입니다.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새 로정에서 우리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도리에 더 긴밀히 뭉쳐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며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착실히 관철 실시하면서 법치가 근본을 공고히 하고 예기를 안정시키며 장원한 발전에 유리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중화민족의 대단결로 중국식 현대화를 촉진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합시다.
2: 중국이민 항일전쟁 및 세계 판파시오 전쟁 승리 기념일을 맞으며 우리족 각지의 홍색 애국주의 교양 장소에 참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명기하고 승리의 경의를 표하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서 홍색 정신을 전승하고 있습니다. 1자 용정치 일본 연변 침략 죄증 관에서는 애국주의 교양 활동이 장중하게 펼쳐졌습니다. 항미 원조 로병과 퇴역 로병 10명, 소년 10명의 역사 유적지에 모여 고난의 흔적을 돌아보고 파란만장한 세월을 되새기며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서 민족 항쟁의 서사시를 되새겼습니다. 1909년에 건설된 이 건축물은 한때 일본이 연변을 식민 통치하던 핵심 기관이었지만 지금은 침략 죄행을 폭로하고 민족의 기억을 일깨우는 중요한 교양기지로 됐습니다. 오전 9시 30분 전체 일원은 해설원을 따라 전시관을 참관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실물과 사진, 자료들은 당시 연변 인민들이 받은 잔혹한 압박과 그들이 진행한 불굴의 항쟁을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자본봉사자들은 또 정경재연을 통하여 당시 연변대지가 겪었던 잔혹한 압박과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구담없이 투쟁했던 장면들을 재현했습니다. 중국이민지원군 로병 정수함입니다. 아이들이 나라와 고향을 지키고 분발하며 강국 부흥의 중임을 뜸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참관이 끝난 뒤에 홍색 무대극과 애국시랑송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로병 대표는 우수 소년 선전 강연원들에게 기념 트로피를 수여해 소년들의 홍색 정신을 계승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주최 측은 공군 로병들에게 기념 복장을 증정을 하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들의 뜨거운 충성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로병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부른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네. 우리는 공산주의 후계자의 선율이 장래 울려 퍼지면서 두 세대의 정신적 공감과 신념의 전승의 노래소리 속에서 빛났습니다. 붉은 넥타이 선전 강연원 연결제 북단소학교 학생 장송유입니다. 전시관을 참관하고 나니 전쟁의 초인이 자욱했던 세월과 선배들이 겪었던 고난을 절절히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의 평화로운 생활과 행복한 나라는 수많은 혁명선열들이 뜨거운 피와 생명으로 바꾼 것을 알게 됐지요. 앞으로 저는 꼭 조국에 보답하고 강산을 수호하며 역사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에서는 연변체육운동학교 학생들이 동만항전 역사기념관을 찾아 진균 역사

0: 영상 자료와 역사 전시판을 관람하고 동장역, 양정우, 진안장 등 혁명 선열들의 영롱한 사적을 기호했습니다. 학생들은 동북한일연군 장병들이 피흘리며 싸운 장엄한 세월을 되새기며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혁명 선배들의 숭고한 신념과 간고분투의 투쟁 정신을 깊이 느꼈습니다. 도나에서는 도나시 제5중학교 고중 1학년 신입생 550명이 도보로 진안장 열사 릉문을 찾아 열사들을 위해 묵도하고 경의를 표했으며 꽃바구니를 진정했습니다. 학생들은 진안장 열사의 영웅사적을 들으며 추모 속에서 리상신념을 굳게 다지고 가국 정회를 두텁게 했습니다.
1: 연배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영화였습니다.
2: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3: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2: 생활 플러스.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연변 저준적 자치도 창립 74주년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고향의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0: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리미란입니다. 지난 8월 15일부터 종합이민공화국 생태환경법 법전이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이 법전은 우리나라에서 민법전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로 방대한 분량을 자랑합니다. 그야말로 푸른색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법률을 뒤적일 필요 없이 이 법전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이 법전은 하늘을 관장하고 땅을 관장하며 그 사이의 공기도 관장한다고 표현될 만큼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데요. 네, 오늘은 이 거대한 법전이 우리의 일상생활, 특히 집 앞에서 겪는 사소한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에 초점을 맞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소음공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공사장 소음, 교통소음은 물론 우리 생활에서 가장 흔히 겪는 광장무용음악, 심야 인테리어 작업, 상점의 확성기 광고, 자동차 불법 개조로 인한 광음 등 모든 생활소음이 법적인 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제는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다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과 휴식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는 단순히 수치만을 기준으로 삼던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점입니다. 법전은 또 주민위원회나 부동산관리회사 등 기층 조직에도 소음 문제를 제지하고 조정하거나 보고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개인과 단위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집, 가정, 우리는 이 단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갈까요? 네,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일까요? 아니면 매일 돌아와야 하는 의무감의 장소일까요? 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다움을 완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모든 관계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네, 아마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대화, 그 작은 울림에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네, 가정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는 아이의 자존감이 되기도 하고 배우자의 하루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생활플러스에서는 심리상담사 박연아 선생님을 모시고 가정에서의 소통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함께 있지만 각자 스마트폰을 보는 풍경이 일상이 되어버렸는데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가족 간 소통이 위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예, 이제는 가족이 모여 앉아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는 함께 있는 고독이 일상이 돼버렸죠.
0: 네.
1: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가족 간의 대화가 위협을 받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즉각적인 보상에 길들여진 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0: 네.
1: 우리가 핸드폰을 볼 때 게임에서 쌓여지는 작은 성취 혹은 스마트폰 이제 알람이 울릴 때 또 이제 우리가 모멘트에서 좋아요가 이제 눌리게 되면 네. 우리 뇌는 즉시 도파민이라는 이제 물질을 분비를 하는데 이 도파민은 기쁨과 성취감을 담당하는 신경물질이에요.
0: 네.
1: 문제는 이것이 노력이 없이도 터진다는 겁니다.
0: 네.
1: 반면에 가족 대화는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감정을 헤아리고 적절한 답변을 고르는 좀 고도의 인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반면에 스마트폰은 그냥 쓸어 넘기기만 해도 도파민이 샘솟는 거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뇌가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덜 들고 보상이 큰 스마트폰 쪽으로 습관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0: 네.
1: 이제 뇌가 익숙해진 강한 자극인 스마트폰 앞에서 상대적으로 좀 느리고 조용한 가족의 목소리는 아쉽게도 점점 심심한 소음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0: 네.
1: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완벽한 관계에 대한 환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스마트폰 속의 세상은 어떻게 보면 늘 예쁘고 완벽하고 정제되어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우리가 생생한 가족 대화는 불완전함의 연속이잖아요.
0: 네.
1: 말실수도 하고 또 감정적으로 격해지기도 하고 서로의 표정도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세상에 간단하고 즉각적인 소통에 익숙해져 버리면 이러한 불완전한 인간관계의 불편함을 회피하느라고 점점 더 가상세계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무방비한 상태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스마트폰은 내가 원할 때 켜고 원하면 또 끌 수 있고
0: 네.
1: 상대적으로 내용을 내 통제 속에서 이제 둘 수 있다면 가족과 함께 마주할 때는 내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무방비 상태 또 통제할 수 없는 상황도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혹시 또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 불편한 마주보기를 자꾸 회피하다 보니까 어느새 가족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가장 먼 존재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1: 우리는 또 다 알죠. 기술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손 안에 들고 있는 가상연결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나와 한 공간에 살고 있는 가족과의 진짜 연결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네요. 이 가족 간의 소통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아이의 정신건강과 정서발달,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가정에서의 소통이 다른 관계에서 소통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르며 왜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1: 예, 이제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도 이런 말을 해요.
0: 네.
1: 회사 동료거나 친구하고는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데
0: 네.
1: 왜 해필 집에만 들어가면 말이 막힐까?
0: 네.
1: 그래서 우리가 가족 소통과 다른 관계와의 근본적인 다른 점 그거를 한번 짚어보면 첫 번째는 가족 대화는 어떻게 보면 계약이 아닌 운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0: 네.
1: 직장 동료나 친구는 업무적인 목표거나
0: 네.
1: 공통의 관심사라거나 그 어떤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보니까 싫으면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어요.
0: 네.

0: 하지만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운명적 공동체입니다. 여기서의 대화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관계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논리로 통하지만 가족에게는 존재 자체의 인정이 먼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이 근본적인 차이를 모르면 가족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두 번째는 가족의 대화는 감정의 안전기지 역할을 합니다. 다른 관계에서의 소통은 주로 문제 해결이나 정보 교환이 목적인 반면에 가족 대화의 핵심은 돌아올 곳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1: 네.
0: 특히 아이의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가족의 목소리는 세상은 안전한가 이것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되는데요.
1: 네.
0: 아이가 학교에서 맞닥뜨린 좌절과 상처는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이해받는 경험을 통해서만 치유가 됩니다.
1: 네.
0: 만약 이 자리가 스마트폰과 무심한 대답으로 이제 채워진다면 아이는 정서적인 지지대 없이 혼자 싸우는 방법만을 배우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이 불안과 우울로 이어지는 지름길임을 아마 지금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특별한 점인데요. 가족 대화는 평생의 정서적 기억으로 이제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1: 네.
0: 친구와의 즐거웠던 대화는 좋았던 추억으로 남지만 가족의 말 한마디는 내 존재의 근간이 됩니다. 부모님의 무심한 한마디가 아이의 자아존중감을 좌우하게 되고 또 식사 시간에 나누었던 하루의 잡담, 눈을 맞추면서 들었던 웃음소리 그리고 사랑해라는 말들은 10년, 20년이 지나서도 그 사람의 정신건강에 뿌리가 됩니다.
1: 네.
0: 그렇기에 가정의 대화는 기분이 좋은 것을 넘어서 치유적이어 하고
1: 네.
0: 즐거운 것을 넘어서 안전한 것이어야 된다고
1: 네.
0: 말을 합니다. 오늘부터 식탁에 앉았을 때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녀와 눈을 마주치면서 오늘은 기분이 어땠어?로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1: 네.
0: 정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에 관심을 두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1: 네.
0: 이 작은 실천이 가족을 다른 관계와 확연히 구분을 짓는 가장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1: 그렇네요. 우리 부모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 함께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가 아이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 가정 내에서 디지털 기기가 가족 소통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연결이 인간적 소통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0: 예, 맞아요. 정확히 집었어요. 아이들만 스마트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이 빠져 있습니다.
1: 네.
0: 이러한 디지털 연결이 인간적 소통을 대체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같이 있는 시간은 확보한 듯 하지만 함께 느끼는 순간의 생생함은 아쉽게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1: 네.
0: 같은 공간에 앉아서 각자 폰을 본다 이런 상황을 많이들 보셨죠.
1: 네.
0: 근데 물리적으로 한 공간 안에 있지만 인간 소통의 핵심은 생생한 동기성에 있다고 해요.
1: 네.
0: 쌍방의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 어떤 때는 잠깐의 이제 망설임, 멈춤, 그리고 웃음 뒤에 있는 그런 후련함,
1: 네.
0: 이러한 미세한 감정 신호들은 디지털 화면으로는 절대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는 얻지만 관계의 리듬을 잃어간다 얘기합니다.
1: 네.
0: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식을 실시간적으로 알려줍니다.
1: 네.
0: 하지만 가족 간의 대화에는 즉각적인 이런 반응이 아니라 말을 꺼내기까지 이제 주저함도 있고 서로의 말이 겹치면서 어색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또 공감되는 부분에서 터지는 공명이 있고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는 좀 침묵도 있고
1: 네.
0: 고유의 리듬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디지털 기기는 이 적절한 침묵과 기다림을 허용하지 않고 알람이 오면 즉시 반응하도록 거기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진심으로 말을 꺼내기 위해서 엄마랑 좀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이제 주저하게 되고 그 필요한 3초의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먼저 폰을 집어들 때가 많습니다.
1: 네.
0: 그 기다리지 못한 3초가 아이가 어떻게 보면 영원히 입을 닫게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남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심각한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좀 완벽한 가상에 길들여져서 불완전한 현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스마트폰 속 세상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글은 차단하고 좋아요가 많을 것 같은 사진만 올리고 원할 때는 접속하고 또 원할 때는 종료하고 네. 내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앞에서의 대화는 통제 불가능하잖아요. 아이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거나 배우자가 갑자기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때 보면 우리는 이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더 익숙하고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 디지털 세상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진짜 관계가 주는 깊은 위로와 예측 불가능함 속에서도 피어나는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이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은 아이의 정신건강 발달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특히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가족이 정서적 유대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 내 소통이 부재나 왜곡이 아이 정서 발달과 심리적 안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0: 예, 맞아요. 이제 청소년 시기는 아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불안정하고 예민한 시기라서 이때의 부모님하고의 대화는 단순한 잡담이 아니라 아이의 정서적 토대를 짓는 뼈대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1: 예.
0: 이 시기에 가족 내 소통의 부재는 아이들한테 첫 번째는 자아 존중감 형성에 흠이 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심리학에서 거울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아이는 부모의 눈과 반응을 거울 삼아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를 확인합니다. 근데 부모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무심하고 건성어린 이제 반쪽짜리 대화를 반복하다 보면 아이는 무의식 중에 내 말은 들을 가치가 없나 보구나.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자아인식을 내면화하게 되죠.
1: 네.
0: 두 번째는 정서적 조절 능력을 배울 기회를 잃는다고 얘기하는데요.
1: 네.
0: 가족 대화는 아이가 분노나 슬픔, 좌절 같은 강한 감정을 안전하게 표출을 하고
1: 네.
0: 부모님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주 달래주는지를 배우는 이제 정서적인 실험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 네.
0: 만약 부모가 이 시기에 대화를 회피하거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논리로만 반응하거나 혹은 아이의 감정에 과잉 반응을 하면서 불안함을 느낀다면 아이는 감정 표현은 위험하구나 혹은 감정을 느끼면 안 좋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1: 네.
0: 그 결과 자신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억압을 하거나 그거를 참다가 더 폭발적으로 표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네.
0: 심한 경우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이 왜 화가 나는지 왜 우울한지조차 이제 설명하지 못하는 일명 이제 감정 실어증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왜곡된 관계의 패턴이 대물림된다는 건데요.
1: 네.
0: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내용보다 말하는 방식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그대로 복제합니다.
1: 네.
0: 말보다는 행동을 복제하죠. 그래서 부모가 갈등을 회피하고 침묵으로 일관할 때 아이는 이제 미래의 친구나 직장 동료나 미래의 연인과 갈등이 생길 때에도 무의식적으로 회피를 하거나 문을 닫아버리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부모가 상대를 비난하거나 조종하는 방식으로 대화한다면 아이는 관계를 이기고 지는 싸움이라고 또 인식하게 되고요.
1: 네.
0: 이제 이것을 가족 전염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1: 네.
0: 대화의 부재는 한 세대에 그치지 않고 또 그 아이가 다시 자신의 자녀에게 동일한 방식의 소통을 반복하게끔 되는 이제 좀 엄중한 결과가 있답니다.
1: 네.
0: 그래서 꼭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러한 결과를 피면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꼭 완벽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1: 네.
0: 중요한 건 완벽한 대화보다는 지속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1: 네.
0: 아이가 좀 이제 삐딱한 말을 할 때에도 단 한 번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 눈을 보면서 그런 상황에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말해주는 거, 그 한 번의 시도와 연결이 아이에게는 내가 혼자가 아니네 라는 평생의 민어책 체계의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정말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가 막막하고 어렵다고 해도 한 번 또 한 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1: 그렇네요. 완벽한 대화보다 지속적인 시도가 중요하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을 해도 소용없어라는 생각에 점점 대화를 포기하고 결국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가족, 부모와 자녀 사이 혹은 부부 사이에 이런 침묵의 벽이 쌓이는 과정과 그것이 가족관계에 초래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0: 이제 소통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가정의 이런 침묵의 벽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그 벽은 하루아침에 쌓이지는 않죠.
1: 네.
0: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1단계가 아마도 대화의 좌절로 인한 경험일 거예요.
1: 네.
0: 처음에는 아마

0: 아마 아이도 배우자도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표현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1: 네.
0: 잘 통할 때도 있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을 꺼냈을 때 상대가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그런 건 별거 아니야 라고 축소한다거나 혹은 또 뭐 이런 거로 불편해. 나도 너 때문에 힘든데 하면서 화를 낼 때 마음이 아팠던 경험들이 반복이 된다면
1: 네.
0: 이제 우리 뇌는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한다는 건 이렇게 오히려 내가 아플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1: 네.
0: 이게 1단계가 되겠고 두 번째 단계는 전략의 변화가 회피로 되는 거예요.

0: 해야 되겠다는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네. 꼭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감정은 철저하게 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가족은 정보는 공유하지만 속마음은 서서히 이제 닫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의 단절인데요. 네. 벽이 생기게 되면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일명 동거인이 되는 거죠. 네. 이때부터 가족은 더 이상 안전한 정서적 대상이 아니라 단지 기능적 공동체로 전락을 하면서 가장 비극적인 점은 자녀가 이 패턴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해서 미래 관계에도 적응을 한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침묵은 가족력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더 지독한 외로움이 같이 있을 때에도 느끼는 외로움이라고 하잖아요. 네. 가정의 침묵이 무겁게 이제 깔리게 되면 부모도 아이도 가족 중에 그 누구도 빠짐없이 우울감과 무기력감, 허전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1: 네. 네. 이 적잖은 부모들이 아이와의 대화에서 잔소리와 훈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조언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이는 들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부모가 아이와의 소통에서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와 아이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대화 패턴은 무엇인지요?
0: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 말을 하죠. 선생님, 저는 아이를 위해서 조언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아이는 왜 자꾸만 제 말을 피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이석에의 답이 있습니다. 네. 부모는 조언자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지만 아이가 정작 원하는 건 공감자라는 거죠. 네. 이 간극을 메우지 못하는 한 아무리 좋은 말도 아이의 마음의 잔소리로만 각인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를 본다면 이제 해결사 모드로 즉시 돌입하는 거예요. 네. 아이가 학교가 너무 힘들어라고 말하면 부모님은 즉시 그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볼까 이러면서 해결책을 쏟아내는데요. 정작 아이가 원하는 건 해결 책이 아니라 이 힘듦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해결책을 먼저 내미는 순간 아이는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구나 라고 느끼면서 아예 문제를 다음번부터는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실수, 비교. 비교와 일반화의 덫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런 말이 있죠. 엄친아라고 해서 옆집에 누구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네. 그리고 또 지금 애들은 다 그래. 숙제가 다 많아. 스트레스가 다 많아. 이제 이런 말들로 아이의 자존감을 정면으로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비교는 아이들을 경쟁관계로 만들고 네. 일반화는 또 개인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지극히 반감을 쌓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는 아 나는 부모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에 점점 위축 되고 부모와의 대화를 회피하게 된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실수는 과거를 들추면서 잣대를 이제 도덕적 잣대를 이제 세우는 건데요. 네.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몇 번을 더 말해야 돼. 이런 표현은 대화가 현재의 관계 개선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들추는 재판으로 전환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태도가 되고 변명에 급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될 거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 이제 한 세 가지를 짚어본다면 이러한 단어는 피하면 좋아요. 첫 번째는 하지만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연결사라고 하죠.
1: 네.
0: 아이가 오늘 하루 운동을 쉬어도 돼? 그러면 부모는 알았어. 네 맘대로 해. 그런데 하지만 운동을 매번 3번은 하기로 네가 약속했잖아.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하지만이라는 한마디가 아이의 모든 대화지를 꺾습니다.
1: 네.
0: 아이에게도 분명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부모님의 의견을 먼저 어필하기 전에 아이의 이야기를 듣느라면 이제 행동 결과가 바뀔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일단은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저 왜라는 단어.
1: 네.
0: 왜 그랬어? 왜 점수가 떨어졌어? 이렇게 왜라는 질문은 아이를 이제 비동적으로 만듭니다.
1: 네.
0: 그래서 아이는 이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혼나지 않을까에 몰두하면서 변명을 하게 되죠.
1: 네.
0: 그래서 왜 대신에 어떻게로 바꿔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1: 네.
0: 그러면 이 말이 함께 고민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아이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합니다.
1: 네. 네,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경험한 시대, 사용하는 언어, 가치관 자체가 다릅니다. 부모는 안정을 중시하고 자녀는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등 세대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러한 세대 차이를 좁히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예, 이제 부모 세대

0: 와 자녀 세대는 정말 같은 말을 해도 전혀 다른 맥락과 같이 오해했다고 얘기를 하죠.
1: 네.
0: 그래서 오해는 다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잘못으로 해석하는 데서 온다는 말이 있듯이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부모 세대는 안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1: 네.
0: 지금의 자녀 세대는 자아실현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1: 네.
0: 그 환경을 짚어본다면 부모 세대는 결핍 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안정된 직장, 안정된 가정의 생존이 필수 조건이었어요.
1: 네.
0: 반면 자녀 세대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물음을 늘 함께 가지고 컸죠.
1: 네.
0: 이제 이것은 부모가 구시대적이라거나 자녀가 철없어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시대에 가장 합리적으로 적응한 결과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부모 세대의 안정에 대한 추구가 있었던 덕분에 그 안정이 든든한 기반이 되어서 우리 자녀가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날개와 용기가 생긴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다르거나 탓해야 될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노력과 노고에 감사하고 또 개성 있게 잘 커준 자녀에 대한 감사함을 서로 공유를 한다면 철없어 보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도 줄어들게 되고
1: 네.
0: 자녀들도 부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언어의 차이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부모님들은 보통 밥을 먹었니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1: 네.
0: 자녀들은 힘들었어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1: 네.
0: 그래서 부모에게는 밥은 생존의 덜범이었고 자녀에게 또 감정 공유는 존재의 확인이라는 이 표현의 코드를 이제 해석하지 못한다면 서로 답답하고 엇갈리게 되는데 시대마다 자주 사용하는 말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그 아래에 사랑의 표현과 도움이 요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아마 귀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1: 네.
0: 그리고
1: 네.
0: 또 세 번째는 아마 이제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1: 네.
0: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스마트폰과 디지털과 함께 자라서 동시다발적인 처리 능력에 익숙합니다.
1: 네.
0: 부모님들은 순차적인 사고에 이제 익숙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자녀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1: 네.
0: 하지만 이제 하나에 깊이 집중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반면에
1: 네.
0: 부모님은 한 가지에는 집중을 잘하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의 소통에는 낯설어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차이를 인정할 때 서로를 훈계하려는 마음이 이제 사라질 수가 있답니다.
1: 네.
0: 그래서 인식이 먼저 이렇게 바뀐 다음에 대화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간다면 처음에는 이제 과거의 나를 꺼내는 회상 질문이 잘 먹힙니다.
1: 네.
0: 부모가 자녀한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니?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너만큼만 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1: 네.
0: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한다면
1: 네.
0: 부모님은 권위자가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는 동료가 되고
1: 네.
0: 자녀는 지적받는 대상이 아니라 고민을 함께하는 파트너가 될 수가 있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가치관이 아닌 감정을 먼저 공유하라고 하는데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할 때가 있다면
1: 네.
0: 어떻게 그렇게 겁없이 결정하면 안 돼 이렇게 부정하는 대신에 엄마는 그 결정이 너무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 이제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더 좀 나 듣고 싶은데 이렇게 감정도 전달한다면
1: 네.
0: 아이도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이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이제 자신의 선택이 공격받 지 않았다고 느끼고 또 그런 여유가 있으면서 부모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마음도 생기게 된답니다.
1: 네.
0: 그래서 세대 차이는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부모님은 완전히 변할 수가 없고요. 자녀는 결국은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의 시계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존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네요. 이 효과적인 소통은 내용뿐만 아니라 음성이 높낮이 표정, 몸짓 등 비언어적 신호를 함께 읽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기보다 전달해야 할 정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 소통에서 비언어적 요소를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0: 예, 비언어적 요소는 보이지 않는 대화라고 이제 불릴 만큼 대화의 내용보다 훨씬 먼저 전달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1: 네.
0: 이제 현대인들은 좀 너무 바쁘고 효율을 중시하다 보니까 진짜 대화를 정보 전달의 도구로만 사용을 하는데 가족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 중시해야 될 것은

0: 대화는 정보 교환이 아니라 정서 교환이라는 겁니다.
1: 네.
0: 근데 그 정서의 90%는 언어가 아니라 음성의 높낮이, 표정, 몸짓, 말투, 그리고 결정적으로 눈빛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1: 네.
0: 근데 이 비언어적인 신호를 놓치면 가족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심각한 이제 결과가 있는데요.
1: 네.
0: 첫 번째는 말과 마음이 엇갈리는 이중 메시지 치욕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1: 네.
0: 근데 부모님이 아이에게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도 얼굴에는 불안과 처자함이 가득하고 몸은 이제 뒤로 빼지는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들어볼 수 있는데요.
1: 네.
0: 이럴 때 아이는 괜찮아 라는 엄마의 언어보다는 불안한 얼굴과 눈빛 그리고 몸짓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1: 네.
0: 그러면 혼란스러워지겠죠.
1: 네.
0: 아, 괜찮다고 하는데 얼굴은 왜 저럴까? 이건 괜찮지 않은 건데. 이런 이중 메시지가 반복이 되면 아이는 부모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뇌는 이런 모순된 신호 앞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고 결국 어느 쪽이 진짜야 이렇게 근본적인 불신을 쌓게 되죠.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사소한 다툼이 정서적인 외상으로 둔갑을 한다고 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축 처진 어깨로 집에 들어왔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은 퇴근 후 피곤해서 아이의 눈을 보지 못한 채 스마트폰을 쥐고 있고 그냥 돌아왔니? 밥은 먹었니? 이렇게 이제 무심하게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네.
0: 이 장면을 아이의 뇌는 아, 나는 힘들었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을 했는데 부모님은 나를 쳐다보지 않네. 눈빛을 맞추지 않네. 그러면 이 경험을 언어적인 거절이 아닌 존재 자체의 무시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부모님은 나도 관심을 하고 물어봤잖아 라고 기억을 하겠지만 아이의 기억에는 그날 나는 혼자였어 라는 네. 정서적인 외상이 남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정보만 전달하는 대화는 냉장고 앞에 붙은 메모지와 같다.
1: 네.
0: 하지만 비언어적 표현이 살아있는 대화는 그 사람이 온기와 숨결을 전하는 손편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 하루는 가족이 말을 걸어올 때 잠시만이라도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보면서 듣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1: 네.
0: 그 작은 몸짓이 가족을 살리는 큰 힘이 될 겁니다.
1: 그렇네요. 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소통의 첫걸음으로 경청을 꼽습니다.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이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요?
0: 예, 이제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내면을 읽어내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경청은 기술 이전의 태도이고 그 태도가 일상의 작은 습관으로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1: 네.
0: 그 습관을 우리가 이제 단계별로 이제 얘기를 이제 해본다면 첫 단계가 일단 멈춤.
1: 네.
0: 대화 시작되면 가장 먼저 물리적 멈춤을 실행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1: 네.
0: 손에 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화면이 보이지 않게 엎어두거나
1: 네.
0: TV나 라디오 소리를 최소로 끄는 거
1: 네.
0: 그리고 몸은 상대 쪽으로 45도 돌리고 이런 행동들이 상대에게 지금 내 모든 관심은 너에게 있어라는 강력한 비언어적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단계에 거울 기술, 거울 반영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마치 내가 그 맞은편에 있는 거울처럼 높낮이 이제 내 표정과 몸짓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또 다시 표현을 하는 거예요.
1: 네.
0: 상대가 기쁜 얘기를 하면 내 입가에도 미소를 머금고 슬프면 나도 같이 눈썹을 찡그리고 고개를 기울이고 중요한 포인트에서 같은 리듬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 이것이 공감의 신호가 되어서 말을 하는 사람이 내 이야기가 잘 전달되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3단계 상대방의 말을 되짚어주기 이것이
1: 네.
0: 제일 가장 핵심인데요.
1: 네.
0: 상대방의 말을 자신의 언어로 잘 들었다는 것을 다시 표현해서 확인해주는 거예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아이가 선생님이 나만 싫어해 라고 말할 때 선생님이 왜 너만 싫어하겠어 이렇게 부정하는 대신에
1: 네.
0: 선생님이 너한테만 엄격하게 대하는 것 같고 너만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겠다.
1: 네.
0: 그래서 아이가 표현한 사실에 감정을 섞어서 되돌려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아 내가 정말 내가 한 말이 잘 들려지고 있거나 오해받는 게 아니구나라는 확신 때문에 신뢰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4단계가 질문의 기술인데요. 경청의 마지막 단계는 해결이 아니라 더 알기 위한 질문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에서 좀 이제 실수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부터는 해결한다니? 이게 아니라 그래서 기분이 어땠는지도 들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래서 열린 질문으로 아이한테 이제 내 이야기는 가치가 있고 엄마가 충실을 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자신감을 높여줄 겁니다. 네. 이 한마디가 말을 아끼는 가족을 말을 나누는 가족으로 이제 바꾸는 마법의 열쇠 역할을 할 겁니다.
1: 네. 네, 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은 소통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함께 식사하기, 산책하기, 책 읽기 등 가족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활동과 이를 일상에 정착시키는 방법 무엇인지요?
0: 예,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제 짚어본다면 소통의 회복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일상의 틈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세 가지를 좀 이제 나눠본다면 첫 번째로 스마트폰이 없는 식사 시간을 강추하는데요.
1: 네.
0: 가장 강력한 소통의 장소가 식탁입니다.
1: 네.
0: 그래서 하루 세 끼를 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하루 중에 한 끼, 그 중에서도 5분.
1: 네.
0: 예. 이제 아침이나 저녁 이제 모두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대화 주제는 오늘 하루는 이제 뭘 준비하고 있어? 오늘 하루는 뭐가 가장 기뻤어? 이렇게 감정을 한마디씩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음식을 함께 나누는 행위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유대의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대화를 나눈다면 식탁은 가족은 함께하는 곳이라는 안정감을 뇌리에 각인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목적이 없는 10분 산책을 또 추천을 하는데요. 나란히 걸으면서 대화를 하면 눈을 서로 마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고
1: 네.
0: 오히려 진심이 더 잘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 혹은 주말에 어디로가 아니라 이제 함께 걷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요.
1: 네.
0: 그래서 그 시간에는 질문은 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0: 질문 대신에 내가 오늘 본 재미있는 풍경이나 작은 기쁨을 먼저 얘기한다면 아이나 배우자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쉬울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책을 읽을 때 단순히 묵묵히 각자의 책을 읽는 방법도 있지만 또 이제 소리내어 읽는 책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한 사람이 소리내어 읽고 나머지는 듣는 겁니다. 내가 오늘 본 책 중에 한 단락만 나는 이 부분이 이렇게 좋았다 이렇게 나누고 또 돌아가면서 나눠본다면 이제 읽고 난 후에 자연스러운 감정 교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바쁜 일상에 어떻게 정착을 시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일한 방법이 아까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작보다 지속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정말 짧게 매일 저녁 한 시간은 어려우니까 대신 뭐 매일 10분 혹은 일주일에 수요일 저녁은 5분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명심해야 할 것은 가족과의 시간은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는 다짐입니다.
1: 네. 네, 심리 상담사 박연아 선생님을 모시고 가정에서의 소통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에 함께 살지만 때로는 그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함께 있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진정한 대화는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는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아이는 나를 사랑받는 존재라는 근육을 키우고 배우자는 나는 리해받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네, 오늘 밤 여러분이 가정에도 그런 소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